0: 영화를 통해 장애에 대해 잘 알아가고 장애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영화 속 장애 공감, 신의 21 조현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영화 이야기 만나볼까요?
1: 네, 오늘 방송에서는 이상철 감독의 그녀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류승현 작가가 실제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운 시간을 바탕으로 쓴 에세이 사양합니다. 동네 바보 형이라는 말을 영화화한 작품입니다. 그녀에게는 류승현 작가가 솔직하게 다양한 일화와 감정을 책에 기록한 것처럼 장애 아동을 키우면서 부모가 겪은 현실 자체에 집중한 작품입니다. 영화 밀수, 드라마 옥시부인전 등에 출연한 김재화 배우가 장애 아동을 키우는 상연 역으로 열연했습니다. 2024년에 개봉해 국내 관객들을 만났고요. 그에 앞서서 2023년 서울 독립영화제에 초청돼 열혈 스태프상을 수상했고요. 2024년엔 주연을 맡은 김재화 배우가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에서 여우주연상을 거머쥐었습니다.
0: 예, 자 그러면 먼저 줄거리 소개를 해주시죠.
1: 네, 정치부 기자인 상현은 올해의 기자상을 받을 정도로 유능한 언론인입니다. 40대에는 정치부 부장, 50대에는 편집국장에 오르길 꿈꾸고 있었는데요. 돌연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물론 상현은 임신을 하고서도 일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았지만 출산 이후 그녀의 삶이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어릴 적부터 성장이 더디던 둘째 아들 지우가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무척 충격적인 소식이었지만 완벽주의자인 상현은 특유의 에너지를 발휘해 아들 지우를 또래들과 다를 바 없이 키우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러나 장애 아동의 부모로서 살아가는 건 생각보다 녹록지 않음을 상현은 지우를 키우며 온몸으로 체감하게 됩니다.
0: 실제 장애 아동을 키운 작가의 경험이 담겨서 그런지 영화에도 현실적인 일화들이 많이 담겨 있겠는데요.
1: 네, 영화가 류승현 작가의 실제 삶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긴 한데요. 등장인물과 사건은 또 극영화답게 재구성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류승현 작가가 시나리오 작업에 참여를 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고 영화가 다큐멘터리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서 이상철 감독과 오랜 시간 토론을 거듭했습니다. 그렇게 세심하게 조율된 상현의 일화들, 뭐 예를 들면 예기치 못한 아이의 장애 판정과 그로 인해 느낀 당혹스러움, 육아 현장에서 마주한 차별과 같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들, 시간이 흘러 자신과 아이의 관계를 재정립해 나가는 상현의 성장 같은 것들이 영화에 순차적으로 묘사됩니다.

0: 또 그렇다고 해서 영화가 상현을 고난을 극복한 숭고한 영웅처럼 묘사하진 않습니다.
1: 그러면 상현이라는 인물은 어떤 엄마로 표현이 되나요?
0: 네, 이 이상철 감독이 원작 에세이를 읽으면서 가장 크게 와닿은 것이 엄마의 솔직한 감정이었다고 하는데요. 오직 경험한 사람만이 들려줄 수 있는 말이 있는데 그 말에 대한 믿음과 존경, 감사, 바람 같은 것들을 영화에 표현하고 싶었다고 이상철 감독은 말합니다.
1: 예.
0: 그래서 영화에서 상현은 헌신적인 엄마, 혹은 모든 고난을 씩씩하게 헤쳐나가는 영웅으로 등장하는 대신 지우를 깊이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종종 지쳐 주저앉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는 아이에게 화를 내다가 또 미안해져서 아이를 안아주기도 하고 작은 성장 하나에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하기도 합니다. 이런 복합적인 상현의 감정이 영화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데요. 류승현 작가도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며 폭발하는 부모의 감정들을 숨기지 않는 점이 좋았다면서 김재하 배우가 육아를 하면서 느끼는 분노, 절망, 죄책감 같은 것들을 잘 표현했다고 전했습니다.
1: 예, 김재하 배우는 상현이라는 인물을 연기하면서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뒀을까요?
0: 네, 김재하 배우는 감정을 과장해 드러내기보다 버티는 엄마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상현이 이미 10년간 아이를 키워왔기 때문에 매 순간 울고 무너질 만큼 약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하고요. 감정을 꾹 참고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부모의 심정 묘사에 더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김재하 배우의 좀 코믹하고 유쾌한 모습을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봐오셨을 텐데요. 이 그녀에게에선 김재하 배우가 좀 무표정하고 또 생각에 잠긴 듯한 그런 침묵하는 모습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김재하 배우는 상현을 연기하기 위해 원작 에세이를 수차례 읽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을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삶이기 때문에 그들을 최대한 이해하려 했고 아이를 낳고 키우며 상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연기했습니다.
1: 예, 상현의 아들 지우는 어떤 배우가 연기를 했나요?
0: 네, 아역배우 빈주원이 이 지우를 맡았습니다. 실제 발달장애인이 아니라 비장애인 배우인데요. 그럼에도 지우를 최대한 현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류승현 작가가 빈주원 배우에게 자기 아들의 평소 행동과 말투를 계속 공유해줬습니다. 또 빈주원 배우가 류승현 작가의 아들을 직접 만나고 그 영상을 참고하면서 세심하게 준비했고요. 그 덕에 영화를 본 사람들이 진짜 발달장애가 있는 배우인 줄 알았다라고 후기를 남기곤 했습니다.
1: 예, 감독과 배우들 그리고 원작자까지 함께 고민을 한 작품이어서 그런지 관객들이 장애와 가족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0: 네, 영화에는 지우가 유치원과 학교에서 배척당하다 못해 다른 학부모들로부터 퇴학을 요구당하고 또 그들에게 끊임없이 사과를 해야만 하는 상현의 모습이 연이어서 등장합니다.
1: 예.
0: 장애에 대한 한국 사회의 편견 어린 대응이나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가 맞닥뜨리는 여러 시스템의 문제를 이제 함께 영화에서 고발을 한 것인데요. 지우가 마주하는 고난 외에도 상현이 자신의 커리어와 엄마의 책임감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정치부 기자로서의 커리어를 일정 부분 내려놓고 아이를 중심으로 삶을 재구성하는 그런 과정까지 현실적으로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자체가 시야를 넓혀서 장애 아동을 키우는 엄마의 경력 단절과 육아 노동의 힘듦까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1: 예, 장애를 가진 가족이 있는 분들께는 영화 속의 이야기가 더 자신의 경험처럼 깊게 다가왔을 것 같은데요.
0: 네, 실제로 그런 후기를 관객들이 많이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상철 감독은 관객이 자연스럽게 왜 장애 아동을 키운다고 해서 그들의 부모가 늘 죄인이 되어야 하지? 라는 물음을 갖길 바랬다는데 이제 그런 의도가 관객들에게 잘 가닿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인 상현이 장애 아동을 키우는 위대한 영웅이 아니라 평범한 엄마로 묘사됐다는 점을 이 영화 그녀에게에서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남들과 같이 자주 좌절하고 분노하고 그로 인해 아이에게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지효를 향한 사랑과 행복, 희망을 잃지 않는 상황을 복합적으로 그려낸 것이 영화 그녀에게 가장 중심이 되는 지점입니다.
1: 네, 영화 속 장애 공감, 오늘은 영화 그녀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신의 21, 조현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어서 노래 한 곡 띄워드립니다. 하동균의 그녀를 사랑해줘요.

0: 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토요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20년 동안 학교 현장에서 발달장애 학생들과 함께해온 한 선생님을 만나보겠습니다. 특수교사이자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 거에 저자이신 권용덕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특수교사 네. 권용덕입니다.
1: 자, 먼저 청취자분들께 소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 네, 저는 학교 현장에서 20년째 장애 학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을 주로 교육하다 보니까 졸업한 친구들하고 계속 연락하면서 그 아이들의 삶을 계속 지원하고 있고요. 운이 좋아서 여러 권의 책을 쓰게 됐고 아이들의 성인기 삶을 잘 준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1: 지금도 공부를 하고 계신가요?
2: 개인적으로도 계속 공부해왔고 최근에 또 네,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1: 그러시군요. 현재는 서울 인공지능고등학교에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네. 특수학급과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나요?
2: 네, 우리 학교에는 3개의 특수학급이 있고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학년별로 특수학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은 6명, 2학년은 4명, 3학년은 7명의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다니고 있고 저는 3학년 학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 예, 특수교사로 20년을 보내셨다고 들었는데요. 처음 아이들을 만났던 그때와 지금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2: 시간이 꽤나 많이 흘렀지만 사실 뭐 지금도 학교 현장이랑 사회에는 크고 작은 차별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래도 하지만 분명한 건 더디지만 변해가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최근에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를 출간을 하셨는데요. 제목만 들어도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어떤 마음으로 이 책을 쓰게 되신 건가요?
2: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어울리면서 지내던 장애 비장애 학생들이 졸업 후에 사회에서 만남을 이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그래도 학교를 함께 다녔던 장애가 있는 친구들을 만나고 싶은데 졸업 후에는 만난 적이 없다.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궁금하다고 이제 얘기를 해서 제가 이런 것들을 책에 좀 적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가 사실 사회에서 살다 보면 뭐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인 분들은 주로 만나게 되는데 사실 발달장애 성인분들을 잘 만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예.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1: 그렇군요. 발달장애인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제자들과 꾸준히 인연을 이어오고 계신데요.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2: 네, 저희 특수교사들한테 되게 슬픈 이야기인데 특수교사에게는 제자가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졸업하고 나서 찾아오는 그리고 연락되는 아이들이 대체로 없기 때문인 것 같은데 예. 아마도 장애 자체가 그 원인이거나 졸업 후에 아이들의 삶에 대해서 학교와 교사의 관심이 옅어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먼저 졸업한 아이들을 계속 연락하면서 예. 만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성인기가 돼서 살아가는데 뭐 나타나는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또 교사로서 그냥 둘 수 없으니 지원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연락을 하면서 만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이제 한 20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이제 40 가까이 되는
1: 제자가 40이 되군요.
2: 네, 그렇게 되어서 저도 이제 제자들의 나이에 맞는 지원 들을 계속 하다 보니 어려움도 생기고 그런 것들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학교를 졸업한 후가 진짜 시작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은 어떤 부분을 제일 걱정을 하시나요?
2: 아무래도 장애가 있는 자녀들 부모님들이 되게 많이 하는 말들이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이 나오게 된 이유는 아마도 이제 본인이 없을 때의 자녀의 삶을 상상할 수가 없어서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들이 장애가 있는 자녀의 독립생활, 특히나 본인이 없는 세상에서 자녀가 살아가는 걸 걱정하게 되는 것 같은데 사회는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부모가 자녀가 혼자서 삶을 이어가는 것이 당연히 힘들 거라는 판단을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 특히나 뭐 발달 장애인들은 그 지원이 이제 계속해서 오랫동안 이어져야 하다 보니까 특히나 뭐 장애가 심해서 부모의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되어지고 있는 친구들은 뭐 당장 내가 죽었을 때 내 자녀의 하루의 세끼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리고 내가 없이는 하루 종일 또 집에만 있을 텐데 이 아이는 어떻게 살아갈까? 뭐 그리고 월급을 받지 못하고 나라의 지원을 받고 있다면 또는 뭐 부모 사후에 특별한 뭐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물려받았을 때 이걸 또 누구한테 어떻게 맡길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1: 예, 현실적인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군요.
2: 네.
1: 발달장애 청년들도 다른 청년들과 같이 뭐 좋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싶을 테고요. 안정된 네. 직장을 갖고 싶어 할 텐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겠죠.
2: 네. 그래도 많이 변하긴 했는데 예. 예전에는 그 장애 의무 고용률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회사에서 일자리를 내어 놓을 때 그 회사에 있는 직무를 내어 놓고 이제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발달장애인은 당연히 거기를 못 갔었어요.
1: 예.
2: 네. 하지만 요즘에는 그래도 발달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직무들을 개발해서 발달장애인들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법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취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뭔가를 무조건 생산해내야만 취업을 할 수 있다라고 했던 거에 비하면 요즘에는 일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야. 라는 사고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친구들한테 기회가 많이 오고 있지만 그래도 아쉬운 건 뭐 최저시급 기준의 4시간 근로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한 달에 사실 100에서 120만 원밖에 예. 받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그냥 최저생계 수준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나마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다행인 것이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곳도 많거든요.
1: 예.
2: 그럼 그런 제자들은 한 달에 10에서 3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그냥 이제 사라지게 되는 네, 그런 느낌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1: 예, 선생님께서는 보호보다는 기회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2: 네, 장애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꼭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동등한 관계에 존중받는 사람으로 대해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고요.
1: 예.
2: 꼭 장애가 있어서 도움을 받아야 하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1: 자, 20년 동안 많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 텐데요. 기억에 남는 제자, 잊지 못할 이야기가 있을까요? 있겠죠.
2: 아, 네. 뭐 아이들 모두 소중하고 다 기억에 남는데
1: 예.
2: 또 한 명을 선택하자면 제가 종석이라는 친구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친구가 2017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만났던 친구인데 그 친구 가정환경이 5명의 가족 구성원이 모두 지적장애인인 거예요.
1: 예.
2: 그래서 그 가족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어떠한 지원이 필요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 친구에 대한 뭐 학교 교육 지원, 취업 준비 같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제가 이제 공공후견인이 되었고 이제 신탁 지원인의 역할을 하면서 10년째 그 아이를 조금 지원해주고 같이 만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20살이 되면서부터 그 아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들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더라고요.
1: 예.
2: 아무도 그거를 알려주거나 해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 저도 너무 생소한 사회복지인데 제가 알아서 공부를 해야 되고 알아서 도와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뭐 근데 그 과정이 힘들었지만 아무튼 제가 제자들을 교육하고 부모들을 지원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서 네, 지금도 한 번씩 만나서 치맥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특수교사로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2: 네, 뭐 아무래도 졸업한 아이들이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가장 보람을 느끼고요. 뭐 학교에서는 뭐 더디지만 뭐 변화되고 발전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즐거움이 있다면 졸업 후에는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면서 이제 어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보람 있습니다.
1: 예, 반대로 마음이 무거웠던 순간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2: 네, 반대로 뭐 졸업하고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힘들게 그냥 살아가는 아이들이나 또는 뭐 오갈 곳이 없어서 집에만 있는 아이들 또는 뭐 불의의 사고나 장애로 인해서 세상을 먼저 떠난 아이들 뭐 부모님이 어쩔 수 없어서 시설로 가게 되는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좀 아픕니다.
1: 예. 자, 끝으로 발달장애 학생들과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사회에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2: 네,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이 책은 그냥 마침표가 아니라 보는 사람들이 새로운 대화를 시작하기를 바래서 썼던 거고요. 네, 교실에서 사회로 나아가고 보호에서 관계로 배려에서 권리로 나아가는 논의가 계속 네, 이어지면 좋겠고요. 발달장애인의 삶이 도움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읽혔으면 좋겠습니다. 그 책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들도 다 학교 교육이나 대학 진학, 노동과 자립, 뭐 부모와 자녀의 관계, 노화에 이르는 이런 모든 과정이 사실은 장애 비장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겪는 그런 경로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0: 행복 충전소 조은영 심리학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행복을 찾아주시겠습니까?
1: 네, 오늘부터 몇 주간 동화 속 인물들의 성격을 통해 인간의 마음을 이해해보려고 해요. 그 첫 번째로 백설공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살면서 누군가에게 나 오늘 어때 보여? 하고 물어본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옷을 새로 샀을 때나 미용실에 다녀왔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타인의 반응을 살피곤 해요. 그런데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내 하루의 기분이나 스스로의 가치가 완전히 좌지우지 된다면 어떨까요? 동화 백설공주에는 매일같이 이 질문을 던지며 스스로를 지독한 불안 속으로 몰아넣은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백설공주의 새엄마인 왕비예요.
0: 예, 왕비는 왜 거울의 말에 집착을 했을까요? 공주를 해치려고 할 만큼 엄청난 분노를 터뜨린 이유는 뭘까요?
1: 네, 왕비는 매일 아침 비밀의 방으로 들어가 벽에 걸린 거울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지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거울이 왕비님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라고 대답할 때야 비로소 안도감을 느껴요. 하지만 어느 날 거울이 백설공주가 왕비님보다 1000배는 더 아름답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왕비의 세계는 산산조각이 나요.

0: 심리학에서는 왕비의 이런 상태를 자기애적 손상과 자기애적 분노로 해석해요. 과도한 자기애를 가진 사람은 내가 가장 완벽해야 한다는 환상 속에 살아가는데요. 나보다 뛰어난 존재 때문에 그 환상이 깨지는 순간 거대한 수치심과 상처를 입게 되어요. 이때 밀려오는 공포를 견디지 못해 상대를 공격하고 파괴하려는 폭발적인 분노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애적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동화 속 왕비처럼 나이 드는 것이나 타인의 성장을 성숙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외모나 지위에 과도하게 집착하면서 타인을 끊임없이 견제하고 경쟁 상대로 몰아가는 심리적 상태를 보여줘요. 타인의 아름다움이나 성공을 나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진정한 친밀감을 맺지 못하고 늘 외로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1: 예, 스스로 완벽하다고 믿는 나르시시스트가 왜 이토록 외부의 평가나 거울에 쉽게 흔들리는 걸까요?
0: 네, 거대한 나르시시스트의 겉모습 뒤에는 사실 극도로 취약하고 불안한 자아가 숨어 있어요.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스스로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외부의 평가나 타인의 인정이라는 거울을 통해서만 내 가치를 증명받으려 하는 것이죠. 실제로 미국의 심리학자 제니퍼 크로코 교수 연구진이 발표한 자존감의 조건성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인정이나 외모 같은 외부적 조건에 두는 사람일수록 스트레스 수치가 훨씬 높고 불안장애나 우울감을 겪을 확률이 비약적으로 커진다고 해요. 스스로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남의 평가에만 의존하는 특성이라 할 수 있는데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외적 승인 욕구에 깊이 빠져있는 상태로 봐요. 내면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기는 내적 자존감이 텅 비어 있다 보니 오직 외부의 평가나 타인의 인정이라는 거울을 통해서만 자신의 존재 이유를 확인하려는 것이지요. 문제는 외부의 평가라는 건 내가 완벽히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세상에는 언제나 나보다 더 젊고 더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기 마련이니까요. 내 가치의 열쇠를 남의 손에 쥐어주는 순간 우리의 삶은 불안과 비교의 늪에 빠지게 되어요.
1: 예, 자기애적 성격의 사람들에게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0: 네, 극단적인 자기중심성과 자기몰입의 특성을 보이는 자기애적 성격의 사람들에 대해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즉, 그들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의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못하고 오직 나를 비추어주는 거울로만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왕비에게 백설공주나 다른 사람들은 진정한 관계의 대상이 아니라 내 완벽함을 확인받기 위한 수단일 뿐이죠. 타인을 타인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남이 보는 나에만 갇혀있다 보니 내면의 참 자기는 더욱 비어버리고 타인의 인정이라는 껍데기, 즉 거짓 자기에만 집착하며 극심한 외로움과 불안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에요.
1: 예, 오늘날 현대인들의 자기애적 불안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0: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마법의 거울이 존재해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스마트폰과 SNS인데요. 수많은 좋아요 숫자와 댓글, 타인의 화려한 일상이라는 거울을 보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왕비처럼 거울아 거울아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거니? 남들보다 뒤처진 건 아니니? 라고 묻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SNS라는 거울이 보여주는 것은 타인의 가장 빛나는 한 단면일 뿐 그 사람의 삶 전체도 나의 진짜 가치도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1: 예, 남들의 평가에 휘둘리는 이 거울의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의 연습이 필요할까요?
0: 네, 타인의 시선에 고정된 눈길을 나의 내면으로 돌리는 자각 연습이 필요해요. 타인의 인정은 날씨와 같아서 언제든 바뀔 수 있지만 내가 나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마음은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뿌리가 되어주어요. 그리고

0: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 탈중심화의 연습이 함께 이루어져야 해요. 탈중심화란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자기 몰입에서 잠시 벗어나 나를 비우고 타인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나 중심의 질문을 거두고 나라는 존재를 잠시 잊은 채 타인의 모습을 그저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수용해 보는 것이죠. 완벽해야 한다는 나만의 환상을 내려놓고 나를 비워낼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을 내 거울이 아닌 독립된 인격체로 마주하며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1: 예, 청취자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0: 혹시 타인의 말 한마디나 SNS의 반응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상처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들려오는 외부의 평가에서 시선을 잠시 내면으로 돌려보세요. 내가 내 안에서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나를 온전히 수용할 때 비로소 조바심 없이 타인을 향해 따뜻한 시선을 보낼 수 있게 되어요. 오늘만큼은 남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였을까 하고 나에게만 쏠려있던 집착을 잠시 내려놓고 내 안에 평가하는 거울을 치워보세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타인을 있는 그대로 비추어주는 따뜻한 거울이 되어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 하고 타인을 향한 진정한 관심과 호기심으로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여줄 때 우리는 비로소 외로운 격리에서 벗어나 깊은 정서적 연결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1: 예, 오늘은 자기애적 손상과 불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조은영 심리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버즈의 가시.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장애인 보조기구 정보 한신대학교 재활상담전공 남세현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지난 시간에는 휴가철을 맞아서 해변용 휠체어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준비하셨나요?
2: 네, 오늘도 역시 휴가 피크 시즌이잖아요. 예. 그래서 휴가 특집으로 쭉 가보겠습니다. 예. 시원하게 물과 관련된 보조기구 계속 소개를 해드릴 건데 사실 우리가 바닷가 가는 거 좋지만 바닷가까지 가려면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시는
1: 맞아요.
2: 분들도
1: 쉽지
2: 계시고
1: 않아요.
2: 네, 또 장애가 있으신 분들 그렇게 장거리 차량 이동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눈을 돌려서 머무르고 계신 도심에서 가까이 즐길 수 있는 수영장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물과 관련된 보조기구들을 조금 소개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1: 예, 오늘은 도심에 머무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해변보다 가까이에 있는 수영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보조기구들 만나볼 텐데요. 자, 그러면 어떤 보조기구들이 수영장에서 요긴하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2: 네, 우선 제가 매번 보조기구 말씀드릴 때마다 그 기구가 필요한 상황을 먼저 좀 말씀드려보는데요. 예. 수영장에서 장애가 있는 분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조금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수영장 바닥들이 주로 타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물기가 젖어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미끄러운 상태가 되다 보면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도 넘어지는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1: 저도 수영장에 가면 가끔은 미끌미끌해서 네. 넘어질 뻔한 사례가
2: 맞아요,
1: 있거든요.
2: 맞아요. 그리고 예. 지체장애 있으신 분들 특히 목발 짚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한두 번씩 이렇게 넘어짐 사고 때문에 골절 입으시거나 크게 부상당한 경험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영장 같은 공간에서는 목발을 짚으시거나 아니면 다리가 조금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아예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게 넘어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 그런데 수영장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휠체어 사용이 많이 불편할 것 같은데요.
2: 그렇죠. 일반 예.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시면은 녹 쓰는 문제도 생길 맞아요. 수 있고 또 밖에서 타던 휠체어가 위생상의 문제 때문에 수영장에 이렇게 들어가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서 예. 그래서 이제 특별히 물과 관련된 보조기구로 우리가 지금 해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어떤 보조기구가 있을까요?
2: 네, 우선 제가 제안드려보는 보조기구는 수영장에서 샤워용 휠체어라고 하는 제품을 비치하고 사용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1: 샤워용 휠체어는 어떤 제품인가요?
2: 네, 제가 목욕 보조기구로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휠체어 몸체가 PVC같이 녹슬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져 있고요. 또 등받이나 시트 소재도 망사처럼 물이 잘 빠지는 소재를 사용해서 만들어 제품입니다. 앞서 수영장 내에서 제가 이제 이동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그 문제도 해결하고요. 또 수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샤워를 할 때도 그대로 사용하시기가 편리하겠죠. 예. 그리고 또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는 수영장의 경우에는 이런 휠체어를 탄 채로 그대로 물속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기도 합니다.
1: 예. 수영장에서 겪는 또 다른 어려움은 물속에 들어가고 물에서 나오는 동작일 것 같은데요. 해결이 가능할까요?
2: 네. 이것도 몇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영장은 물에 들어가는 곳이 직각으로 꺾여 있는 절벽 같은 벽에 사다리가 달려 있어서 그걸 잡고 들어가거나 그냥 물로 뛰어들고 올라와야 하는 구조가 많잖아요. 네, 우선은 방금 소개해드렸던 샤워용 휠체어처럼 물에서 사용할 수 있는 휠체어를 타고 수영장 물속으로 들어가거나 혹은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수영장에 들어오고 가고 나오는 것을 좀 더 편리하게 해드리려면 수영장의 구조가 좀 바뀌면 좋습니다. 최근에는 수영장 설계할 때부터 장애인도 물속에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완만한 경사로를 설치해 놓거나 아니면 보행이 좀 쉬운 계단을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기도 한데요. 처음부터 그렇게 건설되지 않은 수영장을 위해서도 임시로 혹은 부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경사로나 좀 더 완만한 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물속으로 통하는 계단이나 경사로가 기존에 없는 수영장이라도 보조기구를 부착해서 활용할 수가 있는 거군요.
2: 네, 맞습니다. 설치용 계단이나 경사로는 말 그대로 수영장 풀 벽에 고정시켜서 설치할 수 있는 제품들입니다. 가장 먼저 설치용 계단, 흔히 뭐 액세서블 스테어라고 얘기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장애로 인해서 보행이 좀 불편하거나 또 상지장애로 인해서 수영장에 들어가고 나오는 것이 좀 어려운 분들, 또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에게 유용한 제품입니다. 흔히 우리가 가드레일이라고 부르는 손 손잡이하고 그 다음에 계단식 바닥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역시 물속에서도 녹이 슬지 않도록 스테인리스 재질의 금속에 PVC 코팅을 하거나 유리섬유 같은 재질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수영장 깊이에 따라서 계단의 단수를 4칸부터 6칸까지 맞춤식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모델들이 나오고 있고요. 폭이 한 76cm 정도의 계단의 각 칸에 미끄럼 방지 재질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뭐 아쿠아트랙 레더, 뭐 ADA 이지 스테어, 이지 아쿠아 스테어 같은 제품들이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게 해외 제품들인데 우리 돈으로는 거의 한 3,400만 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1: 가격이 조금은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2: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기존의 장애인이 아예 접근할 수 없게 만들어진 수영장을 전부 공사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 공사 안 하고 간편하게 설치하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공사비에 비해서 저렴하다고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제품으로는 설치형 경사로 액세서블 램프라고 하는 제품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설명해드렸던 설치형 계단과 거의 비슷한데 계단식으로 이렇게 층층이 가는 바닥판 대신에 완만한 경사로 물속에 잠겨 들어갈 수 있는 경사형판에 미끄럼 방지 테이프가 붙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깊이에 따라서 길이가 다른 모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계단 보행이 어려운 장애를 가진 분들 혹은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제품이 활용되고요. 수영장 휠체어 타고 그대로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1: 앞서 소개를 해주셨던 그 샤워용 휠체어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2: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샤워용 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서울 다누림 관광센터에서 여름 휴가용 보조기기로 무료 대여를 해드리고요. 또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보조기기 센터들 중에서도 대여를 해주는 곳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수영장에 들고 나는 걸 도와드리는 또 다른 보조기기로 수영장용 리프트라는 제품도 있습니다.
1: 수영장용 리프트라는 이름부터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리프트와는 조금 다른 제품일 것 같은데 기존 리프트와는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2: 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아무래도 수영장이라는 특성상 물을 접촉할 일이 많고 또 환경 자체가 습도가 높기 때문에 안전하게 방수 처리가 되어 있는 배터리를 사용하거나 아예 전기를 쓰지 않고 수압식 실린더 형태로 사람을 들어 올리고 내리게 되어 있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보통은 수영장 풀 한쪽 벽에 고정을 시켜놓고요. 장애인을 슬링이라고 하는 그네 같은 안장에 태워서 리프트 팔로 들어 올린 다음에 리프트 팔의 방향을 물 쪽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리프트 팔의 높이를 서서히 내려서 물 속에 내려놓는 방식으로 이용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풀에 붙어서 세워져 있는 기둥에 의자처럼 생긴 리프트 판이 있고 이 리프트 판 의자에 앉으면 의자가 방향을 바꿔서 돌려가지고 물 쪽으로 향한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서 물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 밖에 나올 때는 반대로 작동을 하면 되겠죠. 이동식으로 활용되는 리프트도 있는데요. 이 제품은 이제 바퀴가 장착되어 있어서 기존의 가정에서 사용하는 리프트처럼 생긴 제품이긴 한데 방수 처리가 되어 있고 또 물에서도 손상되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져 있어서 아예 수영장의 다른 위치, 뭐 예를 든다면 탈의실에서부터 사람을 리프트에 태워 올려서 들어 올린 다음에 보조자가 쭉 밀고 가서 수영장 물가에서 물속에 내려주는 방식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이동식 리프트 같은 경우는 주로 배터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역시 전원 부분은 다 방수 처리가 되어 있어서 물가에서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1: 앞으로는 이런 보조기기들이 더 많은 수영장에 갖춰져서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신대학교 재활상담전공 남세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아진의 파초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0: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 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굳이 달력을 보고 날짜를 헤아리지 않아도 한여름이 왔다는 걸 알 수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피부로 느껴지는 열기가 아니라도 소리로 알 수 있고요. 향기로도 알 수 있죠. 안녕하세요.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입니다. 창밖에서는 매미가 쉴 새 없이 울고 골목마다 에어컨 실외기가 쉼없이 돌아가는 소리가 이어집니다. 얼음이 가득 든 컵에서는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선풍기 바람에 흔들리는 블라인드도 여름의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여름의 내음은 어떤가요? 소나기가 한바탕 지나간 뒤 올라오는 흙냄새, 뜨겁게 달구어진 아스팔트 냄새, 잘 익은 수박을 자를 때 퍼지는 달콤한 향까지 계절은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귀와 코로도 느낄 수 있다는 걸 여름은 새삼 일깨워줍니다. 오늘은 삼복 가운데 두 번째인 중복인데요. 예로부터 복날은 무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다독이며 남은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쉼표 같은 날이었죠. 꼭 특별한 보양식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잠시 쉬어가는 시간, 좋아하는 음악 한 곡에 귀를 기울이는 여유, 그리고 물 한 잔을 충분히 마시는 작은 습관도 여름을 이겨내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여름의 소리에 잠시 귀를 기울이고 여름의 향기도 찬찬히 느껴보시면 어떨까요? 팀의 노래 듣습니다. 사랑합니다.

김준구의 세상보기 방송 내용 소개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한국장애인상담협회 김현영 회장과 함께하는 공감하고 응원하고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시각장애인 이웃의 고민을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60대 여성 시각장애인의 사연입니다. 활동지원사의 부주의로 행인과 부딪히는 바람에 제법 크게 다쳤는데 보험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앞으로 활동지원사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이분의 사연에 대해 공감하고 응원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편안한 팝음악의 세계로 떠나는 원영민의 음악여행입니다. 오늘은 에스토니아의 서부 해안에 자리한 도시 합살루로 떠나봅니다. 맑은 바다와 아름다운 해안선, 그리고 잔잔한 운하가 어우러진 풍경 덕분에 발트해의 베네치아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고 하는데요. 이런 곳에서는 어떤 음악을 들으면 좋을까요? 철썩거리는 파도소리와 끼룩끼룩 갈매기 소리만 들어도 마냥 좋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오늘은 에스토니아의 합살루에서 음악여행 즐겨봅니다. 러브홀릭의 노래 먼저 듣죠. 화분.

0: 복잡한 세상사와 인간관계 지친 마음을 다정하게 어루만져 드립니다. 공감하고 응원하고 시각장애인 심리상담가인 한국장애인상담협회 김현영 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한 주일 잘 보내셨어요?
0: 네. 덕분에 잘 지냈고요. 네. 우리 회장님은 여가 시간에 TV는 잘 안 보실 것 같은 느낌이에요.
1: 왜요?
0: 그런 느낌입니다.
1: 네. 네,
0: 최근에 재밌게 본 드라마나 뭐 예능 프로그램 있으세요?
1: 네, 볼 시간은 사실 거의 없는데 저는 예능 프로그램은 잘 보지 않고 드라마는 한 번 몰아서 이렇게 쫙 보는 편입니다. 가장 요즘에 최근 들어서 좀 그래도 재미있게 본 게 우리들의 블루, 예, 이병헌이 주연했던 드라마를 정말 재미있게 봤습니다.
0: 네, 우리 시각장애인들 이렇게 드라마 보고 할 때 화면 해설 좀 없으면 불편하지 않아요?
1: 저는 그냥 보는 편이에요.
0: 그냥 봐도 뭐 어느 정도 흐름은 이해하고
1: 그렇죠. 네,
0: 또 드라마는 내가 만드는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가끔은.
1: 네, 맞습니다.
0: 해석은 나의 자유고.
1: 그렇죠.
0: 감상은 나의 마음에 달려 있으니까. 네. 자, 공감하고 응원하고 이번 주도 시각장애인의 사연에 공감해 드릴 텐데요. 이 내용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사연 낭독의 유하나 성우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60대 후반의 선천성 시각장애인이며 경로당 안마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봄 퇴근길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일을 마치고 활동지원사와 함께 퇴근을 하는 길이었는데 활동지원사가 집안에 일이 있다며 걸음을 재촉하더군요. 사고는 환승역 계단에서 일어났습니다. 활동지원사가 급히 계단을 오르는 바람에 저와 거리가 벌어진 채 거의 끌려가다시피 가던 중 위에서 빠르게 내려오던 사람과 어깨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붙잡을 새도 없었습니다. 부딪히면서 활동지원사의 팔을 놓쳐 어깨뼈를 다쳤고 6개월 재활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번 생활이 답답하고 우울해 한 달 만에 복귀했는데 다행히 지금은 많이 호전되어 일상에 큰 불편은 없습니다. 얼마 전 보험사에서 사고 경위를 묻는 전화가 왔습니다. 당시 저는 활동지원사에게 난간을 잡게 해달라고 분명히 말했지만 무시당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제 잘못이 아니라 활동지원사의 부주의 때문이라 생각하는데 이를 보험사의 사실대로 말해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합니다.

0: 네, 공감하고 응원하고. 이번 시간은 60대 여성 시각장애인의 사연이네요. 지하철역에서 다른 사람과 부딪혔는데 6개월 재활 진단이 나올 정도로 크게 다쳤다고요. 이분은 사고의 원인이 부주의했던 활동지원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험 처리를 할 때 사실대로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군요.
1: 이분 상당히 충격이 크셨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많이 놀라셨고. 그런데 또 이렇게 몸을 다치고 보면 막상 마음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하고 힘들거든요.
0: 그렇습니다.
1: 네. 더더욱이 지금 이것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고 그 활동지원사의 어떤 부주의 그리고 본인을 잘 본인이 보호받지 못했다라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약간의 괘씸함도 가지고 있으면서 활동지원사에 대한 어떤 그런 또 마음을 그걸 표현을 못하는 그런 답답함 이런 것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그래도 이렇게 6개월 진단을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 만에 또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네. 일을 하시는 거 보면 이분이 정말 굉장히 용기도 있으시고 정말 내공이 정말 아주 강하신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잘 이겨내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0: 그럼 비장애인들은 시각장애인들이 받는 충격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해요.
1: 그렇죠.
0: 단순히 다친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앞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그냥 전혀 무방비 상태로 모르는 채로 굉장히 큰 충격을 부딪혀서 받은 거거든요.
1: 그렇죠.
0: 이거 진짜 이거 공포스러운 일 아니겠어요?
1: 네, 맞습니다. 사실 막상 당시에는 그 충격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지나고 나서 봤었을 때 그때 엄청나게 이제 충격이 다가오는 거고요. 이분도 아마 그런 과정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0: 그 교통사고도 그러잖아요.
1: 그렇죠.
0: 자고 일어나면 더 아프고 그러지 않습니까?
1: 네네네.
0: 네, 사실 이런

0: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종종 있어요.
1: 그렇죠.
0: 이 시각장애인 이용자는 뭐 앞을 볼 수 없으니까 활동지원사가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뭐 물론 대부분의 활동지원사는 시각장애인 이용자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연처럼 네, 이렇게 시간이 급하다든지 특정한 상황도 있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1: 그렇죠. 이분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사실 굉장히 이제 속상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 그것을 지금 상황이 활동지원사가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지 못했다라는 그런 마음이 상당히 크신 걸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또 이 활동지원사는 서비스를 해 주시는 것이 당연한 거지만 그 서비스에 앞서서 사실을 선행되어야 될 것이 이렇게 이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0: 네.
1: 더더욱이 이제 이런 계단이라든가 아니면 아주 위험한 곳에 노출이 되었을 때는 이러한 부분이 좀 더 강하게 보호가 돼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이 활동지원 선생님께서 놓치신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분 그때 조금 더 이분에게 강하게 요구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0: 사실 그 활동지원사들이 교육을 받습니다.
1: 그렇죠.
0: 보수 교육을 받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그때 가장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용자의 시각장애인의 안전이거든요.
1: 그렇죠.
0: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뭐 그런 생각 많이 드는데 어쨌든 사연 주신 분은 활동지원사에게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이런 생각 갖고 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근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거를 저 보험사에다가 그대로 말해도 되는지 걱정하고 계시잖아요.
1: 이분은 이제 그것도 그렇지만 실은 이 마음 속에 이 활동지원사가 잘못했다라는 그게 굉장히 이분은 강하게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0: 네.
1: 근데 이런 부분을 사실은 이제 자신의 어떤 화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독여가면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가면서 이거를 표현하려니 답답하신 거죠. 네. 그런데 그때 이 활동지원사가 자신을 조금 더 잘 살펴줬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상당히 크신 것 같아요.
0: 네. 그 마음은 분명히 있어요.
1: 네. 그렇죠.
0: 근데 보험사에다가 왜 그대로 네. 이야기를 못할까요?
1: 네. 이렇게 했었을 때 본인이 뭔가 좀 그 활동지원사나 또 자신이 당할 그런 어떤 좀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까지도 염려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0: 어떻게 보면 배려가 참 크신 분이다 이런 생각도
1: 네네,
0: 들고요.
1: 네네. 그런 것들이 이 활동지원사로 하고의 어떤 관계가 이런 일로 깨어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염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0: 그런데요. 이 보험 문제는 네. 보험사에서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서 정해진 대로 처리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도 이런 부분인데 지금 이러한 감정 표현도 사실 이분이 그걸 제대로 못하고 계시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 상황에서 아주 객관적으로 관찰이 가능한 누가 봤어도 관찰이 가능한 그런 내용을 감정을 배제하고 상황을 그대로 설명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예를 들어보면은 그때 제가 이 계단의 난간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에게 이렇게 아주 갑자기 이렇게 충돌을 해서 이렇게 부딪혔습니다라고 그 상황을 그냥 있는 그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한 것들을 조사하시는 분이라든가 그 담당자나 아니면 그 보험사에서 나오셔가지고 그러한 것들은 얼마든지 이제 조사를 하실 테니까
0: 네.
1: 굳이 어떤 자신의 감정을 뭐 드러내고 이렇게 하실 필요도 없으시고요. 있는 사실을 그대로만 말씀해 주시는 것이 훨씬 이 상황에서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0: 네. 사고 당시에 계단을 이용할 때요.
1: 네.
0: 난간을 잡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무시당했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네. 사연에서는.
1: 네. 맞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문제죠.
0: 네.
1: 네. 저도 사실은 호랑이도 무서워하는 꽃감보다도 무서운 게 계단이거든요. 눈에 뵈는 게 없어서 정말 무서울 게 없는데도 계단은 정말 무섭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네. 그래서 이때 이분이 조금 우리 활동지원사분이 나를 좀 더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말씀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시당했다라는 그 상황 때문에 이분이 정말 그 부분이 많이 속상하신 거예요. 네. 억울하시기도 하고요.
0: 아,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1: 그렇죠. 네. 그런데 그때는 저라면 이런 방법을 택했을 것 같습니다. 딱 손을 놓고 멈추는 거예요.
0: 아.
1: 그분에게 이끌려가기보다는.
0: 끌려가기보다는.
1: 네. 어떻게 보면 이분이 이제 이끌려가면서 그렇게 이제 더 그 가속도가 붙게 되니까 강한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는 가끔 그러는 분 계시거든요.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분 계세요. 그럴 때는 딱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멈추고 있다가 그 다음에 저 계단 난간 붙잡게 해주세요라고 분명하게 요청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0: 네.
1: 네, 그럴 때는 아주 자신의 어떤 안전에 대한 문제이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이럴 때는 자신의 신변의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강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0: 네,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답니다. 강하게요. 네. 네. 그런데 우리 시각장애인이 네. 이 활동지원사의 관계에서 이게 뭔가 불편한 점이 있어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다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1: 네, 맞아요.
0: 네, 갈등 만들지 않으려고.
1: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바로 이분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래서 아, 내가 이분 그래도 정말 모처럼 말해 좋은 활동 지원사 만났는데 아, 내가 이렇게 했었을 때 이 사람하고 관계가 끊어지면 어떡하지? 이러한 염려가 너무 큰 거예요.
0: 그러니까요.
1: 네. 그런데 정말 자신의 신변과 문제가 되는 안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큼은 그리고 자신이 뭔가 꼭 하고 싶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강하게 요구를 하실 때
0: 네.
1: 이제 이때 이 말이 필요한데 그 말을 하실 때는 자신의 감정을 실어서 말씀을 하시기보다는 감정을 배제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을 명확하게 표현을 해 주시는 거예요.
0: 네.
1: 나는 네가 이렇게 이렇게 빨리 가면은 내가 끌려다니는 것 같아 나 기분 나빠 이거보다는 이렇게 빨리 가시면 제가 위험해요. 저 그래서 다칠까 봐 염려되거든요. 저 안전하게 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정말 네. 명확하지 않나요?
0: 명확하면서도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지 네. 않게 할 수도
1: 그렇죠.
0: 있겠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0: 그런데 네. 지금 한 달이나 입원을 했었잖아요.
1: 네, 그렇죠.
0: 그럼 활동지원사 입장에서는 아니, 미안하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 저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만약 그런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저는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뭐 안 볼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기분 내가 내키는 대로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이런 건 또 아니지 않나요?
0: 네.
1: 그래서 저는 명확하게 누가 오든 이분이 그동안 해오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잘한 것이 있을 거란 말이죠. 잘해주신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그동안 고생했다, 수고했다, 나를 위해서 애써줘서 감사하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0: 네.
1: 그렇지만 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안전하게 보호받지 못한 것 같아서 내가 이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지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0: 그 다음 일어날 일까지 걱정하지는
1: 그렇죠.
0: 말고요. 네, 이대로
1: 맞습니다.
0: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1: 네네네.
0: 그러면 이게 이분만의 문제는 사실 아니거든요. 어떻게
1: 이런
0: 보면
1: 일들 정말 많죠.
0: 네, 우리 시각장애인들 활동지원사와 네.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의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에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럼 활동지원사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면서 우리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지키려면 어떤 부분에 주의하면 좋을까요?
1: 지금 이분의 그 상황처럼 자신의 안전 이건 정말 누구 보다도 중요하죠.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자신의 안전에 신변의 안전에 어떤 손상이 있을 것 같고 어떤 위급한 상황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0: 네.
1: 그래서 그럴 때는 구체적으로 나는 이런 부분에 불편하고 위험함을 느끼고 그리고 내가 안전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은 삼가해 주세요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0: 네.
1: 또 고맙게 그분들이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또 그 고마움을 또 표현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정말 그 구분 짓는 것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네. 이분에 대해 응원의 말씀 한 말씀 해 주셔야죠.
1: 이분 정말 저는 정말 놀라운 것이 이렇게 다쳐서 많이 힘드심에도 불구하고 한 달간만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퇴원하셔가지고 일을 다시 시작하셨다는 것.

0: 사려 깊은 분이시라면 네, 네. 분명히 잘 원만하게 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 듭니다.
1: 네, 맞습니다.
0: 상담이 필요한 분은 한국장애인상담협회 전화 042-816-625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감하고 응원하고 한국장애인상담협회 김현영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거미의 노래 듣습니다. You are my everything.

위해서 하는 표현들 아끼지 맙시다. 휴일을 맞아 동선의 부부와 함께 텃밭에 다녀왔습니다. 텃밭에서는 흙을 만지고 과일나무와

채소들을 살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새벽에는 저수지에서 피어오르는 물안개와 맑고 시원한 공기가 또 다른 선물이 되어주죠. 그 속에 있으면 마음까지 저절로 치유되는 기분이 듭니다. 그날도 저는 일찍 일어나 아내의 처형과 함께 텃밭에 물을 주고 늘어진 줄기를 묶어주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요즘 이런저런 일로 많이 피곤하다고 하셨는데 그래서인지 평소보다 늦잠을 주무셨죠. 얼마쯤 지났을까요? 형님이 밖으로 나오시는데 처형을 보며 아주 밝은 목소리로 여보 보고 싶었어 하시는 겁니다. 그 말이 새삼 얼마나 정겹게 들리던지요. 동선의 부부는 결혼 37년 차입니다. 동선은 한결같이 처형에게 예쁘다, 좋아한다 이런 말을 스스럼 없이 합니다. 처형은 쑥스럽다며 그러지 말라고 하지만 그런 다정한 표현이 두 사람에게는 이미 일상이 됐죠. 부부 사이가 좋은 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집니다. 비단 부부 관계뿐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직장 상사와 동료, 어떤 관계에서든 때로는 격식이나 체면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큰 힘을 발휘할 때가 있죠. 마음을 열고 우애와 애정이 담긴 표현을 조금 더 자주 나눈다면 좋은 관계가 더 오래오래 이어지지 않을까요? 김종환의 노래 듣습니다. 존재의 이유.

조금 늦는다고 바뀌는 건 없겠지. 남자란 때로 그 무엇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때도 있는 거야. 넌 이해할 수 있겠지? 정말 미안해. 널 힘들게 해서. 하지만 너무 슬퍼는 하지 마. 너의 곁엔 항상 내가 있을 테니까. 우리의 미래를 위해 슬퍼도 조금만 참아줘.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네가 있기 때문이야. 널 사랑해.

0: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토요일에 팝음악의 세계로 떠나는 기분 좋은 여행, 원용민의 음악여행입니다. 음악평론가 원용민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지난 6월 말부터 발트 3국 중 한 나라인 에스토니아를 여행하고 있어요. 수도 탈린 그리고 지식의 도시 타르투까지 둘러봤는데요. 오늘은 합살루로 가본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아, 역시 이제 생소한 이름인데 약간 뭐 어디 왠지 어감상 그 뭐 이집트나 이쪽 같기도 하고 느낌이 좀 그렇죠.
0: 맞습니다. 네. 이집트 연상했어요.
1: 네, 그렇죠. 네. 오늘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지금 이제 이번 주말부터 아마도 좀 본격적인 여름 휴가 시작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요즘은 그렇죠. 예전처럼 뭐 그 한여름 요 7월 마지막 주에 휴가 확 몰리고 이러지는 않지만 연중 많이들 가시니까 아직은 그래도
0: 그렇더라도
1: 네. 7월 마지막 주에도 8월 첫 주 요 때가 아마 많은 또 뭐 공장이나 이런 데도 단체로 좀 쉬기도 하고 뭐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런 식에 잘 어울릴 법한 휴양 도시입니다. 그래서 한번 선택을 해봤고요. 에스토니아 서부 해안에 위치해 있고요. 지난 시간에 갔었던 타르투라는 곳은 수도 탈린에서 남쪽으로 한 180km 쭉 내려갔던 곳이고 오늘 들러본 이 합살루는 탈린에서 남서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약간 왼쪽으로 살짝 이렇게 비껴서 가는 거죠.
0: 네. 네.
1: 남서쪽으로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아주 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버스로 뭐 한 1시간 반, 2시간 이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맑은 바다가 있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해안선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잔잔한 운하가 어우러져 있는 그런 아름다운 풍경이 있어서 발트해 베네치아 뭐 이렇게 불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떤 별칭 같은 거 불리기를 상당히 붙이기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또 이제 관광객 유치나 이런 데 많이 도움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합살루라는 곳이 뭐 우리는 잘 몰랐지만 예전부터 어떤 그 치유의 도시라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뭐 보령 쪽 가면 왜 그 머드팩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 지역 바다의 진흙이 질병 치료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825년경이라는데 그 당시 이제 이곳을 지배했던 러시아 제국의 한 군의관이 그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귀족들한테 이 지역 진흙이 굉장히 그 효과가 있다 이렇게 뭐 소개를 하면서
0: 네.
1: 그때부터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 세계인이 찾아오는 그런 여름 휴양지로 이제 이름을 알리게 됐고요.
0: 아니, 벌써부터 다 퍼가면 어떡하나 그 생각부터 드네요, 저는.
1: 네. 뭐 계속 이제 뭐 밀물설 물이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계속 형성이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0: 그렇겠죠.
1: 러시아 황실과 귀족들이 이곳을 즐겨 찾으면서 그 당시에 즐겨 찾으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스파 문화가 형성이 됐고요.
0: 네.
1: 그래도 지금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닷물과 이런 성분들을 활용한 뭐 그 머드 테라피 뭐 이런 것도 굉장히 그 발전이 됐고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특히나 이제 이런 휴양 시즌에 많이 찾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0: 네.
1: 이곳을 대표하는 명소가 굉장히 잘 보존돼 있는 중세의 성이 있는데 합살루 주교 성이라고 불리는 이런 곳입니다. 거의 한 800여 년 전, 그러니까 13세기에 세워진 성인데 에스토니아에서는 굉장히 지금도 잘 보존이 되어 있는 그런 그 중세 시대의 요새 중 하나라고 합니다.
0: 네.
1: 성 안에 가 보면은 이제 뭐 쭉 이렇게 뭐 대성당도 있고 주교궁도 있고 그리고 걸어서 쭉 둘러볼 수 있는 성벽도 있고 성벽을 따라 이렇게 걸으면서 아래로 구시가지 또 바다를 바라다 볼 수 있습니다.
0: 너무나 좋은 관광 자원이네요.
1: 네. 이게 또 이제 이런 오래된 도시나 뭐 그 마을 이런 데 가면 흔히 전해 내려오는 뭐 이야기, 설화 이런 게 좀 있잖아요. 이곳에도 역시 그게 있다는데 우리말로 하면 이제 하얀 여인이라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데
0: 하얀 여인? 네. 네, 구미호가 생각이 좀 나긴 합니다만
1: 네. 네. 전설의 고향 생각도 좀 나고 그러죠. 8월에 이 보름달이 뜨는 밤에 그 대성당 창문에 하얀 그 여인의 형상이 나타난다.
0: 아이고.
1: 이게 뭐 왜 그런지 뭐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그런 뭐 원한이 있었던 건지 뭐 이런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매년 8월에 그 전설을 딱 그 토대로 해서 그 하얀 여인의 날이라는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0: 와, 축제까지.
1: 예, 그 어떤 축제 분위기로 쫙 이렇게 휩싸인다고 합니다.
0: 무슨 토론이 계속 이어질지 저 상상은 좀 갑니다. 네. 그분이 성모 마리아냐 아니면 또 다른 여인이냐.
1: 그러겠죠. 아무래도 뭐 이제 뭐 마리아냐. 대성당하고 연관이 있다 보니 뭐 그런 이야기가 있겠죠.
0: 근데 또 보름달도 뜬단 말이죠.
1: 네. 네. 보름달 그러니까 예전에 그 뭐 늑대소년 생각도 나요. 뭐 나자리노 뭐 이런 거였나요? 네. 자, 성을 둘러싼 구시가지 이것도 이제 천천히 걸어볼 만한 이런 곳이고요. 19세기 휴양지 시절에 지어진 또 목조 주택들 이런 것들이 골목골목 좀 있어서 그런 풍경들이 관광객들에게는 또 이국적인 모습으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0: 상상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네.
1: 자, 노래 한 곡 듣고요. 이곳 합살로의 명소들 살펴보겠습니다. 여름바다 바다가 있으니까 또 거기에 어울리는 곡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보나세라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루이 프리마라는 가수가 불렀던 곡인데 여름 저녁에 어떤 그 낭만을 담은 여름 날의 저녁은 또 이렇게 약간 특별한 낭만 같은 게 좀 느껴지죠. 뜨거운 공기는 살짝 가라앉는 그런 즈음에 듣기에 좋은 그런 노래고요. 좋은 저녁이란 뜻이다 그럽니다. 이 노래의 제목이.
0: 부에나세라가.
1: 네, 이탈리아 인삿말을 제목으로 한 거라 그래요.
0: 네. 네,
1: 이 노래 흥겨운 스윙 리듬이 들어있는 곡인데 한번 감상해 보시죠.
0: 루이 프리마입니다. 보나세라.

0: 루이 프리마의 부어나 세라. 정말 낭만적으로 되어있네요. 네.
1: 노래 이렇게 잔잔하게 가다가 뒷부분에 가서 굉장히 흥겨운 리듬이 네. 좀 나오는 그런 노래였죠. 네.
0: 오늘은 에스토니아 서부 해안의 휴양도시 합살루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이어가 볼까요?
1: 네. 이곳에는 또 기차역이 또 유명한데요. 러시아 황제들이 이곳을 즐겨 찾았던 이런 곳인 만큼 넘버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귀인이 올 때는 뭔가 이렇게 보실 만한 공간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곳 기차역에도 무려 길이가 한 200m가 넘는 216m나 되는 지붕이 쫙 덮여있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0: 네.
1: 이것이 유럽에서는 가장 긴 플랫폼. 이게 이제 황제를 위한 전용 별관까지 갖추고 있는 그런 기차역인데 지금은 철도 박물관으로 꾸며져 있고요. 예전 그 기관차라든지 뭐 이런 것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프롬나드라고 부르는 공간이죠. 산책로를 얘기를 하는데 바닷가를 따라 조성되어 있는 그 해안 산책로도 굉장히 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 음악당도 이곳에 있고요. 여름철이면은 이곳에서 다양한 음악회라든지 축제 이런 것들이 펼쳐집니다. 이곳에 우리 차이코프스키 잘 알죠? 네, 차이코프스키도 이곳을 방문했었다 그런다. 그래서 지금도 매년 차이코프스키 음악제가 이곳에서 펼쳐집니다.
0: 클래식 음악제도 있어요.
1: 네, 네. 그래서 음악의 도시로도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0: 네.
1: 이곳에 또 이제 여행 가면 아마 이 기념품으로 많이 사올 만한 것 같은데 이곳 합살루는 손뜨개 전통이 또 아주 유명하다 그래요.
0: 와, 손뜨개. 네,
1: 그 숄이 또 유명하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아주 얇고 가볍게 짜는 걸로 또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심지어 이제 시내에 가면 숄 박물관이 있을 정도로 보니까 네. 뭐 기념품으로 뭐 구입할 만한 것 같습니다.
0: 아주 좋겠습니다. 네. 네, 아내나 여자친구한테 네. 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만 벗어나면은 국립공원이 있는데요. 마츠살로 국립공원 차로 뭐 한 30분 정도 이동하면 되는 거리에 있는데 초원 숲 같은 것도 쫙 이렇게 어우러져 있어서요. 이것이 또 이제 철새들의 도래하는 좀 낙원 같은 풍경을 자아낸다고 합니다.
0: 이야.
1: 에스토니아 여행한다면 지난 시간도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먹거리 빼놓을 수 없겠죠.
0: 네.
1: 흑빵 검은빵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었고
0: 타르트는 없고요.
1: 네. 자, 그 혹독한 겨울을 나기 위해서 그런 절임 음식 발달이 돼 있고요. 뭐 청어를 절인 음식 지난 시간에도 소개해드렸었죠. 그리고 무스타레이브 지난 시간에 역시 잠깐 말씀드렸던 흑빵이고요. 그 카마라는 게 있는데
0: 카마
1: 예 뭐라고 할까요? 우리로 치면은 미숫가루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볶은 귀리라든지 호밀, 완두콩.

0: 이런 것들은 이제 갈아서 타서 마시는 건데요. 그 버터밀크 같은 데다 타서 마시는 그런 겁니다.
1: 일종의 선식이네, 선식.
0: 그렇습니다. 네. 네.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청어 요리죠. 절임 청어. 굉장히 정식 명칭인데 헤링가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1: 헤링가스.
0: 네. 그리고 전통 감자 샐러드가 있는데 로솔리에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1: 네.
0: 그리고 뭐 여행 중에 즐기기에 좋은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었죠. 코티지 치즈에다가 초콜릿을 입혀놓은 이건 한번 맛보고 싶어요.
1: 네. 정말.
0: 코후케라고 네. 불린다고 하는데 네. 굉장히 그 약간 슬슬 허기가 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곡 듣고요. 또 이제 다음 시간에 다른 여행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합살로 가보진 않았지만, 눈부신 햇살, 그리고 잔잔한 파도, 이게 어우러지는 그 해변 휴양지의 풍경, 이거 좀 상상을 해볼 수 있겠어요.
1: 산책로까지요.
0: 네, 그래서. 마지막 곡도 그 나른하고 여유로운 분위기에 어울리는 곡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코코모라는 노래고요. 예전에 제가 이제 뭐 휴양지 소개할 때, 그 여행지 소개할 때 잠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1988년도에 발표가 됐고요. 카리브해에 있는 한 섬을 지칭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코코모라는 이름의 섬으로 함께 떠나자. 이런 내용이고요. 예전에 그 탐 크루즈가 주연을 했었던 영화 속에 소개됐던 겁니다. 노래의 주인공은 비치 보이스고요. 예, 잘 아시는 밴드죠. 예, 이 노래 어떤 풍경 떠올려 보면서 감상해 보시죠.
1: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여행 정보 그리고 멋진 선곡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음악평론가 원용민 씨와 함께했습니다. KBS 3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심준구의 세상보기는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0시, 저녁 6시, 그리고 밤 11시에 방송됩니다. 수도권에서는 FM 104.9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 콩으로도 청취 가능합니다. 마지막 곡으로 비치보이스의 코코모 들려드리면서 저도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나에게는 새의 말이 들린다. 스즈키 도시타카 지음, 성우 유인선 읽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새의 언어라는 세계. 새들의 세계로. 어릴 적 들새는 내게 먼 존재였다. 마당으로 날아드는 참새와 맷비둘기, 쓰레기를 쪼아대는 까마귀는 그래도 좀 가깝게 느껴지지만 대부분의 새는 높은 곳에 앉아있거나 눈 깜짝할 새에 어딘가로 날아가 버린다. 물가의 오리들도 언뜻 보면 여유롭게 둥둥 떠있는 것 같지만 아무리 살금살금 다가가도 쓱 하고 저 멀리 미끄러져 가고 만다. 들새를 좋아하지만 더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에 소년기의 내 취미는 다른 생물로 향했다. 공벌레나 메뚜기, 사슴벌레, 소라게, 개구리, 미꾸라지, 메기. 여러 생물들을 잡아 집으로 가져와 플라스틱 상자나 수조에 넣고 키웠던 것이다. 그리고 생물들을 찬찬히 바라보며 이 녀석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보고 있을까 하고 상상하는 게 좋았다. 그러다 고등학교 시절에 들새와 나의 거리가 가까워졌다. 세뱃돈으로 쌍안경을 산 것이 계기였다. 쌍안경은 멋진 물건이다. 이것만 있으면 새들을 놀라게 하지 않고 클로즈업하여 관찰할 수 있다. 찌르레기 물이나 제비가 집을 짓는 모습, 물총새가 새끼를 기르는 모습 등 새들이라면 해가 질 때까지 보고 있어도 한 번도 질린 적이 없다. 그뿐인가? 관찰을 하면 할수록 즐거움은 점점 더 커져서 탐조에 빠져들었다. 탐조는 생물을 사육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매력이 있었다. 벌레나 물고기를 상자에 넣어 관찰하는 것은 자연의 일부를 잘라내 자신의 손바닥 위에 두는 행위다. 거기에는 천적도 없거니와 먹이도 내가 마련해준다. 한편 들새 관찰은 그들이 자연에서 사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본다. 먹이를 찾고 동료들과 무리를 이루고 새끼를 키우고 때로는 적에 맞선다. 들새를 관찰하고 있으면 마치 내가 작은 새가 되어 그들의 세계로 들어간 듯한 그런 묘한 기분이 들었다. 동물의 세계를 안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일지도 모른다는 귀중한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았다. 당시 나의 애독서는 월간 벌레나 버더 같은 생물 관련 잡지였는데 그와는 별개로 도서관의 한 코너에도 자주 들락거리며 닥치는 대로 책을 읽었다. 콜라트 로렌치의 솔로몬의 반지, 니콜라스 빈베르헌의 새의 생활, 카를 폰 프리슈의 꿀벌, 그들의 시각, 화학적 감각과 언어. 이 책들은 동물의 본능과 학습, 그리고 행동 진화까지 눈이 번쩍 뜨일 만한 자연관이 기록

기록된 동물행동학 서적이다. 동물행동학이란 로렌츠, 팀베르언, 프리슈가 확립한 학문인데 동물을 관찰하고 그들의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밝히는 분야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생물 관찰이 학문으로 직결된다. 100년 전에 태어났더라면 심심풀이 취급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어엿한 학문이다. 학자가 되면 평생 좋아하는 동물을 관찰하며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시대에 태어나서 다행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새를 연구할 수 있는 대학에 진학했고 연구자가 되겠다는 결의를 굳혔다. 연구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무엇을 대상으로 어떤 연구를 할 것인가이다. 로렌츠는 회색 기러기의 각인, 팀베르헌은 큰 가시고기의 혼인색, 프리슈는 꿀벌의 춤을 연구했다. 훌륭한 연구자에게는 그 사람이 이룩하고 그 사람을 상징하는 연구 주제 하나가 있는 법이다. 나도 일생을 바쳐 밝히고 싶고 몰두하는 연구 주제를 찾을 수 있을까? 대학생 때는 이런 생각으로 주말이면 어김없이 들새를 관찰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 숲과 갯벌, 하천과 계곡. 봄방학이나 여름방학에는 저축한 돈을 깨서 먼 외딴 섬으로 향했다. 백로의 사냥이나 황조롱이의 번식, 오목눈이의 짝짓기 등 어떤 것을 관찰해도 재미있었고 눈 깜짝할 사이에 날이 저물었다. 관찰하며 느낀 것은 뭐든 노트에 기록했다. 하지만 이거다 싶은 연구 주제는 좀처럼 발견하지 못했다. 들새가 어떤 먹이를 먹는지, 어떻게 둥지를 트는지 등은 시간을 들여 조사하면 알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도 있을 것이다. 나는 그런 세계를 탐구하고 싶었다.

그리고 대학 3학년 겨울,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왔다. 혼자서 나가노현의 가루이자와를 방문했을 때였다. 가루이자와는 일본에서 탐조지로 유명한 곳이다. 연간 100종이 넘는 들새를 관찰할 수 있고 일본 최초로 문을 연 탐조지, 들새의 숲도 있다. 안내서를 넘기다 보니 내가 방문한 계절에는 박새나 오색 딱따구리 같은 철을 따라 자리를 옮기지 않는 새인 텃새뿐 아니라 멋쟁이 새나 솔작새, 홍여새, 황여새, 양진이 같은 겨울새도 볼 수 있다고 나와 있었다. 가루이자와 버스 정류장에서 1시간 남짓 눈길을 걸어 겨우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쌍안경을 챙겨 서둘러 숲으로 향했다. 숲에는 숨막힐 듯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야말로 은빛 세상. 온통 새하얀 눈에 뒤덮였고 저 앞은 아사마산이 아름다운 자태로 자리하고 있었다. 지면에서 반사된 빛은 눈부셨다. 미지의 혹성에 착륙한 우주 비행사가 된 기분으로 서벅서벅 눈길을 걸어나갔다. 잎을 모두 떨군 나뭇가지에는 고드름이 매달려 있었다. 수종을 보니 물참나무나 층층나무 같은 화렵수뿐 아니라 낙엽송 같은 침엽수도 많다. 화렵수가 있으니 여름에는 벌레가 많을 것이고 소나무가 있으니 씨앗도 있다. 곤충을 먹는 새도 씨앗을 먹는 새도 충분히 살 수 있는 환경이었다. 차고 건조한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지는 생생한 새들의 노랫소리. 그 소리에 홀린 듯 발걸음을 옮겼다. 나는 어느새 새들의 무리 속에 있었다. 박새, 북방새 박새, 곤줄박이, 진박새, 동고비 같은 박새류로 불리는 작은 새를 중심으로 쇠딱따구리, 오색딱따구리, 청딱따구리 같은 딱따구리류까지 커다란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혼종무리라 불리는 집단이다. 새들은 나무 줄기를 쪼거나 장가지에 매달리면서 필사적으로 먹이를 찾고 있었다. 무엇을 쪼아대고 있는지 궁금하지만 너무 작아 쌍안경으로도 잘 보이지 않았다. 얼동 중인 곤충이라도 찾고 있는 걸까? 겨울산의 식량 사정은 상상 이상으로 혹독한 듯하다. 관찰하는 동안 무리는 서서히 숲 안쪽으로 이동해갔다. 나도 그들이 향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자 30m 정도 앞에서부터 지지지 하는 어리광을 부리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북방새 박새다. 다급하게 반복해서 울고 있다. 무슨 일이지? 의아해하고 있는데 박새와 곤줄박이들이 북방새 박새 쪽으로 다급히 날아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나도 지지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걸음을 서둘렀다. 생각지도 못한 장면이었다. 거기에는 해바라기 씨앗이 흩뿌려져 있었던 것이다. 필시 어떤 새 관찰자가 새들을 위해 뿌려놓은 것이리라. 북방새 박새는 그걸 발견하고 울었다. 그 소리에 이끌린 듯 몇 분 안에 북방새 박새 서너 마리, 박새 대여섯 마리, 곤줄박이 두세 마리, 동고비 두 마리가 모여들어 다 같이 해바라기 씨앗을 쪼아먹기 시작했다. 혼종무리 동료들을 부르느라 울었구나. 하지만 잘 생각해보니 이건 굉장히 기묘한 일이었다. 이렇게 먹이가 적은 계절에 해바라기 씨는 새들에게 특식일 것이다. 새 관찰자도 그렇게 자주 오지는 않을 테고 언제 다시 해바라기 씨를 얻어먹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자신의 몫이 줄어들어도 정말 다른 새에게 먹이가 있는 곳을 알려준다고?
이상하게 생각한 나는 자초지종을 관찰하고자 어지럽게 널려있는 해바라기 씨를 한 톨도 남김없이 주워 다른 장소에 뿌려두고 관찰하기로 했다. 몇 분 걸으니 마침 적당한 구루터기가 보였다. 거기에 해바라기 씨를 뿌리고 새들이 오기를 숨죽여 기다렸다. 걸을 때와는 달리 발바닥에서부터 체온이 빠져나간다. 발을 동동거리며 한 시간 정도 기다렸을까? 드디어 세 무리가 다가왔고 그중 한 마리가 해바라기 씨를 발견했다. 그리고 치지지지 하고 울기 시작했다. 박새다. 그러자 이번에는 북방새 박새와 곤줄박이들이 모여들었고 해바라기 씨를 발견했다. 다른 새들이 먹이가 있는 곳으로 오자 박새는 울기를 멈추고 해바라기 씨 하나를 콕 찍어 나뭇가지 위로 올라가 쪼기 시작했다. 박새의 치지지지 역시 동료를 부르는 소리 같았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관찰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삐삐삐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바로 해바라기 씨를 쪼아대던 새들이 일제히 수풀 속으로 날아들어 자취를 감추었다. 어리둥절해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뭔가가 굉장한 속도로 먹이가 있는 곳에 그림자를 들이왔다. 새매다. 다른 새들을 잡아먹는 맹금류로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을 지녔다. 작은 새들은 벌써 수풀로 도망쳤기 때문에 목숨을 잃지는 않았다. 삐삐삐 하고 온 건 박새였다. 이 소리를 듣고 북방새 박새도 곤줄박이도 새매의 공격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새들은 먹이의 위치도 천적의 숲도

0: 울음소리로 서로에게 알리는지도 몰라. 그 후로 나는 박세류의 행동을 추적하여 어떤 상황에서 어떤 울음소리를 내는지를 중점적으로 관찰하기로 했다. 체류하는 일주일 동안 현장 기록 노트는 메모로 빼곡해졌다. 80쪽이나 되는 노트 두 권이 꽉 찼다. 나는 박세류의 울음소리 유형이 놀라우리만치 많다는 사실을 바로 깨달았다. 특히 박세의 레퍼토리는 유난히 많은 것 같았다. 치지지지, 삐삐삐, 찌삐, 삐삐, 치치 등 그야말로 다양하고 다채롭다. 그때는 녹음기도 가져가지 않았고 울음소리도 들리는 대로 메모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어쩌면 새들의 울음소리에는 여러 의미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세계를 밝힐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 나는 가루이자와에서 박세류의 울음소리가 의미하는 바를 연구하기로 결심했다. 이것이 내가 새의 언어를 연구하게 된 계기다.
1: 최고의 클립은 1번.
2: 최고의 클립은 2번.
3: 최고의 클립은 3번을 눌러주세요.
1: KBS
2: 오디오북
3: 최고의 클립.
0: 작은 새가 먹이 앞에서 우는 이유. 내가 처음으로 연구한 것은 작은 새가 먹이를 앞에 두고 우는 소리였다. 박새는 치지지지, 북방새 박새는 지이지. 누군가가 뿌려준 해바라기 씨앗이나 땅콩, 잔뜩 달린 나무 열매 등 무더기로 있는 먹이를 발견하면 다급하게 반복적으로 운다. 먹이가 있는 곳으로 동료들을 불러모으기 위해 우는 거 아닐까? 하고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정말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든 건 겨울철이었다. 겨울은 먹이가 고갈되어 작은 새들에게는 힘든 계절이다. 박세류가 가장 좋아하는 애벌레는 자취를 감추고 풀씨나 나무 열매를 두고는 쟁탈전이 벌어진다. 그럴 때 해바라기 씨를 발견한다면 이게 웬 떡이냐 할 것이다. 복권에 당첨된 것이나 마찬가지. 남이 먹기 전에 독차지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진짜로 굳이 다른 새들을 불러 모을까?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에도 있듯 생물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행동한다고 알려져 있다. 자신에게 이득이 되도록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개체가 자신을 희생해 타자를 돕는 이타적 개체보다 더 많은 자손을 남길 것이다.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이기적인 유전자, 성질을 갖는 개체가 긴 진화의 역사 속에서 다수파가 된다는 주장이다. 먹이를 발견하고 운다는 것은 이기적 유전자와는 모순된 것 같기도 하다.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이상한 이 현상. 이런 건 연구해보는 수밖에 없다.

여러분은 지금 생물학자 스즈키 도시타카의 나에게는 새의 말이 들린다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 나에게는 새의 말이 들린다는 아시아 최초로 영국 동물행동연구협회 국제상을 수상한 스즈키 도시타카의 새 언어 탐구의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은 출간 직후 아마존 재팬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고 도서 부문 10관왕을 달성하며 주목을 받았는데요. 인간에게 언어가 있듯 새에게도 새의 언어가 있다라는 가설 하나를 증명하기 위해 20년 동안 숲이라는 거대한 실험실에서 박쇠를 관찰해온 독자적인 연구의 집대성입니다. 유쾌한 문체와 엉뚱한 에피소드, 새를 향해 흘러넘치는 저자의

0: 제 1528편 북벌론의 출발점 기축봉사 극본 이상락 연출 김영종
1: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홍진욱입니다. 조선 효종은 재위기간이 10년쯤 되는데요. 효종의 치세를 다룬 서책이나 논문들 중에서 가장 자주 등장한 어휘들 중 하나가 바로 북벌이라는 말입니다. 북역 북자의 칠벌자의 이 북벌을 글자 그대로 풀면 군사를 동원하여 북쪽에 있는 세력을 정벌한다. 그런 의미죠. 북쪽에 있는 세력이라면 당연히 청나라 아니겠습니까? 효종 재위기에 조선은 병자호란한테 무너진 성곽조차 제대로 수리하지 못한 채 청나라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 처지에 조선이 명나라를 몰아내고 북경을 차지한 거대 세력 청나라를 향해서 선전포고를 한 다음에 북쪽으로 진격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더구나 조선으로서는 병자호란한테 청나라의 치욕적인 항복을 한 다음에 천자국으로 받들겠다고 맹약까지 했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효종은 즉위 직후부터 북벌을 추진했던 것으로 여러 기록에 나타납니다. 한길사판 2화의 한국사 이야기에 해당 대목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0: 효종은 즉위하자마자 청나라를 정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청나라에서 8년 동안 인질 생활을 하면서 만주의 심양과 요동의 지형지물, 북경의 형세 따위를 훤하게 익혔다고 자부했다. 그는 잔학계나 삼전도의 치욕을 잊지 않았고 자신을 포함한 왕자들의 인질 생활을 왕가의 치욕으로 느꼈다. 그의 복수심은 쉽사리 포기할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이를 재빨리 알아차린 사람이 송시열이었다. 송시열은 주자학으로 이념적인 무장을 한 사림 출신이었다. 그는 주자의 화의관에 깊이 빠져 있었다. 따라서 그의 주장은 효종의 복수심과는 달리 화의관의 질서의식에 따른 북벌론이었다.
1: 그러니까 효종이 북벌론을 주장한 것은 병자호란의 패배로 인한 치욕을 청나라에 되갚아주겠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면 그의 대군 시절의 스승이었던 송시열의 북벌론은 화의관에 의한 것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빛날 화자는 세계 문명의 중심으로서의 중국을 일컫고 이는 오랑캐를 일컫습니다.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고 그 외의 변방 세력은 모두 오랑캐라는 의미죠. 공군사관학교 남호연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2: 조선 사람들의 어떤 생각 체계를 보자면 이제 화이관이라고 하는 거는 그 중화 문명과 오랑캐를 구분하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에 의하면 이 동아시아 세계는 중화가 중심을 잡아야 되고 중화의 주변에 오랑캐가 있어야 합니다. 조선이 동이죠. 동이가 있고 북쪽에는 뭐 북적이 있고 남쪽에 남만이 있고 서영이 있는 그게 아주 유교적으로 이상적인 사회인데 지금 청나라가 명나라를 멸망시킨 이 상황은 뭔가 잘못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럴 수가 없는데 지금 오랑캐가 중국 땅에 지금 들어온 상황이란 말이죠. 이거는 조선 사람들이 보기에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연상을 하냐면 이 상황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청나라는 오래지 않아 멸망할 것이라고 청나라가 명나라를 멸망시키기 전부터 가정을 합니다.
1: 오랑캐 세력인 청나라가 세계의 중심인 중화, 즉 명나라를 일시적으로 밀어내고 중원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그건 지극히 비정상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남쪽에 쫓겨가 있는 명나라의 자녀 세력, 즉 남명이 다시 북경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 조선도 그들과 보조를 맞춰서 북쪽으로 진격해야 한다. 송시열의 북벌론이 그런 배경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청나라의 북경을 빼앗긴 명나라의 잔여 세력 일부가 중국 대륙의 남부 지역에 근거지를 마련하여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남호연 교수의 얘기 이어집니다.
2: 남명이라 그래서 남쪽에 명나라 정권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정권이 있는 한 조선은 희망의 끈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또 이 남명 정권이 멸망한 직후에 3번의 난이라 그래서 청나라 건국을 도와줬던 또 오삼계나 그런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중국 남부가 또 혼란스러워집니다. 또 대만의 정성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해상 세력인데요. 대만을 근거지로 해서 또 명나라에 그거를 응원한다라고 하는 소문이 조선에 들어옵니다. 현실적으로 청나라가 얼마나 강력한지 여부를 떠나서 조선의 입장에서는 계속 청나라의 남부에 중화의 문명을 간직한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당연히 오랑캐는 멸망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정리되는 게 18세기에 가서 정리가 됩니다.
1: 중국, 즉 명나라에 대한 사대주의 사상에 세뇌된 조선의 선비들도 이른바 그 화의관에 매몰돼 있었겠지요.
3: 명나라가 멸망했다는 불경스러운 말을 누가 함부로 입에 올리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추악한 오랑캐가 흉포하게 날뛰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함락되어서 그동안 지켜오던 예의지국의 전통이 더럽혀졌으나 이대로 참고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4: 어차피 우리나라와 명나라가 어떤 관계입니까? 명나라를 세운 태조 주원장은 우리 조선의 태조와 동시에 국가를 창업하여 군신의 의리를 맺은 이래 그 은혜와 충정의 절의가 거의 300년 동안이나 지켜져 왔어요. 이 청나라 오랑캐의 변란을 만나서 명나라의 임금이 북경에서 밀려났으니 이는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5: 허나 가슴 아파하면서 좌절에 빠져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일단 남쪽으로 후퇴하여 남경과 광동 지역에 자리를 잡았던 명나라는 비록 그 세력이 약해졌다곤 하나 여전히 그 일대에서 황제의 대통을 이어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6: 그렇지요, 그렇지요. 맞아.
5: 마땅히 우리는 군신 간의 의리를 지켜야 합니다.
6: 맞습니다, 맞습니다.
5: 어찌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여 그러한 도리를 소홀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7: 네, 맞습니다. 맞고 말고요. 네. 임진왜란 때 우리의 종묘사직이 폐허가 되었다가 다시 보존되고 수많은 백성의 목숨이 죽었다가 다시 소생할 수 있었던 것이 누구의 은덕입니까? 우리나라의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백성들의 머리카락 한 가닥 한 가닥이 모두 명나라 황제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6: 그렇지요.
7: 선왕이신 인조대왕께서 병자호란이라는 변란을 만나서 어찌할 수 없이 오랑캐의 신하가 되는 수치를 씻지 못한 채 승하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주상전하의 심정은 또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니
1: 북벌에 나서서 청나라 오랑캐를 정벌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에서 비변사 대신들의 토론 형식으로 소개한 내용은 실은 송시열이 효종에게 올렸던 상소문, 즉 기축봉사의 일부 내용을 역할을 나누어서 대화체로 구성한 것입니다. 그 시기에 북벌론을 주창했던 대신들 역시 송시열과 마찬가지로 명나라에 대한 사대를 금과 옥조로 여기면서 화의관으로 정신무장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0: 전하, 승정원에서 전해올릴 문서가 있어서 가지고 왔사옵니다.
1: 무슨 문서인가?
2: 다름 아니오라, 산림에 거하고 있는 송시열이 보내온 상소문이온데.
1: 뭐라? 송시열이 상소문을? 과인이 보고 싶다고 올라오라고 거듭 청했거늘 몸은 안 오고 상소문만 보내왔다는 말인가? 무슨 내용이던가?
2: 병이 깊어져서 당장 뵙지 못한다면서. 여기 있어옵니다.
1: 어디?
3: 그 시기에 효종은 그동안 벼슬을 거부하고 향촌에 기거하고 있던 이른바 산림의 인재들에게 조정에 출사하도록 간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대군 시절의 승이었던 송시열의 경우 더욱더 곁에 두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지요.

0: 전하, 신이 병이 들어서 비록 먼 시골에서 지내고 있사오나 때로는 오가는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말을 듣기도 하옵니다. 전하께서 한 가지라도 백성을 위해 선정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으면 기뻐서 밥 먹는 것도 잊을 정도이옵니다. 반면에 조정에서 뭔가 잘못된 정사가 있었다는 말을 들으면 걱정스러워 잠을 이루지 못하고 때로는 눈물까지 흘리곤 하옵니다. 신이 전하께 하고자 하는 말들을 일일이 진달하자니 신의 병세가 위독해서 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한마디 말도 없이 그냥 눈을 감자니 한이 될 것만 같사옵니다. 그래서 감히 병든 몸으로 아픔을 참고서 미천한 정성이나마 대략 글로 작성하여 주상 전하께 올리고자 하옵니다. 삼가 듣자 하니 요즘 전하께서는 학문에 더욱 힘쓰시어 하루에 세 번씩 경연에 나가신다고 하는데 먼 지방에서 그 말을 전해 듣고는 흠모하며 우러르고 있사옵니다. 그러나 학문은 무엇보다도 요점을 잘 파악해야 하고 그 실천은 성실해야 하는 것이오며
1: 송시열은 대군 시절에 스승답게 효종을 향해서 군주로서 갖춰야 할 자질이며 학문탐구의 자세에 이르기까지 이런저런 충언을 길게 늘어놓습니다. 송시열의 상소에 대하여 효종은 승정원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비답을 내립니다.
2: 향천을 떠나서 도성으로 선뜻 올라오기를 과인이 날마다 바라고 있거늘 어찌하여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사양을 하는 것인가? 그러나 상소문 속에 담긴 정성스러운 뜻은 모두 과인을 사랑하는 충성스러운 정성에서 나온 것인 바에 과인이 어찌 마음에 새기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하지만 전리 밖에서 상소를 올릴 것이 아니라 직접 올라와서 과인을 계몽해 주기를 바라노라. 경은 속히 올라와서 과인의 뜻에 부응하라.
1: 그런데요, 송시열의 상소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한 통이 또 있었습니다.
3: 하운데 주상전하, 신들이 읽어보지 않은 상소문 한 통이 더 있사옵니다.
2: 무어라? 왜 사전에 그 내용을 검토하지 않았는가?
4: 그게 봉사로 올리도록 청했기 때문이옵니다.
2: 그래? 보고 싶구나. 얼른 과인에게 가지고 오라.
1: 봉할 봉자에 일사자를 쓰는 이 봉사는요, 왕에게 비밀보장을 요구하면서 밀봉을 해서 올리는 상소문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상소와는 달리 내용이 외부로 누설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상소문을 밀봉해서 올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송시열은 그 상소문에 무슨 비밀사항을 기술했기에 봉사의 형식으로 올린 것일까요? 서강대 계승범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5: 효종이 즉위하니까 당시 살림을 대표하던 사람이 송시열이니까 전하 이렇게 정치하시오 뭐 그렇게 이제 올린 거예요. 올린 건데 이제 북벌이라는 얘기 뉘앙

0: 역사가 강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봉함을 해서 올린 거죠. 당시 효종 초만 해도 역관들 중심으로 해서는 청나라 스파이들이 꽤 있었다고 보거든요. 봉함해서 올린 건데 그러면 승정원 승조도 읽을 수가 없어요. 왕만 보는 거죠. 거기서 보면 이제 지금 우리가 하는 북벌 얘기들이 분명히 나오는데 그러면 송시열이 뭐 바보겠어요? 일국의 정치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인물인데 가장 현실적인 이해관계에 예민할 수밖에 없죠.
1: 그 상소문 안에는 청나라를 쳐야 한다는 북벌 얘기가 쓰여 있었는데 그 무렵에 조선에서 청나라를 왕래하는 동역관들을 통해서 혹시라도 그 비밀이 청나라로 유출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송시열은 그 상소문을 오직 국왕인 효종만 읽을 수 있도록 봉함해서 보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송시열이 그 봉사를 효종에게 올린 때가 효종 즉위년인 1649년 8월이었는데요. 그 해가 기축년이었기 때문에 그 상소문을 기축봉사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상소문에는 송시열이 효종에게 국왕으로서 견지해 나갈 것을 주문하는 내용들이 매우 방대하게 나열돼 있어서 모두 소개하기는 어렵습니다. 송시열은 이 상소문에서 북벌이라는 말은 단 한 번도 거론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청나라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갈 것을 염려한 때문이겠지요. 북벌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북벌을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2: 주상전하, 전하께서는 이미 그 일에 대하여 나름의 계책을 마음속으로 벌써 정하고 계실 줄 아옵니다. 하오나 걱정되는 것은 아둔하게도 이끝만을 탐하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일단의 무리들이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옵니다.
3: 우리는 병자호란 때 이미 청나라 황제와 군신 관계를 맺기로 하고 항복을 하지 않았는가? 저들에게 몸을 굽혀 항복함으로써 그들과 우리 사이에 이미 명분이 정해져 버렸는데 이제 와서 무엇을 어찌하자는 것인가?
2: 그 무리의 이러한 주장에 굴복을 한다면 선왕인 인조대왕이 그들에게 당한 치욕을 다시 돌아볼 기회를 놓치고 말 것이옵니다. 또한 이러한 주장이 세상에 유행하게 되면 유교의 삼강이 무너져서 아들은 아버지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신하는 임금이 있음을 알지 못하여 인심은 어긋나고 우리 모두가 금수의 무리가 될 것이니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사옵니까? 전하, 하오나 오늘날의 현실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강하고 포악한 저 오랑캐와 섣불리 관계를 끊었다가는 원수는 갚지도 못하고 재앙과 패망이 먼저 도래할 것이옵니다. 삼가팔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일단 마음속에다
4: 저 오랑캐는 명나라 황제의 원수이니 맹세코 우리는 저들과 같은 하늘을 이고 지낼 수가 없다.
2: 이렇게 원하는 축적하되 우선은 원통함을 참고 견디시옵소서.
1: 원하는 축적하되 우선은 원통함을 참고 견디시옵소서. 송시열의 이 말은 섣불리 나설 것이 아니라 일단 와신 상담하라, 이런 의미로 읽히죠.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 1528편 북벌론의 출발점 기축봉사 이상락 극본 김영중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24번째

0: 창가로 발을 옮기려 할 때 밖에서 흘러들어온 가로등의 뿌연 주황빛이 작은 머리통을 비쳤다. 잿빛 머리카락에 주름진 할머니의 얼굴이 잔뜩 일그러진 채 승범과 눈이 마주쳤다. 막대기 같은 두 팔이 얼굴을 가렸다.
1: 죄송합니다 할머니. 아무 짓도 하지 않겠습니다. 창문만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조용히.
0: 두 손을 모아 빌면서 그 앞으로 한 발짝 다가서자 소스라치게 놀라낸 노인의 입이 벌어졌다. 몸을 잔뜩 말고 끊임없이 내지르는 새된 비명이 귓가를 찢는 듯했다. 당황한 승범은 두 손을 내밀었다.
1: 해치지 않습니다. 진정하세요.
0: 방문이 열리고 장영감이 들어왔다. 문 앞에 버티고선 그가 두 귀를 틀어막았다.
2: 엄마! 조용히 좀 해. 죽여버리기 전에. 우리 엄마는 죽었는데.
0: 승범은 달렸다. 장영감을 밀치고 현관문으로 가다가 눈에 들어간 티끌처럼 공실의 단지가 걸렸다.
3: 이왕 걸려서 망한 거 한이라도 풀어주자.
0: 그는 거실로 돌아갔다. 단지를 품에 안고 돌아서자 바로 앞에 장영감이 있었다.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었다. 장영감을 본 순간 모든 걸 체념한 것처럼. 그러나 그건 체념보다 더한 깊고 시린 감정이었다. 등골이 싸늘하다. 손을 들어 민머리를 벅벅 긁는 장영감의 손에 시칼이 번뜩였다. 길목에 서서 어디로 도망을 치든 들고 있는 칼을 휘두를 기세였다.
4: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로 사람을 죽이는 걸 인정해주는 경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2: 시끄러워!
4: 네.
0: 내지른 고함에 승범은 입을 다물었다. 입을 다물자 집안은 할머니의 비명으로 가득 찼다. 장영감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뒤를 흘끔거렸다. 승범은 그의 손에서 불안하게 흔들리는 칼을 계속 봤다. 도둑질 의심에 이렇게 칼까지 들고 나올 줄이야. 범상치 않은 사람일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잔인한 면이 있는 사람인 줄은 몰랐다.
4: 그냥 칠걸. 진작에 칼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다면 공실 아줌마에 대한 그간의 정이고 뭐고 유리창이라도 뚫고 튀었을 텐데. 유리 조각이 찔리는 게 아플까, 저 칼이 찔리는 게 더 아플까. 에이, 침 맞는 것도 아픈데 뭔들 안 아플까.
2: 자꾸 엄마가 울어. 엄마는 죽었는데, 내가 죽였는데.
0: 여전히 칼을 손에 꼭 쥔 채 장영감이 말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장영감에게도 저 할머니가 보이는 걸까? 근데 본인이 엄마를 죽였다고? 그때였다. 승범이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할 틈도 주지 않고 강렬한 외침이 들려왔다.
5: 네 놈이 엄마만 죽였어? 어? 나도 죽였잖아!
4: 아주머니!
0: 장영감 뒤에서 공실이 나타났다. 낯익은 모습에 서늘한 마음은 진정이 됐지만

0: 이제 혼란스러운 건 승범이었다.
1: 잠깐, 다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2: 한의사 양반, 괜찮아?
0: 공실이 승범의 꼴을 보고 안부를 묻던 그때 장영감이 소리를 내지르며 뒤로 자빠졌다. 시선은 공실에게로 향한 채다. 그와 눈이 마주친 공실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다. 공실은 막 집안으로 들어선 수정을 돌아봤다.
2: 저 인간이 나를 보내?
0: 수정은 안방으로 달려갔다. 대충 편 이불 위에 마른 장작 같은 장영감의 몸이 널브러졌다. 그 옆으로가 맥을 짚었다. 맥은 뛰지 않으나 축축한 피부에 온기가 남아있었다.
3: 어이! 한의사!
0: 수정은 장영감의 가슴팍에 손을 갖다 대며 소리를 질렀다.

0: 과거. 오래전 낡아 빠진 집이 이 마을에서 처음으로 지어진 신축집이었고 품이 넓은 오래된 양복이 장영감, 즉 장영호의 젊은 몸에 딱 맞아 빛을 발할 때. 공실은 대문이 열리며 마당을 내딛는 구둣발 소리에 잔뜩 긴장했다. 걸레질하던 손길을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나자 현기증에 휘청였다. 겨우 벽을 짚고 정신을 가다듬는데 마당을 가로지르는 휘파람. 그 소리에 맞춰 심장이 뛰었다. 부디 남편의 기분이 정말 좋길 바랐다. 현관문이 열렸다. 알싸한 스킨 냄새가 흘러들어오자 빈속이 뒤집어지고 헛구역질이 났다. 마른 침을 삼키며 공실은 문 앞으로 달려갔다.
1: 오셨어요?
0: 두 손을 가지런히 한 채 고개를 반쯤 숙였다. 남편은 성의 없이 대답하고 광이 나는 구두를 벗었다. 남편이 자신을 지나쳐 들어오자 그녀는 재빨리 무릎을 꿇어 바닥을 구르는 구두를 정리해 구두코를 밖으로 향하게 돌려놓았다. 장영호는 양복 상의를 벗었다. 공실은 달려가서 회색 양복 상의를 받아들었다. 넥타이를 풀며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간 장영호는 장식장과 선반을 손가락으로 쓸었다. 손에서 묻어나는 먼지 한 톨도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눈빛으로 손가락을 빤히 들여다봤다. 그는 냉장고 문을 열었다. 돌아가는 기계 뱃속에서 나가기 전에 봤던 반찬과 음식량을 확인했다. 밥솥에 밥도 들여다보고 부엌 옆에 있는 작은 광으로 가서 감자 옥수수를 일일이 샜다.
2: 희한하네.
0: 샘을 하던 남편의 손이 멈췄다. 그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공실의 눈동자가 떨렸다. 장영호는 공실을 쳐다봤다.
2: 말해봐. 자네? 나 몰래 뭐 먹기에 그렇게 살이 찐 거야?
1: 예?
2: 이 집에서 나는 걸로 먹는 것 같지는 않은데. 옆집이야? 옆집 년이 또 찾아와서 노닥거렸지?
1: 아니에요.
2: 봐!
0: 장영호는 공실에 뼈밖에 남지 않은 팔을 들어올렸다.
2: 이 팔뚝이며 옆구리살에 배도 나왔잖아.
0: 그가 공실에 늘어진 뱃살을 잡아당겼다.
2: 나이가 들면 체중관리를 해야 한다고 그랬어 안 그랬어? 너도 엄마처럼 늙고 뚱뚱해서 병 걸려서 죽고 싶어? 움직이지도 못해서 나보고 네 똥어 좀 받아내라고?
0: 억센 손길에 공실은 맥없이 쓰러졌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남편은 사실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사실처럼 생각했다.
1: 병은 남편이 걸린 거지. 아닌가? 원래 그랬던 사람이었나?
0: 공실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1: 3일간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잘 봐요. 뼈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화내지 말아요. 어머니는 병에 걸려서 아팠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화내지 말아요.
2: 이 어디서 팔뺌이야? 내가 바본 줄 알아? 나는 다 알고 있다고. 그리고 내가 말대꾸하지 말랬지.
0: 그가 구겨지듯 쓰러지는 공실의 팔을 거칠게 붙잡고 일으켰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장영호는 공실의 팔을 내던지고 인터폰을 봤다. 화질이 좋지 않은 탁한 영상 속에 이번에 마을 이장이 되었다는 남자가 있다. 문득 지나가다 만난 김에 한번 들러 밥이나 먹고 가라던 말을 했던 게 생각났다. 그게 오늘이었나. 그는 대문을 여는 버튼을 눌렀다.
2: 에휴, 그렇게 늘어져 있지 말고 어서 일어나 밥이나 차려. 손님 오셨으니까 고기도 꺼내서 굽고.
0: 장영호는 현관문을 열었다.
2: 아하, 이게 누구신가?
3: 안녕하십니까? 저녁 얻어 먹으러 왔습니다.
0: 이장은 장영호보다 대여섯 살 정도 젊어 보였다. 공실이 부엌에서 고개를 빼고 봤다. 남편의 안내로 안으로 들어서던 이장과 눈이 마주쳐 공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이장은 반달이 된 눈으로 넉살 좋게 웃었다.
3: 아이고,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아, 몸이 안 좋으시다고 하셔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여전히 안색이 좋지는 않으신데 제가 괜히 이 밥 얻어먹으러 온 게 아닌가 싶네요.
2: 아이고, 이 친구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나. 다 나았어. 원래 아, 얼굴색이 저러니 신경 쓰지 말게.
3: 아,
2: 어, 이쪽으로 앉게.
4: 예, 신경 쓰지 마세요.
0: 그렇게 대답했지만 장영호가 그에게 말을 거는 바람에 갈 곳 없는 말이 되어버렸다. 공실은 음식을 하기 시작했다. 냉동실에서 소고기를 꺼내 녹이고 반찬들을 접시에 옮겨 담았다. 된장찌개를 가스레인지에 올렸다. 아까부터 음식 냄새에 뱃속이 요동쳤다. 자꾸 침이 목구멍에 넘어갔고 입맛을 다셨다.
4: 맛 정도는 봐도 되지 않을까?
0: 그 생각에 거실에 있는 남편을 힐끗거리자 매섭게 자신을 쳐다보는 그와 눈이 마주쳤다. 이 모든 걸 다 지켜본 것 같았다. 양념한 소고기를 불에 지지자 다시 헛구역질이 올라왔다. 고기의 누린내에 눈앞이 아찔해졌다. 싱크대를 붙들고 심호흡하자 겨우 진정이 됐다. 등 뒤로 찌를 듯한 남편의 시선이 느껴졌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큰 상을 꺼냈다. 여섯 명이 마주 앉을 상에 음식들이 가득 들어찼다. 장영호는 종종 지인들을 불렀고 그때마다 음식이 마르지 않게 준비해야 했다. 간장게장, 양념게장, 갖은 나물반찬, 홍어무침, 다양한 김치, 소머리를 누른 편육까지. 여느 잔치상 못지않다. 밥과 찌개, 그리고 불고기까지 올리자 상차림은 끝났다. 그리고 인삼주까지 준비하자 남편이 다가왔다.
2: 이것뿐인가? 밥상이 부실하구만.
0: 아쉬운 척 말하면 손님이 다가와 놀란다.
3: 아유, 이렇게나 많이 준비하셨어요? 아, 부실하다니요. 절대 아닙니다. 이거 배가 터지겠는걸요?
0: 장영호는 너스레를 떠는 이장을 바라보며 상을 붙들었다.
2: 아이, 참, 그 많기는. 거실로 옮기지 좀 도와주겠나?
3: 어, 예,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0: 상을 거실로 옮기고 그들은 그 앞에 마주 앉았다. 서로 인삼주를 잔에 따르고 다시 인사치레가 오갔다.
2: 우리 입동리 마을 이장님이 친인의 집에 와서 이렇게 밥을 나눠 먹으니까 이게 영광일세. 어.
3: 아, 아닙니다. 마을의 지주이신 어르신께서 밥도 주시고 칭찬과 지혜도 주시니 제가 영광이죠.
2: 이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들게. 부족한 게 있으면 말하고.
3: 예, 잘 먹겠습니다.
0: 술을 마시고 그들은 밥을 먹기 시작했다. 종종 마을의 대소사를 논하며 간간이 술잔을 기울였다. 고개를 돌려 술을 마시던 이장이 눈을 깜빡였다. 부엌에 서서 무엇이 부족하지 않은지 지켜보던 공실은 자신을 빤히 보는 이장을 마주봤다. 그가 황급히 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3: 아, 상우님도 이리로 오세요. 어? 아, 이리 상을 차리시기 힘드셨을 텐데 함께 식사하셔야죠.
4: 네? 아니...
3: 어차피 혼자 드실 거 지금 드세요.
0: 공실은 장영호의 눈치를 봤다. 못마땅한 표정이었으나 딱히 반대하지는 않았다. 공실은 밥과 수저를 챙기고 상 앞에 앉았다. 그녀가 앉자 이장도 자리에 앉았다.
2: 그래, 수정리에는 마을 회관을 다시 짓는다고.
0: 잠시 끊어졌던 대화가 다시 이어졌다. 수정리는 입동리 옆마을이었다.
3: 예예. 이번에 정부 지원을 받아서 2층으로 짓는다고 합니다. 아유, 아주 밤늦게까지 자재 나르는 트럭들로 시끄럽다니까요.
2: 그럼 우리는 3층으로 지어야겠구만.
3: 어르신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2: 당연하지. 우리 마을이 어떤 마을인가? 대대손손 박사들을 배출해내는 풍수로 유명한 곳이 아닌가? 그러니 옆 동네보다 더욱 삐까뻔쩍해야지.
0: 술잔을 들어 희죽이는 남편의 눈치를 보던 공실은 곧 밥과 반찬들에 시선을 두었다. 숟가락을 들기가 주저되었다. 남편과 이야기하던 이장이 공실이 먹기 편하게 반찬을 그녀의 앞에 놨다. 공실은 숟가락을 들어 천천히 된장찌개를 떠 입에 넣었다.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텍스티.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김은비. 해설 김봄. 24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강원래의 노래 선물. 안녕하세요. 클론의 원래 강원래입니다. 여름은 영화와 닮은 게 참 많죠. 한낮의 강렬한 햇살은 액션 영화 같고, 또 시원한 바다는 한편의 로드무비 같고, 밤하늘의 별은 SF 한 장면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여름 휴가 사진도 그렇죠. 바다를 향해 달리던 자동차, 노을이 물든 해변, 또 신나는 웃음까지 평범했던 추억도 훗날에는 멋진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질 겁니다. 자, 어느새 7월의 마지막 주말인데요. 여름이라는 영화의 엔딩 크레딧은 아직 올라가지 않았고요. 오히려 휴가의 첫 장면이 이제 막 시작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인생 영화에 아름다운 명장면이 탄생하길 바라면서 오늘 첫 곡 유나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사건의 지평선.

영화를 보고 나면 이상하게 줄거리보다 특별한 장면 하나가 오래 기억에 남을 때가 있죠. 우리 여름도 비슷한 것 같아요. 계획했던 여행도 좋지만요. 오히려 길을 잘못 들어서 우연히 마주친 낯선 풍경 하나, 또 길 가다 사 먹은 시원한 아이스크림에 잊지 못할 시원함, 또 신나게 함께 웃었던 순간이 평생 갈 추억이 되곤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의 올여름 기억 속에 오래 간직하고 싶은 명장면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매주 토요일에는 팝음악평론가 박현준 씨와 함께하는 노래와 이야기의 만남, 팝 주크박스가 찾아갑니다. 잠시 후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그 감미로운 팝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시죠. 또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언제든지 강원의 노래 선물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연과 신청곡 올려주시면 사연도 소개해드리고 노래 선물도 전해드릴 테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0: 추억과 낭만이 흐르는 시간 팝 주크박스 팝 음악평론가 박현준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눠볼까요?
1: SF 영화 혹시 형님 좋아하세요? E.T. 스타워즈.
2: 어렸을 땐 좋아했는데.
1: 네. 요즘 들어서는. 근데 어렸을 때는 누구나 한 번쯤 SF 영화에 또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네.
2: 어렸을 땐 막 하늘을 날아가고 막
1: 레이저 쏘고 막.
2: 그렇죠. 광선 검에다가 막 싸우고. 예. 근데 좀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 예. 내용이 그 내용 같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하고. 근데 뭐 또 예. 히트가 되면 그런 영화들도 챙겨보곤 합니다.
1: 네. 네. SF 영화는 참 어린 시절에는 꿈을 또 쥐기도 하고 사실 저는 어른이 돼서도 SF 영화를 좀 즐겨보는 또 편이기도 한데 네. 또 여름에는 또 이상하게 예부터 SF 대작들이 많이 또 개봉을 하잖아요. 여름방학 네. 시즌에.
2: 그렇군요.
1: 그죠. 그래가지고 오늘은요. 스크린을 빛낸 SF 또 귀를 사로잡은 OST라는 제목을 컨셉으로 해가지고요. SF 영화 속 멋진 영화 음악들을 한번 좀 모아서 소개해볼까 합니다.
2: 그래요. 그러면 오늘은 영화 음악을 만나볼 건데
1: 네.
2: 특별히 또 SF 영화를
1: 예. SF. 우주를 누비고 시간을 막 넘나들고 외계 생명체와 뭐 인류의 운명을 건 막 그 SF 막 예. 그런 명작들이 정말 많죠. 정말 많은데 그런 명작들에서도 또 OST가 사랑받았던 케이스가 참 많이 있습니다.
2: 네네.
1: 그래서 오늘 그런 곡들로 한번 이 시간을 꾸며볼까 합니다.
2: 그래요. 첫 번째로 만나볼 곡 어떤 곡입니까?
1: 스타워즈입니다. 아, 예. 1977년 조지 루카스 감독이 연출을 했던 스타워즈, 뭐 마크 해밀, 해리슨 포드, 캐리 피셔 주연. 너무나 뭐 SF 영화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가 없는 그런 뭐 걸작이죠. 은하제국의 네. 폭정에 맞서서 반란군, 또 젊은 영웅이죠. 제다이 루크 스카이워커가 성장해가는 이야기를 다뤘던. 저는 뭐 인생 영화를 꼽으라고 한다면 주저없이 스타워즈 1977년에 나왔던 이제 그게 연도별로 순서대로 따지면 그게 4편이긴 한데 네.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1편으로 이제 남아있기는 하죠.
2: 그런데 그 영화를 처음 만들 때 이거를 4편으로 하고 더 후에는 1편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계획이 있었을까 아니면 만들다 보니 과거형으로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있었을까
1: 아마 그 당시 기술로서는 이제 조지 루카스 감독도 네. 좀 기술적인 한계도 있었을 것이고 하지만 뭐 그 마음속에 항상 이 전편에 대한 그 앞에 대한 이야기들이 분명히 좀 뭐 생각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저도 이제 얼핏 들은 것 같기는 합니다.
2: 그러니까 철저하게 계획 세웠다기보다도 네. 그래 이 정도 하고 나서 좀 더 발전하면 또 앞에 거 해보지 이 정도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스타워즈가 1977년에 나왔을 때 진짜 그야말로 센세이션을 불러 모았고 저도 진짜 어렸을 때 주말에 명화에서 스타워즈 하는 거를 정말 밤새서 정말 그 눈을 떼지 못할 정도로 봤던 기억이 있는데 네. 바로 그 스타워즈의 그 웅장한 오케스트라 테마곡 존 윌리엄스라는 위대한 영화 음악가가 만들었어요. 근데 그 곡을 70년대 1977년에 영화가 워낙에 인기를 끌고 77년부터 디스코 시대잖아요.
2: 네.
1: 그래서 메코라는 또 그 뮤지션이 이걸 디스코 리듬으로 만들어가지고 오. 스타워즈 테마 음악을 스타워즈 테마 칸티나 밴드라는 타이틀로 칸티나 밴드는 이제 스타워즈에 나오는 그 악단 이름이기도 합니다.
2: 네네.
1: 거기서 연주하는 또 이제 실제로 음악도 있고요. 근데 거기 이제 그 타이틀로 노래를 발표했는데 영화가 워낙에 인기가 있었고 또 디스코 시대인데 이 영화 음악을 디스코로 편곡을 하다 보니까 빌보드 차트 1위까지 차지하면서
2: 오.
1: 연주곡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참 화려한 성적도 거뒀었죠.
2: 그럼 그 영화 음악을 만든 분들께 허락을 받고 디스코
1: 그렇겠죠.
2: 음악으로
1: 당연히 예. 리믹스가 아니라 재편곡을 한 거예요. 그 당시는 뭐 리믹스가 아니라
2: 네.
1: 메코라는 이 여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지휘자이기도 하고 뭐 그런데 프로듀서이기도 하고요.
2: 네.
1: 메코가 그냥 디스코풍으로 다시 그냥 연주한 거예요. 예, 디스코풍으로 다시 만들었고 근데 너무나 그 영화 속에 그 막 레이저 쏘고 막 비행기 전투하는 막 뿅뿅거리는 막 그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잘 적절하게 이용해가지고
2: 네.
1: 누가 들어도 오히려 존 윌리엄스의 음악보다 더 스타워즈스럽게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 그래요. 자, 이 노래와 함께 만나볼 곡 한 곡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E.T.입니다.
2: E.T.
1: 예, E.T. 아. 사운드트랙. 역시 또 존 윌리엄스가 만들었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대표작 E.T. 82년에 나왔고 주디 베리모어의 정말 그 꼬마 소녀였던 그 모습도 기억이 나고
2: 네.
1: 지구에 홀로 남겨진 외계 생명체 E.T.와 소년 엘리엇이 우정을 쌓으면서 E.T.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한 여정을 그린 작품인데 너무나 참 신선했죠. 예, 당시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았고 오늘 들어볼 노래는 이제 플라잉이라는 그 주안 윌리엄스의 음악인데 이게 이제 E.T.의 하이라이트 장면이죠. 자전거 타고 하늘을 날아갈 때
2: 그래서 날른다라는 그런
1: 예,
2: 뜻이군요.
1: 플라잉 자전거를 타고 이제 ET하고 자전거를 타고 막 ET를 데리고 도망가는데 ET가 마법을 부리면서 하늘을 날았잖아요. 그때 보름달을 그냥 자전거 타는 장면에 딱 나왔던 너무나 참 아이코닉한 그 장면에 쓰였던
2: 어떻게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네. 아 외계인이 우리나라 왔을 때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뭐 사과가 떨어져서 만류 인력의 법칙이다 막 그러지만 외계인들은 그런 법칙에 좀 벗어나지 않을까 자기 마음대로 하늘을 날아다니고 마치 슈퍼맨처럼
1: 그래서 그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외계인이라는 것도 근데 지금까지 묘사된 외계인을 보게 되면 요즘엔 조금 다르지만 네. 예전에 이제 뭐 한 2010년대 까지만 해도 외계인은 팔다리가 있고 눈코입이 있고 머리가 좀 크거나 그러니까 약간 인간의 몸을 좀 본뜬 듯한 게 있는데 요즘에 나오는 외계인들은 아예 그 틀이 바뀌었죠 이제 네. 예, 많이 좀 틀이 바뀌어 있긴 합니다만은 꼭 외계인을 인간과 비슷하게 묘사할 필요는 없지 않다 전혀 다른 최근에 개봉했던 영화 그 프로젝트 헤일 메리에 보면은 돌덩이가 외계인으로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만큼 이제 외계인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좀 많이 좀 바뀌고 있는 요즘이 아닌가 그렇죠. 영화 속에서
2: 에어리언 같은 거 보면 좀 약간 괴물스럽기도 하고
1: 그렇죠 거기는 좀 약간 좀 그래도 에일리언 사랑합니다
2: 아 근데 그 친구는 침을 너무 많이 흘려요
1: 아 그렇죠
2: 좀 무서워
1: 침만 좀 들으리면 좋을 것 같은데
2: 그래요 그렇죠. 자 오늘은 스크린을 빛낸 SF 귀를 사로잡아 OST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는데요. 두 곡 만나보겠습니다.
1: 예, 맥코의 스타워즈 테마음악 그리고 칸티나 밴드 준비했고요. 그리고 존 윌리엄스의 플라잉 이렇게 두 곡 준비해왔습니다.

0: 매주 토요일에 함께하는 팝주쿠박스 팝원평론가 박현준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스크린을 빛낸 SF, 귀를 사로잡는 OST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습니다. SF 영화의 이제 OST도 만나보고 있는데 네. 이번에 만나볼 곡은 어떤 곡입니까?
1: 퀸이 또 음악을 담당해서 화제를 모으게 됐었던 음악이죠. 영화고 플래시 골든 준비를 해봤습니다.
0: 아, 플래시 골든.
1: 네.
0: 맞아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시절로 기억됩니다만 네. 친구들과 함께 이 퀸의 음반을 야, 이거 한번 들어봐. 되게 좋은데, 좋은데. 근데 듣는데 퀸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갑자기 어디선가 뭐 여자 목소리도 나오고 남자 목소리도 나오고 피피피피 뭐 이런 소리가 나와요.
1: 그죠.
0: 그래서 이게 뭐지? 뭐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1: 영화
0: 속에 삽입된 사운드를. 그런 목소리와 함께해서
1: 예. 이야. 이게 80년에 나왔던 마이크 호지스 감독 작품이고요. 미식 축구 선수 플래시 고든이 지구를 구하기 위해 우주 황제 민과 맞서는 모험을 그린.
0: 와.
1: 이게 1930년대 이제 SF 만화를 원작으로 한 그런 건데 퀸이 영화 음악을 담당을 했죠.
0: 네.
1: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정식 OST 작업에 도전을 했고 오프닝곡 플래시 유명하죠. 플래시 아하 하면서 이제 시작했던
0: 이 영화를 지금 살펴보면 약간은
1: 촌스럽죠.
0: 그 예. 아니, 좀 비유하기 좀 그렇습니다.
1: 아이고 촌스럽습니다.
0: 우렘의
1: 시간
0: 느낌도
1: 얘기로.
0: 나오고
1: 아 맞아요. 진짜 우렘의 그러니까 느낌 납니다.
0: 우리가 알고 있는 보헤미안 랩소디 그 퀸이 음악을 담당했는데도 좀 영화는 좀
1: 영화는 약간 실패했지만
0: 네.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스타워즈만큼까지도
1: 아 못 미치죠. 못, 예, 못 미치지만 하지만 그 당시로서는 그런 어떤 SF 영화들이 굉장히 참 많이 붐을 이루고 그랬던 시대였기 때문에
0: 네.
1: 플래시라는 작품, 플래시 고든이라는 작품 도 80년대 사실 뭐 메가 히트한 작품은 아니지만
0: 네.
1: 그래도 또 영화 음악 팬들 또 퀸 음악 팬들에게는 퀸이 영화 음악을 담당을 했던 사운드트랙을 아예 통째로 맡았던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또 이제 좀 중요성이 있는 작품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또 촌스러운 어떤 그런 영화가 있었기 때문에
0: 네.
1: 또 그 이후에 나오는 또 SF 영화들이 또 이제
0: 맞아요.
1: 발전도 할 수 있었지 않았나 그런 것들이 이제 보면 나중에 이제 약간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플래시 고든이 약간 B급 감성이잖아요.
0: 네.
1: 그런 B급 감성이 나중에 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라든가 토르 뭐 이런 현대적인 SF 영화에 이제 에서 보여주는 어떤 색감이라든가 유머러스한 코드하고도 좀 이렇게 잘 매치가 돼서 좀 이어져 오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0: 그래요. 어떤 그 케이블 TV를 보니까 이제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나와서
1: 네.
0: 예전에 만들었던 그 SF 영화를 통해서 뭐 자동문이라든가 엘리베이터 라든가 이런 기술이 점점 발전하게 됐다라는 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먼저 만들기 이전에 SF 영화에서 나왔기 때문에
1: 상상을 진짜
0: 그때
1: 생각을 한 거죠.
0: 그 감독들이 상상을 했기 때문에 그게 네. 이제 현실화됐다라는 거.
1: 네. 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또 지금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릴 백투더퓨처.
0: 아 그래요.
1: 백투더퓨처에 나오는 호버보드 있죠.
0: 네네.
1: 그것도 이제 조만간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0: 야, 예. 근데 미래로 가고 과거로 가기에는 힘들지만.
1: 막은 힘들지만 예. 어쨌든 백투더퓨처 그것도 뭐 시간 여행을 소재로 한
0: 네.
1: 영화로서 가장 크게 성공했고 정말 많은 분들이 그 당시 이제 봤던 작품 아니겠습니까?
0: 네.
1: 그 백투더퓨처에서 시간 여행했던 그 드로이안 그 자동차. 야 저거 한 대 있으면은 진짜 어디든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상상력을 품게 했던.
0: 근데 그때 그 자동차가
1: 예.
0: 그 시절에는 야 멋지다.
1: 예.
0: 한번 갖고 싶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사진을 살펴보면 야 요즘 나오는 차들이 더 세련된 것 같은데 왜 하늘을 못 날지?
1: 약간 클래시컬한 느낌이 나죠 이제.
0: 에,
1: 원래 그 이제 클래시컬한 예전 차를 이제 개조해가지고 이제 드로이안을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또 백투더퓨처 팬들에게는 또 그게 또 뭔가 추억으로 남아 있는 한 챕.

0: 터고 어쨌든 뭐 그 마이클 제이 폭스 지금은 이제 병환으로 인해 가지고 좀 굉장히 참
1: 그래요.
0: 컨디션이 지금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마이클 제이 폭스를 스타로 만들어줬고 85년도에 진짜 야 고등학생이었던 이 마티 맥플라이가 괴짜 박사죠 브라운 박사가 만든 드로이안을 타고 1955년으로 들어가서 부모님의 사랑을 막 이어줘야 되고 막 그때 마이클 제이 폭스가 뭐 락큰롤 기타를 막 연주하면서 놀랐던 그 옆에 있는 검은 기타리스트가 흑인 기타리스트가 척베리였다는 게 나중에 또 알려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재밌는 그런 또 이스터에그도 많았던 작품이기도 한데 그런 백투더퓨처의 또 OST에 바로 또 휘 루이스 앤더 뉴이스의 더 파워 오브 러브도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는 네. 80년대 대표적인 영화 히트곡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1: 그래요. 아 진짜 SF 영화계의 한 획을 그은 영화이기도 합니다.
0: 네.
1: 자 오늘은 스크린을 빛낸 SF 귀를 사로잡는 OST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는데요. 두 곡도 만나보겠습니다.
0: 예, 퀸의 플래시하고요. 휴일 루이스 앤더 뉴스의 더 파워 오브 러브입니다.

0: 토요일에 만나는 풍성한 이야기와 노래 만남 팝 주크박스 팝음악 평론가 박현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크린을 빛낸 SF 귀를 사로잡는 OST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만나볼 곡은 어떤 곡입니까?
1: 네, 이번에는 1991년 정말 전 세계 화제를 모았던 작품이 있었죠. 네. 바로 아놀드 슈왈츠네거 주연의 터미네이터 2 심판의 날 저지먼트 데이.
0: 야. 근데 터미네이터는 원도 히트를 했지만 투도 히트를 했어요.
1: 원도 인기가 있었지만 투는 진짜 그걸 뛰어넘는 더 큰. 지금 그렇잖아도 터미네이터 원이 땡플릭스에 또 마침 올라와 있더라고요.
0: 네.
1: 다시 봐도 뭐 재밌더라고요. 또.
0: 그러니까
1: 티천.
0: 보통 우리가 이게 오리지널 영화가 히트를 하게 되면 뭐 속편이라든가 나오면 거기서 그냥. 그 인기에 그냥 한, 뭐, 예를 들어서 한 100만 표 받았다. 그러면 한 50만 표 정도는 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 터미네이터 2 같은 경우는 100만 표가 뭐예요? 한 200만 이상?
1: 엄청나게.
0: 더 많은 사랑을 받았던.
1: 사실 1편을 능가하는 2편은 없다가 이제 보통 영화계 어떤 뭐 시리즈물에 뭐, 뭐 그런 얘기도 흔히 있는데, 터미네이터만큼은 좀 예외였죠. 정말 대단했었고요. 그 미래에서 온 기계 T8000이 적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소년 에드워드 펄렁을 지키기 위한 그런 또 그 아놀드 슈왈츠네거였잖아요. 그리고 네, 티천 네. 야,
0: 아 그, 티천이 그 나쁜
1: 아, 그 나쁜
0: 놈이라고 표현했대.
1: 변하는 뭐 그런
0: 야, 근데 굉장히 그 표정이
1: 예.
0: 야, 저 사람 정말 나쁘게 태어났다 맞나보다 할 정도로 표정이 그 무표정한 모습이 굉장히 뭐랄까 기억에 남아요.
1: 그 어쨌든 특수효과가 네. 갑자기 사람이 그 이상의 그 금속으로 변하면서 그쵸. 뾰족하게 나가는
0: 물인지 그 네. 금속인지 해서
1: 그 당시 엄청났잖아요. 네. 특수효과
0: 총을 쏴도 그냥 네. 퐁퐁퐁 이렇게
1: 지금 아마 그거 이제 뭐 AI로 다 이제 만들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0: 네.
1: 어쨌든 터미네이터 2는 진짜 그 당시 굉장한 인기를 끌었었고 여기에 이제 또 영화 OST를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락밴드 건센로지스가 또 네. OST를 또 제공을 해줬죠.
0: 아, 그렇군요.
1: You Could Be Mine. 원래 그들의 두 번째 그들의 더블 앨범이었던 유지 요 일루전 2에 담겨있던 수록곡인데 워낙에 또 그 영화의 분위기와 잘 맞아 떨어지면서 건센로지스의 음악이 합입이 됐는데 하여튼 뭐 터미네이터는 또 여러 가지 뭐 화제도 많이 나왔죠. 에드워드 폴롱이라는 그 당시 정말 새로운 아역 배우를 또 떠올리게 만들었죠. 네. 지금은 이제 에드워드 폴롱이 좀 많이 망가져가지고 예전에 그 고왔던 그 터미네이터 2에서의 모습은 좀 온데간데 없지만
0: 네.
1: 그리고 또 어쨌든 그 영화 속의 명대사
0: 아비백
1: 아 이거는 맞아. 뭐 진짜
0: 야, 맞아 아까도 그런 네. 말씀드렸습니다만 영화 줄거리보다도 하나의 명장면
1: 네.
0: 그렇죠 엄지척하고
1: 아비백
0: 터미네이터 1 같은 경우는 빨간 벚꽃
1: 빨간 벚꽃
0: 쪼그리고 앉아 있는 모습이라든가 그

0: 그렇죠?
1: 예, 그 당시 그리고 터미네이터 1편은 19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예, 이게 왜 19금이었나 지금 봐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0: 오토바이 폭파시키고 나서 예, 예.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내 거 아니야 뭐 이런 대사들 참 그 명대사들이 참 많이 기억이 예, 났는데 예.
1: 많은 추억들이 있는 그런 작품이었죠. 터미네이터 2
0: 그리고 굉장히 획기적이었습니다.
1: 네.
0: 자, 이 노래와 함께 만나볼 곡 한 곡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이번에도 역시 90년대 또 SF 영화죠. 터미 리 존스하고 윌 스미스가 주연을 맡았던 97년작 맨 인 블랙.
0: 아, 맨 인 블랙.
1: 예, 맨 인 블랙. 지구에 숨어 사는 외계인을 감시하는 비밀 조직 MIB 요원들이 도시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외계인 사건을 좀 해결하는 SF. 그러니까 외계인이 이미 지구에 살고 있다.
0: 그러니까요. 예.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 사람 참 특이하네. 그럼 다 외계인이야.
1: 외계인. 그래서 그런 외계인들을 관리하는 MIB 요원들이 이제 또 이제 지구를 지키기 위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또 담아낸
0: 맞아요.
1: 그런 작품이 좀 재밌게 표현했었죠. 예. Man in Black.
0: 이 참, 영화를 보고 나서 참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좀 기억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1: 아,
0: 이렇게
1: 그죠.
0: 뭐 펑 터뜨리면 그죠. 싹 기억이 없어지는 선글라스고
1: 외계인을 봤던 이거 딱 그 장면을 볼펜 같은 거 하나 쫙 누르면은 기억이 싹 사라지는
0: 맞아요.
1: 그런 게 있긴 했었죠.
0: 이 주인공 남자 주인공 두 분이 선글라스 쓰고 나온단 말이죠.
1: 그죠.
0: 그래서 아, 저 사람 왜 선글라스나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펑 터지는
1: 예, 그 빛을 기억을 안 보기 위해서. 아. 예. 참 재밌는 요소가 많았고 설정이 재밌었어요. 네. 예, 외계인은 이미 지구에서 우리와 같이 살고 있다는 뭐 그런 설정 속에서 그들도 지구인들과 함께 어울려 살기 위해서 지구인들의 어떤 규칙과 법에 의거해서 이렇게 좀 평화롭게 어우러져 살아가는 뭐 그런 상상력 자체가 굉장히 참 재밌었고 그런 것들이 또 지금 얼마 전에 개봉했던 스필버그 영화의 디스클로저 데이에서도 같이 또 네. 이제 거기는 좀 코믹스럽겠다면 여기는 좀 굉장히 진지하고 무겁게 좀 다뤄지기도 했었죠.
0: 그래요. 예전에 뭐 랩 음악이라든가 R&B 음악을 좀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윌 스미스라는 가수를 다 기억을 하시던데.
1: 다 기억하죠.
0: 근데 최근 분들은 그냥 영화배우로만.
1: 그죠. 영화배우로만 기억하고 헐리우드에서 싸대기 뺨 때린 아저씨로 기억하는.
0: 왜? 근데 뭐 사실은 래퍼 출신이죠.
1: 래퍼죠.
0: 춤도 잘 추는 그런.
1: 예, 예. 왜? 래퍼였을 때 DJ 네. 제지 제프하고 네. 프레시 프린스. 프레시 프린스가 바로 이름. 윌 스미스였었죠.
0: 예. 자, 그 두 곡 만나보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1: 아, 건센 로지스의 You Could Be Mine하고요, 윌 스미스의 예, 그 영화 맨 인 블랙 주제곡이죠. 맨 인 블랙 준비했습니다.

0: 추억의 팝송을 다양한 뒷이야기와 함께 전해드리는 팝 주크박스. 팝마평론가 박현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크린을 빛낸 SF, 귀를 사로잡는 OST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만나볼 곡은 어떤 곡입니까?
1: 아바타입니다. 2009년 제임스 카메론의 정말 역사상 뭐 가장 훌륭한 SF 가운데 하나로도 꼽히죠. 아바타. 최근에도 뭐 새로운 또 시리즈가 개봉이 되기도 했는데 아바타 1편에 사용된 음악입니다. ICU 엔딩 크레딧에 올라가는, 사실 근데 잘 모르실 거예요. 네. 워낙 아바타라는 영화 자체가 2009년에 센세이션을 했잖아요.
0: 그쵸.
1: 3D 안경 쓰고 보는데 정말 오, 야, 뭔가 입체적으로 영화가 보이기도 하고 기존에 우리가 봤던 또 그런 영화를 보는 방식과는 좀 새로운 방식이었기 때문에,
0: 그렇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런 컴퓨터 그래픽 이상을 만들어내는,
1: 네,
0: 야, 진짜 저런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1: 그 세계관도 굉장히 참 독특했고요.
0: 네.
1: 예, 영화 자체도 굉장히 멋지게 만들었었고 전 세계 뭐 박스 오피스 정말 3D 영화 시대에 정말 어떤 그 시대를 열었던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리고 뭐 모션 캡처라든가 여러 가지 특수 효과들이 총 동원이 되어가지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아직까지 외화 박스 오피스 1위는 아바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 당시 정말 신드롬적인 열풍을 불러왔던 작품이 아바타이기도 해서, 아바타는 뭐 SF 영화 얘기하는데 이거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0: SF 영화가 어떤 영화예요? 그러면 아바타?
1: 아,
0: 스타워즈?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1: 뭐 두 개만 얘기해도 뭐 일단 SF 영화의 가장 대표적인, 그쵸, 대장주라고도 할 수가 있고 뭐 제임스 카메론 감독도 마찬가지고 조지 루카스 다 SF계의 정말 거장들이죠.
0: 그래요. 네. 자, 이 노래와 함께 만나볼 곡 한 곡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앞서 제가 잠깐 언급했던 그 영화 프로젝트 헤일 메리, 가장 최근작 올해 이제 상반기에 개봉했던 작품이죠.
0: 네.
1: 그 원작은 베스트셀러 작가 앤디 위어의 동명 소설이에요. 라이언 고슬릭이 주연을 맡았는데 태양이 서서히 죽어가는 위기 속에서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단 한 명의 인간을 심우주로 보내서 태양을 살릴 수 있는 물질을 지구로 보낸다.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 근데 그 과정에서 외계인 로키를 만나게 되면서 외계인 로키와 이 그 우주인 라이언 고슬링과의 어떤 우정과 그런 또 태양을 살릴 수 있는 물질을 얻기 위한 여러 가지 과학적인 어떤 재미도 주면서 스크린 위에 펼쳐지는 그 광대한 우주의 어떤 아름다운 것들이 구현이 되는데, 이거는 진짜 IMAX로 봐야 되는 건데 제가 IMAX로 못 본 게 너무 아쉬워서.
0: 그래요.
1: 책으로도 보고.
0: 아니 뭐 일단 영화 얘기를 떠나서 진짜 태양이 없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까?
1: 뭐 죽는 거죠, 뭐 다. 간단하죠. 예. 근데 태양이 서서히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0: 네.
1: 어떤 물질 때문에.
0: 아하.
1: 예. 그래 가지고 이제 그 물질을 발견을 해내고 아, 저 물질을 없

0: 떼기 위해서. 보니까 다른 그 근처에 뭐 별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글로 가봐라 해가지고 이제
1: 태양계에 있는 모든 별들이 다 걱정을 할 거예요. 태양이 없어진다면.
0: 그러니까요. 이제 다 같은 어떤 그런 한마디로 태양이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태양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제를 구하러 간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 게 이제 좋은 건데. 근데 영화 OST 가운데서는 사실 영화 OST로 공식 발매된 건 아니지만 영화에 사용된 곡이에요. 해리 스타일스의 Sign of the Times를 준비했는데 네. 너무나 이 영화 속에서 기가 막힌 장면에 사용이 됐습니다. 바로 그 우주로 가는 미션 발사 직전에 우주인들과 마지막으로 이제 작별의 송별회를 하는 그 장면에서 이 노래가 이제 나오는데 이 노래를 이제 노래방으로 누가 불러요. 바로 누가 불렀냐면 에바 스트릿이라는 굉장히 냉철한 그 프로젝트의 리더가 이 노래를 부릅니다. 막 분위기 좋고 막 이런데 갑자기 이제 다들 막 이제 우주로 떠나가고 그 사람들은 죽는 거예요. 그냥 지구로 못 들어와. 그리고 그 작업이 성공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정말 마지막 희망으로 이제 가는 건데 그 과정에서 에바 스트렛이라는 그 과학자가 이 노래를 부르는데 정말 너무나 감동적이었고요. 사실 이 Sign of the Times라는 노래도 원래 그 아이를 낳고 죽어가는 엄마의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아이야 이제 너가 이제 세상에 나갈 때가 됐단다. 이 세상은 힘들고 고난스럽지만 그래도 너는 잘 살아갈 거라고 엄마가 기도할게. 엄마는 죽는 거예요. 근데 프로젝트 헤일메리도 그 우주인을 보려면서 너희들도 이제 세상으로 나갈 때가 됐어.
1: 어떻게 보면 인류의 지구인들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버린다.
0: 그죠. 그런 테마와 맞아떨어지면서 영화 음악이 너무나 잘 매치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장면이었습니다.
1: 그래요. 자, 토요일에 만나는 팝 주크박스 오늘은 스크린을 빛낸 SF 귀를 사로잡는 OST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눠봤습니다. 두 곡 전해드리면서 인사 나눌게요. 소개해 주시죠.
0: 예, 리오나 루이스의 I See You 하고요. 해리 스타일스의 Sign of the Times입니다.
1: 그래요.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팝음악평론가 박현준 씨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재밌는 이야기 기대하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꿍따리 잡아라 힘나는 하루 보내세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홍입니다. 대전교통공사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함께 인공지능 기반 시각장애인 길안내 로봇의 현장 실증을 지원합니다. 도시철도 환경에서 인공지능 길안내 로봇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안전한지를 검증하는

0: 열차인데요. 길 안내 로봇은 시각장애인의 이동을 돕는 보행 로봇입니다. 혼자 외출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은 수만 명이지만 실제 활동 중인 안내견은 80마리밖에 되지 않아서 안내견 서비스를 보완할 차세대 이동 지원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지하철의 출입구와 개찰구, 그리고 승강장과 열차, 승하차 구간을 이동하면서 보행 로봇의 성능과 위치 인식 기능, 경로 탐색 기술을 검증합니다. 또 카메라와 3차원 센서를 활용해 역사 내부를 디지털 지도로 만들 계획인데요. 11월까지 현장 실증을 진행한 다음에는 후속 지원을 이어간다고 하니까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보행 로봇의 활동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코요테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만남.
1: Do you want a bomb?
2: Do you want a bomb?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코요테의 만남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슬기로운 경제생활에서는 행정복지센터 100% 활용법 배워보고요. 장애공감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법정기념일이 된 장애인 학대 예방의 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청년 DJ쇼에서는 시각장애 가수 이현학 씨가 DJ쇼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0: 내일은 푸른 하늘.
1: 내일은 푸른 하늘. 매주 토요일에는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소비와 경제 이야기를 나누는 슬기로운 경제생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퇴설계연구소 권도형 대표와 함께하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오늘은 행정복지센터의 활용법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2: 네.
1: 주민등록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는 곳으로 생각하는 분들 많지만 실제로는 네.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2: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행정복지센터를 단순히 서류를 발급하는 곳으로만 알고 계시는데요.
1: 네.
2: 실제로 국가가 운영하는 다양한 복지제도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상담받고 신청할 수 있는 생활복지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복지제도가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1: 네.
2: 그런데 문제는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정부는 필요한 국민에게 제도를 제공하지만 모든 대상자에게 일일이 연락해서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1: 네.
2: 특히 은퇴자, 신중년, 한부모 가정,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뿐 아니라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을 겪은 분들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복지센터를 복지서비스 접수 창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1: 아, 예.
2: 어려운 일 생겼을 때 혼자 고민하기보다 먼저 행정복지센터를 찾아서 상담받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다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1: 네. 그러면 이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면 좋을 대표적인 지원 제도는 뭐가 있을까요?
2: 첫 번째로 확인하실 제도가 바로 에너지 바우처예요.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여름철 냉방비,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예, 예.
2: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등이 포함된 가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됩니다.
1: 네.
2: 특히 여름에는 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 그다음에 겨울에는 난방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기 때문에 에너지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대상이 되었는데도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많습니다.
1: 예.
2: 행정복지센터에서 반드시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1: 예. 요즘 뭐 휴대전화 요금도 상당한데 통신요금도 감면받을 수 있을까요?
2: 맞아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이동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요금 감면은 이동통신 3개사와 알뜰폰 일부 사업자에도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요. 대상과 감면 한도는 자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자격을 확인한 뒤에 이동통신사에 신청하거나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이제는 생활 필수품이죠. 특히 고령층도 금융앱, 건강관리, 교통이용 등 스마트폰 활용이 늘어나면서 통신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1: 네.
2: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인 만큼 대상이 된다면 반드시 감면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1: 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한 제도도 있잖아요. 그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
2: 이게 말이 그대로 그냥 긴급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말 그대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이런 가구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가장이 실직하거나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경우, 화재나 재난을 겪은 경우, 가족의 사망이나 가정폭력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경우에는 일정한 소득과 대상 기준을 충족하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예.
2: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긴급성이에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복지들처럼 오랜 심사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긴급한 상황에서 우선 지원한 뒤 사후 심사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졌는데도 내가 대상이 되겠어? 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매우 안타까운 일이에요. 영화에서 이런 일이 막 발생하면 저는 아, 저건 빨리 행정복지센터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다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상담부터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1: 네.
2: 복지제도는 어려운 사람을 위한 특별한 제도가 아니라 국민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도록 돕기 위해 국가가 마련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1: 네. 자, 에너지 바우처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주거와 문화, 육아 지원도 살펴보죠. 먼저 주거급여는 어떤 제도입니까?
2: 주거비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가장 큰 고정지출이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소득인정액 등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크게 두 가지예요. 임차 가구는 지역과 가구원 수 등을 고려해서 월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임차급여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는 오래된 주택의 보수나 수선을 지원하는 수선 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0: 많은 분들이 나는 집이 있으니까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자가주택을 보유한 분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수선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1: 예.
0: 또 월세가 조금 내가 비싸게 되는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다라고 미리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 대상 여부는 소득과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반드시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네.
0: 주거는 삶의 기본이에요. 생활비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주거 관련 지원 제도를 활용해 보는 겁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 뭐 생활에 필요한 것만 지원하는 줄 알았는데 문화 생활도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면서요?
0: 그렇습니다. 바로 문화누리카드입니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공연 보거나 영화관을 이용하기도 하고 도서를 구입하거나 국내 여행, 스포츠 관람 등 다양한 문화활동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뭐 생활이 어려운데 문화생활이 무슨 필요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예. 문화는 사치가 아니에요. 삶의 질입니다.
1: 네.
0: 특히 은퇴 후에는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경제적인 이유로 문화생활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그러게요.
0: 혼자 집에만 계시는 것보다 공연도 보고 박물관을 방문하고 여행을 떠나는 것이 우울감 해방과 사회활동에도 큰 도움이 될 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문화 적분성 중요한 한 복지축으로 보고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대상이 된다면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 맞벌이 부부나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들은 관심이 많을 텐데 아이 돌봄 네. 서비스도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이 가능합니까?
0: 가능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질병, 출장 등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경우 전문 아이 돌봄이가 가정을 방문해서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가구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서비스 이용 요금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뿐 아니라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네.
0: 최근에는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님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1: 맞아요. 예.
0: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직장을 포기하거나 경제활동을 줄이는 사례도 적지 않죠.
1: 그러게요.
0: 이럴 때 혼자 고민하기보다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 여부와 지원 수준을 상담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이기
1: 맞아요.
0: 때문에
1: 네.
0: 이런 제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 네. 근데 인터넷에서는 그 정부 지원금을 몇백만 원씩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광고가 정말 많더라고요. 이거 믿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0: 아, 이거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1: 아, 역시나. 예.
0: 정부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개인 정보를 요구하나 요구를 하거나 유료 상담을 유도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겁니다.
1: 발품을 파셔야 되는군요.
0: 예. 두 번째는 정부가 운영하는 복지로나 정부 24를 활용하는
1: 그렇죠,
0: 겁니다.
1: 그렇죠.
0: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현재 본인의 상황에 맞는 복지대로 상담해주고 필요한 경우 신청까지 도와주고 있어요.
1: 네.
0: 반면 인터넷 광고는 일부 정보만 강조하거나 대상이 아닌 사람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안 되죠, 안 되죠.
0: 그렇게 무조건 받을 수 있다. 선착순이다.
1: 예.
0: 오늘 안 하면 끝난다. 이런 표현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1: 예, 예.
0: 정부 복지제도는 공식 창구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1: 공식 창구를 이용해라. 예, 잊지 말아야겠군요. 자,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을 때 꼭 해야 하는 질문 같은 게 있을까요?
0: 제가 항상 권하는 질문이 있는데 뭐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더 있습니까?
1: 아, 더 있습니까?
0: 이 한마디를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1: 예.
0: 많은 분들이 에너지 바우처만 신청하고 돌아오거나 서류만 발급받고 그냥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1: 그렇죠. 네.
0: 하지만 담당 공무원이 요즘에 너무 친절하시거든요. 현재 가족 구성, 소득, 연령, 건강 상태 등을 설명하면 받을 수 있는 다른 제도를 함께 안내받을 수 있는 경우가
1: 못 받는 경우
0: 많습니다.
1: 많거든요.
0: 맞아요. 네. 복지 제도는 하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여러 제도를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복지센터 방문했다면 서류 업무만 보지 마시고
1: 네.
0: 꼭 복지 상담도 받아보시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슬기로운 경제생활 한국은퇴설계연구소 권도영 대표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FT 아일랜드의 노래 이어드리죠. 새들처럼.

0: 내일은 푸른 하늘 토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장애인의 마음을 이해해보는 장애 공감 만나볼까요? 장애여성 네트워크 김효진 공동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장애인 학대 예방의 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그 올해부터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죠?
1: 네. 지난해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6월 22일을 장애인 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게 된 건데 뭐 목적은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권리 증진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이고요. 네. 6월 22일로 정해진 이유는 2005년에 광주 인하학교 장애학생 학생 성폭력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처음 알려진 날의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이제 첫 번째 공식 지정일이다 보니까 기념식도 열렸고요. 네. 또 복지부에서 6월 22일부터 28일까지를 장애인학대 예방 주간으로 정했대요. 그래서 뭐 조기 발견을 위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했고요. 네네. 또 전국 19개 지역 장애인 권위공호기관에서 예방 홍보 영상 그리고 교육 자료를 배포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전국 장애인 복지시설과 유관기관에 그 포스터를 그 널리 배포하였고요. 네. 특히 포스터에 그 발달 장애인도 알기 쉽도록 쉬운 내용으로 구성을 했고요. 예. 시각 장애인과 청각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어와 음성 해설 영상을 QR 코드로도 제공하고 했다고 합니다.
0: 그렇군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 학대와 관련해 추가로 반영된 내용도 좀 짚어볼까요?
1: 네, 5년마다 수립하는 장애인 정책.

0: 종합계획에 장애인 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이 의무적으로 포함되게 되었어요. 그리고 신고 의무자도 확대되었는데요. 예를 들면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이라든가 근로지원인까지 장애인 학대와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신고 의무자로 확대된 거예요.
1: 네.
0: 그리고 확대받은 장애인을 발견, 지원하는 장애인 권위공호기관이 늘어나게 된 게 이제 좀 특이사항인데요. 현재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둔다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1: 네.
0: 지자체에서 뭐 행정구역 크기 또는 인구에 상관없이 한 개소만 설치해왔거든요. 이제 장애인 권위공호기관이 추가 설치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게 된 것입니다.
1: 그렇군요. 장애인 권위공호기관이 추가로 설치돼야 할 만큼 그 장애인 학대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요?
0: 네, 그 뭐 사건이 최근 들어와서 갑자기 늘어났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제 아무래도 권익옹호기관이라는 신고기관이 생겼기 때문에
1: 네.
0: 거기를 통해서 신고하는 그 건수가 늘어난 거예요. 네, 사실은 장애인 학대 사건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네. 지속되어 온 것이거든요.
1: 그동안 또 묻혔던 게 사실이고.
0: 그렇죠.
1: 예.
0: 그런데 2017년에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 설치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신고되는 장애인 학대가 늘어나고
1: 네.
0: 이게 이제 언론에 보도되다 보니까
1: 그렇죠.
0: 언뜻 보면 장애인 학대가 더 늘어난 것처럼 보이기도
1: 예.
0: 하죠. 사실 수치적으로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2025년에 2024년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에 대해서 발표가 되었거든요.
1: 네네.
0: 총 6,031건이었어요. 그런데 전년하고 대비해 보면 9.7%나 증가한 숫자이고요.
1: 예.
0: 학대 피해자 10명 중 7명은 발달장애인인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1: 네. 그 피해 장애인의 연령대와 또 학대 유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네. 피해 장애인의 연령대부터 살펴보면 아무래도 30대 이하인 아동청소년 또 청년의 비율이 높아요. 63.5%나 되는데요.
1: 네.
0: 이 중에서도 10대 이하가 330건으로 전년 314건 대비했을 때 5.1% 늘어났고요. 30대는 2062건으로 전년 30대는 262건으로
1: 예.
0: 전년 228건 대비 14.9%가 증가했는데 이것은 30대의 사회 참여가 조금 늘어난 것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1: 예.
0: 네, 그리고 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가 33.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여전히 신체적 학대가 이렇게 많은 것이 사실은 예, 의아한 측면이고요. 정서적 학대도 못지않아요. 26.5%나 되고요. 경제적 착취도 18.6%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학대 사례 중에서 31.7%가 중복 학대 피해를 겪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1: 예.
0: 경제적 착취의 경우에도 사실은 이런 현상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을까 그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장애인의 취약한 점을 이용해서 뭐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킨다던가 이런 노동력 착취 피해가 전체의 5.1%고요.
1: 예.
0: 피해자의 77%는 지적장애인이었습니다.
1: 예.
0: 그리고 가족 사이에 경제적 착취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무엇보다 학대를 당하고도 자신이 겪은 피해를 설명하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의 권익이 좀 옹호돼야 할 텐데요.
0: 네. 아직은 충분하지 못한 현실인데요.
1: 그렇죠.
0: 특수교사가 장애 학생에게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그 신고가 되었는데 피해 아동의 모친이 한 녹음이 증거 능력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어요.
1: 그렇죠. 예.
0: 예, 유명 만화가의 자녀라서 사실
1: 네.
0: 더욱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모친의 녹음을 피해 아동의 녹음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라고 보고 사실 1심에서는 정서적 학대가 일부 인정되었었거든요.
1: 네네.
0: 그런데 2심에서는 무죄로 판단되었고요.
1: 그렇죠.
0: 이렇게 1심과 2심에서 증거 능력과 관련해서 정반대의 판결이 나온 것은 사실은 당시

0: 불구하고 더 취약한 특성을 갖고 있는 쪽의 권리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발달장애 학생의 안전권이 소홀히 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1: 네. 또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 장애인들에게는 적절한 조사 방법과 또 정당한 편의 제공도 필요하겠죠.
0: 네. 현재 신뢰관계인이 동석하거나 또는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것만으로도 피해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최근 편의점에서 돈을 내지 않고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하나를 나눠 먹은 두 발달장애인이 특수절도로 기소돼 열어난 되기도 했어요.
1: 맞아요.
0: 그럴 정도로 진술 조력인 제도도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않죠. 색동원 사건이 있었잖아요.
1: 네네.
0: 이 사건을 계기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피해자의 조사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됐는지 또 장애 특성을 고려해서 피해 확인 절차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요구가 상당히 있었어요.
1: 네.
0: 그런 차원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권조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것은 피해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서 수사 절차에서 배제되거나 또는 피해자로 인정받을 기회 자체까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형사사법 절차에서 장애인 피해자의 실질적인 참여 그리고 권리 구제를 보장할 수 있도록 수사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1: 네. 자, 이 장애인 학대 예방의 날이 우리 사회 전반의 변화를 이끌어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좀 마무리해볼까요?
0: 네. 장애인 학대 예방의 날이 제정됨으로써 장애인 학대가 더 이상 일부 시설 또는 뭐 특정 가정에서만 벌어지는 개별 사건이 아니다.
1: 네.
0: 우리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인권 문제라는 선언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면에서 신안 염전에서 장애인을 사실상 노예처럼 착취했던 사건도 있었고요.
1: 네.
0: 거주시설에서 반복적으로 폭행이 발생한 사건도 있었고요. 또 발달장애인의 재산과 장애인 연금을 가로막는 경제적 학대도 있었거든요.
1: 그렇죠.
0: 지금도 변함없이 벌어지고 있는 사건인데
1: 네.
0: 이런 사건이 드러날 때마다 가해자를 향한 비난은 있지만 그에 따른 어떤 대체 또는 예방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사실상 이 문제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일부 악마 또는 괴물 같은 가해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학대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장애인 학대 예방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제정된 것을 계기로 장애인 학대를 양산하고 또 방치하고 있는 우리 사회 구조를 바꾸는 노력이
1: 그래요.
0: 사실은 예방부터 피해자의 권리 보장까지 좀 촘촘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장애 공감 장애여성 네트워크 김효진 공동대표였습니다.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함께하고 계신데요. 내일은 푸른 하늘은 매일 오후 1시와 저녁 7시 이렇게 두 번 수도권 FM 104.9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휴대전화에 KBS 콩 앱을 설치하시면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는 장애청년 DJ쇼입니다. 오늘은 시각장애 가수 이연학 씨가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헤이즈가 부르는 널 너무 모르고 여러분과 함께 들으면서 저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장홍이었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애 청년 DJ쇼 오늘 진행을 맡은 시각장애 가수 이현학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안과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제가 왜 수술을 하게 되었는지 또 그 경과는 어땠는지 오늘 여러분들과 소소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한 첫 곡 먼저 들려드리고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박정현 오랜만에.

저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과에서 제 시력이 호전되기 위한 어떠한 의료적인 조치도 취해본 적이 없는데요. 내일은 푸른 하늘 청취자 여러분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시각장애인이라고 해서 앞이 아예 보이지 않는 전맹 시각장애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빛을 구분할 수 있거나 커다란 벽이 앞에 있다면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잔존 시력은 아주 조금 남아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낮에 밖에 나가면 눈이 너무 부시더라고요. 그래서 안과에서 검진을 받았는데 백내장이 심하게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시각장애인이 된 것은 망막색소 변성증이라는 질환 때문이었는데 백내장은 처음 경험하는 거라 저도 미처 모르고 있던 사실이었는데 선생님께서는 백내장 때문에 눈이 그렇게 부셨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수술을 하면 눈부심이 완화될 수는 있지만 뭐 시력 자체가 나아지는 건 아니어서 솔직히 저에게는 고민이 됐습니다. 뭐 그래도 눈부시지 않으면 좀 편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으로 수술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지금은 어떤지 노래 한 곡 더 들려드린 후에 이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이킴 서울 이곳은

시각장애가 있지만 저는 그동안 안과랑은 그렇게 친하지는 않았거든요. 안과에 방문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또 보통 병원을 찾는다는 건 무언가 병이 낫거나 호전되기를 바래서 가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럴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안과 들리는 걸 좀 소홀히 여기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안과에서 어떤 수술을 받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백내장 수술이 생각보다 큰 수술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 수술 방법을 설명해 주셨어요. 수정체를 대신해서 인공 수정체를 넣는 수술이다. 백내장을 앞으로 더 진행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기존에 있던 혼탁을 제거하는 수술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 그래도 사실 떨리긴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아내가 렌즈 삽입 수술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술 선배인 아내가 수술하고 나면 눈이 많이 시릴 거고 눈물도 많이 날 건데 걱정 안 해도 돼. 며칠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수술할 때 긴장하지 말고 편안하게 있으면 선생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라는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술은 진짜 생각보다 빨리 끝나더라고요. 눈을 뜬 채로 수술을 받는 것이 두려웠었는데 선생님께서 차분하게 잘 맞춰주셨고 저는 20분 후에 수술실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눈이 많이 시리고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몇 시간 지나고 나니까 눈물도 잦아들고 눈이 시린 현상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수술 후에는 하루에 안약을 4번씩 넣어야 됐는데 뭐 그런 관리를 잘 했고 또 일주일간 이렇게 눈에 물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해서 클렌징 워터로 얼굴을 씻고 드라이 샴푸로 머리를 감으면서 일주일을 견딘 끝에 병원을 방문을 했는데 그 뒤에 어떤 경과가 저에게 이어졌는지는 노래 한 곡 더 들려드리고 이어가 볼게요. 김동률, 내 오랜 친구들.

수술을 받고 나니까 눈부심이 정말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그전엔 햇빛에 있으면 눈을 뜨기가 힘들었는데 수술을 받고 나니까 눈을 뜨고 있어도 눈이 부시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의사선생님께서 관리를 잘 하셔서 경과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가벼운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안약을 넣으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뭐 시각장애인이어서 시력을 회복되는 수술 외에 내가 안과에서 수술받을 일이 딱히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백내장 수술을 받고 나니까 비록 시력이 좋아지는 수술은 아니었지만 눈부심이 줄어들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안과와 거리두기를 했던 제가 안과와의 거리를 한 걸음 줄일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의 첫 안과 수술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저는 끝으로 준비한 곡 소개해드리면서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준비한 곡은요, SES 꿈을 모아서입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이현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형 TV를 보급합니다. 유상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신청자 중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과 보급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나이 들어 맞는 생일은 특별합니다. 요즘은 평균 수명이 길어져서 환갑은 물론 칠순에 대한 의미도 많이 퇴색됐는데요. 인생 60년을 살고 70년을 살아왔다는 건 정말 대단하고 특별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일을 맞은 분들 가운데는 요즘에야 잔치 안 하는 게 당연하지만 식구들끼리 외식하고 해외여행 가는 것도 좀 더 의미 있게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 그 비용 가운데 어려운 이웃이나 좋은 일에 쓰이도록 기부하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이런 어르신들의 선한 영향 덕분일까요? 요즘 매년 생일이면 선물을 받는 대신 기부하는 대학생들이 있어서 화제더군요. 전라북도의 한 대학에서 이런 선행이 선후배 사이에 퍼지면서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그 방법이 아주 기발합니다. 어르신들은 당신이 쓰려고 했던 돈이나 자녀들이 드린 여행 비용을 기부하지만 이 학생들은 주변 지인들에게 선물 대신에 만 원 이하의 기부금을 받는다고 알리고 그 기금을 모아서 그 모금된 돈을 기부한다고 합니다. 축하의 마음이 바로 선행으로 직결되는 시스템. 이것도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시녀들이 즐길 수 있는 여행 이야기를 나누는 송일봉의 여행 플러스 그리고 임진모의 추억의 음악 여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곡은 티삼스예요. 매일매일 기다려.

0: 여러분은 지금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1: 송일봉의 여행 플러스입니다. 여행 작가 송일봉 씨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2: 네, 오늘은 충청남도 태안군에 있는 태안반도를 찾아갑니다.
1: 네.
2: 아, 그리고 올여름 휴가철에 찾아가면 좋은 태안반도의 몇몇 해수욕장도 찾아가 보겠습니다.
1: 네, 네.
2: 리아스식 해안으로 유명한 태안반도는 다양한 형태의 해안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인데요.
1: 네.
2: 그래서 태안반도 대부분의 지역이 우리나라 유일의 해안형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1: 네.
2: 아울러 여름철 피서지로

0: 인기가 많은 태안반도에는 많은 해수욕장들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태안군에서 관리하는 해수욕장은 21곳이고요.
1: 네.
0: 이들 해수욕장들은 오는 8월 23일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1: 자, 그럼 어디부터 가볼까요?
0: 네, 오늘 가장 먼저 찾아갈 해수욕장은 꾸지나무골 해수욕장입니다.
1: 네, 네.
0: 꾸지나무골 해수욕장은 태안군의 가장 북쪽 마을인 이원면 내리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해수욕장의 이름인 꾸지나무골은 예전에 꾸지나무가 많이 자라는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1: 네.
0: 실제로 저는 30여 년 전에 꾸지나무골 해수욕장에서 직접 꾸지나무를 본 적이 있는데요.
1: 네.
0: 아마도 지금쯤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1: 네, 네.
0: 당시 저를 안내해 준 마을 어르신의 말씀에 의하면 땔감이 귀하던 시절에 거의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1: 네, 네. 꾸지나무골 해수욕장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0: 네. 꾸지나무골 해수욕장은 시끄러운 소음 대신 잔잔한 파도 소리와 솔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어서 좋은 곳입니다.
1: 네.
0: 백사장의 길이도 불과 200m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1: 아.
0: 그래서 이른 아침이나 오후에 해무가 끼면은 해수욕장 전체가 순식간에 몽환적인 선경으로 변해버리기도 합니다.
1: 네.
0: 꾸지나무골 해수욕장 또 하나의 장점은 바닷가를 따라 울창한 소나무 숲이 조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 네.
0: 이 소나무 숲은 텐트를 칠 수 있는 야영장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마을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야영장에는 소나무 숲에 30여 개, 소나무 숲 양쪽에 10여 개의 야영 데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 네, 다음으로 찾아갈 해수욕장은 어딘가요?
0: 네, 이번에 찾아갈 해수욕장은 태안군 소원면에 있는 파도리 해수욕장입니다.
1: 네,
0: 그 이름도 예쁜 파도리 해수욕장은 태안군의 숨겨진 보석과도 같은 피서지인데요.
1: 네, 네.
0: 태안읍에서 서남쪽으로 22km나 떨어져 있는 한적한 바닷가입니다.
1: 네.
0: 이 파도리 해수욕장은 바닷가에 작은 자갈들이 깔려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자갈들은 워낙 맨질맨질해서 해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1: 네, 네.
0: 실제로 마을 주민들은 파도리 바닷가의 자갈로 예쁜 액세서리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1: 아, 네. 파도리 바닷가에서는 해옥 말고도 특별한 볼거리가 또 하나 있다고 하던데 어떤 건가요?
0: 네, 파도리 해수욕장 또 하나의 명물은 바닷가 북쪽에 있는 해식 동굴입니다.
1: 아.
0: 이곳은 파도리 최고의 사진 촬영 명소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해가 질 무렵에 역광으로 인물 사진을 찍으면 의외의 멋진 작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1: 네.
0: 하지만 파도리 해수욕장은 물이 빠지는 썰물 때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식 동굴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찍으려면 물때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1: 네. 태안반도 하면은 만리포 해수욕장이 가장 유명하지만 연포 해수욕장도 여름철 피서지로 인기가 많죠?
0: 예, 그렇습니다. 태안군 근흥면에 있는 연포 해수욕장은 태안읍에서 안흥항으로 가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그리 많이 알려진 해수욕장이 아니었습니다.
1: 네.
0: 가수 하춘아 씨가 부른 연포 아가씨에 등장하는 연포를 가상의 지역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정도였습니다.
1: 네, 네.
0: 그런데 이 연포 해수욕장은 1978년 7월에 열린 제1회 해변가요제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 네, 네.
0: 이 가요제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여름이라는 노래가 크게 히트를 하면서 연포 해수욕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것인데요.
1: 네.
0: 당시 제1회 해변가요제를 통해 이름을 알린 가수로는 왕영은, 배철수, 구창모, 이명훈 씨 등이 있습니다.
1: 네, 네. 연포 해수욕장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0: 네, 연포 해수욕장의 백사장 길이는 약 1.6km고요. 썰물이 됐을 때의 백사장 폭은 약 200m입니다.
1: 네, 네.
0: 그리고 수심이 얕은 데다 경사도가 완만해서 어린아이들도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고요. 바닷가를 따라 맨발 걷기도 할 수 있어서 더욱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연포 해수욕장에서는 해루질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네.
0: 해루질이란 바닷물이 빠진 갯벌이나 수심이 얕은 바다에서 맨손이나 간단한 도구로 어패류를 잡는 전통적인 채취 활동을 말하는데요.
1: 네, 네.
0: 연포 해수욕장에서는 해루질을 통해 바지락, 동죽, 소라 등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1: 네, 아이들하고 함께 가면 좋겠네요.
0: 그렇습니다.
1: 태안반도 있는 해수욕장 한 군데만 더 소개해 주세요.
0: 네, 오늘 마지막으로 찾아갈 해수욕장은 안면도에 있는 꽃지 해수욕장입니다.
1: 네, 네.
0: 안면도의 서쪽 바닷가에는 백사장, 삼봉, 꽃지 등과 같은 해수욕장들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도 섬 중간쯤에 있는 꽃지 해수욕장이 가장 유명합니다.
1: 네.
0: 꽃지 해수욕장은 특히 해질 무렵의 풍경이 멋지죠. 이곳의 낙조가 변산반도의 채석강, 강화의 성무도와 함께 우리나라 3대 낙조 명소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기 때문입니다.
1: 네. 그 꽃지 해수욕장에는 이름이 특이한 바위들도 있죠?
0: 예, 그렇습니다. 할매 바위와 하라비 바위가 있는데요.
1: 네.
0: 꽃지 해수욕장 앞바다에 나란히 떠 있는 바위섬들입니다.
1: 네.
0: 그런데 이들 바위에는 다음과 같은 슬픈 전설이 하나 전해지고 있습니다.
1: 네.
0: 먼 옛날 안면도에는 이 지역의 군 지휘관이었던 승헌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요.
1: 네.
0: 그에게는 아리따운 부인인 미도가 있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어느 날 승헌은 출정 명령을 받고 전장으로 떠났고요. 그 이후로 미도는 매일 바닷가로 나가서 승헌을 기다렸습니다.
1: 네.
0: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승헌은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1: 네, 네.
0: 결국 기다림에 지친 미도는 바닷가에서 쓸쓸하게 숨을 거두고 말았는데요. 미도가 숨을 거둔 후 꽃지 바닷가에는 커다란 바위 두 개가 솟아올랐다고 합니다.
1: 네.
0: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들에게 할미 바위와 하라비 바위라는 이름을 붙여줬다고 합니다.
1: 네, 네. 태안반도의 별미로는 어떤 게 있나요?
0: 네, 꾸지나무골 해수욕장 근처의 태안군 원북면에서 박속 밀국 낙지탕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박속 밀국 낙지탕의 박속은 박의 속, 밀국은 밀가루로 만든 칼국수 또는 수제비를 가리키는데요.
1: 네.
0: 무 대신에 박속을 넣어서 시원한 맛을 내고요. 밀국으로 걸쭉한 맛을 낸 다음에 낙지를 넣어서 영양을 보충시킨 별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오, 맛있겠네요. 박속 밀국 낙지탕 이름도 참 재밌는데
0: 네네.
1: 맛있게 먹는 요령이 있다면서요.
0: 네. 우선 전골 냄비에 있는 물이 끓기 시작을 하면은 박속과 파, 마늘, 양파 등을 넣고 팔팔 끓여서 육수를 냅니다.
1: 네.
0: 그리고 낙지를 통째로 넣어서 살짝 데친 후에 적당한 크기로 잘라 간장 소스에 찍어 먹으면 됩니다.
1: 네네.
0: 낙지를 다 먹은 후에는 밀국, 그러니까 칼국수나 수제비를 전골 냄비에 푹 끓여서 먹으면 제대로 된 별미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1: 아, 처음부터 함께 끓이는 게 아니고.
0: 그렇습니다.
1: 네네.
0: 그리고 음식점에 따라서 칼국수가 나오는 곳이 있고
1: 네.
0: 수제비가 나오는 곳이 있으니까요.
1: 네.
0: 미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아, 그러니까 칼국수 좋아하시는 분은 칼국수 나오는 곳으로 가고
0: 네.
1: 수제비 좋아하시면 수제비 나오는 곳으로 가야 되겠군요.
0: 그렇습니다. 미리 어떤 게 나오는지 여쭤보면 좋겠죠.
1: 네네.
0: 아울러 태안의 박속 밀국 낙지탕에 사용하는 낙지는 대부분 태안 가로림만의 갯벌에서 잡은 것들인데요.
1: 아.
0: 6월부터 9월까지가 가장 맛이 좋습니다.
1: 네, 지금 찾아가서 드시면 참 좋겠네요.
0: 그렇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지금 태안군에 있는 태안반도에 대해서 쭉 소개해 주셨는데
0: 네네.
1: 서울에서 갈 때 그 어떻습니까? 교통편은요?
0: 교통편은 아주 좋죠.
1: 네.
0: 서해안 고속도로
1: 네.
0: 서산 나들목이 있습니다.
1: 네.
0: 서산 나들목에서 태안까지는 2-30분밖에 안 걸리고요.
1: 네.
0: 그리고 제가 태안읍에서 지금 가장 북쪽에 있는 꾸지나무골 해수욕장을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1: 네네.
0: 그리고 나서 좀 내려오다가 이제 연포 해수욕장 소개해드렸고
1: 네.
0: 그다음에 태안읍까지 와서 태안읍에서는 반대로 서쪽으로 가야 됩니다.
1: 네.
0: 서쪽으로 한참 이제 20km 정도 가게 되면은 그곳에 정말 예쁜 파도리 해수욕장이 있고요.
1: 네.
0: 그리고 다시 태안읍으로 와야 되고요.
1: 아.
0: 그래서 태안읍에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태안반도 가장 남쪽 끝머리에 안면도가 있어요.
1: 네, 네.
0: 근데 이 안면도는 섬이지만 이제 다리로 연결되어서 배를 타지도 않아도 되고요.
1: 네, 네.
0: 바로 이 안면도에 꽃지 해수욕장이 있는데 꽃지 해수욕장이 있는 이 지역의 이름이 승헌이에요.
1: 아.
0: 승헌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할매 바위, 하라비 바위의 전설의 주인공이기도 하거든요.
1: 아, 그 주인공 남자 이름.
0: 네, 그래서 네네. 이런 내용을 알고 한꺼번에 다 가볼 수는 없지만은
1: 네네.
0: 그중에서 마음에 드는 해수욕장을 한 군데 가시게 되면은 정말 멋진 여름 휴가를 즐길 수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저희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 삼봉 해수욕장 갔는데
0: 네.
1: 민박집에 우물이 있었어요.
0: 네네.
1: 그 우물물을 떠서 먹었던 두레박으로 떠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0: 아주 오래된 추억이군요.
1: 예. 네네. 송일봉의 여행 플러스 오늘은 충남 태안군에 있는 태안반도 안에 해수욕장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행작가 송일봉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진검다리예요. 여름.

0: 추억이 돼버린 내 인생의 소중한 순간들, 오늘 추억의 음악들과 함께 생생하게 3D로 살려드리겠습니다. 음악평론가 임진모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정말 추억 얘기하다 보면 늘 깜짝깜짝 놀래요. 7, 80년대 얘기는 그렇다고 쳐도 엊그제 같은데 바로 그게 벌써 10년 됐어?
1: 네.
0: 20년 됐어?
1: 네.
0: 이러면서 놀랄 때가 적지 않아요. 저는 특히 냉장고 뭐 오랜만에 열었다가
1: 예.
0: 딱 그 이게 제저 연월이 어떻게 되었는지 1년이 훌쩍 지난 게 너무 많아요. 몇 번 안 먹고
1: 네네.
0: 그럴 때마다 깜짝 놀라요.
1: 네. 그리고 요즘에는 확실히 대가족이 아니라 거의 막 혼자 사는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0: 네네.
1: 사실 좀 뭘 하나 사도
0: 네.
1: 다 먹지 못해요.
0: 네네.
1: 그러다 보니까 제조 영월이 넘어가는 게 일상다반사예요. 진짜.
0: 그러니까요.
1: 네.
0: 근데 참 희한한 게 이
1: 예.
0: 시간에 청춘 시절에 즐겨 듣고 유행하던 노래를 들으면서 당시 이제 우리 선생님과 추억 얘기하다 보면
1: 네.
0: 정말로 그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저는 정말 또 약간의 우리가 나이 차이가 있는데도 제가 임진모 씨하고 똑같이 그 나이대로 돌아가서
1: 아,
0: 기분이 말랑말랑해져요.
1: 제가 선생님하고 차이가 있는데도
0: 네.
1: 확실히 제가 올드타이머예요.
0: 네.
1: 어렸을 때도
0: 네.
1: 옛날 거에 관심이 많았고
0: 아.
1: 많이 알았어요.
0: 네네.
1: 그래서 막 그때 당시에 막 진짜 뭐 이렇게 우리 또래 애들은 아예 알지도 못하는 가수들
0: 네.
1: 그런 가수들을 엄청 좋아해요. 그랬거든요.
0: 네. 그러니까 임진모 씨가 그 나이에 못 느꼈을 법한 그 감성을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들 삼촌을 통해서 느끼잖아요. 울리불리 그런 것도 그럼 저는 또 그때 또 추억이 소환이 돼가지고
1: 그러죠.
0: 지난주 네. 방송하는 내내 음악 나갈 때도 아 좋다 아 좋다 얘기했잖아요. 네네. 자 오늘은 그래서
1: 오늘도 역시
0: 어떤
1: 또
0: 곡을
1: 리듬의 향연일 것 같습니다.
0: 네네.
1: 오늘은 참 여름 음악 하면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디스코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디스코의 명곡들 몇 곡 골랐습니다.
0: 좋습니다.
1: 첫 번째는 빌리지 피플의 YMCA. 이거 안 하고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0: 네네. 네.
1: 아, 근데 참 이걸 갖다가
0: 네.
1: 모 방송국의 그 합창단이 이걸 네. 갖다가 번안을 해가지고 부르는데
0: 네.
1: YMCA 이거 다 청년단체 이걸로 하나 그래서
0: 안 어울린
1: 바꾸지 말지 왜 그걸 굳이 그렇게 바꾸겠다고.
0: 이 노래 하면 저는 관객들이 함께 팔로 YMCA를 네. 만드는 안무가 예. 아주 상징적이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네네.
1: 이 빌리지 피플 그 옛날에는 우리가 영상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에 네. 미국 사람들은 뭐 거기 컨트리맨도 있고 흑인도 있고 막 인디언 추장도 있고 경찰도 있고 그러잖아요.
0: 네네.
1: 그거 보는 맛에 네. 노래가 그냥 다 들어왔대요.
0: 맞아요.
1: 그리고 네네. 또 다른 인더 네이비나
0: 네.
1: 다른 이톡도 있어요. YMCA가
0: 네.
1: 아니고.
0: 네.
1: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이 YMCA는 국내에서 또 조경수가 있잖아요.
0: 맞아요. 조경수
1: 씨가. 조경수 씨가 이걸 갖다가 번안했는데
0: 네.
1: 아마 본인의 아니야 등등 히트곡이 좀 많아요.
0: 네.
1: 그런데도 YMCA 그 히트 대열에서 절대 빠지지 않아요.
0: 네네.
1: 그만큼 옛날에는 팝송도 대단히 인기를 좌지우지했다는 거죠.
0: 네네.
1: 네. 자, 듣겠습니다. 빌리지 피플 YMCA.

0: 오늘 첫 곡 YMCA였습니다.
1: 네. 이 당시에 이제 70년대 중반부터 디스코 바람이 불어서 네. 아마 결정적인 건 여러분 아실 거예요. 토요일 밤의 열기. 네. Saturday Night Fever. 비지스가 음악을 했죠. 그래서 비지스도 욕 많이 먹었죠. 흑인 음악인 디스코를 백인이 탈취해 갔다. 그런 비판 받았지만 워낙 음악을 잘했잖아요.
0: 네, 네.
1: 근데 이때 당시 디스코 킹은 없었는데 디스코 퀸은 있었어요. 네. 퀸 오브 디스코. 네. 도나 썸머.
0: 도나 썸머. 네, 네.
1: 도나 썸머는 그때 히트곡들을 아주 연쇄적으로 터뜨렸는데요. 퍼레이드를 네. 펼쳤는데 그래서 바브라 스트라이샌드랑 같이 이렇게 같이 노래해서 곡을 갖다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봐도 도나 썸머는 정말 너무너무 음감도 뛰어나고요. 그리고 표현이 너무 좋아요.
0: 네, 네.
1: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외계 차트에도 없는 로미오 같은 노래도 사랑받은 거 아니겠어요?
0: 네, 네.
1: 네, 오늘 제가 핫스탑 이거 최고곡이죠.
0: 네.
1: 핫스탑을 골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곡을 더 듣겠습니다.
0: 네.
1: 요게 아주 중요한데 이때 당시 흑인 그룹 중에 쉬기라는 그룹이 있어요.
0: 네.
1: 이 쉬기 CHIC 바로 젊은이들이 시크하다.
0: 네.
1: 시크하다. 그 쉬기입니다.
0: 네.
1: 불어예요.
0: 네.
1: 근데 이 팀 진짜 이상한 게요. 별로 출신도 이렇게 넉넉한 집안 출신이 아니에요.
0: 네.
1: 그냥 전형적인 그냥 흑인이에요.
0: 네.
1: 흑인들 노래 부르는 사람 둘, 그다음에 그 뒤에서 음악하는 드럼 치고 기타 치고 또 베이스 치는 요 셋 해서 다섯인데 아 세상에 옷을 갖다요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나왔죠. 무대에 섰어요.
0: 네. 네.
1: 그리고 팀 이름이 프랑스의 아주 멋있는 이런 식을 내걸었어요.
0: 네.
1: 이게 뭐냐면 역으로 우리 흑인이 가난하다고 하지만 우리 이렇게 멋있어. 이거를 갖다가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0: 이름까지도.
1: 예.
0: 네네.
1: 여기서 이제 나일 로저스가 나오는데 아무튼 제가 볼 때는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그룹이었어요.
0: 네.
1: 저는 진짜 어렀을 때요. 대학 네. 1학년 때 나왔거든요. 이 르프레 2학년 때네요.
0: 네.
1: 79년 나왔는데 노래 듣고요. 와 뭔지 모르지만 멋있다.
0: 네네.
1: 그 생각에 빠졌다니까요.
0: 네.
1: 자 디스코의 명곡 두 곡 제가 전합니다.
0: 네.
1: 도나 썸머, 핫스탑 그리고 쉭. 이 노래 이렇게 되죠. 오, 프리콘. 여기서 르프릭입니다.
0: 네.
1: 쉭.

0: 이 두 곡이 이제 다 50년이 돼 가요.
1: 그렇죠. 79년이니까.
0: 와, 79년, 78년.
1: 네네네. 아 근데 참 저도 이렇게 학생 때 이 곡을 이렇게 듣고 그랬는데 아 내가 학생 시절이 그렇게 오래된 일인가?
0: 네.
1: 그런 생각하면
0: 네.
1: 아 참 다시 한번 좀 돌아가고 싶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0: 전 지금 들으면서 계속 제 무릎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전달을 맞춰가지고. 갈 수 있어요. 마음으로는 충분히.
1: 네, 저도 참. 근데 이 디스코가요.
0: 네네.
1: 흑인 그 클럽에서 이게 잉태가 되고 성장한 그런 음악인데
0: 네.
1: 거기에 흑인들의 평등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디스코 출 때 모습 한번 가볼까요?
0: 네.
1: 어느 디스코 출 때 한 사람

0: 물론 제가 일본에 갔더니 혼자 와서 디스코 추는 사람도 있더라고.
1: 네네.
0: 근데 우리는 혼자 못 가요.
1: 네.
0: 최소 4명, 그것도 술 한잔 먹고
1: 네.
0: 3명, 4명, 5명, 6명 이렇게 가는데
1: 네.
0: 자, 우리 추러 나가자 하고 네. 이제 흘러 나가요.
1: 네.
0: 그다음에 꼭 막 거기서 흔들다가 하나씩 집어넣어.
1: 네.
0: 너 들어가.
1: 한 명씩.
0: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너 들어가.
1: 네.
0: 근데 진짜 미국 흑인 클럽에서 그렇게 추더라니까요. 가보니까
1: 네.
0: 그게 뭐냐면 똑같이 평등하게 다 추는 거예요.
1: 네.
0: 그리고 거기 들어간 사람은 가운데 들어간 사람 또 거기서 쇼를 하잖아요. 또 하자지 이렇게 하면서
1: 돌기도 하고
0: 막 돌기도 하고
1: 네네.
0: 그게 뭐냐면 누구 에브리바디 이즈 스타 누구나 다 스타다
1: 네네.
0: 하는 흑인들의 열망 그런 걸 담은 거예요.
1: 너희만 스타가 아니야.
0: 그럼
1: 우리 모두 스타야.
0: 우리 모두. 네네네 네네. 그겁니다.
1: 네.
0: 참 그런 디스코 시절을 생각하며 춤췄던 거
1: 네네.
0: 기억하시면 건강에 좋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좋아했던
1: 네네.
0: 거 디스코인데 사실 이 곡이 레게예요. 레게.
1: 네.
0: 레게인데 그때 레게 열풍일 때 이 곡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사실 네네. 우리는 이미 레게를 오래전부터 알았다는 거죠.
1: 네.
0: 레게 열풍은 누구예요? 김건모잖아요.
1: 네네.
0: 그게 93년, 94년이란 말이에요.
1: 네.
0: 근데 벌써 우리는 78년에 리버서 바빌론을 바이 더 리버서 바빌론 이게 레게거든요.
1: 네네.
0: 다만 디스코 리듬으로 처리를 해서 레게 디스코라고 하는 게 더 맞는데
1: 네네.
0: 그만큼 우리는 레게를 이미 알고 있었죠.
1: 네.
0: 레게요. 잠깐 설명드리면 이거요. 어려운 거 네. 하나도 없어요. 우리랑 똑같아. 우리는 궁착. 우리는 전형적으로 압박의 액센트가 들어요. 궁착. 궁착. 근데 이 사람들은 짝이 약박이잖아요.
1: 네.
0: 궁짝. 약박인데 네. 약박의 액센트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궁짝. 궁짝. 궁짝. 이렇게 되죠.
1: 네네.
0: 그러니까 사실 단순한데 너무 이채로운 거예요.
1: 네네.
0: 그래서 그렇게 우리한테 환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1: 저는 갑자기 여기서 주책맞게
0: 네.
1: 궁짜짜 궁짜 네 박자가 떠올랐어요. 송도관 씨.
0: 저기 학습에 좀 집중해 주세요, 선생님.
1: 그러니까요. 아재 개그도 아니고.
0: 아니, 나 진짜. 선생님도 이렇게 아재 개그를 하시는구나.
1: 아니, 네. 벌써 이게 마음이 붕 떠 있어요. 이 디스코 음악 듣다 보니까
0: 네.
1: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가지고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0: 저도 그래요.
1: 네.
0: 보니엠의 리버스 바비 듣고요. 하나 더는
1: 네.
0: 미국에서 엄청난 인기인데 이것도 우리 국내에서 그 당시 디스코 테크에서 사랑받았어요.
1: 네.
0: 애니타 워드의 1위 곡인데 링 마이 베. You can't make me, 링 마이 베. 이런 곡인데 이걸 갖다가 다이내믹 듀오가 이걸 갖다가 샘플링 합니다.
1: 아.
0: 그래서 더 유명해졌어요.
1: 네.
0: 후대에도요.
1: 네.
0: 두 곡 듣습니다. 먼저 보니엠 리버스 바빌론 애니타 워드 링 마이 벨.
1: 네.

0: 리버스 오브 바빌론 그리고 링 마이 벨 두 곡 네. 들었습니다.
1: 너무 좋습니다. 네. 이번에 우리의 디스코 한번 들을까요?
0: 네.
1: 1979년에서 80년 넘어갈 때 진짜 사랑받았습니다. 지금도 이 노래는 네. 인천 연고 구단들의 응원가로 유명하지요.
0: 네,
1: 연안부두입니다.
0: 네.
1: 김트리오. 아, 천재였어요.
0: 예.
1: 이때 김파, 김단, 김선. 근데 이렇게 천재인데 본인들 곡이 아니라 이거 누구 곡이냐면 안치행 선생 곡입니다.
0: 네.
1: 그러니까 진짜 최연의 오동잎과 윤수일의 사랑만은 않겠어요. 그리고 심지어 저 뒤에 박남정의 널 그림을 만든 사람 그 작곡자가 바로 안치행이잖아요.
0: 네.
1: 안치행은 천재 작곡가예요.
0: 네, 네.
1: 그분이 이걸 썼어요.
0: 네.
1: 그리고 제 제자 중에 인천 그 연고 그 야구 팬인데
0: 네.
1: 그 문학구장에 왜 가냐면요 이 노래 부르려고 간대요.
0: 어.
1: 아직도 이거 저 이기잖아요.
0: 네네.
1: 그럼 이 연안부들 불러요.
0: 네네.
1: 그러니 참 대중가요로서 성공한 거죠.
0: 그러니까요. 네네. 그리고 좀 질박하면서도 세련된 멜로디에다가
1: 네네네.
0: 또 연주까지. 그러니까 미국발 디스코를 한국에 전파하는 데 크게 기여를 한 거예요.
1: 그게 김트로의 공헌인데 히트곡은 안치행이 썼다는 거죠.
0: 네.
1: 아무튼 참 디스코 리듬이에요. 디스코 네. 리듬을 이렇게 세련되게 처리한 그런 곡이 많지 않아요.
0: 네.
1: 네, 김트로의 연안부두입니다.
0: 네.

0: 원래는 이별과 기다림을 노래한 트로트 펑키풍 곡인데 네네. 이게 응원가로 불리면 달라지지 않나요?
1: 그렇죠. 그래서 확실히 있잖아요. 네. 네이밍이 되게 중요한 게요. 네. 돌아요 부산항해가 히트한 게 부산항에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0: 네.
1: 이게 연안분도 하니까 네. 연안분도 사람도 이 노래를 모르면 그 사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네. 어떤 특정한 그 시즌송도 그렇고 특정한 것을 겨냥해서 아주 거기에 사랑과 이별의 정안을 잘 붙이면 네. 히트할 가능성이 높죠.
0: 안동역에서.
1: 그러니까요. 네네. 안동역에서도 그렇죠.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역 노래가 많았던 게요. 네네. 베이비붐 세대의 고향이 다 사실은 지방이거든요.
0: 네. 흑산과 같이.
1: 저 학교, 네. 네. 저 학교 다닐 때 서울 사람 별로 없었어요.
0: 아.
1: 그러다 네네. 보니까 전부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사니까 그립잖아요.
0: 네네.
1: 그러니까 온, 어? 이 저 우리나라 그 저 대부분의 지역 노래가 다 있잖아요.
0: 네네. 네.
1: 대전하면 뭐 대전 블루스가 있고 다 그렇듯이.
0: 부산 갈매기.
1: 예.
0: 지금부터 계속 하렴 나올 것 같아요. 계속. 오늘 수업 태도가 나쁘죠.
1: 네네. 아니 좋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요.
0: 네네.
1: 이 노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0: 네.
1: 패트리스 러센이라고 하는 여가수인데요.
0: 네네.
1: Forget me not이니까 물망초예요.
0: 네.
1: Forget me not. 네. 나 잊지 말아달라 하는 얘기인데 크게 히트는 안 했는데
0: 네.
1: 이게 이후에 많은 후배 가수들이 샘플링해서 썼어요. 그리고
0: 네.
1: 사실은 굉장히 곡이 좋아요.
0: 네.
1: 아마 홍보 제대로 했으면 더 많이 히트됐을 텐데 좀 아깝죠.
0: 네.
1: 82년 곡이니까 디스코 열풍이 지나고 난 뒤의 곡이에요. 근데 아주 멋있어요. 그리고 세련되고 디스코는 사실 어느 음악하고 제일 가깝냐면 펑크 음악하고 가까워요.
0: 네, 네.
1: 그게 사실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 우리가 펑키하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0: 네, 네.
1: 그게 디스코하고 그 시대 같은 시대예요.
0: 네, 네.
1: 그래서 디스코 곡 중에 잘 만든 건 펑키 리듬을 많이 썼어요.
0: 아, 네, 네.
1: 이게 바로 그런 곡입니다.
0: 네.
1: Forget Me Nots라는 곡이고요.
0: 네.
1: 패트리스 러센 1982년 노래입니다.
0: 네, 오늘 디스코 명곡 들으면서 제가 한껏 젊어졌습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임진모 씨 다음 주에 모시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저는 내일 오겠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조선의 21대 임금인 영조는 타고난 허약체질이었지만 80세가 넘게 사셨습니다. 당시 조선의 다른 임금들 평균 수명이 46세 정도였으니까 엄청나게 장수하신 셈이지요. 영조 임금이 무더운 여름철에 즐겨 드시던 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숫가루였습니다. 보리로 만든 미숫가루는 몸에 열을 식혀주고 기운을 북돋아줍니다. 예전 우리 어머님들도 학교 다녀온 아이들에게 큰 사발에 미숫가루와 설탕을 타서 얼음 몇 개 띄우고 내주시곤 하셨지요. 그때 그 맛이 얼마나 시원하고 고소했는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이 삼복더위의 절정이라는 중복인데요. 미숫가루든 보양식이든 잘 챙겨 드시고 더위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조경수의 노래입니다. 아니야.

0: 네, 매주 토요일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모아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수 겸 방송인 도윤아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오늘이 중복이네요.
1: 그러니까요, 벌써.
0: 도윤아 씨는 혹시 뭐 복날이나 무더운 날 챙겨 드시는 나만의 보양식 같은 게 있을까요?
1: 저는 무조건 고기를 먹습니다.
0: 아, 고기 먹어야죠. 든든하게.
1: 네. 제주에는 또 돼지고기가 맛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사다가 이제 구워서 먹죠.
0: 아, 그 좀 보양식. 여름 보양식과는 좀 거리가 좀 있는 느낌인데요.
1: 아니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삼계탕도 좋지만 그냥 고기를 구워서 먹으면 워낙 좋아해서 그런가 탁 먹고 이제 힘이 난다.
0: 보통은 이제 고기를 푹 고아서 골수까지 다 우러난 국물을 먹어야 힘이 난다.
1: 그게 좋은 건데 저는 아직 왜 이렇게 구워 먹는 게 좋은지.
0: 저도 구워 먹는 게 좋아요.
1: 그죠. 예. 맛있어요.
0: 어떤 분은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네. 고기를 좋아하는데 정말 물에 빠진 고기는 절대 안 드시는 분이 있어요.
1: 뭐 희한하죠. 국에 들어가거나 이런 거.
0: 삼계탕도 별로 안 좋아하고.
1: 삼계탕도. 뭐
0: 국밥 같은 데 들어간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그런 거 절대 안 건져 드시고 그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희한하게. 고기는 구워 먹어야지 물에 적시면 안 된다.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1: 저는 뭐 다 먹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구워 먹는 게 더 맛있긴 하더라고요.
0: 어쨌든 네. 아마 그 자신에게 맞는 보양식이 같은 게 다 있을 거예요. 네. 체질별로.
1: 네.
0: 네,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1: 네.
0: 자, 오늘 사연들 많이 와 있는데요. 도연아 씨가 먼저 소개해 주시죠.
1: 경기도 수원시에서 박은심님이 보내주셨어요.
0: 네.
1: 지인이 잉어 66cm 짜리를 잡아왔길래 제가 손질하고 찜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0: 아니 잉어찜 그것도 최고의 보양식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런데 66cm면 네, 엄청 크네요.
1: 엄청 큰 건데요. 근데 그래서 실패해가지고 우울한 저녁이었다고. 다시 도전해 보렵니다. 사실 제 전공은 갈비찜 불고기예요. 만들어 놓으면 밥솥에 밥보다 고기가 먼저 동이 나는데 잉어를 가져오면서 다들 기대하셨을 텐데 밥만 맛있게 드신 지인들께 미안한 마음 전합니다.
0: 워낙 찜을 잘하시니까 잉어도 한번 쪄달라고 받고 오신 모양인데 기대에 못 미쳤나 보네요.
1: 비린내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0: 비린내하고 민물고기는 그 흙내 있잖아요.
1: 그런 걸 잘 잡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민물고기 잡아오면 소금에 막 다 이렇게 씻고 막
0: 맞아요.
1: 예, 그죠? 막 갈라가지고 안에 소금으로 그
0: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1: 예. 아마 제가 볼 땐 비린내나 이런 냄새를 못 잡은 것 같아요.
0: 아, 잘하면 참 맛있는데 네. 예, 아쉽습니다.
1: 네.
0: 저도 붕어찜 이런 거 참 좋아했거든요, 옛날에. 잉어찜은 많이 못 먹어봤고 붕어찜은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부터.
1: 그 집에서 이렇게
0: 아니 해서. 가끔 이제 그 고모네 집 가면은 거기가 그 개천이 있어가지고 붕어가 많이 났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촌 형이 잡아가지고 고모가 붕어찜을 기가 막히게 맛있게 사주셔가지고 여름마다 그거 먹고 신났던 기억이 납니다.
1: 맞아요.
0: 꼬마 시절에.
1: 네.
0: 자, 다음은 서울 양천구의 송동섭님. 세월 따라 노래 따라를 꼭 듣고 사는 송동섭입니다. 아유,
1: 네,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나이는 86세입니다.
1: 네.
0: 귀엽고 예쁜 가수 도연아 씨를 보고 싶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아, 귀엽고 예쁜 거 어떻게 하셨어요? 네. 예. 도연아 씨 음반을 구하려고 했지만 풍물시장에도 없고 종로 3가에도 청계천에도 없었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 휴게소에 가봤는데 차 시간 때문에 못 샀습니다. 음반 구하기 이렇게 힘든가요?
1: 요즘에는 차도 그렇고 CD 플레이어가 다 없다 보니까
0: 아니 그 옛날 그 CD나 혹은 테이프를 구하려고
1: 지금 아마 없을 거예요.
0: 그러니까 그래서 풍물시장이나 청계천에 나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거기에도 이제 없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있어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0: 정말요?
1: 네, 뭐 주소 주시면은 제가 보내는 드릴게요.
0: 아 그러면 송동서님께서 저희 제작진에게 그 비밀글로 주소를 하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도윤아 씨에게 전달해서 어떤 걸 보내주실 건데요.
1: 그러니까 하나되어도 있고요. 이제 예전에 것도 한
0: 오늘 신청곡이 하나되어니까 하나되어 들어있는 곡으로 앨범으로 그게 CD입니까? 테이프입니까? 혹은 뭐 LP입니까? 뭡니까?
1: CD예요.
0: CD. CD는
1: 음반을 구하는
0: 가장 보편적인
1: CD로
0: 수단이니까.
1: 들으실 수 있나 봐요.
0: 그렇죠. 아, 송동섭님 오늘 수지 맞으셨네.
1: 너무 감사하네요. 그래도.
0: 자,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1: 네. 김경아 님이 홈페이지로 보내주셨는데요. 자랑은 아니지만 동안이라는 소리를 듣고 삽니다.
0: 자랑이시네요.
1: 네. 아마 철이 들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 나이 환갑이 지났는데
0: 아 그러셨어요?
1: 네. 노인 소리를 들으면 이상한 기분이 드네요.
0: 아유 노인 아니죠.
1: 중년은 아니지만 왠지 공감이 가는 노래가 있어서 신청합니다.
0: 아 박상민의 중년.
1: 근데 중년
0: 있었어요.
1: 아닌가요? 환갑이 지나신
0: 요즘 환갑 갓 지나신 분은 중년이죠.
1: 그렇죠.
0: 중장년. 네.
1: 아, 중장년.
0: 중장년. 네. 이 표현이 딱 어울릴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점점 연령층 구분하는 시기가 늦춰지기 때문에 아직 한창 때십니다.
1: 그러면은 이제 동안이라는 소리 들으면 지금 환갑이 좀 지나셨는데 한 50 초반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 아닐까요?
0: 그러시겠죠.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은 마음 먹기에 따라서 충분히 청춘처럼 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그리고 저도 아줌마 이러면 어색해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제가 어휴 참 아줌마 맞는데 너 왜 이래? 뭐 이러는지 혼자서 그러죠.
0: 뭐 저도 아저씨라는 호칭이 이제 익숙하지만
1: 그죠.
0: 참 가끔 청년 이렇게 들으면은 깜짝깜짝 놀라면서 기분 너무 좋아요.
1: 저는 아가씨란 말 들은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0: 가끔 제 뒷모습 보고 청년이라는 분들이 가끔 아주 간혹 있었습니다. 자, 도연아의 하나 되어 그리고 박상민의 중년 들어보시죠.

0: 네, 송동성님과 김경아님의 신청곡 전해드렸습니다. 네. 도현아의 하나되어 그리고 박상민의 중년 들으셨습니다.
1: 네.
0: 아, 이 하나되어 네. 들으면 들을수록 네. 정말로 멋진 그 캠페인송까지는 아니더라도
1: 네.
0: 아, 같이 뭔가 잘해봐야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노래거든요.
1: 네, 힘이 나죠.
0: 근데 이 노래가 네. 얼마 전에 끝난 북중미 월드컵을
1: 네.
0: 소개하는 그 뉴스들이 있잖아요.
1: 네.
0: 각 방송사에서.
1: 네.
0: 근데 뉴스에서 월드컵 소식을 전할 때 이 노래가 막 흘러나왔다면서요?
1: 네.
0: 와.
1: 그렇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0: 아니 월드컵 공식 음악도 아닌데, 그러니까 네. 방송사 그 제작진들이 보기에
1: 네.
0: 적당히 어울리는 음악을 찾다가
1: 네.
0: 이게 월드컵용으로 만든 건 아니지만 너무 잘 어울렸나 보네요.
1: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스마트폰에 보면 너튜브나 이런 데서도 많이 이제
0: 아.
1: 예, 나오다 보니까
0: 예, 예.
1: 또 우리 그 팬분들이 막 이렇게 만들어서
0: 네네네.
1: 월드컵에
0: 아, 월드컵 영상에
1: 예, 선수들 예, 막 보내고
0: 아,
1: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예전 코로나 때도
0: 네.
1: 그 뉴스에서 끝날 때 우리 다 같이 하나도 힘내자고 또
0: 네.
1: 노래 나오고 그랬었어요.
0: 이야. 저희가 뭐 월드컵 하면 떠오르는 그 명곡들이 꽤 있잖아요.
1: 많죠.
0: 특히 2002 월드컵 때 뭐 윤도현 밴드라든가.
1: 네.
0: 그런데 그런 노래가 아니고
1: 네.
0: 이제 자연스럽게 도현아 씨의 하나되어가
1: 네.
0: 전 국민의 그 의지를 하나로 모아야 할 때
1: 네.
0: 대표적인 캠페인송이 되지 않을까. 앞으로도.
1: 근데 깜짝깜짝 놀래요. 저는.
0: 왜요? 봤어요?
1: 전철 안에서
0: 네.
1: 광고
0: 뭐,
1: 있잖아요.
0: 영상. 네, 있죠, 네. 있죠.
1: 영상은 모니터. 아닌데 이제 그 이렇게 표지로 돼 있었어요.
0: 아.
1: 전철 안에 에티켓. 해가지고 그런데 지하철에 에티켓 했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하는데 그때 방송국 옥대였거든요. 하는데 옆에 전호피 날아오르게 가사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다가 보니까 이거 내 노래인데 그렇고 보니까 이게 가수 도요나 하야 하나 돼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0: 아, 그러니까 노래는 안 나오고 가사가 인용된 거군요.
1: 예, 네, 그렇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갖고 제가 옆에 보면서 사진을 찍었잖아요.
0: 아니 그거 허락받고 쓴 거래요?
1: 그러니까 허락받고 이제 썼겠죠.
0: 아니 그러니까 작사 작곡가한테?
1: 네네.
0: 아, 그랬겠네요.
1: 네.
0: 가수한테는 연락이 안 오나 보네요.
1: 안 오죠. 그건.
0: 그래도 이제 아름아름 알려지고
1: 네.
0: 유명해지면서 이제 또 행사 섭외도 많이 오고 방송 섭외도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아 이거 너무 바빠지면 안 되는데.
1: 네.
0: 아,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1: 네네.
0: 강원도 원주에서 왔습니다. 최동수님의 사연인데요. 여름방학이면 논두렁에서 메뚜기를 잡고 친구들과 나무 그늘에 누워 하늘을 보곤 했습니다. 더우면 우물에서 물을 길어 머리부터 끼얹고요. 아, 등목 많이 했죠. 등목.
1: 네.
0: 요즘 아이들처럼 놀거리가 많지는 않지만 하루가 길고 느렸습니다. 해질 때까지 놀다가 어머니 부르는 소리에 집에 들어가던 그 시절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그 친구들은 다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1: 이 이야기 사연을 보니까 옛날에 왜 어릴 때 다 놀고 있으면 집집마다 저녁 때 되면
0: 어머니들이.
1: 밥 먹을 때 되면 이 집 저 집에서 아. 누구야 누구야 막 부르잖아요.
0: 네. 거의 비슷한 시간에.
1: 그러니까요.
0: 네. 아유 참 네. 그런 추억들
1: 네.
0: 다 비슷하실 것 같습니다.
1: 네. 자 이어서 김태훈님이 홈페이지로 보내주셨는데요.
0: 네.
1: 7월 2일 방송으로 방송 끝곡으로 나간 한명숙님이 부르신 아빠와 엄마의 왈츠를 신청합니다.
0: 아, 좋으셨나 보네요.
1: 네. 너튜브에는 없더라고요.
0: 네. 어 그래요 이 노래가
1: 이게 없나요?
0: 너튜브에 없는 곡도 있군요.
1: 그러니까 다 웬만하면 다 있더라고요.
0: 없는 곡도 분명히 있겠죠. 예, 저희가 준비해놨습니다. 김태훈님, 김광현님의 사연입니다. 아내가 두부 사오라고 해서 푹푹 찌는 날씨에 나갔다 왔는데 찌개용으로 안 사왔다고 뭐라고 하는 거 있지요.
1: 네.
0: 아 그럼 정확하게 말하지. 너무
1: 네.
0: 억울합니다. 이 노래로 기분 풀고 싶습니다 하면서 네. 이용복의 그 얼굴의 햇살을 정하셨어요.
1: 그 더운데 다녀오셨는데.
0: 저도 이런 경험 있어요.
1: 아 그래요?
0: 이 두부가
1: 네.
0: 종류가 많더라고요.
1: 찌개용 있고 부침용 있고.
0: 그러니까
1: 네.
0: 또 이게 애매한 게 있어. 찌개용 부침용으로 안 써 있고
1: 네.
0: 약간 이제 단단한 두부
1: 네,
0: 이런
1: 단단한
0: 식으로
1: 두부 있어요.
0: 그럼 뭐 어떤 게 맞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게 참 애매해가지고 잘못 사간 경우에 그 이런 그 잔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1: 그 단단한 두부를 하면 아마 부침용으로 사용을
0: 아,
1: 더 하는 거고요.
0: 찌개용은 좀 부드러운,
1: 부드러운
0: 겁니까?
1: 거예요.
0: 아, 그렇군요.
1: 네. 그거 잘 해서 사가지 뭐 사실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0: 네.
1: 그래도 저도 이제 부침용은 부침용으로 사고 찌개용은 찌개용으로 삽니다.
0: 예.
1: 네.
0: 뭐 순두부도 있고 연두부도 있고 뭐 네. 종류가 많더라고요. 네.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네. 네. 김광현님만 혼난 게 아니에요. 자, 두 곡 듣겠습니다. 한명숙의 아빠와 엄마의 왈츠, 이영복의 그 얼굴에 햇살을.

0: 네, 두 곡 들어봤습니다. 한명숙의 아빠와 엄마의 왈츠, 김태훈님의 신청곡이었고요. 방금 들으신 곡은 그 얼굴의 햇살을 이용복의 노래, 김광현님이 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경기도 의왕시에서 이현숙님 사연인데요. 친구 딸 결혼식에 다녀왔는데 주책 맞게 제가 울어버렸어요. 이상하게 요즘 결혼식에 가면 눈물이 납니다. 제 딸은 시집갈 생각도 안 하는데 왜 이러나 몰라요.
1: 아니, 아, 보통
0: 그래서 눈물이 나나 봐.
1: 그래요? 네. 보통 왜 시집 보낼 때 그 생각이 나서 눈물 그렇죠. 나고 이럴 텐데.
0: 아, 내 딸도 꼭 갈 텐데 하면서 서운해서 어쩌지. 그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네. 내 딸은 왜 안 가는 거야 이러면서.
1: 아유, 얘는 언제 갈 거야 이러면서 이제 오시는 거예요.
0: 아, 그런 거 아닐까요? 네. 네. 감히 추측을 해봤습니다.
1: 네. 양희열 님이 콩 게시판으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면서 이 노래를 신청합니다.
0: 아, 징검다리의 여름. 네. 아, 옛날에 많이 들었던 여름
1: 네.
0: 노래죠.
1: 네. 여름만 되면 뭐 이
0: 맞아요.
1: 노래는 뭐.
0: 다음 사연은 최이자 님인데요. 얼마 전에 예능 프로그램 그 유 퀴즈 네, 네, 네. 거기에 박인희 씨가 나와서 이 노래를 불러줬는데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자주 불러준 노래였거든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해서 듣고 싶습니다 하면서 네. 박인희의 선

0: 박인희의 섬찌박이 들으셨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은 징검다리의 여름이었어요. 양희열님과 최이자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1: 네.
0: 자, 이번 사연은 도연아 씨가 소개해 주시죠.
1: 네, 대전 동구에서 황인찬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0: 네.
1: 밤새 자동차 없어져

0: 찾아 헤매는 꿈을 꿨어요.
1: 아이고 저런.
0: 결국 꿈에서 자동차도 못 찾고 잠도 설쳤네요.
1: 예.
0: 뭔가 불길하기도 하고 좀 찜찜하네요.
1: 어쩌다가 그런 꿈을 꾸셨을까요?
0: 좀 이런 꿈을 꾸면 좀 찜찜해요. 뭔가를 찾아 헤매거나 그런 꿈들을 예전에 저도 한두 번 꾼 것 같거든요. 그럼 눈 뜨면 되게 찜찜해요.
1: 그 뭔가 못 이유가 찾으니까. 있겠죠. 뭐 불안감, 평소에 불안감이 이런 꿈으로 나타난 거 아닐까요?
0: 그러지 않을까요?
1: 소중한 뭔가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0: 저도 이제 항상 뭔가 이렇게 안정적이지 않을 때 그런 꿈을 꾸는 것 같아요.
1: 너무 일시적이고 이례적인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부산 동래구의 윤성호님 사연인데요. 지금의 아내를 처음 만난 곳이 해수욕장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놀러 갔다가 우연히 말을 걸게 됐고 그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벌써 결혼 30주년입니다.
0: 우와.
1: 세월 참 빠르네요 하면서 안다성의 사랑의 메아리 칠 때 청하셨습니다. 30년. 아우, 세월 빨리 흘러갔죠.
0: 휴가 가셔가지고 이렇게 여행하셔서 만나셨네요.
1: 네.
0: 지금도 그럴까요? 예전에는 이런 경우 되게 많았어요.
1: 많았죠. 해수욕장에서 좋은 인연이 많이 만들어졌죠.
0: 막 이러면서 이제.
1: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잘 된 분도 계시고
0: 네.
1: 일회성으로 끝난 분도 많으시고 좋은 추억들 많이 만들어진 곳입니다. 해수욕장. 다음 어디서 왔습니까?
0: 인천 남동구에서 김인환님이 보내주셨어요. 제 지인이 세월 따라 노래 따라는 노래 사연을 보내면 웬만하면 소개해주고 희망곡도 들려준다고 하더군요.
1: 그렇습니다.
0: 그래서 용기 내어 신청해봅니다.
1: 과거에 흘러간 명곡을 청하셨어요. 미사의 종, 나의 심 선생의 노래. 저희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사연 아무리 짧아도 소홀히 다루지 않습니다. 아주 소중하게.
0: 그렇죠.
1: 잘 모시고 있습니다.
0: 웬만한 게 아니라 그냥 거의 다 들려드리는 것 같아요.
1: 거의 다 소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끔 넘쳐가지고
0: 조금 뒤로 밀려지는 경우도 있죠.
1: 그때그때 소화를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이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 도봉구에서 왔는데요. 백재훈님. 얼마 전에 아내와 함께 장충단 공원에 다녀왔습니다. 날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자를 안 썼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리고 단골 족발집에 들러서 족발에 맥주 한잔 했습니다. 장충동 족발 유명하잖아요. 그러면서 안개 낀 장충단 공원을 청하셨습니다. 백호의 노래. 장충동 족발 드셔보셨어요?
0: 예전에 이제.
1: 많이 먹었죠?
0: 많이 먹었죠.
1: 가끔
0: 요즘은
1: 그 맛이 생각나네.
0: 오래됐어요.
1: 물론 동네 곳곳에 맛있는 족발집 많지만 장충동 그 원조 족발집. 그거 참 맛있었는데.
0: 거기까지 가서 그걸 사와서 포장해서 차에 싣고 가서 집에 가서 먹고 이랬던 적도 있어요.
1: 정말요? 좋아하시는구나.
0: 그리고 또 하나 예전에 청량리 가면 전기구이 통닭.
1: 전기구이 통닭. 맛있었죠.
0: 그대로. 거기 그 집이 맛있어서.
1: 청량리에 유명한 집이 있었어요.
0: 제가 그때 이제 미아리에 살 때니까. 거기 가서 그걸 또 사가지고.
1: 집에 가는 길에 들러온 데가
0: 그렇게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 사연을 듣다 보니까.
1: 맛있는 음식들이.
0: 많았죠.
1: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맛집도 그렇고. 자, 안다성의 사랑의 메아리 칠 때, 나의 심의 미사의 종, 그리고 배호의 안개 낀 장충단 공원 세 곡입니다.

0: 네, 세 분의 신청곡 들어봤습니다. 안다성의 사랑의 메아리 칠 때, 나혜심의 미사의 종, 그리고 배호의 안개 낀 장충단 공원 순서로 들어봤습니다.
1: 네.
0: 윤성호님, 김인한님, 백재훈님, 네, 잘 들으셨길 바랍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매주 토요일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모아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 사연들 만나보겠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왔어요. 이순자님. 여름 휴가 날짜가 나왔는데 남편과 제 휴가가 단 하루도 안 겹치네요. 각자 휴가를 가야 하나요? 고민 상담을 해오셨습니다.
1: 네. 각자 뭐 매년 함께 했다면
0: 네.
1: 올해는 각자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0: 네. 예. 근데 보통은 7말 8초에 직장에서 또 휴가 많이 잡으시잖아요.
1: 네.
0: 어떻게 하루도 안 겹쳤을까요? 아이고.

0: 날짜가 조금 다른가 봐요.
1: 예. 뭐 좋은 또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0: 네.
1: 늘 같이 보내시다가 각자 따로 네.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
0: 하시면 될 것
1: 그렇죠.
0: 같아요.
1: 그렇죠. 예, 예. 자, 다음 사연은 어떤 분인가요?
0: 네, 김혜수 님이 홈페이지로 보내주셨거든요.
1: 네.
0: 집에 복숭아 한 상자가 도착을 했어요.
1: 복숭아요?
0: 네. 오래전 같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네. 친하게 지낸 언니가 보내준 건데 매년 여름마다 잊지 않고 보내주네요.
1: 아.
0: 복숭아가 달고 맛있어요. 네.
1: 복숭아가 그 여름 제철에
0: 네.
1: 복숭아 박스에 코를 대고 있으면은 그 구멍에 이제 비닐에 뚫려 있잖아요.
0: 네.
1: 향기가 올라오잖아요.
0: 어.
1: 그거 맡아보고
0: 아,
1: 이게
0: 맞아,
1: 얼마나
0: 맞아.
1: 지금 당도가 네, 높은가 알 수 있는데
0: 네.
1: 아, 요즘 복숭아 당도가 참 높더라고요.
0: 네.
1: 아, 단내가 확 올라오는데 안 살 수가
0: 근데
1: 없었어요.
0: 저는 그 코를 한 번도 그렇게 맡아보지 않았어요.
1: 그러니까 직접 복숭아 표피에 대고 맡을 수는 없으니까
0: 그러니까
1: 보통 박스에 보면 네, 이제 비닐이
0: 비닐이
1: 덮여 있잖아요.
0: 네.
1: 거기 구멍이 뚫려 있고 네. 향기가
0: 아,
1: 나요.
0: 아 향기가 나는구나.
1: 예.
0: 아, 왜 그 생각은 못하고 저는 그냥 어떤 게 뭐 달지 막 이렇게 그냥 그냥 느낌으로 그냥 탁 사갔거든요.
1: 아 정말요.
0: 아 이게 코를 대고 향기를 네. 맡아야 되는구나. 진짜 몰랐어요.
1: 코 냄새 맡아보라고 뚫어놓은 거 아닐까요?
0: 아 그런 거였어요? 아 저는 또 그걸 다 믿어요.
1: 아니죠. 과일 숨쉬라고 숨구멍 뚫어놓은 건데 겸사겸사
0: 네. 네,
1: 활용하는 거죠.
0: 근데 저는 매년 이렇게 보내주신다는 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1: 야 직장 과거 직장에서 친하게 지낸 분인데
0: 네.
1: 복숭아를 매번 보내주신다.
0: 그러니까.
1: 요즘 복숭아 농사를 지으시나?
0: 근데 여기 보면 직장에서 일하던 친한 언니인데 네. 농사 짓지는 않는 것 같기도 하고
1: 모르죠. 뭐 귀농해가지고
0: 아, 뭐
1: 또 농사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 그 본가에서
0: 아,
1: 네, 친정에서
0: 그래서.
1: 짓는 뭐
0: 아,
1: 농사일
0: 그,
1: 수도 있고
0: 그래도 잊지 않고 이렇게 매년 보내주는
1: 고맙죠.
0: 그럼요.
1: 맛있게 드시면
0: 네.
1: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조복길님 콩게시판 사연인데요. 벌써 한 주가 지났네요. 모든 일이 힘들어도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은 힘을 내게 됩니다. 아 사연을 주시면서
0: 네.
1: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이명웅의 노래를 청하셨어요.
0: 네.
1: 네. 그렇죠.
0: 그럼요.
1: 힘들어도.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들으면 한 주가 딱 끝나가는 거죠.
1: 네. 그리고 가족이 잘 지내고 행복하고 좋아하는 뭐 건강한 모습 보면은 아무리 힘들어도 힘이 나는 게 가장들인 것 같아요.
0: 네.
1: 네. 자 오늘 많은 분들의 사연과 함께했는데 여러분도 방송 들으시다가 듣고 싶은 노래가 생기신다면은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청취자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연과 신청곡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매주 토요일마다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명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려야겠네요. 도연아 씨 수고하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스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4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김인부 씨 장일남 곡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바리톤 김성길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가곡, 오늘은 김인부 씨 장일남 곡 기다리는 마음을 바리톤 김성길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여러 질환들이 있습니다. 외상은 물론 석회성 건염이나 회전근개 파열도 있고요. 50견으로 불리는 동결견도 있죠. 여러 질환들 중에 특히 동결견은 50견으로도 불릴 만큼 노화와 운동 부족이 원인으로 지적이 되는데요. 특별한 외상 없이 팔이 안 올라가거나 통증이 생기는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세수하고 옷을 입고 머리를 빗는 아주 기본적인 생활에도 지장을 받는 거죠. 50견, 동결견, 또 유착성 관절 낭염으로도 불리는 노화로 인한 어깨 질환의 통증,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건강365 아리아나 그란데의 Almost is never enough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깨 통증의 원인은 다양하죠. 추간판 탈출증으로도 통증은 생길 수 있고 50견으로 불리는 유착성 관절 낭염으로도 통증이 심해질 수 있는데요. 견비통, 유착성 관절 낭염, 50견 참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이유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희대 한의대 침구과 김용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50견 견비통, 어깨 통증의 증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착성 관절 낭염도 같은 의미인 거죠?
1: 그렇죠. 이제 50견이다, 뭐 견비통이다, 또는 뭐 동결견이다, 네. 유착성 관절염이다. 이 세 가지는 뭐 어떻게 보면 이름이 다르니까 다른 병처럼 보이지만 같은 병을 달리 표현한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됐거든요. 네. 50견 우리 흔히 많이 듣는 말이잖아요. 이건 의학적으로는 유착성 관절 낭염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깨 관절에 위치한 관절낭이 두꺼워져서 힘줄과 인대가 달라붙어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붙어있는 게 심해지면 염증이 발생하고 통증 또한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깨 움직이는데 원활하게 움직이지 못하니까 팔을 들어 올릴 때 힘들어지는 거고요. 어깨가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굳는다고 해서 뭐 동결견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뭐 견비통이라는 거는 이 말 그대로 어깨부터 팔까지 나타나는 통증을 전체적으로 견비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질환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어깨 관절이나 주변의 근육이나 인대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원인이 통증을 통칭해서 그냥 견비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0: 네. 어깨 통증을 증상으로 하는 질환들이 많잖아요. 흔히 말하는 50견의 특징적인 증상이 있는 걸까요?
1: 그렇죠. 어깨 통증을 나타내는 질환들이 많거든요. 네. 뭐 첫 번째는 뭐 근막통증 증후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뭐 근육이 막 뭉치고 목이나 어깨에 이래서 누르면 많이 아프고 이런 저런 증상도 생길 수 있고요. 또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해서 어깨를 움직여주는 힘줄이 끊어지거나 손상이 돼서 생기는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는 팔을 들어 올릴 때 불편하게 되는데 네. 뭐 120도에서 160도까지 사이로 올릴 때 가장 심하게 나타나고 마지막에는 괜찮아지고요. 이게 완전히 끊어지면 팔을 내 힘으로 올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들어줘야만 올려주는 형태가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석회하건염 같은 것도 이게 아주 통증이 심하거든요. 뭐 나이 든 사람들도 생길 수 있는데 아주 심한 통증이 팔을 들어 올리기 힘들어지는 이런 형태가 생기고 목도 시크해도 막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50견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소견이 아프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운동무이 다 안 올라가는 거예요. 딱 걸려버리는 상태고 밤에 뭐 통증이 심한 형태가 아주 대표적인 증상이죠.
0: 네. 그런데 또 견관절 주의염은 뭔가요? 이것도 50견에 대한 설명인가요?
1: 이 견관절 주의염은 말 그대로 어깨 관절 주변에 염증이 생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깨 관절을 싸고 있는 뭐 관절낭이라든지 인대나 근육에 퇴행성 변화나 염증이 생겨서 아프거나 운동 제한이 나타나는 현상을 견관절 주의염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50견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착성 관절 낭염, 그 50대 전후에 많이 생기니까 50견 이렇게 불리는 거죠.
0: 네. 그런데 50견이 나이 50을 떠올리게 되지만 뭐 40견, 30견이라고 할 만큼 나이와는 크게 상관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가요?
1: 요즘은 좀 그렇죠. 이제 50견이라는 용어는 50대 중반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니까 생기는 어깨 질환이니까 50견 이렇게 이름이 붙였거든요.
0: 네.
1: 사실 50견의 원인에 대해서 아직 뚜렷하게 밝혀진 건 없지만 노화라든지 잘못된 자세, 뭐 운동 부족, 뭐 이런 것들이 관련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원인보다 복합적인 이유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운동 부족이나 또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30견, 40견 이렇게 나오는 거죠.
0: 복합적인 원인이라고 하셨는데요. 원인으로 지적이 되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1: 50견은 말씀하신 대로 뭐 노화에 따른 퇴행성 변화가 주된 원인이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뭐 1차성 이런 50견도 있고요. 특정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2차성 50견도 있어요. 그 나이 외에도 50견을 발생하는 뭐 또 악화시키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가장 강력한 관리가 있는 게 내부분 계질화예요. 그 당뇨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분들은 일반인보다 50견 발생률이 한 5배 정도 높다거든요. 이런 게 혈당이 높으면 아무래도 관절각 내에 콜라겐 결합이 정상적으로 끈적끈적해지거든요. 그러면 염증하고 유착이 발생하기 쉽지요. 그 다음에 갑상선에서도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깨 관절을 오랫동안 쓰지 못하게 되면 굳어버릴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대개 보면 뭐 수술했다든지 골절해서 이제 기부스하고 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겠고요. 처음에는 다른 병이지만 방치하고 있다가 결국 50견으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회전근기가 찢어진 거예요. 힘줄이 끊어져서 아프니까 팔을 안 쓰잖아요. 그러면 관절란까지 굳으면서 50견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 습관이나 자세가 잘못돼서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하게 되면 어깨가 안으로 말리잖아요. 거북목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럼 관절 강내가 좁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상태가 지속되면 관절막에 미세한 마찰이나 염증이 유착이 돼서 유착이 될 수 있거든요.
0: 네.
1: 그러면 50견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30견, 40견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0: 50견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닌 거죠. 증상의 단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1: 그렇죠. 50견을 이게 앞에 이제 동결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0: 네.
1: 동결이란 말은 얼어붙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얻는 것도 몇 가지 단계에 걸쳐서 나타나잖아요. 마치 얼음을 얼었다가 녹는 과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 먼저 이제 얼음이 얼려고 하는 시기 있잖아요. 이때는 통증하고 뭐 경직감이 심해지는 염증기 또 얼음이 얼려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는 얼음이 얼어붙는 시기가 있잖아요. 이때는 통증이 감소되지만 이런 경직감이나 움직임의 제한이 아주 심하게 남아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는 얼음이 녹는 시기 있잖아요. 이래는 어깨 움직임이 서서히 좋아지는 이런 시기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각각 한 3개월에서 4개월 걸쳐서 통증하고 관절의 운동 범위가 제한하다 보니까 3개월, 4개월 지나는 이런 과정들을 겪어보면 결국은 1년, 2년 정도의 경과를 가지는 이런 통증 질환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0: 일단 50견을 의심하게 되는 건 어깨 관절이 마음대로 잘 움직여지지 않고 팔을 올리면 아프기도 하고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떨까요?
1: 이 50견은 처음에는 어깨 부위가 가끔 아프면서 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이렇게 반복하다가 점점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거든요. 특히 이제 누워있을 때 통증이 더 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잘 때 불편한 거예요.
0: 아,
1: 밤에 누워서 쉬거나 뒤척이면서 어깨가 눌리게 되면 통증이 더 심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잠을 설치기도 하고 목하고 뭐 손가락에도 통증이 퍼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통증이나 이런 증상이 심해지게 되면 어깨 관절 움직이는 것도 제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깨는 360도 회전이 가능한 관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운동 범위가 넓단 말이에요. 근데 50견이 발생하게 되면 딱 유착이 되니까 팔을 움직일 수 있는 가동 범위가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일상생활하는데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처음에는 어깨를 안쪽으로 돌리기도 힘들어지다가 점점 심해지면 팔을 앞이나 옆으로 돌리거나 뒤로 돌리기가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0: 네.
1: 그런 증상들이 생기게 되죠.
0: 네. 그러니까 점점 통증이 심해지면 일상생활이 많이 힘들어진다고 하셨는데요. 심한 분들은 옷을 입기도 힘들어하시던데요.
1: 그렇죠. 이제 초기 증상을 방치하다가 점점 악화돼서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는 게 50견의 가장 특징이거든요. 처음에는 뭐 조금 뻐근하다가 무거운 느낌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절이 굳어버리니까 이런 현상들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를 감거나 빗을 때 또 뭐 바지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낼 때 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옷을 입을 때 셔츠를 입거나 외투를 걸칠 때 팔을 뒤로나 위로 뻗는 이런 일상 동작이 거의 불편해지니까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0: 그렇겠네요. 어느 정도 단계에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은가요?
1: 사실 가장 많이 병원을 찾는 시기는 1단계인 통증 시기의 마지막 부분하고 또 2단계로 넘어가는 얼어붙는 이런 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이거든요. 사실 아프다 안 아프다 그러면 잘 안 가잖아요.
0: 그렇죠.
1: 초기에는 아이가 조금 무리해서 그런구나, 좀 심은 낫겠지, 그럼 뭐 파스 붙이고 찜질하면서 좀 버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병원에 찾아오게 되면 내가 불편하면 이제 오게 된단 말이에요. 한계 상황에 붙이면 그때 아 이거 내가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아 그때서 이제 심각하다라고 생각하고 병원에 오는 경우거든요. 대개 뭐 병이 발생해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면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데 아무래도 대표적인 것은 밤에 잘 때 아픈 거예요. 밤에 통증이 심해지면 아픈 쪽으로 눕지를 못하잖아요. 그냥 자다 깨다 반복을 하다 보면 잠을 못 자면 피곤해지죠. 스트레스 때문에 또 병원에 오는 경우가 많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옷 입기가 잘 안 되잖아요. 특히 이제 화장실 가서 뒤처리 안 될 때, 또 머리 감을 수 없을 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안 될 때, 이때 병원에 오는 경우도 많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대중교통 타다가 뭐 손잡이 잡다가 차가 덜컹하게 되면 어구 찌릿한 감이 생기잖아요. 또 물건을 뭐 받으려고 했는데 팔을 쭉 뻗었는데 억소리 날 정도로 찌릿함을 몇 번 겪고 나면 이제 안 되겠다. 이제 겁먹고 이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죠.
0: 네. 그렇게 통증이 있으면 병원을 찾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통증과 함께 경직되는 느낌, 그러다가 통증은 좀 사라지는 듯하다가 언제부턴가 괜찮아지는 것 같은 이 오십견을 경험한 분들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1: 그렇지. 이제 오십견은 증상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런 반복해진 특징이 있는데 마치 뭐 파도가 밀려왔다 사라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십견 환자분들이 통증이 심했다가 괜찮아졌다가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십견의 일반적인 증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런 증상의 변화가 오십견 때문인지 다른 어깨 질환인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고요. 또 오십견은 이런 단계적으로 변화되니까 뭐 세월이 지나면 낫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분들 상당히 많죠.
0: 그럼 오십견은 별다른 치료 없이 자연 회복되기도 하는 건가요?
1: 이 오십견이라는 이런 어깨 통증은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대부분 환자는 앞에 말씀대로 세 단계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어깨 기능이 얼음이 녹았던 것이 다 얼음이 얼었던 게 다 녹는 것처럼 상당 부분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자연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뭐 통증이 너무 심하고 일상생활에 불편한 것들을 이제 좀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침치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일부 환자분들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어느 정도 운동 제한이 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게 되면 뭐 50%가 2년 후에도 이런 증상이 그대로 남는다는 보고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 자연인 치유되니까 세월이 약이야 라고 방치하기보다는 증상 초기에 병원에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회복 기간도 단축하고 또 후유증을 없애주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0: 그렇게 초기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건데요. 그런데 또 오십견으로 치료받는 분들은 꽤 오랜 기간 고생을 하시거든요. 치료는 증상 완화가 목적일까요?
1: 주변에 보면 1년 넘게 병원을 다니면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오십견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이고 치료를 받았는데 왜 이렇게 안 낫지? 뭐 증상만 조금 달래는 이런 치료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기도 해요. 근데 이제 오십견의 치료라는 것은 단순히 통증을 줄여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십견 치료의 핵심의 목표는 뭐냐면 통증을 완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관절이 완전히 굳어버리는 이런 상태를 막고 그리고 정상적인 어깨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게 목표거든요. 다만 그 과정이 좀 길고 힘들 뿐인 거죠.
0: 침치료가 가장 흔하지 않나 싶은데요. 침치료는 어떤 도움을 주나요?
1: 한의학에서는 1침, 2구, 3약이라서 침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침치료는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데 도움을 주잖아요. 또 관절 운동 범위를 넓혀주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이제 굴고 굽히는 운동을 개선시켜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증이 발생되는 초기에는 통증을 조절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이제 후기가 되면 관절 운동 범위가 줄어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관절 가동 범위를 회복시켜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요. 뭐 침 주변 조직에 유착된 조직을 또 박리시켜주기 위해서는 뭐 도침 치료라든지 염증을 없애주기 위해서 약침 치료라든지 뭐 어긋난 관절을 교정시켜주는 추나요법이라든지 한약 같은 처방도 하고요. 침 치료를 꾸준하게 받게 되면 어깨 주변의 관절에 있는 어떤 관절뿐만 아니라 근육이라든지 순환계통들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런 50견 치료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지요.
0: 네. 부항이나 뜸도 치료에 쓰이나요?
1: 한의원에서 50견 치료할 때 침 치료뿐만 아니라 뭐 뜸이나 부항 빼놓지 않고 하잖아요. 50견의 부항을 치료하는 핵심 목표는 뭐냐면 어깨 주변을 감싸고 있는 근육이라든지 연부 조직이 압박된 것들을 풀어줘서 혈액순환을 좋게 해줘서 관절을 회복시켜주는 데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사실 50견의 주된 원인은 유착성 관절염, 관절막이 염증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어깨 바깥쪽 근육까지 단단하게 굳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순환시켜주고 압박을 풀어주는데 부항요법이 되고요. 또 50견은 동결견이라고 말씀드린 얼어붙은 거잖아요. 얼음을 녹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뜻하게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뜸요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뜸이 따뜻한 열이 어깨 주변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염증 물질도 배출시켜주고 손상된 조직의 어떤 근육이라든지 인대들을 회복시켜주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0: 네. 통증이 있어서 운동이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통증이 좀 있어도 어깨를 올리는 운동을 자주 하는 게 좋을까요?
1: 이것도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질문하시는
0: 그러니까요.
1: 것이고 이거 아픈데 운동을 해야 되나? 운동 안 하면 더 굳은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증을 완전히 무시하고 억지로 꺾는 운동은 나쁜 효과를 발휘하지만 통증이 약간 느껴진 범위까지는 반드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견 초기에는 관절막에 염증이 꽉 차 있는 시기잖아요. 이때 너무 강한 힘으로 억지로 올려드리면 오히려 미세한 파열이 생겨요. 그러면 염증 수치 올라가죠.
0: 그렇겠네요.
1: 통증이 더 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몸에 통증이 생기면 우리 몸은 우리 몸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 근육들이 더 힘을 주거든요. 그러면 경직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다고 아프다고 너무 움직이지 않으면 염증 물질이 고여있는 관절 주머니가 마치 콘크리트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단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움직여야 관절액이 순환되면서 유착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 조직에 영양 공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50견 치료의 목표는 안 아픈 것뿐만 아니라 예전처럼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절막 굳어있는 관절막을 아주 조금씩 그리고 매일같이 늘려주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시계추 운동이에요. 가장 안전한 방법이. 의자나 책상에 뭐 아프지 않은 팔을 짚고 상체를 숙인 다음에 이 아픈 팔에 힘을 빼고 위아래로 탁 늘어뜨린 다음에 몸을 살살 흔들어서 그 반동으로 아픈 팔이 시계추처럼 원을 그리면서 뱅뱅 이렇게 돌게 하는 운동을 하시게 되면 간단하면서도 해볼 수 있는 운동이죠.
0: 네. 그렇게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50견의 시작부터 회복까지 단계나 시간은 사람마다 다른가요?
1: 50견의 진행 속도와 전체 치료 시간은 사람마다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0: 네.
1: 우리 교과서적으로 보면 뭐 1년에서 2년 정도 3, 4개월씩 이렇게 돌아가면 좋을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뭐 길게는 뭐 3, 4년 지나도 유착이 안 풀리는 분도 있고요. 또 짧게는 6개월 만에 다 깨끗이 나서 일상적으로 일상생활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50견은 시간이 흐르면 누구나 똑같이 낫는 뭐 되게 감기 같은 병이 아니거든요. 내 몸의 상태, 뭐 당뇨병이 있다든지 어깨 내부 힘줄이 어떤 얼마나 건강한가 그리고 얼마나 빨리 치료하고 스트레칭을 시작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0: 50견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1: 사실 50견이 생겼을 때 제때 치료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50견 예방을 위해서 먼저 꾸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예방법도 이라고 한의학에서는 밑병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50견은 퇴행성 변화잖아요. 가는 세월 우리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나이 먹는 거는 막을 수 없지만 네. 나이 먹어 생기는 50견은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깨가 굳어지지 않도록 틈틈이 운동 범위를 넓혀주는 게 좋고요.
0: 네.
1: 어깨 경우에는 또 잘 먹는 것도 중요해요. 어깨 관절을 움직이는 실세는 뼈가 아니라 근육이기 때문에
0: 네.
1: 근육은 충분한 단백질하고 꾸준한 운동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또 칼슘이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관절에 무리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칼륨이 풍부한 미역이나 김이나 다시마 같이 드시게 되면 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0: 네.
1: 또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술하고 담배예요. 이게 혈액순환이 안 좋거든요.
0: 네.
1: 그리고 50견은 당뇨병 있는 분한테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0: 네.
1: 평소에 건강식 위주로 규칙적으로 드시고 또 적절한 운동 그리고 근육 저항 운동을 해서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0: 네. 50견을 의심할 수 있는 초기 증상에 대해서 짚어주세요.
1: 50견은 초기에는 뭐 단순히 근육통, 피로 이렇게 오해하기 쉬워서
0: 네.
1: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초기에 침치료를 잘 해주게 되면 염증 수치도 낮춰주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기 또 병이 더 깊어지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0: 네.
1: 50견을 의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초기 증상은 샤워할 때나 옷 입을 때 몸짓하게 되는 거거든요.
0: 아.
1: 특히 이제 뒷짐지는 동작이 가장 힘들어지고요.
0: 네.
1: 또 가만히 있을 때보다 움직일 때 뭔가 갑작스럽고 날카로운 통증, 버스 손잡이 제를 때, 뭐 물건 제를 할 때 억소리

0: 네. 50견의 초기 증상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50견뿐 아니라 어깨 통증을 증상으로 하는 여러 질환들이 있잖아요.
1: 네,
0: 그렇다면 석회성 건염이나 회전근개 파열과 같은 질환들과 비교할 때 50견만의 특징적인 증상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1: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는 팔을 어느 정도 올리다 보면 마지막에는 쉽게 올릴 수 있는 것이 50견하고 다른 거거든요. 50견은 유착성 관절 낙념이니까 딱 달라붙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올라가는 건 어느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깨 그 날개뼈라고 하는 견갑골이 움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가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흘려도 내 힘으로는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회전근개 파열은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마지막에는 쉽게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힘에 의지해서 올려버릴 수 있지만 50견은 그게 안 되는 거고요. 석회가 간염은 힘줄 안에서 석회가 들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거는 아주 심한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50견보다 훨씬 더 아픈 거죠. 조금만 움직여도 아픈 거거든요. 그러니까 팔을 들어 올리기 어려운 증상이 사실은 50견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는 감별하기가 쉽지 않은 병인데 이건 초음파 찍어보면 돌이 석회가 있는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검사로서 가능한 거죠.
0: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견비통, 50견으로도 불리는 유착성 관절 낙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경희대 한의대 침구과 김용석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에픽하이의 우산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책 정보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기후 위기는 어떻게 내 몸을 병들게 하는가? 책 제목에서부터 기후 변화가 주는 이상을 짐작케 하는데요.
1: 그렇습니다. 올여름 더위가 만만치 않죠.
0: 네.
1: 이게 지금 우리나라만의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유럽은 기록적인 폭염이 몰아닥쳐서 스페인에서만 6월 한 달간 1,000명 넘게 사망한 것으로 집계가 됐다고 그러죠.
0: 네.
1: 그런 농담합니다. 이번 여름이 당신이 살아가며 겪을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것이다.
0: 아이고.
1: 이게 과장이 아닌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0: 그렇네요.
1: 하루가 멀다 하고 폭염 또 더불어서 홍수, 폭풍, 산불, 전염병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0: 네.
1: 이러한 문제는 모두 다 사실은 기후 위기와 관련이 돼 있는 문제들입니다.
0: 네.
1: 기후 위기가 더 이상 먼 미래의 재난이나 북극곰이 겪어야 할 위기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현실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0: 네.
1: 그동안 기후 위기를 다룬 책들은 주로 이상 기후 현상을 분석하거나 아니면 기후 위기에 온 지구가 함께 대응해야 된다 이런 거대 담론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0: 네.
1: 이 책은 초점을 바꿔서 기후 위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 몸을 병들게 하는가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가 우리에게 초래하는 다양한 건강의 문제들을 다각도로 조명하고 있는데요.
0: 네.
1: 생화학을 전공하고 독일 암연구센터에서 면역학 분야 박사 과정을 밟은 뒤 과학 및 의학 전문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 크리스티나 베른트는 이 책을 통해서 기후위기가 우리에게 어떠한 건강에 위협을 주는가에 네.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0: 말씀 주신 대로 기후위기에 대한 여러 책들이 있잖아요. 이 책의 특징적인 부분은 기후 위기와 건강의 연관성을 지적하는 건가요?
1: 그렇습니다. 책에 의하면 폭염은 그 자체로도 위험해요. 그래서
0: 네.
1: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런데 더불어서 이 더위는 여러 가지 연쇄 효과와 상승 효과를 일으켜서 인간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0: 네.
1: 뇌졸중. 네. 불안증, 우울증, 심지어 치매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그래요. 일단 유럽에서는 기후 변화로 인한 공기 오염으로 매년 50만 명이 조기 사망하고 있다고 그래요.
0: 와.
1: 놀라운 숫자죠.
0: 그렇네요.
1: 온실가스는요. 각종 염증이나 혈액 응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0: 네.
1: 기온이 상승하면 식물들이 더 많이 더 자주 꽃을 피우게 되죠.
0: 예.
1: 이렇게 되면 사계절 내내 꽃가루 알레르기 발생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0: 네.
1: 홍수, 폭염이 증가하면 모기, 진드기, 바이러스 발생 확률이 높아집니다.
0: 그렇겠네요.
1: 폭염은 그래서 실제로 사람을 병들게 하고 네. 때로는 죽음으로 몰아가기도 하는데요. 세계적인 의학 저널 랜시스에 실린 보고서에 따르면
0: 네.
1: 기후 변화로 인한 열 관련 사망이 1990년대 이후에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연평균 54만 6천여 명이 사망하고 있다라고 경고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폭염의 문제에 우리는 보다 구체적이고 그리고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0: 네.
1: 이제 폭염은 어떤 특정 지역이나 또는 특정 계층에게만 위협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0: 네.
1: 이제는 그 누구도 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책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0: 네.
1: 지구 온난화로 폭염이 거세지고 장기화하면서 더위가 인간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라는 거죠. 일단 지구 온난화로 기온이 올라가면 혈청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건 뇌졸중의 위험을 키웁니다.
0: 예.
1: 그리고 왜 더우면 열받잖아요.
0: 그렇죠.
1: 스트레스 받습니다.
0: 네.
1: 심장병 확률이 높아진다고 그래요.
0: 아하.
1: 더워질수록
0: 네.
1: 사람들은 각종 정신질환의 문제도 경험하게 되는데 더 짧은 집중력을 보였고
0: 네.
1: 여러 가지 정신질환 증상이 심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름이 적어져서 자외선 노출량이 증가하면
0: 네.
1: 피부암 환자가 늘어나죠.
0: 아, 그렇겠네요.
1: 앞서 설명한 것처럼 식물이 개화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꽃가루 알레르기 증상이 1년 내내 이어지고 겨우내 해충이 죽지 않아서 관련 질환이 실제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뜨거워진 세계에서 어떻게 아프지 않고 살아남을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생존의 과제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0: 심장질환, 피부암, 알레르기 질환, 그리고 우울증까지 이런 폭염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데요.
1: 그렇습니다. 이 책은요, 폭염이 구체적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2022년 여름 이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다고 그럽니다. 이때가 팬데믹 기간이었어요. 팬데믹 3년 차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60세 이상의 고령자들 가운데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그럽니다. 독일에서는 매년 평균 90만 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을 하는데 이때 2022년 여름에는 통계청이 예상했던 것보다 8만 8,500명이 더 사망자가 늘었습니다. 연구진들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2022년 여름에 사망했을까를 분석을 해봤는데 사실은 대부분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를 제외하고 여러 통계적인 요인을 보정한 뒤에도 2022년 여름 사망자가 유독 많았던 것, 이것에 집중을 했던 거죠. 연구진은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찾아냈습니다. 이유는 2022년 여름이 특히 더웠던 것이 원인이었다고 그래요.
0: 아, 그랬군요.
1: 독일 통계청은 2022년 여름 몇 달이 기록적인 더위를 보였다라고 발표했는데요. 특히 7월과 8월에는 35도씨를 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더위 때문에 폭염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건 어찌 보면 가장 두렵고 또 극단적인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사망자가 늘어나는 건 그 사회가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관리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은 더위는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들에게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0: 그렇죠.
1: 예를 들자면 이미 몸이 여러 가지 이유로 면역력이 떨어져 있고 부담을 안고 있는 상태라면 추가적인 열 스트레스가 건강 위험을 더욱더 높일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심장질환, 폐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고온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약해진 장기에 더 큰 부담이 가해지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런 상황이 대개 폭염 기간, 그러니까 낮에도 30도를 넘고 밤에도 열대야가 지속돼서 20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조건에서 자주 발생한다고 그럽니다. 요즘은 사실 일상화가 됐잖아요. 열대야 그렇죠. 매일 겪고 있는데 낮 동안에 높은 기온에 노출되면 우리 몸은 밤에 시원해지고 그때 회복하면 사실은

0: 어느 정도 몸이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밤에도 더위가 식지 않는 열대가 지속되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때가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급증하게 되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고 그럽니다.
1: 그렇군요. 우리나라도 최근 열대야가 지속되면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특히 사회적 취약 계층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당하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원인을 고민을 해야 되겠네요.
0: 그렇습니다. 우리도 더위 때만 되면 뭐 쪽방촌 이야기가 나오고요. 선풍기 하나 없이도 지내는 분들의 이야기가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거든요. 더욱더 사실은 이런 분들에게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1: 그렇죠.
0: 이 더위가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피부 발진이나 하지 부종이나 종아리 경련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네.
0: 보통 더위 속에서 우리 몸은 열을 밖으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피부 쪽의 혈관을 넓힌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때 심장은 넓어진 혈관을 통해서 피를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1: 네.
0: 이런 부담이 여러 가지 심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열사병이나 열실신, 어지러움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증상 때문에 나타난다라는 거죠. 두통, 어지러움, 피로감. 그리고 혼미함이 있을 때는 아 내가 지금 더위로 인한 열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심장이 무리하고 있구나 라고 자각을 해야 되고 반드시 몸을 식혀야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더위는요 언뜻 보기에는 전혀 기온과 관련이 없는 없어 보이는 질병들까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1: 어떤 건가요?
0: 예를 들자면 알레르기도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그런 하나의 질환이 될 수 있고 자가 면역 질환, 천식, 당뇨, 다발성 경화증 이런 질환들이 있는 분들은 여름철에 증상이 더욱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이게 갑작스러운 더위가 우리의 면역계를 자극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자가 면역 질환의 경우는 자가 면역 질환은 내가 나를 공격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면역계가 외부에서 침입한 병원체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체 조직까지 공격 대상으로 잘못 인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열기로 인해서 면역계가 과도하게 자극을 받는 건 자가 면역 질환 환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1: 기후 위기와 폭염이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연쇄 효과를 일으키고 있네요.
0: 그렇습니다. 더위 그리고 더위로 인한 공기 중에 어떤 오염물질의 증가, 대기오염 이런 것 역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신경계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물질들이 신경세포의 소멸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또는 서서히 촉진할 수 있다는 데이터가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경계가 손상된다. 이건 파킨슨병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진들은 최근 들어서 파킨슨병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기후 위기 그리고 온실가스와도 관련이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인구 고령화만으로는 이 파킨슨병의 확산을 사실은 설명하기 되게 어려울 만큼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저런 요인들이 결합을 하게 되면 그 영향이 더욱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눈과 코로 거의 감지되지 않을 정도의 낮은 농도에서도 사실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오존 이런 것들은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우리의 장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기오염은 오존 생성 증가와는 다르게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결과는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두 현상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공기가 오염되면 결국 이 말은 뭐냐 하면 많이 태우고 있다는 거거든요. 목재, 석탄, 석유, 화석연료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1: 그렇죠.
0: 그만큼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미세먼지 주로 도로 교통과 목재 연소에서 발생할 수 있고요. 기후변화로 산불이 잦아지면서 그 양은 더욱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책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1: 우리가 건강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해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게 되네요.
0: 그렇습니다. 기온이 올라가면 꽃가루가 더 오래 더 많이 네. 더 강하게 날리고 저 같은 알러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1년 내내 이제 고생하게 됩니다.
1: 그렇죠.
0: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네. 제가 환절기에만 알러지가 있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는 사시사철 알러지를 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더 이상 알러지가 봄 한철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저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는 거고요.
1: 네.
0: 따뜻해진 겨울은 요즘 겨울에도 모기가 날아다닙니다.
1: 그렇죠.
0: 진드기가 살아남아요. 네. 이런 조건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존재들이 치명적인 감염병을 옮길 수 있다라는 거죠.
1: 네.
0: 번개와 폭우가 잦아지고 홍수가 늘어나고 더 사나워지고 있습니다. 요즘 산불 한번 일어나면 정말로 무섭습니다. 대기오염, 그 지역의 호흡기와 심혈관계에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0: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고 있다. 이거 역시 기후의 위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1: 네.
0: 이건 생태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물 다양성이 감소가 되고 어떤 종이 사라지게 되면 병원체를 막아주던 자연의 완충장치도 함께 사라지는 겁니다.
1: 아, 그렇죠.
0: 인간은 더 쉽게 질병에 노출되는 거죠.
1: 네.
0: 사실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기후 위기로 인한 우리의 건강상의 위기를 최근 지적하고 있는데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금 요즘에 벌이 사라지고 있다.
1: 아, 그렇네요. 네,
0: 나비가 사라진다 이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1: 네.
0: 근데 사실 식물이 이 타화수분하기 위해서는 벌과 나비와 같은 존재들이 필요합니다.
1: 그렇죠.
0: 과일과 채소, 농작물의 3분의 2 이상이 이런 번식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벌의 타화수분으로 가능합니다.
1: 네.
0: 근데 요즘 벌이 사라져요.
1: 아.
0: 중국의 많은 지역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사람들이 직접 손으로 수분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1: 아, 그렇군요.
0: 곤충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1: 네.
0: 농작물의 수분이 줄어들어요. 수확량이 감소되겠죠?
1: 네.
0: 그럼 어떻게 되죠? 곡물, 과일, 채소, 견과류, 건강한 식품의 가격이 폭등하게 됩니다. 그러면
1: 네.
0: 모든 사람들이 이 건강한 식품들을 먹을 수가 없어요.
1: 네.
0: 결국 사회적으로 좀 금전적으로 네. 좀 부족한 사람들은 자꾸만 패스트푸드와 정크푸드에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건강 문제가 생기는 거죠.
1: 예.
0: 심혈관 질환, 암,
1: 예.
0: 당뇨병의 발병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1: 그러겠네요.
0: 참으로 네. 많은 연쇄 효과가 상승 효과가 생겨나는 건데요. 그래서 최근 기후 위기는 지구의 위기가 아니라 내 네. 몸의 위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사람들이 여전히 기후 위기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1: 네.
0: 자신의 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지적하면서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기후 위기가 우리 각 개인의 건강과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는지를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 네, 기후 위기를 우리의 건강 문제들과 연결한 내용들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책 기후 위기는 어떻게 내 몸을 병들게 하는가 소개해 주셨는데요.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신승훈의 미소 속에 비친 그대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지금 행복하세요? 라는 질문에 선뜻 행복하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불행한 삶도 아닌데 왜 행복하다고 말하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어떤 것인지 오늘 책 이야기 행복에 대한 책 두 권 어려울 것 없는 행복과 세상은 바쁘고 나는 카피바라를 만나봅니다. 위즈더마우스 출판본부장 박태근 씨가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인터넷 콘텐츠 이야기 미디어오늘의 금준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리센네의 Pretty Girl.

0: 책 이야기 오늘은 행복을 다룬 책 두 권입니다. 어려우고 넘는 행복과 세상은 바쁘고 나는 카피바라 만나볼게요. 위즈더마우스 출판본부장 박태근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정말 중요하지만 그래서 종종 잊고 사는 주제, 바로 행복을 담은 책들을 골라오셨어요.
1: 맞습니다. 한동안 한국 사회에서도 행복이라는 키워드가 엄청나게 유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책에서도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부터 네. 행복의 기술을 얘기하는 책까지
0: 맞아요.
1: 행복이 좀 지상과제처럼 여겨지던 때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 행복한 삶이라는 말보다는 좀 구체적인 필요나 상황 이런 걸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0: 네.
1: 예를 들면 경제적 안정, 마음의 여유, 풍성한 관계, 나만의 시간 이렇게 좀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걸 다시 또 추상화해서 모아보면 결국 행복이라는 키워드로 모이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행복 수업이라는 주제로 그 행복을 막 이론적으로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런 느낌을 찾고 감각하는 방법을 아주 쉬운 방법을 담은 두 권의 부담 없는 신간 가져왔습니다.
0: 가져오신 책들 보니까 굉장히 갖고 다니기 좋을 것 같아서 왜 부담이 없다고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벌써 다가가기가 참 쉽네요.
1: 한 100종 남짓한 책인데요.
0: 네.
1: 아마 한 시간 정도만 시간을 내셔도
0: 맞아요.
1: 쭉 읽어보실 수 있을 것
0: 여행
1: 같아요.
0: 여행 갈 때 들고 가기 딱인데요.
1: 네. 첫 번째 책은 한국을 대표하는 행복 연구자죠.
0: 네.
1: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서은국 교수의 책이고요. 제목은 어려울 것 없는 행복입니다. 저자는 행복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지적하면서 시작하는데 행복이 그 우리의 큰 관심사가 되면서 하나의 인생의 과제, 숙제,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0: 네.
1: 그리고 내가 지금 좀 행복하지 않은 것 같으면 왠지 나만 그 과제를 미진하게 하는 것 같고
0: 맞아요.
1: 남들은 다 잘 달성해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특히 소셜미디어를 보면 그렇잖아요.
0: 그쵸.
1: 모두가 자기 삶의 하이라이트를 올리기 때문에
0: 너무 나만 뒤처진 것 같고
1: 그렇죠. 네. 가끔 휴가철에 보면 저만 한국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0: 네.
1: 되는데
0: 그렇죠.
1: 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게 원래는 좀 편안한 옷 같아야 되는데 되게 불편한데 멋을 낸 옷 있잖아요. 좀 까끌까끌한 스웨터
0: 네.
1: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연구를 해보니까 행복이라는 거는 절실함이나 비장함으로 닿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일상의 편안함에서 자주 접촉할 수 있어야 하는 건데 이 과제 설정이 좀 한국 사회가 잘못되어 있다.
0: 네.
1: 이렇게 지적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0: 그렇군요. 사실 우리가 너무 행복에 높은 기준을 두고 있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다 좋아도 하나가 좋지 않으면 그거에 집중해서 바로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0: 예.
1: 늘 내가 갖고 있는 것, 예. 누리고 있는 것보다
0: 조금만 있으면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1: 지금 안 되는
0: 예.
1: 거. 이게 너무 크게 보이니까.
0: 맞아요.
1: 저자가 행복을 이렇게 새롭게 정의해요. 행복의 핵심이 뭐냐. 좋다라는 느낌을 자주 경험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린 그 좋다라는 느낌을 자꾸 어떤 이벤트, 그러니까 전에 없던 느낌. 이런 걸 추구하려다 보니까 너무 난도가 높아지고
0: 네.
1: 비용도 많이 들고 경험의 빈도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좋다라는 그냥 느낌을 자주 경험한다고 생각하면 새로운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삶의 경험을 통해서 작은 행복감을 많이 느껴왔다라는 거예요.
0: 네.
1: 그런 상황이나 장면들, 방법들을 누구나 한두 개쯤 갖고 있다라는 거죠.
0: 그렇죠.
1: 그걸 반복해서 활용하면서 아주 쉽게 그 좋다라는 느낌을 경험하는 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자꾸 과제를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0: 네.
1: 그리고 또 하나 잘 구분해서 생각해야 될 게 행복의 이제 요인이 두 개인데 경험과 유발 요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사막에서 막 너무 덥고 힘들잖아요. 그때 얼음물을 내가 먹었을 때 주는 상쾌함이 있죠.
0: 그렇겠죠.
1: 그러면 그 상쾌한 기분

0: 눈이 경험이고 물은 유발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저자는 계속 경험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유발 요인에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행복은 곧 상쾌한 기분이 아니라 물이 있어야만 되는 것. 그런데 어떤 상황을 설정해보면 홍수가 난 마을에서는 물은 고통일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그 유발 요인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1: 약간 돈이랑 비슷한데요?
0: 그렇죠.
1: 네.
0: 요즘 사회 논리를 여기다 들이대면 모든 게 돈이죠.
1: 맞아요.
0: 그냥 돈만 있으면 다 될 것처럼 우리가 얘기하는데
1: 그렇죠.
0: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답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1: 맞아요. 그러면 사실 뭐 끝도 없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아무도 행복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0: 그렇죠.
1: 예.
0: 그러니까 그걸 경험으로 치환해서 내가 행복을 느껴야 되는데 그냥 돈이라고 하면 그럼 뭐 몇 억이 있으면 행복한 겁니까?
1: 그렇죠.
0: 내가 돈이 꽤 많아도 주변 사람들이 더 많이 벌면
1: 늘 부족하게
0: 그렇죠.
1: 느껴지고
0: 또 실망스러울 거잖아요.
1: 네.
0: 이 저자가 이게 강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되게 쉽고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줘요.
1: 네.
0: 난방비를 줄이려고 겨울 내내 입김을 호호 불면서 살겠다는 각오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살면 부자가 되는 데는 도움이 되죠.
1: 네.
0: 즉 유발 요인인 돈을 아끼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그 경험, 이거 고생이잖아요.
1: 네.
0: 즐거운 경험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맞아요.
0: 행복과는 거리가 먼 인생이 펼쳐지기 쉽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로 봐도 우리 사회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비옥해졌잖아요.
1: 그렇죠.
0: 그럼에도 왜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더 줄어들고 있느냐. 결국 경험으로서 우리가 행복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반복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1: 맞아요. 우리가 이제 행복의 의미와 거기에 대한 착각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하겠는데
0: 네.
1: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일상에서 행복을 또 좋은 경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인 것 같아요.
0: 네. 결국 즐거운 장면들
1: 네.
0: 그걸 내가 경험할 수 있는 통로를 많이 만들어두는 것.
1: 그쵸.
0: 아주 쉽게는 산책 같은 거 있잖아요.
1: 네.
0: 네. 그리고 뭐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운동, 또 미술관 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방법들. 이런 방법들을 가급적 여러 개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막 의식적으로 하지 않을 방법으로 주변에 잘 뿌려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해요. 어떤 행복의 압정을 주변에 흩뿌려둬라.
1: 네.
0: 우리가 압정을 밟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밟았을 때
1: 반응이 엄청나겠죠.
0: 그렇죠. 내가 그걸 압정을 밟으면 뭐 내 살갗이 이렇게 뚫리고 뭐 내가 이렇게 통각을 느껴서 아프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1: 바로 그냥
0: 그렇죠.
1: 네, 즉각적으로
0: 밟는 순간 난 아프다고 고통을 네. 느끼잖아요. 그것처럼 행복의 압정도 이걸 엄청난 내가 시도와 경로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행복의 압정들을 주변에 많이 뿌려두면 내가 걷다가도 그 압정을 밟아서 밟는 순간 행복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1: 그렇군요.
0: 그러니까 이런 작은 즐거움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주변에 많이 만들어두는 거. 이게 핵심이라고 얘기합니다.
1: 그렇군요. 오늘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은
0: 네.
1: 대단하고 거창한 데서 행복을 찾지 말라는 이야기로 들리네요.
0: 그렇죠. 그 저자가 이런 얘기도 하는데 행복은 위인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다.
1: 위인 되려면 안 행복할 것 같은데요.
0: 네, 그러면서 이제 반 고흐의 삶을 예로 드는 거예요.
1: 네.
0: 물론 반 고흐의 삶에도 본인이 만족도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라고 많이 생각하잖아요.
1: 맞아요.
0: 그렇지만 지금 굉장히 놀라운 업적을 남긴 사람으로 얘기를 하죠. 그런데 행복이라는 건 내가 세상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을 때 어떤 경험을 하면 사느냐가 핵심이라는 거죠.
1: 네.
0: 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도 저자는 한국 사회가 상대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발전, 혁신, 안전 이런 사회의 필요를 좀 개인의 욕망에 비해서 강조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1: 맞아요.
0: 그 노르웨이 가면 트레킹 하다가 막 절벽 같은 데서 사진 찍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면 펜스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펜스 있을 것 같은데
1: 그쵸?
0: 왜 없지? 노르웨이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아니 거기에는 그 즐거움에는 스릴도 들어있는 건데 그거 느끼려고 간 사람들이니까 그 안전에 대한 건 본인이 더 주의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그걸 펜스 같은 걸 다 막아두면
1: 네.
0: 그 자연 자체에서 오는 즐거움은 줄어들잖아요.
1: 엄청 망감되긴 해요.
0: 그렇죠.
1: 예.
0: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사회마다 다른데
1: 네.
0: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그간의 좀 흐름과 방향은 너무 그 사회의 필요를 강조하는 방향 아니었을까? 이런 물음도 제기하는 겁니다.
1: 네.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뭐 사람들 만나면 항상 요즘에 뭐 내향형 외향형 아이냐 이냐 얘기를 네. 많이 하는데 왠지 행복은 좀 이인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성향이 더 가까울 것 같다는
0: 일단은
1: 생각도 드는데.
0: 드러나잖아요. 예. 아이가 나 행복하다고 막 요란하게 소리치진 않을 텐데.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저자한테 그런 질문 진짜 많이 한대요. 저는 좀 내성적이고 사람 만나는 것도 좀 피곤해하고 약속 같은 거 취소되면 너무 그날 마음이 좋은데 아, 저 같은 사람은 좀 행복하기가 어려운 사회 같아요.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도 아, 기본적으로 항구에 묶어둔 배가 행복하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꼭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가 되는 게 아니라 결국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험의 문제다. 그래서 내가 에너지가 소진될 것 같으면 안 나가는 게 맞는데 네. 그런데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 이 자리 나갈까 말까 반반 정도일 네.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나가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심리 연구의 결과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데 인간은 실제보다 불편함과 어색함을 사전에 너무 과대평가한다는 거예요.
1: 아. 그러니까
0: 실제 가보면 별일 아닌데.
1: 그렇죠. 맞아요.
0: 엄청 불편할 것처럼 과도하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1: 미리
0: 내가
1: 스트레스 받는 거죠.
0: 도전을 안 하는 거니까 반반일 때는 해봐라.
1: 그렇군요. 요즘 AI에게 심리 상담하는 사람들 정말 많더라고요.
0: 그렇죠.
1: 근데 이런 시대에 행복을 찾는 과정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0: 그렇죠. 특히 대면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잖아요. 그래서 서은국 교수도 아직 본인도 이 AI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펼쳐질지 솔직히 모르겠다.
1: 네.
0: 이렇게 얘기하면서 되게 엉뚱한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 예를 들어서 AI를 활용해서
1: 네.
0: 실제 만남에 대한 의욕이 되게 필요가 낮아진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나는 그런 AI를 적절히 활용하지 않아서 여전히 사람 만나는 게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1: 네.
0: 근데 우리가 인류도 이제 생물이잖아요. 다음 자손을 낳잖아요.
1: 네.
0: 그런 진화와 선택의 과정에서 생각해보면 어쨌든 대면에서 사람을 만나야
1: 네.
0: 재생산을 할 거 아니냐.
1: 그렇죠.
0: 그러면 대면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더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 이야기를 마칩니다.
1: 그렇군요. 자, 오늘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서은국 교수의 얇지만 중요한 통찰을 담은 책 어려울 것 없는 행복 만나봤고요. 다음 행복은 어떤 책으로 만나볼까요?
0: 네, 이번 책은 진짜 곁에 두고 좀 마음이 좋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때 딱 펼쳐보면 좋은 책인데요.
1: 예쁜데요 책이 또?
0: 이게 네. 안에도 그림이 한 거의 8알이고요.
1: 와.
0: 문장은 한 10%밖에 되지
1: 선물 주면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사람들이.
0: 이탈리아 작가 로렌자 네. 베르나르디 루치아 카를리니가 함께 쓴 그림 에세이고요. 제목이 세상은 바쁘고 나는 카피바라입니다.
1: 그 분위기가 왠지 좀 동화나 우화 같은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
0: 맞습니다. 이 상황의 설정이 있는데 어느 날 우리 집 정원에 이 카피바라가 와서 자리를 잡았던 거예요. 근데 카피바라가 이렇게 막 눈에 띄는 행동을 하는 동물은 아니다 보니까 서로 방해도 하지 않고 별로 귀찮지도 않아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피바라가 맨날 그 정원에 와서 살았을 거잖아요. 맨날 보다 보니까 카피바라가 어떤 삶을 사는지를 이제 하나하나 관찰해보니까 배울 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배울 점이 뭔지를 하나하나 알려주는데 첫 번째 모습은 순간을 살기예요. 카피바라는 뭐 내일을 기대하거나 전망하면서 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문장을 덧붙여놔요. 나는 생산적이야. 평온함을 생산하고 있지.
1: 너무 귀여운데요?
0: 우리는 뭐 일을 막 하지 않으면 네. 생산적이지 않은 상황이고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이라고 생각하는데
1: 와 이거 진짜 적용하고 싶다.
0: 그렇죠.
1: 사실은 나는 잠을 생산하고 있지.
0: 그쵸,
1: 이런 그쵸. 식으로
0: 그 한가함과 평온함이
1: 네.
0: 내 즐거움과 행복을 생산하는 일이라는 거죠.
1: 그렇군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그 순간에 집중하고 있는 거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런 순간을 유지한다는 게 또 어려운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게 또 이제 기술일 텐데, 이 책이 이제 우아니까 뭐 여러 가지 장면들이 예측 못한 상황 속에서 등장을 해요. 그래서 모든 걸 공감하지 않더라도 넘기다 보면 각자에게 턱 걸리는 것들이 있는데,
1: 네.
0: 저한테 와닿은 게, 이거 이제 사무실에서 막 PC나 노트북 자주 고장나잖아요. 그럴 때 해주면 좋을 말일 것 같은데, 뭔가 막힌 것 같다면 일단 멈추고 시스템 업데이트부터 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그 사고 상황에 대해 스트레스가 별로 없는 사람이거든요.
1: 네.
0: 사람들이 좀 신기하다고 하는데 저는 노트북도 회사에서 노트북 쓰고 요즘에는 모니터 큰 거 쓰잖아요.
1: 네.
0: 저는 모니터 큰 걸 안 씁니다.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냐고
1: 답답할
0: 얘기해요.
1: 것 같은데.
0: 저는 예. 아, 전 요 모니터만큼의 세상만 감당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1: 네.
0: 아, 두 개가 있으면 더 많은 걸 보게 될 것 같고 더 피곤할 것 같아요. 요 정도 속도면 충분합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아, 카피바라와 제가 되게 비슷하다는
1: 비슷하네요, 진짜.
0: 느낌을 받았고 네. 또 되게 막 여러 가지 업무들이 복잡하게 쏟아지는 날 문제는 혼돈이 아니야. 그에 대해 뭔가를 해야만 한다는 착각이지. 그러니까 뭔가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지면 네. 일단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진짜 당장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1: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니까
0: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엄청난 스트레스가 오는 거죠. 왜냐하면 답이 없거든요. 근데 조금 시간을 두고 보면 안 해결해도 되는 문제들도 있잖아요.
1: 그렇죠. 나도 내가 알아서 해결되는 것도 많고.
0: 맞아요. 애를 써도 해결 안 되는 문제들도
1: 그게 사실 더 많지 않나요?
0: 있죠. 그렇죠. 잊고 지나가고 네. 그냥 덮어두고 가는 것들이 꽤 있잖아요. 그런 걸 조금 우리가 가려내면 훨씬 편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1: 네. 이 카피바라는 당연하게 알고 살고 있는 걸 우리가 이렇게 책으로 읽어야 깨달을 수 있다는 게 좀 우리 스스로가 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드네요.
0: 그래서 이런 책이 더 귀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1: 네.
0: 앞에서 서은국 교수의 책이 행복을 좀 이론적이고 분석적으로 설명을 해줬다면 이 카피바라 책 같은 경우는 그냥 직관적으로 그 상황과 그림으로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 책에서 일상의 리듬에서 벗어나서 자기만의 리듬을 찾는 방법도 알려주는데 이게 대단한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냥 하루 최소 10분 오감에 온전히 집중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시간을 사실 우리는 가져보지 않잖아요.
1: 맞아요.
0: 저는 매일 아침에 스트레칭 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잘 안 되거든요.
1: 저도 그래요.
0: 분주하고 이러니까.
1: 네. 사실 10분이 긴 시간이 아닌데 그 아침에 10분은 그게 1시간보다 더 아깝게 느껴질까요?
0: 그렇죠. 근데 네. 그럴 때 매일 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뭔가 지금 너무 분주하게 살고 있고 행복과 멀어졌다고 생각이 될 때 이런 책을 곁에 두고 있다 그냥 어디든 펼쳐보면 잠깐 그 루틴에서 벗어나서 다른 감각을 찾아볼 기회와 계기를 주거든요.
1: 네.
0: 이런 책의 의미와 효용이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1: 정말 명상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바쁜 하루 보내고 이렇게 밤이 됐을 때 아, 내가 오늘 제대로 몸 한번 펴보지 못했구나라고 느낄 때 많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다 가끔 이제 담이 오죠. 이제
1: 병원 가야 되고.
0: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이고 재미난 시도도 있었는데 아, 저도 이거 해봐야 되겠다 싶었는데 어린 시절에 했던 놀이 다시 해보기. 그러니까 놀이터를 그냥 지나치지만 말고
1: 네.
0: 거기 그네 같은 거 있잖아요.
1: 네.
0: 그거 한번 타보는
1: 타보고.
0: 거. 네. 그걸 움직여보는 것만으로 내가 예전에 그거 타면서 즐거웠던 장면들, 같이 탔던 사람들.
1: 아무 생각 없었던 시절.
0: 그렇죠. 예. 그거 정말 밀어줬던 친구들. 이런 거 떠오를 거잖아요.
1: 네.
0: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뜻밖의 것을 맞이하기 위해 기꺼이 무료해지기. 그러니까 지루함이라는 거는 빈 방이라는 거예요.
1: 아.
0: 그래서 그렇게 빈 방을 만들어두면 무엇이든 들어온다라는 거죠.
1: 네.
0: 저는 요즘에 이거 너무 공감하는데 제가 20대, 30대 때는 주말에 일정이 없는 주말이 없었거든요.
1: 그렇죠.
0: 세상 즐거운 게 너무 많고.
1: 그땐 바쁘죠. 예.
0: 이거 막 보기가 너무 바쁜
1: 거예요. 시간 단위로 거의
0: 맞아요,
1: 놀고.
0: 맞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냥 하루를 아무 일정도 없이 집에서 누워있는 거. 어떤 계획도 없는 거.
1: 네.
0: 이런 시간이 너무 좋더라고요.
1: 그렇죠. 갈수록 그게 너무 좋아지는 것도 좀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0: 너무 게을러지니까요. 네.
1: 그러니까요. 근데 정말 이런 책을 멀지 않은 곳에 두고 무의식적으로 좀 종종 펴보면서 좀 삶의 작은 쉼표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0: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주의해야 될 지점은 카피바라는 아까 앞에 설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와 어떤 관계도 맺지 않잖아요. 서로 신경 안 쓰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우리가 현실에서 살아갈 때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얻게 되는 행복과 불행이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마찬가지로 불행을 우린 크게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카피바라는 모든 것은 지나간다라는 어떤 깨달음의 얘기를 우리에게 전하는데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뭐 그런 경우들 있죠. 정말 우리가 요즘 빌런이라고 얘기하는데
1: 네.
0: 나랑 정말 잘 안 맞고 힘들게 하는 사람. 근데 영원히 그 사람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1: 맞아요.
0: 네. 그리고 부서가 이동되기도 하고 그 사람이 나가기도 하고 내가 자리를 옮기기도 하고 그래서 아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1: 이 또한 지나가리.
0: 네, 그런 반면교사로 삼는 것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작가가 마침 한국의 독자들에게도 조언을 뒤에 따로 담아놨어요. 그래서 자기는 한국의 독자들이 이 책을 세 번쯤 읽어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읽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가볍게 웃으면서
1: 네.
0: 그리고 두 번째 읽을 때는 조금 천천히 읽으면서 문장을 좀 음미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읽지 말고 조금 보다가 아, 뭐 책이 무슨 의미가 있어.

0: 덥고 그냥 내 하루가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보라고 얘기합니다.
1: 한국 사람들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요. 정말 더 공감이 되는 설득력 있는 조언이었네요. 두 번째 책, 그림 에세이 꼭 한번 갖고 다니고 싶은 책인데요. 세상은 바쁘고 나는 카피바라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가까운 행복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위즈덤하우스 출판부 부장 박태근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펄엘의 해피 이어드릴게요.

0: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 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인터넷 콘텐츠 이야기 미디어오늘 금중경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2: 네, 오늘은 개인정보 유출 소식들이 또 있어서 전해드릴

0: 하려고 합니다.
1: 끝이 없네요.
0: 네, 우선 이 기업에서도 개인정보가 유출됐었다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제 밀폐용기 업계 1위 기업인 락앤락이라고 이제 유명한 업체죠. 근데 네. 여기가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는 소식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이제 밀폐용기 제조회사 락앤락에 과징금 5억 300만 원과 과태료 54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1: 네, 어떤 해킹이 일어난 건가요?
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에 따르면요. 네. 해커가 2024년 4월과 5월 락앤락 서버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회원 정보를 유출하고 그해 11월 다시 서버에 침입해서 업무 자료를 유출했습니다. 그래서 약 130만 회원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임직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통장 사본 등 내부 자료
1: 와.
0: 이제들이 막 유출했다고 하는데,
1: 네.
0: 그러니까 생각보다 락앤락 회원이 많더라고요. 회원 대상으로 이벤트나 이런 걸 많이 해서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해커가 서버를 두 차례나 해킹했는데도 락앤락은 네.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했었다라는 점이고요.
1: 네.
0: 락앤락은 해커가 서버 데이터를 유출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고요. 나중에 해커가 답답하니까 메일을 보내요. 그러니까 해킹을 했다라고 와. 이제 협박 메일 보내니까 네. 그제서야 해킹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락앤락이 이용자에게 해킹 사실을 고지한 것도 무려 6개월이 지난 2014년
1: 네.
0: 11월 29일이라는 점도 문제였습니다.
1: 그렇군요.
0: 특히 락앤락은 보안 취약점이 있었음에도 2022년 이후로 업데이트를 진행하지 않았고요. 또 주요 서버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다 똑같이 설정을 했대요. 그래서
1: 네.
0: 정말 관리를 안 한 거죠. 이 정도 되면 그래서 임직원 개인정보는 물론 그리고 이미 폐점한 매장의 구매자 정보까지도 파기하지 않고 좀 보관을 했었다. 뭐 이런 것까지 드러났습니다.
1: 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밝혀내기도 힘들겠네요.
0: 맞습니다.
1: 또 다른 업체에서도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요?
0: 네. 바로 서울시설공단인데요. 시민 462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당했습니다. 시설공단이 최근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에게 또 보상안을 제시를 했는데
1: 네.
0: 이게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서울시설공단 대체 뭐 어떤 정보를 유출을 당했냐
1: 네.
0: 우리가 무관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1: 네.
0: 바로 공유 자전거 서비스 따릉이와 관련한 개인정보 유출이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 7월 21일에 이용자들한테 문자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해킹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항목을 알렸다고 합니다. 이제 공단에 따르면 유출된 정보는 이용자 아이디, 생년월일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번호, 성별, 이메일, 집주소, 그리고 체중이 유출됐다고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자전거로 인한 칼로리 소비를 측정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입력을 해서 몸무게를 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체중도 유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만
1: 체중까지
0: 공단에 이제 해킹은 됐는데
1: 네.
0: 이게 제3자에게 유출되거나 유통된 피해 정황은 확인되진 않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 언제 유출된 건가요?
0: 이번 해킹도 2024년 6월에 이루어졌던 건데
1: 예.
0: 해커가 이 따릉이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서 462만 명의 정보를 탈취했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설공단 측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고요. 2026년 1월이 돼서야 서울시가 내부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에 서울시설공단 공공자전거 운영처 시스템관리팀에 수사를 요청했었고요. 지난 2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수사과정에서야 해킹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거의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1: 그런데 보상안은 왜 논란이 된 건가요?
0: 5천 원 상당의 따릉이 한 달 이용권을 지급하겠다고 밝혀서
1: 네.
0: 이거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뭐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사실
1: 그러네요.
0: 해킹에 따른 보상안이 나올 때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죠. 공단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에게 따릉이 30일권 이용 쿠폰이 5천 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공단은 이번 사고로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이제 불안하고 불편한 회원들에게 깊이 사과드린다.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 네. 해커의 정체가 드러났다고요?
0: 네. 이게 좀 황당한데요.
1: 네.
0: 경찰에 따르면 따릉이 시스템을 해킹한 이들은 고등학생 2명입니다.
1: 와.
0: 근데 이 고등학생이 지금 시점에서 고등학생이고요. 아. 해킹은 2년 전이었죠. 네. 그때는 중학생이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전문적인 해커가 아닌 학생에게 개인정보를 유출당할 만큼 개인정보 관리가 취약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뭐 안심할 거 그래서 이 친구들이 뭘 판매하거나 이런 목적으로 유출시킨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해킹만 했던 것 같기 때문에 판매 정황이나 이런 거 확인되지 않고 있던 건 다행이긴 한데 아무튼 너무 보안이 좀 안 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공단은 수백만

0: 확산된 것으로 이제 나타났다고 합니다.
1: 네.
0: 특히 좀 기구한 사례긴 한데 KT 해킹 사태가 있었잖아요.
1: 네.
0: 그때 KT 해킹 사태 피해자들에게 보상안으로 티빙 이용권을 줬어요.
1: 아.
0: 그래서 해킹 당한 분이 보상안으로 티빙 이용권을 받아서 티빙을 구독을 시작했는데 이번엔 티빙이 해킹을 당하는 뭐 그런
1: 좀 너덜너덜해졌네요.
0: 네, 황당한 사태가 됐는데 이런 이용자가 41만 명이라고 합니다.
1: 와, 맞네요.
0: 네, 근데 이때를 계기로 가입한 분들이 많았다는 건데 그래서 해킹 보상으로 받은 이용권으로 또 다른 해킹이 일어났다. 이건 참 좀 웃픈 상황인 것 같습니다.
1: 네. 이 간편 로그인 이용자 피해가 또 확인됐다고요?
0: 네, 맞습니다. 그 네이버, 카카오 등 SNS 간편 로그인을 통해 연동형으로 가입한 회원들의 피해도 확인이 됐는데요. 이제 간편 로그인 연동 과정에서 이용자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또 본인 인증성 정보들이 티빙 측에 전송이 됐고 이번 해킹으로 SNS 아이디와 함께 이 정보들도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티빙에 직접 로그인하지 않고 네이버나 카카오로 간편 로그인을 해 라고 하신 분들도 이번에 이제 피해자라고 할 수 있고요. 이 간편 로그인 기능이 생겨서 사실 저는 좀 편리하게 썼거든요.
1: 네.
0: 왜냐하면 새로운 사이트에 일일이 가입해야 하는 대신에 연동된 포털 계정만 있으면 바로 로그인을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했는데 이제 이런 편리함의 이면에 치명적인 맹점이 또 드러날 수 있다는 게 이번 사례에서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1: 뭐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다 해킹당해서 온 국민이 거의 다 해킹당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0: 맞습니다.
1: 요즘 안 그래도 그 대출 관련 이런 스팸이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0: 네, 기승을 엄청 부리고
1: 네.
0: 있죠.
1: 네. 아무래도 저도 몇 군데서 해킹 당한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1: 네, 오늘은 어떤 콘텐츠 만나볼까요?
0: 네, 오늘은 넷플릭스에서 이제 방영되고 있는 오컬트 사극 동궁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네.
0: 동궁은 이 귀신의 세계를 넘나드는 능력을 가진 구천, 남주혁 배우가 연기한 구천이 이 비밀을 갖고 있는 궁녀 생강, 노윤서 배우가 연기한 생강과 왕의 명을 받아서 동궁에 얽힌 저주의 실체를 추적하는 미스터리 스릴러 사극이다라고 표방하고 있는데요.
1: 네.
0: 이 왕은 조승우 배우가 또 맡았습니다. 그래서 안투라지 손더게스트 불가사의 권소라 서재원 작가와 최근에 화제가 됐던 악마판사의 최정규 감독이 함께 만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1: 네, 저도 지금 2회까지 보고 있는데 네. 반응은 어떤가요?
0: 네, 7월 17일에 공개됐는데 공개 직후 넷플릭스 대한민국 오늘의 탑10 시리즈 1위에 올랐습니다. 근데 최근에 가장 화제가 된 드라마가 SBS 김부장이 이게 넷플릭스의 독점으로 이제 올리게 되면서
1: 네.
0: 시청률도 20%가 넘었고 넷플릭스에서도 1위를 계속 지켰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1위는 김부장, 2위는 참교육 이런 게 이어지다가 최근에 들어서 작품이 나오게 되면서 동궁이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좀 이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1: 네.
0: 해외 반응도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OTT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 페트롤에 따르면 넷플릭스 TV쇼 4위에 올랐고 한국, 태국,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에서는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한국에서 인기 있는 작품은 대부분 동남아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게 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고요.
1: 그러게요.
0: 또 전 세계 81개 국가 및 지역 넷플릭스 탑10에 이름을 올리면서 글로벌 흥행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실제로 외신 반응도 좀 긍정적인데요. 타임지에서는 동궁이 구현한 독보적인 세계관이 작품의 가장 큰 장점이자 관전 포인트라고 짚었고
1: 네.
0: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화려한 세트와 의상, 배우들의 깊이 있는 연기, 정교한 시각 효과가 압도적 스펙터클을 완성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1: 네, 동궁 내용 짚어볼까요?
0: 네, 동궁이라는 제목이 동쪽의 궁궐이라는 의미라고 해요.
1: 네.
0: 그러면서 동시에 세자를 뜻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1: 그렇죠.
0: 동궁이라고 하면은 동쪽에 거주하는 세자 혹은 또 그 세자가 거주하는 궁궐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게 해가 뜨는 쪽이 동쪽이라서 이제 미래의 권력에게 그런 좀 별칭을 붙여준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실제로 이제 동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이 작품을 보게 되면 시작부터 한 남자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세자였고 그 세자가 죽음을 맞이한 게 처음이 아니었고 계속 반복이 되고 있었던 거죠.
1: 네.
0: 이 상황을 잘 아는 사람들은 30년 전과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뭔가 또 미스터리성이 좀 있다는 거를 이제 계속 일종의 떡밥 같은 거를 계속 흘리게 되는데요.
1: 네.
0: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세자가 마지막이 남은 거예요. 다 이제 죽고 아주 어린 세자가

0: 귀신에 씌어버린 이상행동을 하게 되고 왕은 마지막 세자를 지키기 위해서 귀신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데려와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면서 좀 벌어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배우들이 화려하더라고요.
0: 네. 주인공인 구천역은 남주혁 배우가 맡았습니다. 군대 갔다 온 이후에 복귀작이기도 하다는데 네. 남주혁 배우가 맡은 이 캐릭터는 귀신을 볼 수 있고요. 물리칠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주인공입니다. 평소에는 좀 코믹스럽고 좀 능글맞는데 좀 그 이면에는 굉장히 어두운 과거를 갖고 있는 그런 캐릭터라고 할 수가 있고요.
1: 네.
0: 그리고 감찰궁녀인 생강역이 등장하는데 노윤서 배우가 연기를 했습니다. 이 캐릭터는 첫 사극 작품이라고도 하는데 강단 있는 이제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제 왕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네. 이게 무슨 과거가 또 이제 비밀이 있을 것 같은 이제 그런 분위기를 주고요. 그리고 조승우 배우가 이제 왕으로 등장하는데 저는 조승우 배우의 연기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겠지만
1: 그렇죠.
0: 왕 연기는 제가 처음 보거든요.
1: 맞아요.
0: 네, 기존 조승우 배우의 연기와는 또 다른 색깔이 드러나는 것 같고 뭔가 연극을 보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되게 인상적인 역할이었습니다. 초반에 그래서 임팩트가 좀 있는
1: 네.
0: 역할이고요. 또 데뷔 역할에는 장영남 배우가 맡았는데 데뷔랑 왕이 막 싸우는 장면 이런 것들도 보면 굉장히 좀 긴장도가 높게 이제 잘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1: 네. 드라마 설정이 좀 그동안 없었던 독특한 설정인 것 같아요.
0: 네. 콘텐츠의 색깔이 한국에서는 시도된 적 없는 장르인 것 같습니다. 이게 과거 넷플릭스에 김은희 작가의 킹덤이라는 작품이 사극과 좀비물의 결합을 보여줬다면
1: 네.
0: 이번 작품은 사극과 오컬트물을 결합시켰다는 점에서 신선하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콘텐츠를 보다 보면 기묘한 이야기나 음양사 같은 이런 오컬트물이 떠오르는 면도 있습니다.
1: 네.
0: 내용 측면에서는 오컬트물이면서 동시에 30년 전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또 왜 귀신이 세자를 데려가려고 하는지를 추적한다는 점에서는 추리물의 요소도 있고 또 이제 궁중 암투를 전제한 면에서는 일종의 정치 스릴러적인 요소도 갖추고 있는 작품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금중현 기자도 재밌게 보셨나요?
0: 일단은 저는 소재의 다양성이나 신선함 측면에서는 뭐 좋은 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고요. 또 미술적인 부분, 시각적인 네. 부분에서도 외신의 얘기를 많이 했는데 굉장히 뛰어난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심 있게 보니까 그 궁궐을 찍는데 연못이 계속 등장을 하거든요.
1: 네.
0: 그 연못을 잘 보니까 이제 남원의 광안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전국 각지의 세트장뿐만 아니라 실제 역사적인 명소를 찾아가서 거기서 굉장히 예쁜 그림을 뽑아내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엿보여서 시각적인 면에 상당히 디테일에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 네.
0: 근데 이게 저는 좋은데 색감이나 이런 게 굉장히 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1: 네.
0: 너무 이런 강한 색조나 이런 거를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한테는 어쩌면 너무 예쁜 그림만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콘텐츠는 외국인들이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궁궐이나 이런 것들이 예쁘게 나오고 화려하게 나오면은 좀 더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0: 근데 다만 이제 액션을 두고 보면 뭐 여기까지는 스포일러가 아닌 것 같은데 나뭇가지를 칼처럼
1: 네.
0: 이제 휘둘러요. 이게 귀신의 세계에서는 이제 그게 일종의 공격이 먹히는 건데 그 액션이 처음엔 좀 재밌는데 반복되니까 좀 단조롭지 않냐 뭐 이런 느낌이 있어서 약간의 아쉬움이 들기는 하고요. 그리고 여러 요소들이 이제 이 작품 자체는 신선하지만 이 작품의 어떤 요소들은 기존에서 좀 봤던 요소들을 차용한 게 아니냐 뭐 그런 인상을 지우기 어려운 면도 있어서 그냥 보면 재밌긴 한데 약간 뭘 따라한 것 같기도 하면서 근데 미친 듯이 내가 오늘 정주행을 다 해야 되겠다라는
1: 네.
0: 생각까지는 안 들더라고요.
1: 그렇죠. 네. 저도 아껴가면서 보고 있는데
0: 그렇죠.
1: 네. 근데 또 계속 한번 켜면은 그 화는 다
0: 맞아요,
1: 보게 되는
0: 맞아요.
1: 것 같아요.
0: 그래서 근데 맹글줄 소년 같은 작품은
1: 네.
0: 내가 오늘 하루에 안
1: 맞아요.
0: 끝내면 안 될 것 같은
1: 너무 궁금해서
0: 네, 그런 압박을 드는데 이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1: 네.
0: 시간이 날 때 시간을 딱 지키면서 볼 수 있는 오늘 한 해 봤으니까 내일 마저 봐야지 재밌네
1: 맞아요.
0: 이 정도의 작품인 것 같습니다.
1: 되게 잘 만들었다는 생각은 확실히 들더라고요.
0: 맞아요. 맞아요.
1: 네. 이 작품에서 또 화제가 된 캐릭터가 있죠?
0: 네, 이 작품에서 사실 귀신의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등장하는데
1: 네.
0: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된 귀신만 떠올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발생한 귀신의 형태도 이 작품에 등장하는데
1: 네.
0: 꺼먹살이라는 그 귀신 같은 게 등장해요. 이게 흙으로 빚은 인형처럼 되게 귀여운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

0: 느낌이냐면 그 마블 어벤져스 시리즈에 나오는 그루트라는 나뭇가지 외계인 캐릭터가 있잖아요.
1: 너무 사랑스럽죠. 네,
0: I am 그루트 이 말만 하는 그 친구가 있는데 그런 느낌을 좀 줘요.
1: 맞아요. 그래서
0: 뭔가 따라한 것 같지만 또 이 친구 나름의 귀여운 매력이 있는 그런 게 있고 이 캐릭터는 인형처럼 귀여운 외모를 갖고 있는데 굉장히 악독합니다. 사람의 양기를 훔쳐가는 그런 습성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꺼먹사리가 온라인에서 공개된 이후에 이제 팬아트, 밈이 계속 쏟아질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 작품은 뭔가 우리 K-콘텐츠, K 우리 궁궐의 아름다움도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뭔가 좀 귀여운 캐릭터를 또 만들어내서 그것까지도 노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인상적이고요. 최정규 감독이 인터뷰에서 꺼먹사리를 되게 구현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어둠과 그림자를 기반으로 색감을 정한 다음에 돌이나 흙으로 만든 것 같은 인형 같은 질감을 둬야 되는데 이게 CG로 뭔가 인형 같은 질감이면서 흙의 질감을 같이 주려고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어려웠는데 흔히 CG 작업으로 만들면은 되게 낯설 수가 있지만 뭔가 한국적인 토속미를 주고 싶었다. 뭐 그런 취지를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1: 네. 저도 처음 등장할 때부터 너무 사랑스러워서 아 저거 이 작품 사랑받으면은 열쇠고리 같은
0: 아, 맞아요. 키링 이런 거.
1: 굉장히 사랑받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정말 뭔가 작품성도 좋은 것 같고, 화면이 꽉 찬 이런 느낌은 좀 제작비에서 오는 걸까요? 굉장히 제작비 많이 들지 않았을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0: 맞아요. 그래서 이 작품이 보면은 기본적으로 로케이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 같고요.
1: 네.
0: 그래서 한 회를 제가 이제 유심히 봤는데, 그 사극 세트장 같은 것도 분명히 1화만 딱 봤는데요. 남원 광안루에서 찍은 게 있고 그 경북 문경의 KBS 세트장에서 찍은 게 있고 또 용인의 그 대장금 파크라고 MBC 세트장도 있잖아요. 그런 게 세네 군데 장소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극이 비용이 많이 드는 게 그 스태프들을 다 지역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 52시간제가 도입되면서 굉장히 좋은 정책이지만 예전에는 밤샘 촬영을 시켰는데
1: 그렇죠.
0: 요즘은 이제 하루 만에 못 찍고 거기 가서 하루 자고 다음날 찍어야 돼요. 그러면 네. 숙박비, 뭐 버스비, 교통비 이런 게 훨씬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사극을 잘 안 만들려고 하죠. 넷플릭스기 때문에 또 이런 사극들이 굉장히 어설프지 않고 큰 스케일로 만들어지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정통사극은 KBS라면
1: 네.
0: 요즘 이런 식의 뭔가 퓨전 사극도 아니죠. 뭔가 네. SF 사극류는 넷플릭스 쪽에서 이제 맡아가는 게 좀 자연스러워지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1: 네.
0: 그런 거고 배우분들은 굉장히 유명한 배우분들이 많이 나오지만 또 그 숫자가 엄청 많지는 않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제 배우에 대한 비용보다는 주로 전반적인 사극 제작 비용들 또 CG 비용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1: 게다가 또 전 회차가 한꺼번에 공개가 되잖아요.
0: 그쵸.
1: 예, 이런 정도면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찍었겠어요.
0: 그렇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 작품을 찍고 준비한다고 한 얘기를 들었던 게 한 1, 2년은 된 것 같아요.
1: 아.
0: 그리고 넷플릭스 작품의 특징이 만들어 놓고 이제 바로 공개하는 게 아니라 공개할 시즌을 정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몇 달 전에 완성이 된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관계자들은 그 연초에 제가 예. 그 넷플릭스 관계자를 이제 취재차 만났을 때 참교육이랑 동궁을 추천을 하더라고요.
1: 아 그렇군요. 네.
0: 그래서 그 작품들이 굉장히 좀 재밌을 것 같다.
1: 올해 좀 주목해달라.
0: 네. 아 그리고 맹구줄 소년도 있었고.
1: 네.
0: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리 다 편성을 연 단위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1: 그
0: 미리 만들어져
1: 부럽네요.
0: 있는 네, 그런 작품이라고. 우리는 사실 네, 네. 뭐 한때는 쪽대본까지
1: 그렇죠.
0: 써가면서 밀려갔는데.
1: 달려가서 테이프 던지고 막 그랬었는데.
0: 아, 맞아요. 당일에 찍어서 당일에 네. 내보낸 적도 있었는데 여기는 찍어놓고. 아 이거는 8월 9월쯤 내자. 그 흑백요리사도 사실 거의 반년 이상 미리 다 찍어놓고
1: 그랬었죠.
0: 네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와는 다른 제작 환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1: 비용만 있다면 누가 이렇게 하기 싫겠어요. 네,
0: 맞아요.
1: 네 오늘 넷플릭스로 공개된 오컬트 사극 동궁 만나봤습니다. 미디어오늘의 금준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멜로망스의 사랑인가봐 이어드릴게요.

문화공감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7월 31일 롯데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마리아 슈나이더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에 청취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마리아 슈나이더는 그래미상을 7번 수상한 연주자입니다. 공연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요, 청취자 게시판 머리글에 티켓 신청이라고 적어주시고 이름과 핸드폰 번호 남겨주시면 세 분께 두 장씩 드리겠습니다.

몽돌해변 2 최승옥. 나도 너희들처럼 살고 싶다. 큰 돌, 작은 돌, 검은 돌이든 흰 돌이든 다 같이 어울려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누구는 웃고 누구는 울지만 서로 부딪힐수록 달아지며 닮아가고 작아질수록 더 가까이 모여 사는 것이 이리도 쉬운 것을. 바닷물이 몸 위로 넘쳐 흘러 하루에도 수백 번 넘어지고 부서져도 그 시련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의 모습으로 살 수도 하나의 목소리로 노래할 수도 없으리라. 나도 너를 닮아 살고 싶다. 세월의 씻김에 모난 모습 다 지워내고 둥그런 모습으로 작아지며 듣는 이 하나 없어도 같이 울고 같이 노래하며 그렇게 살고 싶다. 콩 한쪽도 나눠 먹으면서 서로 부대끼고 살던 시절이 그립기도 합니다. 최승옥 시인의 몽돌해변 2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라우라 에스키벨의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입니다. 이 소설은 발표되자마자 멕시코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3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요리 레시피라는 것은 누구나 이것을 따라하면 같은 맛을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이 소설에서 티타의 요리는 절대 재현될 수 없습니다. 그 요리에는 티타만이 느끼는 하루하루의 감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티타가 울면서 만든 케이크는 먹는 사람을 울게 만들고, 티타가 욕망으로 가득 차서 만든 요리는 먹는 사람을 불타오르게 만듭니다. 레시피는 있지만 그 감정은 복제할 수 없습니다. 주인공 티타는 데라가르사 가문의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가 태어난 순간부터 그녀의 운명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멕시코의 오랜 전통에 따르면 막내딸은 평생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결혼도 할 수 없고 오직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그 곁을 지켜야 합니다. 티타는 그 전통의 희생자입니다. 티타는 부엌에서 태어나 부엌에서 자랐습니다. 요리는 그녀의 언어였고 음식은 그녀의 목소리였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것들을 그녀는 요리로 말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을 때 그녀는 사랑을 담아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슬프다고 울 수 없을 때 그녀는 눈물을 반죽에 섞었습니다. 티타는 억압받은 여성이지만 동시에 가장 강렬하게 살아있는 여성입니다. 그녀의 감정은 너무나 강렬해서 음식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됩니다. 그것이 이 소설의 마법이고 티타라는 인물의 아름다움입니다. 남자 주인공 페드로는 티타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는 나약합니다. 티타의 어머니 마마 엘레나가 결혼을 반대했을 때 페드로는 저항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선택합니다. 티타의 언니 로사우라와 결혼하는 것을, 티타 곁에 있기 위해서 그녀의 언니와 결혼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혼으로 인해 티타는 평생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가 언니의 남편으로 눈앞에 있는 것을 견뎌야 합니다. 사랑하지만 충분히 용감하지 않은 남자 페드로가 평생 그녀 곁에 있었기에 티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눈물의 음식을 요리하며 이루지 못할 사랑을 포기하지 못한 것이기도 합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메가헤르츠 매일 오전 6시와 자정에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에서 모두 드릴게요. 나 그대에게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굳이 달력을 보고 날짜를 헤아리지 않아도 한여름이 왔다는 걸 알 수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피부로 느껴지는 열기가 아니라도 소리로 알 수 있고요. 향기로도 알 수 있죠. 안녕하세요.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입니다. 창밖에서는 매미가 쉴 새 없이 울고 골목마다 에어컨 실외기가 쉼없이 돌아가는 소리가 이어집니다. 얼음이 가득 든 컵에서는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선풍기 바람에 흔들리는 블라인드도 여름의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여름의 내음은 어떤가요? 소나기가 한바탕 지나간 뒤 올라오는 흙냄새, 뜨겁게 달구어진 아스팔트 냄새, 잘 익은 수박을 자를 때 퍼지는 달콤한 향까지 계절은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귀와 코로도 느낄 수 있다는 걸 여름은 새삼 일깨워줍니다. 오늘은 삼복 가운데 두 번째인 중복인데요. 예로부터 복날은 무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다독이며 남은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쉼표 같은 날이었죠. 꼭 특별한 보양식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잠시 쉬어가는 시간, 좋아하는 음악 한 곡에 귀를 기울이는 여유, 그리고 물 한 잔을 충분히 마시는 작은 습관도 여름을 이겨내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여름의 소리에 잠시 귀를 기울이고 여름의 향기도 찬찬히 느껴보시면 어떨까요? 팀의 노래 듣습니다. 사랑합니다.

김준구의 세상보기 방송 내용 소개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한국장애인상담협회 김현영 회장과 함께하는 공감하고 응원하고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시각장애인 이웃의 고민을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60대 여성 시각장애인의 사연입니다. 활동지원사의 부주의로 행인과 부딪히는 바람에 제법 크게 다쳤는데 보험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앞으로 활동지원사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이분의 사연에 대해 공감하고 응원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편안한 팝음악의 세계로 떠나는 원영민의 음악여행입니다. 오늘은 에스토니아의 서부 해안에 자리한 도시 합살로로 떠나봅니다. 맑은 바다와 아름다운 해안선, 그리고 잔잔한 운하가 어우러진 풍경 덕분에 발트해의 베네치아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고 하는데요. 이런 곳에서는 어떤 음악을 들으면 좋을까요? 철썩거리는 파도소리와 끼룩끼룩 갈매기 소리만 들어도 마냥 좋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오늘은 에스토니아의 합살로에서 음악여행 즐겨봅니다. 러브홀릭의 노래 먼저 듣죠. 화분.

0: 복잡한 세상사와 인간관계 지친 마음을 다정하게 어루만져 드립니다. 공감하고 응원하고 시각장애인 심리상담가인 한국장애인상담협회 김현영 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한 주일 잘 보내셨어요?
0: 네. 덕분에 잘 지냈고요. 네. 우리 회장님은 여가 시간에 TV는 잘 안 보실 것 같은 느낌이에요.
1: 왜요?
0: 그런 느낌입니다. 네. 네, 최근에 재밌게 본 드라마나 뭐 예능 프로그램 있으세요?
1: 네, 볼 시간은 사실 거의 없는데 저는 예능 프로그램은 잘 보지 않고 드라마는 한 번 몰아서 이렇게 쫙 보는 편입니다. 가장 요즘에 최근 들어서 좀 그래도 재미있게 본 게 우리들의 블루, 예, 이병헌이 주연했던 예, 그 드라마를 정말 재미있게 봤습니다.
0: 네, 우리 시각장애인들 이렇게 드라마 보고 할 때 화면에서 좀 없으면 불편하지 않아요?
1: 저는 그냥 보는 편이에요. 네.
0: 그냥 봐도 네. 뭐 어느 정도 흐름은 이해하고 그렇죠. 네, 또 드라마는 내가 만드는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가끔은.
1: 네 맞습니다.
0: 해석은 나의 자유고
1: 그렇죠.
0: 감상은 나의 마음에 달려 있으니까. 네. 자 공감하고 응원하고 이번 주도 시각장애인의 사연에 공감해 드릴 텐데요. 이 내용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사연 낭독의 유하나 성우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60대 후반의 선천성 시각장애인이며 경로당 안마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봄 퇴근길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일을 마치고 활동지원사와 함께 퇴근을 하는 길이었는데 활동지원사가 집안에 일이 있다며 걸음을 재촉하더군요. 사고는 환승역 계단에서 일어났습니다. 활동지원사가 급히 계단을 오르는 바람에 저와 거리가 벌어진 채 거의 끌려가다시피 가던 중 위에서 빠르게 내려오던 사람과 어깨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붙잡을 새도 없었습니다. 부딪히면서 활동지원사의 팔을 놓쳐 어깨뼈를 다쳤고 6개월 재활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번 생활이 답답하고 우울해 한 달 만에 복귀했는데 다행히 지금은 많이 호전되어 일상에 큰 불편은 없습니다. 얼마 전 보험사에서 사고 경위를 묻는 전화가 왔습니다. 당시 저는 활동지원사에게 난간을 잡게 해달라고 분명히 말했지만 무시당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제 잘못이 아니라 활동지원사의 부주의 때문이라 생각하는데 이를 보험사의 사실대로 말해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합니다.

0: 네, 공감하고 응원하고. 이번 시간은 60대 여성 시각장애인의 사연이네요. 지하철역에서 다른 사람과 부딪혔는데 6개월 재활 진단이 나올 정도로 크게 다쳤다고요. 이분은 사고의 원인이 부주의했던 활동지원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험 처리를 할 때 사실대로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군요.
1: 이분 상당히 충격이 크셨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많이 놀라셨고. 그런데 또 이렇게 몸을 다치고 보면 막상 마음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하고 힘들거든요.
0: 그렇습니다.
1: 네. 더더욱이 지금 이것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고 그 활동지원사의 어떤 부주의 그리고 본인을 잘 본인이 보호받지 못했다라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약간의 괘씸함도 가지고 있으면서 활동지원사에 대한 어떤 그런 또 마음을 그걸 표현을 못하는 그런 답답함 이런 것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그래도 이렇게 6개월 진단을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 만에 또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네. 일을 하시는 거 보면 이분이 정말 굉장히 용기도 있으시고 정말 내공이 정말 아주 강하신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잘 이겨내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0: 그럼 비장애인들은 시각장애인들이 받는 충격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해요.
1: 그렇죠.
0: 단순히 다친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앞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그냥 전혀 무방비 상태로 모르는 채로 굉장히 큰 충격을 부딪혀서 받은 거거든요.
1: 그렇죠.
0: 이거 진짜 이거 공포스러운 일 아니겠어요?
1: 네, 맞습니다. 사실 막상 당시에는 그 충격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지나고 나서 봤었을 때 그때 엄청나게 이제 충격이 다가오는 거고요. 이분도 아마 그런 과정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0: 그 교통사고도 그러잖아요.
1: 그렇죠.
0: 자고 맞습니다. 일어나면 더 아프고 그러지 않습니까?
1: 네네네.
0: 네, 사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종종 있어요.
1: 그렇죠.
0: 시각장애인 이용자는 뭐 앞을 볼 수 없으니까 활동지원사가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뭐 물론 대부분의 활동지원사는 시각장애인 이용자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연처럼 이렇게 시간이 급하다든지 특정한 상황도 있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1: 그렇죠. 이분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사실 굉장히 이제 속상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 그것을 지금 상황이 활동지원사가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지 못했다라는 그런

0: 마음이 상당히 크신 걸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또 이 활동지원사는 서비스를 해주시는 것이 당연한 거지만 그 서비스에 앞서서 사실을 선행되어야 될 것이 이렇게 이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1: 네.
0: 더더욱이 이제 이런 계단이라든가 아니면 아주 위험한 곳에 노출이 되었을 때는 이러한 부분이 좀 더 강하게 보호가 돼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이 활동지원 선생님께서 놓치신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분 그때 조금 더 이분에게 강하게 요구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1: 사실 그 활동지원사들이 교육을 받습니다.
0: 그렇죠.
1: 보수 교육을 받아요.
0: 네, 맞습니다.
1: 그때 가장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용자의 시각장애인의 안전이거든요.
0: 그렇죠.
1: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뭐 그런 생각 많이 드는데 어쨌든 사연 주신 분은 활동지원사에게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이런 생각 갖고 있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근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거를 저 보험사에다가 그대로 말해도 되는지 걱정하고 계시잖아요.
0: 이분은 이제 그것도 그렇지만 실은 이 마음속에 이 활동지원사가 잘못했다라는 그게 굉장히 이분은 강하게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0: 네. 이런 부분을 사실은 이제 자신의 어떤 화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독여가면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가면서 이거를 표현하려니 답답하신 거죠. 네. 그런데 그때 이 활동지원사가 자신을 조금 더 잘 살펴줬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상당히 크신 것 같아요.
1: 네, 그 마음은 분명히 있어요.
0: 네, 그렇죠.
1: 근데 보험사에다가 왜 그대로 네. 이야기를 못할까요?
0: 네, 이렇게 했었을 때 본인이 뭔가 좀 그 활동지원사나 또 자신이 당할 그런 어떤 좀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까지도 염려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1: 어떻게 보면 배려가 참 크신 분이다 이런 생각도
0: 네네네네.
1: 들고요.
0: 네. 그런 것들이 이 활동지원사로 하고의 어떤 관계가 이런 일로 깨어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염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1: 그런데요. 이 보험 문제는 네. 보험사에서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서 정해진 대로 처리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도 이런 부분인데 지금 이러한 감정 표현도 사실 이분이 그걸 제대로 못하고 계시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 상황에서 아주 객관적으로 관찰이 가능한 누가 봤어도 관찰이 가능한 그런 내용을 감정을 배제하고 상황을 그대로 설명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예를 들어 보면은 그때 제가 이 계단의 난간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에게 이렇게 아주 갑자기 이렇게 충돌을 해서 이렇게 부딪혔습니다라고 그 상황을 그냥 있는 그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한 것들을 조사하시는 분이라든가 그 담당자나 아니면 그 보험사에서 나오셔가지고 그러한 것들은 얼마든지 이제 조사를 하실 테니까
1: 네.
0: 굳이 어떤 자신의 감정을 뭐 드러내고 이렇게 하실 필요도 없으시고요. 있는 사실을 그대로만 말씀해 주시는 것이 훨씬 이 상황에서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1: 네. 사고 당시에 계단을 이용할 때요.
0: 네.
1: 난간을 잡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무시당했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네. 사연에서는.
0: 네. 맞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문제죠.
1: 네.
0: 네. 저도 사실은 호랑이도 무서워하는 꽃감보다도 무서운 게 계단이거든요. 눈에 뵈는 게 없어서 정말 무서울 게 없는데도 계단은 정말 무섭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네. 그래서 이때 이분이 조금 우리 활동지원사분이 나를 좀 더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말씀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시당했다라는 그 상황 때문에 이분이 정말 그 부분이 많이 속상하신 거예요.
1: 네.
0: 억울하시기도 하고요.
1: 아,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0: 그렇죠. 네. 그런데 그때는 저라면은 이런 방법을 택했을 것 같습니다. 딱 손을 놓고 멈추는 거예요.
1: 아.
0: 그분에게 이끌려가기보다는.
1: 네.
0: 어떻게 보면 이분이 이제 이끌려가면서 그렇게 이제 더 그 가속도가 붙게 되니까 강한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는 가끔 그러는 분 계시거든요.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분 계세요. 그럴 때는 딱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멈추고 있다가 그 다음에 저 계단 난간 붙잡게 해주세요라고 분명하게 요청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1: 네.

0: 그럴 때는 아주 자신의 어떤 안전에 대한 문제이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이럴 때는 자신의 신변의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강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네.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답니다. 강하게요. 네. 네. 그런데 우리 시각장애인이 네. 이 활동지원사의 관계에서 이게 뭔가 불편한 점이 있어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다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0: 네, 맞아요. 네,
1: 갈등 만들지 않으려고.
0: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바로 이분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래서 아, 내가 이분 그래도 정말 모처럼 만에 좋은 활동 지원사 만났는데 아, 내가 이렇게 했었을 때 이 사람하고 관계가 끊어지면 어떡하지? 이러한 염려가 너무 큰 거예요.
1: 그러니까요.
0: 네. 그런데 정말 자신의 신변과 문제가 되는 안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큼은 그리고 자신이 뭔가 꼭 하고 싶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강하게 요구를 하실 때
1: 네.
0: 이제 이때 이 말이 필요한데 그 말을 하실 때는 자신의 감정을 실어서 말씀을 하시기보다는 감정을 배제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을 명확하게 표현을 해 주시는 거예요.
1: 네.
0: 나는 네가 이렇게 이렇게 빨리 가면은 내가 끌려다니는 것 같아 나 기분 나빠 이거보다는 이렇게 빨리 가시면 제가 위험해요. 저 그래서 다칠까 봐 염려되거든요. 저 안전하게 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정말 네. 명확하지 않나요?
1: 명확하면서도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지 네. 않게 할 수도
0: 그렇죠.
1: 있겠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1: 그런데 네. 지금 한 달이나 입원을 했었잖아요.
0: 네, 그렇죠.
1: 그럼 활동지원사 입장에서는 아니, 미안하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 저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만약 그런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0: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저는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뭐 안 볼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기분 내가 내키는 대로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이런 건 또 아니지 않나요?
1: 네.
0: 그래서 저는 명확하게 누가 오든 이분이 그동안 해오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잘한 것이 있을 거란 말이죠. 잘해주신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그동안 고생했다, 수고했다, 나를 위해서 애써줘서 감사하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1: 네.
0: 그렇지만 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안전하게 보호받지 못한 것 같아서 내가 이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지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1: 그 다음 일어날 일까지 걱정하지는
0: 그렇죠.
1: 말고요. 네, 이대로
0: 맞습니다.
1: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0: 네네네.
1: 그러면 이게 이분만의 문제는 사실 아니거든요. 어떻게
0: 이런
1: 보면
0: 일은 정말 많죠.
1: 네, 우리 시각장애인들 활동지원사와 네.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의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에요.
0: 네, 맞습니다.
1: 그럼 활동지원사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면서 우리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지키려면 어떤 부분에 주의하면 좋을까요?
0: 지금 이분의 그 상황처럼 자신의 안전 이건 정말 누구 보다도 중요하죠.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자신의 안전에 신변의 안전에 어떤 손상이 있을 것 같고 어떤 위급한 상황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1: 네.
0: 그래서 그럴 때는 구체적으로 나는 이런 부분에 불편하고 위험함을 느끼고 그리고 내가 안전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은 삼가해 주세요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1: 네.
0: 또 고맙게 그분들이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또 그 고마움을 또 표현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정말 그 구분 짓는 것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이분에 대해 응원의 말씀 한 말씀 해 주셔야죠.
0: 이분 정말 저는 정말 놀라운 것이 이렇게 다쳐서 많이 힘드심에도 불구하고 한 달간만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퇴원하셔가지고 일을 다시 시작하셨다는 것 정말 대단하세요. 이분 그 어떠한 위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잘 헤쳐나가실 수 있는 아주 용기 있고 힘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지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 정말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저분도 나에게 잘해줬으면 하는 그런 또 바람이 있으실 텐데요. 그럴 때 자신의 안전의 이런 부분을 또 존중받고 이렇게 하시면서 활동지원사와 원만하게 잘 해결해 나가시고 잘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 이렇게 사려 깊은 분이시라면 네, 네. 분명히 잘 원만하게.

0: 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 듭니다.
1: 네, 맞습니다.
0: 상담이 필요한 분은 한국장애인상담협회 전화 042-826-625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감하고 응원하고 한국장애인상담협회 김현영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거미의 노래 듣습니다. You are my everything.

위해서 하는 표현들 아끼지 맙시다. 휴일을 맞아 동선의 부부와 함께 텃밭에 다녀왔습니다. 텃밭에서는 흙을 만지고 과일나무와 채소들을 살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새벽에

했습니다. 그 말이 새삼 얼마나 정겹게 들리던지요. 동선의 부부는 결혼 37년 차입니다. 동선은 한결같이 처형에게 예쁘다, 좋아한다 이런 말을 스스럼 없이 합니다. 처형은 쑥스럽다며 그러지 말라고 하지만 그런 다정한 표현이 두 사람에게는 이미 일상이 됐죠. 부부 사이가 좋은 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집니다. 비단 부부 관계뿐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직장 상사와 동료, 어떤 관계에서든 때로는 격식이나 체면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큰 힘을 발휘할 때가 있죠. 마음을 열고 우유와 애정이 담긴 표현을 조금 더 자주 나눈다면 좋은 관계가 더 오래오래 이어지지 않을까요? 김종환의 노래 듣습니다. 존재의 이유.

조금 늦는다고 바뀌는 건 없겠지. 남자란 때로 그 무엇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때도 있는 거야. 넌 이해할 수 있겠지? 정말 미안해. 널 힘들게 해서. 하지만 너무 슬퍼는 하지 마. 너의 곁엔 항상 내가 있을 테니까. 우리의 미래를 위해 슬퍼도 조금만 참아줘.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네가 있기 때문이야. 널 사랑해.

0: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토요일에 팝음악의 세계로 떠나는 기분 좋은 여행, 원용민의 음악여행입니다. 음악평론가 원용민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지난 6월 말부터 발트 3국 중 한 나라인 에스토니아를 여행하고 있어요. 수도 탈린 그리고 지식의 도시 타르투까지 둘러봤는데요. 오늘은 합살루로 가본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아, 역시 이제 생소한 이름인데 약간 뭐 어디 왠지 어감상 그 뭐 이집트나 이쪽 같기도 하고 느낌이 좀 그렇죠.
0: 맞습니다. 네. 이집트 연상했어요.
1: 네, 그렇죠. 네. 오늘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지금 이제 이번 주말부터 아마도 좀 본격적인 여름 휴가 시작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요즘은 그렇죠. 예전처럼 뭐 그 한여름 요 7월 마지막 주에 휴가 확 몰리고 이러지는 않지만 연중 많이들 가시니까 아직은 그래도
0: 그렇더라도
1: 네. 7월 마지막 주에도 8월 첫 주 요 때가 아마 많은 또 뭐 공장이나 이런 데도 단체로 좀 쉬기도 하고 뭐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런 식에 잘 어울릴 법한 휴양 도시입니다. 그래서 한번 선택을 해봤고요. 에스토니아 서부 해안에 위치해 있고요. 지난 시간에 갔었던 타르투라는 곳은 수도 탈린에서 남쪽으로 한 180km 쭉 내려갔던 곳이고 오늘 들러본 이 합살루는 탈린에서 남서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약간 왼쪽으로 살짝 이렇게 비껴서 가는 거죠.
0: 네. 네.
1: 남서쪽으로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아주 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버스로 뭐 한 1시간 반, 2시간 이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맑은 바다가 있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해안선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잔잔한 운하가 어우러져 있는 그런 아름다운 풍경이 있어서 발트해의 베네치아 뭐 이렇게 불린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별칭 같은 거 불리기를 상당히 붙이기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또 이제 관광객 유치나 이런 데 많이 도움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합살루라는 곳이 뭐 우리는 잘 몰랐지만 예전부터 어떤 그 치유의 도시라고 알려졌다고 합니다. 우리도 뭐 보령 쪽 가면 왜 그 머드팩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 지역 바다의 진흙이 질병 치료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 아, 이렇게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825년경이라는데 그 당시 이제 이곳을 지배했던 러시아 제국의 한 군의관이 그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귀족들한테 이 지역 진흙이 굉장히 그 효과가 있다 이렇게 뭐 소개를 하면서
0: 네.
1: 그때부터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 세계인이 찾아오는 그런 여름 휴양지로 이제 이름을 알리게 됐고요.
0: 아니, 벌써부터 다 퍼가면 어떡하나 그 생각부터 드네요, 저는.
1: 네. 뭐 계속 이제 뭐 밀물설물이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계속 형성이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0: 그렇겠죠.
1: 러시아 황실과 귀족들이 이곳을 즐겨 찾으면서 그 당시에 즐겨 찾으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스파 문화가 형성이 됐고요.
0: 네.
1: 그래도 지금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닷물과 이런 성분들을 활용한 뭐 그 머드 테라피 뭐 이런 것도 굉장히 그

0: 발전이 됐고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특히나 이제 이런 휴양 시즌에 많이 찾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0: 이곳을 대표하는 명소가 굉장히 잘 보존돼 있는 중세의 성이 있는데 합살로 주교 성이라고 불리는 이런 곳입니다. 거의 한 800여 년 전, 그러니까 13세기에 세워진 성인데 에스토니아에서는 굉장히 지금도 잘 보존이 되고 있는 되어 있는 그런 그 중세 시대의 요새 중 하나라고 합니다.
1: 네.
0: 성 안에 가 보면은 이제 뭐 쭉 이렇게 뭐 대성당도 있고 주교궁도 있고 그리고 걸어서 쭉 둘러볼 수 있는 성벽도 있고 성벽을 따라 이렇게 걸으면서 아래로 구시가지 또 바다를 바라다 볼 수 있습니다.
1: 너무나 좋은 관광 자원이네요.
0: 네. 이게 또 이제 이런 오래된 도시나 뭐 그 마을 이런 데 가면 흔히 전해 내려오는 뭐 이야기, 설화 이런 게 좀 있잖아요. 이곳에도 역시 그게 있다는데 우리말로 하면 이제 하얀 여인이라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데
1: 하얀 여인? 네. 네, 구미호가 생각이 좀 나긴 합니다만
0: 네. 네. 전설의 고향 생각도 좀 나고 그러죠. 8월에 이 보름달이 뜨는 밤에 그 대성당 창문에 하얀 그 여인의 형상이 나타난다.
1: 아이고.
0: 네. 이게 뭐 왜 그런지 뭐 굳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그런 뭐 원한이 있었던 건지 뭐 이런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매년 8월에 그 전설을 딱 그 토대로 해서 그 하얀 여인의 날이라는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1: 와, 축제까지.
0: 예, 그 어떤 축제 분위기로 쫙 이렇게 휩싸인다고 합니다.
1: 무슨 토론이 계속 이어질지 저 상상은 좀 갑니다. 네. 그분이 성모 마리아냐 아니면 또 다른 여인이냐.
0: 그러겠죠. 아무래도 뭐 이제 뭐 마리아냐. 대성당하고 연관이 있다 보니 그런 이야기가 있겠죠.
1: 근데 또 보름달도 뜬단 말이죠.
0: 네. 네. 보름달 그러니까 예전에 그 뭐 늑대소년 생각도 나면 뭐 나자리노 뭐 이런 거였나요? 네. 자, 성을 둘러싼 구시가지 이것도 이제 천천히 걸어볼 만한 이런 곳이고요. 19세기 휴양지 시절에 지어진 또 목조주택들 이런 것들이 골목골목 좀 있어서 그런 풍경들이 관광객들에게는 또 이국적인 모습으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1: 상상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0: 네. 자, 노래 한 곡 듣고요. 이곳 합살로의 명소들 살펴보겠습니다. 여름바다, 바다가 있으니까 또 거기에 어울리는 곡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부오나세라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루이 프리마라는 가수가 불렀던 곡인데 여름 저녁에 어떤 그 낭만을 담은 여름날의 저녁은 또 이렇게 약간 특별한 낭만 같은 게 좀 느껴지죠. 뜨거운 공기는 살짝 가라앉는 그런 즈음에 듣기에 좋은 그런 노래고요. 좋은 저녁이란 뜻이라 그럽니다. 이 노래 제목이.
1: 부에나세라가.
0: 네, 이탈리아 인삿마을을 제목으로 한 거라 그래요.
1: 네. 네,
0: 이 노래 흥겨운 스윙 리듬이 들어있는 곡인데 한번 감상해 보시죠.
1: 루이 프리마입니다. 부오나세라.

0: 루이 프리마의 부어나 세라. 정말 낭만적으로 되어 있네요. 네.
1: 노래 이렇게 잔잔하게 가다가 뒷부분에 가서 굉장히 흥겨운 리듬이 좀 나오는 그런 노래였죠. 네.
0: 오늘은 에스토니아 서부 해안의 휴양 도시 합살루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이어가 볼까요?
1: 네, 이곳에는 또 기차역이 또 유명한데요. 러시아 황제들이 이곳을 즐겨 찾았던 이런 곳인 만큼 넘버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귀인이 올 때는 뭔가 이렇게 보실 만한 공간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곳 기차역에도 무려 길이가 한 200m가 넘는 216m나 되는 지붕이 쫙 덮여있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0: 네.
1: 이것이 유럽에서는 가장 긴 플랫폼. 이게 이제 황제를 위한 전용 별관까지 갖추고 있는 그런 기차역인데 지금은 철도 박물관으로 꾸며져 있고요. 예전 그 기관차라든지 뭐 이런 것도 전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프롬나드라고 부르는 공간 있죠. 산책로를 얘기를 하는데 바닷가를 따라 조성돼 있는 그 해안 산책로도 굉장히 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 음악당도 이곳에 있고요. 여름철이면은 이곳에서 다양한 음악회라든지 축제 이런 것들이 펼쳐집니다. 이곳에 우리 차이코프스키 잘 알죠? 네, 차이코프스키도 이곳을 방문했었다 그런다. 그래서 지금도 매년 차이코프스키 음악제가
0: 호호
1: 펼쳐집니다.
0: 클래식 음악제도 있어요.
1: 네, 네. 그래서 음악의 도시로도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0: 네.
1: 이곳에 또 이제 여행 가면 아마 이 기념품으로 많이 사올 만한 것 같은데 이곳 합살루는 손뜨개 전통이 또 아주 유명하다 그래요.
0: 와, 손뜨개. 네,
1: 그 숄이 또 유명하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아주 얇고 가볍게 짜는 걸로 또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심지어 이제 시내에 가면 숄 박물관이 있을 정도니까 네. 뭐 기념품으로 뭐 구입할 만한 것 같습니다.
0: 아주 좋겠습니다. 네. 네, 아내나 네, 여자친구한테 네. 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만 벗어나면은 국립공원이 있는데요. 마츠살로 국립공원 차로 뭐 한 30분 정도 이동하면 되는 거리에 있는데 지 초원 숲 같은 것도 쫙 이렇게 어우러져 있어서요. 이것이 또 이제 철새들이 노래하는 아주 낙원 같은 풍경을 자아낸다고 합니다.
0: 이야.
1: 에스토니아 여행한다면 지난 시간도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먹거리 빼놓을 수 없겠죠.
0: 네.
1: 흑빵 검은빵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었고
0: 파르트는 없고요.
1: 네. 자, 그 혹독한 겨울을 나기 위해서 그런 절인 음식 발달이 돼 있고요. 뭐 청어를 절인 음식 지난 시간에도 소개해드렸었죠. 그리고 무스타레이브 지난 시간에 역시 잠깐 말씀드렸던 흑빵이고요. 그 카마라는 게 있는데
0: 카마
1: 예 뭐라고 할까요? 우리로 치면은 미숫가루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볶은 귀리라든지 호밀, 완두콩 이런 것들은 이제 갈아서 타서 마시는 건데요. 그 버터밀크 같은 데다 타서 마시는 그런 겁니다.
0: 일종의 선식이네, 선식.
1: 그렇습니다. 네. 네.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청어 요리죠. 절임 청어. 굉장히 정식 명칭인데 헤링가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0: 헤링가스.
1: 네. 그리고 전통 감자 샐러드가 있는데 로솔리에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0: 네.
1: 그리고 뭐 여행 중에 즐기기에 좋은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었죠. 코티지 치즈에다가 초콜릿을 입혀놓은 이건 한번 맛보고 싶어요.
0: 네. 정말.
1: 코후케라고 네. 불린다고 하는데 네. 굉장히 그 약간 슬슬 허기가 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곡 듣고요. 또 이제 다음 시간에 다른 여행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합살로 가보진 않았지만 눈부신 햇살 그리고 잔잔한 파도 이게 어우러지는 그 해변 휴양지의 풍경 이게 좀 상상을 해볼 수 있겠어요.
0: 산책로까지요.
1: 네, 그래서. 마지막 곡도 그 나른하고 여유로운 분위기에 어울리는 곡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코코모라는 노래고요. 예전에 제가 이제 뭐 휴양지 소개할 때, 그 여행지 소개할 때 잠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1988년도에 발표가 됐고요. 카리브해에 있는 한 섬을 지칭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코코모라는 이름의 섬으로 함께 떠나자. 이런 내용이고요. 예전에 그 탐 크루즈가 주연을 했었던 영화 속에 소개됐던 겁니다. 노래의 주인공은 비치 보이스고요. 예, 잘 아시는 밴드죠. 예, 이 노래 어떤 풍경 떠올려 보면서 감상해 보시죠.
0: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여행 정보 그리고 멋진 선곡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지금까지 음악평론가 원영민 씨와 함께했습니다. KBS 3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심준구의 세상 보기는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0시, 저녁 6시, 그리고 밤 11시에 방송됩니다. 수도권에서는 FM 104.9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 콩으로도 청취 가능합니다. 마지막 곡으로 비치보이스의 코코모 들려드리면서 저도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홍입니다. 대전교통공사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함께 인공지능 기반 시각장애인 길안내 로봇의 현장 실증을 지원합니다. 도시철도 환경에서 인공지능 길안내 로봇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안전한지를 검증하는 절차인데요. 길 안내 로봇은 시각장애인의 이동을 돕는 보행 로봇입니다. 혼자 외출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은 수만 명이지만 실제 활동 중인 안내견은 80마리밖에 되지 않아서 안내견 서비스를 보완할 차세대 이동 지원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지하철의 출입구와 개찰구, 그리고 승강장과 열차, 승하차 구간을 이동하면서 보행 로봇의 성능과 위치 인식 기능, 경로 탐색 기술을 검증합니다. 또 카메라와 3차원 센서를 활용해 역사 내부를 디지털 지도로 만들 계획인데요. 11월까지 현장 실증을 진행한 다음에는 후속 지원을 이어간다고 하니까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보행 로봇의 활동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푸른하늘 첫 곡 코요테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만남.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코요테의 만남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슬기로운 경제생활에서는 행정복지센터 100% 활용법 배워보고요. 장애공감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법정기념일이 된 장애인 학대 예방의 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청년 DJ쇼에서는 시각장애 가수 이현학 씨가 DJ쇼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조관우가 부릅니다. 꽃밭에서.

0: 푸른 하늘.
1: 내일은 푸른 하늘. 매주 토요일에는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소비와 경제 이야기를 나누는 슬기로운 경제생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퇴설계연구소 권도형 대표와 함께하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오늘은 행정복지센터의 활용법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2: 네.
1: 주민등록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는 곳으로 생각하는 분들 많지만 실제로는 네.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2: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행정복지센터를 단순히 서류를 발급하는 곳으로만 알고 계시는데요.
1: 네.
2: 실제로 국가가 운영하는 다양한 복지제도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상담받고 신청할 수 있는 생활복지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복지제도가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1: 네.
2: 그런데 문제는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정부는 필요한 국민에게 제도를 제공하지만 모든 대상자에게 일일이 연락해서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1: 네.
2: 특히 은퇴자, 신중년, 한부모 가정,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뿐 아니라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을 겪은 분들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복지센터를 복지서비스 접수 창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1: 아, 예.
2: 어려운 일 생겼을 때 혼자 고민하기보다 먼저 행정복지센터를 찾아서 상담받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다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1: 네. 그러면 이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면 좋을 대표적인 지원 제도는 뭐가 있을까요?
2: 첫 번째로 확인하실 제도가 바로 에너지 바우처예요.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여름철 냉방비,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예, 예.
2: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등이 포함된 가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됩니다.
1: 네.
2: 특히 여름에는 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 그다음에 겨울에는 난방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기 때문에 에너지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대상이 되었는데도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많습니다.
1: 예.
2: 행정복지센터에서 반드시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1: 예. 요즘 뭐 휴대전화 요금도 상당한데 통신요금도 감면받을 수 있을까요?
2: 맞아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이동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요금 감면은 이동통신 3개사와 알뜰폰 일부 사업자에도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요. 대상과 감면 한도는 자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자격을 확인한 뒤에 이동통신사에 신청하거나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이제는 생활 필수품이죠. 특히 고령층도 금융앱, 건강관리, 교통이용 등 스마트폰 활용이 늘어나면서 통신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1: 네.
2: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인 만큼 대상이 된다면 반드시 감면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1: 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한 제도도 있잖아요. 그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
2: 이게 말이 그대로 그냥 긴급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말 그대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이런 가구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가장이 실직하거나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경우, 화재나 재난을 겪은 경우, 가족의 사망이나 가정폭력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경우에는 일정한 소득과 대상 기준을 충족하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예.
2: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긴급성이에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복지들처럼 오랜 심사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긴급한 상황에서 우선 지원한 뒤 사후 심사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졌는데도 내가 대상이 되겠어? 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매우 안타까운 일이에요. 영화에서 이런 일이 막 발생하면 저는 아, 저건 빨리 행정복지센터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다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상담부터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1: 네.
2: 복지제도는 어려운 사람을 위한 특별한 제도가 아니라 국민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도록 돕기 위해 국가가 마련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1: 네. 자, 에너지 바우처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주거와 문화,

0: 육아 지원도 살펴보죠. 먼저 주거급여는 어떤 제도입니까?
1: 주거비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가장 큰 고정 지출이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소득 인정액 등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크게 두 가지예요. 임차 가구는 지역과 가구원 수 등을 고려해서 월세 부담을 덜수 있도록 임차급여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는 오래된 주택의 보수나 수선을 지원하는 수선 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집이 있으니까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자가주택을 보유한 분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수선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0: 예.
1: 또 월세가 조금 내가 비싸게 되는 것 같아서 안될것 같다라고 미리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 대상 여부는 소득과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반드시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0: 네.
1: 주거는 삶의 기본이에요. 생활비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주거 관련 지원 제도를 활용해 보는 겁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이뭐 생활에 필요한 것만 지원하는 줄 알았는데 문화 생활도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면서요?
1: 그렇습니다. 바로 문화 누리카드입니다. 문화 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공연 보거나 영화관을 이용하기도 하고, 도서를 구입하거나 국내 여행, 스포츠 관람 등 다양한 문화활동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뭐 생활이 어려운데 문화생활이 무슨 필요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0: 예.
1: 문화는 사치가 아니에요. 삶의 질입니다.
0: 네.
1: 특히 은퇴 후에는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경제적인 이유로 문화 생활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그러게요.
1: 혼자 집에만 계시는 것보다 공연도 보고 박물관을 방문하고 여행을 떠나는 것이 우울감 해방과 사회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될수
0: 네.
1: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문화 접근성 중요한 한 복지축으로 보고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대상이 된다면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이 맞벌이 부부나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들은 관심이 많을 텐데, 아이 돌봄
1: 네.
0: 서비스도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이 가능합니까?
1: 가능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질병, 출장 등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경우 전문 아이 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서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가구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서비스 이용 요금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뿐 아니라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0: 네.
1: 최근에는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님들의 부담도 커지고
0: 아,
1: 있습니다.
0: 맞아요. 예.
1: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직장을 포기하거나 경제활동을 줄이는 사례도 적지 않죠.
0: 그러게요.
1: 이럴 때 혼자 고민하기보다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 여부와 지원 수준을 상담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이기
0: 맞아요.
1: 때문에
0: 네.
1: 이런 제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0: 네. 근데 인터넷에서는 그 정부 지원금을 몇백만 원씩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광고가 정말 많더라고요. 이거 믿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1: 아, 이거 조심해야 되는
0: 아,
1: 부분입니다.
0: 역시나. 예.
1: 정부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정보를 요구를 하거나 유료 상담을 유도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요.
0: 아하.
1: 가장 정확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0: 예, 꼭
1: 방문하는
0: 발품을
1: 겁니다.
0: 파셔야 되는군요.
1: 예. 두 번째는 정부가 운영하는 복지로나 정부 24를 활용하는
0: 그렇죠,
1: 겁니다.
0: 그렇죠.
1: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현재 본인의 상황에 맞는 복지대로 상담해주고 필요한 경우 신청까지 도와주고 있어요.
0: 네.
1: 반면 인터넷 광고는 일부 정보만 강조하거나 대상이 아닌 사람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과장하는 경우가
0: 아, 그럼 안
1: 있습니다.
0: 되죠, 안 되죠.
1: 그렇게 무조건 받을 수 있다.
0: 에헤이.
1: 선착순이다.
0: 예.
1: 오늘 안 하면 끝난다. 이런 표현을 한번더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0: 예.
1: 정부 복지제도는 공식 창구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0: 공식 창구를 이용해라. 예, 잊지 말아야겠군요. 자,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을 때꼭 해야 하는 질문 같은 게 있을까요?
1: 제가 항상 권하는 질문이 있는데, 뭐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더 있습니까?
0: 아, 더
1: 이 한마디를 한번 해보시는
0: 있습니까?
1: 겁니다.
0: 아,
1: 예.
0: 예.
1: 많은 분들이 에너지 바우처만 신청하고 돌아오거나 서류만 발급받고 그냥 오시는 경우가
0: 그렇죠.
1: 많아요.
0: 네.
1: 하지만 담당 공무원이 요즘에 너무 친절하시거든요. 현재 가족 구성, 소득, 연령, 건강 상태 등을 설명하면 받을 수 있는 다른 제도를 함께 안내받을 수 있는
0: 몰라서 못
1: 경우가
0: 받는 경우
1: 많습니다. 맞아요.
0: 많거든요. 예.
1: 복지제도는 하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여러 제도를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복지센터 방문했다면 서류 업무만 보지 마시고
0: 네.
1: 꼭 복지 상담도 받아보시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슬기로운 경제생활 한국은퇴설계연구소 권도영 대표의

0: 내일은 푸른 하늘 토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장애인의 마음을 이해해보는 장애 공감 만나볼까요? 장애여성 네트워크 김효진 공동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장애인 학대 예방의 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그 올해부터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죠?
1: 네. 지난해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6월 22일을 장애인 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게 된 건데요. 뭐 목적은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권리 증진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이고요. 네. 6월 22일로 정해진 이유는 2005년에 광주 인하학교 장애학생 학생 성폭력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처음 알려진 날의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이제 첫 번째 공식 지정일이다 보니까 기념식도 열렸고요. 네. 또 복지부에서 6월 22일부터 28일까지를 장애인학대 예방 주간으로 정했대요. 그래서 뭐 조기 발견을 위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했고요. 네네. 또 전국 19개 지역 장애인 권위공호기관에서 예방 홍보 영상 그리고 교육 자료를 배포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전국 장애인 복지시설과 유관기관에

0: 그 포스터를 그 널리 배포하였고요.
1: 네.
0: 특히 포스터에 그 발달장애인도 알기 쉽도록 예, 쉬운 내용으로 구성을 했고요.
1: 예.
0: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어와 음성해설 영상을 QR코드로도 제공하고 했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 학대와 관련해 추가로 반영된 내용도 좀 짚어볼까요?
0: 네. 5년마다 수립하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 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이 의무적으로 포함되게 되었어요. 그리고 신고 의무자도 확대되었는데요. 예를 들면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이라든가 근로지원인까지 장애인 학대와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신고 의무자로 확대된 거예요.
1: 네.
0: 그리고 확대받은 장애인을 발견, 지원하는 장애인 건의공호 기관이 늘어나게 된 게 이제 좀 특이사항인데요. 현재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둔다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1: 네.
0: 지자체에서 뭐 행정구역 크기 또는 인구에 상관없이 한 개소만 설치해왔거든요. 이제 장애인 건의공호기관이 추가 설치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게 된 것입니다.
1: 그렇군요. 장애인 건의공호기관이 추가로 설치돼야 할 만큼 그 장애인 학대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요?
0: 네, 그 뭐 사건이 최근 들어와서 갑자기 늘어났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제 아무래도 건의공호기관이라는 신고기관이 생겼기 때문에
1: 네.
0: 거기를 통해서 신고하는 그 건수가 늘어난 거예요.
1: 네,
0: 사실은 장애인 학대 사건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네. 지속되어 온 것이거든요.
1: 그동안 또 묻혔던 게 사실이고.
0: 그렇죠.
1: 예.
0: 그런데 2017년에 장애인 건의공호기관이 설치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신고되는 장애인 학대가 늘어나고
1: 네.
0: 이게 이제 언론에 보도되다 보니까
1: 그렇죠.
0: 언뜻 보면 장애인 학대가 더 늘어난 것처럼 보이기도
1: 예.
0: 하죠. 사실 수치적으로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2025년에 2024년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에 대해서 발표가 되었거든요.
1: 네네.
0: 총 6,031건이었어요. 그런데 전년하고 대비해 보면 9.7%나 증가한 숫자이고요.
1: 예.
0: 학대 피해자 10명 중 7명은 발달장애인인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1: 네. 그 피해 장애인의 연령대와 또 학대 유형은 어떻게 될까요?
0: 네. 피해 장애인의 연령대부터 살펴보면 아무래도 30대 이하인 아동청 청소년 또 청년의 비율이 높아요. 63.5%나 되는데요.
1: 네.
0: 이 중에서도 10대 이하가 330건으로 전년 314건 대비했을 때 5.1% 늘어났고요. 30대는 2062건으로 전년 30대는 262건으로
1: 예.
0: 전년 228건 대비 14.9%가 증가했는데 이것은 30대의 사회 참여가 조금 늘어난 것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1: 예.
0: 네, 그리고 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가 33.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여전히 신체적 학대가 이렇게 많은 것이 사실은 예, 의아한 측면이고요. 정서적 학대도 못지않아요. 26.5%나 되고요. 경제적 착취도 18.6%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학대 사례 중에서 31.7%가 중복 학대 피해를 겪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1: 네.
0: 경제적 착취의 경우에도 사실은 이런 현상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을까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장애인의 취약한 점을 이용해서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킨다던가 이런 노동력 착취 피해가 전체의 5.1%고요.
1: 예.
0: 피해자의 77%는 지적장애인이었습니다.
1: 예.
0: 그리고 가족 사이의 경제적 착취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무엇보다 학대를 당하고도 자신이 겪은 피해를 설명하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의 권익이 좀 옹호돼야 할 텐데요.
0: 네. 아직은 충분하지 못한 현실인데요.
1: 그렇죠.
0: 특수교사가 장애학생에게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그 신고가 되었는데 피해 아동의 모친이 한 녹음이 증거 능력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어요.
1: 그렇죠. 예.
0: 예, 유명 만화가의 자녀라서 사실 네. 더욱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모친의 녹음을 피해 아동의 녹음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라고 보고 사실 1심에서는 정서적 학대가 일부 인정되었었거든요.
1: 네네.
0: 그런데 2심에서는 무죄로 판단되었고요.
1: 그렇죠.
0: 이렇게 1심과 2심에서 증거 능력과 관련해서 정반대의 판결이 나온 것은 사실은 당시 서희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맞물려서
1: 네.
0: 교권 침해가 상당히 부각이 됐어요.
1: 그렇죠.
0: 그런 여론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교권과 장애 학생이 학대받지 않고 안전할 권리. 이것은 사실은 별개의 문제잖아요.
1: 아, 예.
0: 장애 학생이 안전해진다고 해서 교권이 반드시 침해되는 것은 아닌데 특히 발달장애 학생의 경우에는 스스로를 옹호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런 면에서 인권이 사실은 우선순위를 정하기 매우 어렵지만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취약한 특성을 갖고 있는 쪽의 권리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발달장애 학생의 안전권이 소홀히 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1: 네. 또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 장애인들에게는 적절한 조사 방법과 또 정당한 편의 제공도 필요하겠죠.
0: 네. 현재 신뢰관계인이 동석하거나 또는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1: 예, 예.
0: 사실 이것만으로도 피해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최근 편의점에서 돈을 내지 않고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하나를 나눠 먹은
1: 네.
0: 두 발달장애인이 특수절도로 기소돼 열어난 되기도
1: 예,
0: 했어요.
1: 예, 맞아요.
0: 그럴 정도로 진술 조력인 제도도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않죠. 색동원 사건이 있었잖아요.
1: 네네.
0: 이 사건을 계기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피해자의 조사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됐는지 또 장애 특성을 고려해서 피해 확인 절차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요구가 상당히 있었어요.
1: 네.
0: 그런 차원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권조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것은 피해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서 수사 절차에서 배제되거나 또는 피해자로 인정받을 기회 자체까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형사사법 절차에서 장애인 피해자의 실질적인 참여 그리고 권리 구제를 보장할 수 있도록 수사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1: 네. 자, 이 장애인 학대 예방의 날이 우리 사회 전반의 변화를 이끌어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좀 마무리해볼까요?
0: 네. 장애인 학대 예방의 날이 제정됨으로써 장애인 학대가 더 이상 일부 시설 또는 뭐 특정 가정에서만 벌어지는 개별 사건이 아니다.
1: 네.
0: 우리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인권 문제라는 선언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면에서 신안 염전에서 장애인을 사실상 노예처럼 착지했던 사건도 있었고요.
1: 네.
0: 거주시설에서 반복적으로 폭행이 발생한 사건도 있었고요. 또 발달장애인의 재산과 장애인 연금을 가로막는 경제적 학대도 있었거든요.
1: 그렇죠.
0: 지금도 변함없이 벌어지고 있는 사건인데
1: 네.
0: 이런 사건이 드러날 때마다 가해자를 향한 비난은 있지만 그에 따른 어떤 대체 또는 예방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사실상 이 문제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일부 악마 또는 괴물 같은 가해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학대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장애인 학대 예방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제정된 것을 계기로 장애인 학대를 양산하고 또 방치하고 있는
1: 네.
0: 우리 사회 구조를 바꾸는 노력이
1: 그래요.
0: 사실은 예방부터 피해자의 권리 보장까지 좀 촘촘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장애 공감 장애여성 네트워크 김효진 공동대표였습니다.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함께하고 계신데요. 내일은 푸른 하늘은 매일 오후 1시와 저녁 7시 이렇게 두 번 수도권 FM 104.9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휴대전화에 KBS 콩 앱을 설치하시면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내일은 푸른 하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애 청년 DJ쇼 오늘 진행을 맡은 시각장애 가수 이현학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안과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제가 왜 수술을 하게 되었는지 또 그 경과는 어땠는지 오늘 여러분들과 소소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한 첫 곡 먼저 들려드리고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박정현 오랜만에.

저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과에서 제 시력이 호전되기 위한 어떠한 의료적인 조치도 취해본 적이 없는데요. 내일은 푸른 하늘 청취자 여러분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시각장애인이라고 해서 앞이 아예 보이지 않는 전맹 시각장애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빛을 구분할 수 있거나 커다란 벽이 앞에 있다면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잔존 시력은 아주 조금 남아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낮에 밖에 나가면 눈이 너무 부시더라고요. 그래서 안과에서 검진을 받았는데 백내장이 심하게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시각장애인이 된 것은 망막색소 변성증이라는 질환 때문이었는데 백내장은 처음 경험하는 거라 저도 미처 모르고 있던 사실이었는데 선생님께서는 백내장 때문에 눈이 그렇게 부셨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수술을 하면 눈부심이 완화될 수는 있지만 뭐 시력 자체가 나아지는 건 아니어서 솔직히 저에게는 고민이 됐습니다. 뭐 그래도 눈부시지 않으면 좀 편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으로 수술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지금은 어떤지 노래 한 곡 더 들려드린 후에 이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이킴 서울 이곳은

시각장애가 있지만 저는 그동안 안과랑은 그렇게 친하지는 않았거든요. 안과에 방문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또 보통 병원을 찾는다는 건 무언가 병이 낫거나 호전되기를 바래서 가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럴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안과 들리는 걸 좀 소홀히 여기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안과에서 어떤 수술을 받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백내장 수술이 생각보다 큰 수술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 수술 방법을 설명해 주셨어요. 수정체를 대신해서 인공 수정체를 넣는 수술이다. 백내장을 앞으로 더 진행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기존에 있던 혼탁을 제거하는 수술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 그래도 사실 떨리긴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아내가 렌즈 삽입 수술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술 선배인 아내가 수술하고 나면 눈이 많이 시릴 거고 눈물도 많이 날 건데 걱정 안 해도 돼. 며칠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수술할 때 긴장하지 말고 편안하게 있으면 선생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라는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술은 진짜 생각보다 빨리 끝나더라고요. 눈을 뜬 채로 수술을 받는 것이 두려웠었는데 선생님께서 차분하게 잘 맞춰주셨고 저는 20분 후에 수술실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눈이 많이 시리고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몇 시간 지나고 나니까 눈물도 잦아들고 눈이 시린 현상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수술 후에는 하루에 안약을 4번씩 넣어야 됐는데 뭐 그런 관리를 잘 했고 또 일주일간 이렇게 눈에 물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해서 클렌징 워터로 얼굴을 씻고 드라이 샴푸로 머리를 감으면서 일주일을 견딘 끝에 병원을 방문을 했는데 그 뒤에 어떤 경과가 저에게 이어졌는지는 노래 한 곡 더 들려드리고 이어가 볼게요. 김동률, 내 오랜 친구들.

수술을 받고 나니까 눈부심이 정말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그전엔 햇빛에 있으면 눈을 뜨기가 힘들었는데 수술을 받고 나니까 눈을 뜨고 있어도 눈이 부시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의사선생님께서 관리를 잘 하셔서 경과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가벼운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안약을 넣으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뭐 시각장애인이어서 시력을 회복되는 수술 외에 내가 안과에서 수술받을 일이 딱히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백내장 수술을 받고 나니까 비록 시력이 좋아지는 수술은 아니었지만 눈부심이 줄어들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안과와 거리두기를 했던 제가 안과와의 거리를 한 걸음 줄일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의 첫 안과 수술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저는 끝으로 준비한 곡 소개해드리면서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준비한 곡은요, SES 꿈을 모아서입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이현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해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보급합니다. 유상 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신청자 중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과 보급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2: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나에게는 새의 말이 들린다. 스즈키 도시타카 지음, 성우 유인선 읽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새의 언어라는 세계. 새들의 세계로

어릴 적 들새는 내게 먼 존재였다. 마당으로 날아드는 참새와 맵비둘기, 쓰레기를 쪼아대는 까마귀는 그래도 좀 가깝게 느껴지지만 대부분의 새는 높은 곳에 앉아있거나 눈 깜짝할 새에 어딘가로 날아가 버린다. 물가의 오리들도 언뜻 보면 여유롭게 둥둥 떠있는 것 같지만 아무리 살금살금 다가가도 쓱 하고 저 멀리 미끄러져 가고 만다. 들새를 좋아하지만 더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에 소년기의 내 취미는 다른 생물로 향했다. 공벌레나 메뚜기, 사슴벌레, 소라게, 개구리, 미꾸라지, 메기. 여러 생물들을 잡아 집으로 가져와 플라스틱 상자나 수조에 넣고 키웠던 것이다. 그리고 생물들을 찬찬히 바라보며 이 녀석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보고 있을까 하고 상상하는 게 좋았다. 그러다 고등학교 시절에 들새와 나의 거리가 가까워졌다. 세뱃돈으로 쌍안경을 산 것이 계기였다. 쌍안경은 멋진 물건이다. 이것만 있으면 새들을 놀라게 하지 않고 클로즈업하여 관찰할 수 있다. 찌르레기 물이나 제비가 집을 짓는 모습, 물총새가 새끼를 기르는 모습 등 새들이라면 해가 질 때까지 보고 있어도 한 번도 질린 적이 없다. 그뿐인가? 관찰을 하면 할수록 즐거움은 점점 더 커져서 탐조에 빠져들었다. 탐조는 생물을 사육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매력이 있었다. 벌레나 물고기를 상자에 넣어 관찰하는 것은 자연의 일부를 잘라내 자신의 손바닥 위에 두는 행위다. 거기에는 천적도 없거니와 먹이도 내가 마련해준다. 한편 들새 관찰은 그들이 자연에서 사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본다. 먹이를 찾고 동료들과 무리를 이루고 새끼를 키우고 때로는 적에 맞선다. 들새를 관찰하고 있으면 마치 내가 작은 새가 되어 그들의 세계로 들어간 듯한 그런 묘한 기분이 들었다. 동물의 세계를 안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일지도 모른다는 귀중한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았다. 당시 나의 애독서는 월간 벌레나 버더 같은 생물 관련 잡지였는데 그와는 별개로 도서관의 한 코너에도 자주 들락거리며 닥치는 대로 책을 읽었다. 콜라트 로렌치의 솔로몬의 반지, 니콜라스 빈베르헌의 새의 생활, 카를 폰 프리슈의 꿀벌, 그들의 시각, 화학적 감각과 언어. 이 책들은 동물의 본능과 학습, 그리고 행동 진화까지 눈이 번쩍 뜨일 만한 자연관이 기록된 동물 행동학 서적이다. 동물 행동학이란 로렌츠, 팀베르언, 프리슈가 확립한 학문인데 동물을 관찰하고 그들의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밝히는 분야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생물 관찰이 학문으로 직결된다. 100년 전에 태어났더라면 심심풀이 취급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어엿한 학문이다. 학자가 되면 평생 좋아하는 동물을 관찰하며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시대에 태어나서 다행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새를 연구할 수 있는 대학에 진학했고 연구자가 되겠다는 결의를 굳혔다. 연구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무엇을 대상으로 어떤 연구를 할 것인가이다. 로렌츠는 회색 기러기의 각인, 팀베르헌은 큰 가시고기의 혼인색, 프리슈는 꿀벌의 춤을 연구했다. 훌륭한 연구자에게는 그 사람이 이룩하고 그 사람을 상징하는 연구 주제 하나가 있는 법이다. 나도 일생을 바쳐 밝히고 싶고 몰두하는 연구 주제를 찾을 수 있을까? 대학생 때는 이런 생각으로
주말이면 어김없이 들새를 관찰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 숲과 갯벌, 하천과 계곡. 봄방학이나 여름방학에는 저축한 돈을 깨서 먼 외딴 섬으로 향했다. 백로의 사냥이나 황조롱이의 번식, 오목눈이의 짝짓기 등 어떤 것을 관찰해도 재미있었고 눈 깜짝할 사이에 날이 저물었다. 관찰하며 느낀 것은 뭐든 노트에 기록했다. 하지만 이거다 싶은 연구 주제는 좀처럼 발견하지 못했다. 들새가 어떤 먹이를 먹는지, 어떻게 둥지를 트는지 등은 시간을 들여 조사하면 알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도 있을 것이다. 나는 그런 세계를 탐구하고 싶었다.

그리고 대학 3학년 겨울,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왔다. 혼자서 나가노현의 가루이자와를 방문했을 때였다. 가루이자와는 일본에서 탐조지로 유명한 곳이다. 연간 100종이 넘는 들새를 관찰할 수 있고 일본 최초로 문을 연 탐조지, 들새의 숲도 있다. 안내서를 넘기다 보니 내가 방문한 계절에는 박새나 오색 딱따구리 같은 철을 따라 자리를 옮기지 않는 새인 텃새뿐 아니라 멋쟁이 새나 솔작새, 홍여새, 황여새, 양진이 같은 겨울새도 볼 수 있다고 나와 있었다. 가루이자와 버스 정류장에서 1시간 남짓 눈길을 걸어 겨우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쌍안경을 챙겨 서둘러 숲으로 향했다. 숲에는 숨막힐 듯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야말로 은빛 세상. 온통 새하얀 눈에 뒤덮였고 저 앞은 아사마산이 아름다운 자태로 자리하고 있었다. 지면에서 반사된 빛은 눈부셨다. 미지의 혹성에 착륙한 우주 비행사가 된 기분으로 서벅서벅 눈길을 걸어나갔다. 잎을 모두 떨군 나뭇가지에는 고드름이 매달려 있었다. 수종을 보니 물참나무나 층층나무 같은 화렵수뿐 아니라 낙엽송 같은 침엽수도 많다. 화렵수가 있으니 여름에는 벌레가 많을 것이고 소나무가 있으니 씨앗도 있다. 곤충을 먹는 새도 씨앗을 먹는 새도 충분히 살 수 있는 환경이었다. 차고 건조한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지는 생생한 새들의 노랫소리. 그 소리에 홀린 듯 발걸음을 옮겼다. 나는 어느새 새들의 무리속에 있었다. 박새, 북방새 박새, 곤줄박이, 진박새, 동고비 같은 박새류로 불리는 작은 새를 중심으로 쇠딱따구리, 오색딱따구리, 청딱따구리 같은 딱따구리류까지 커다란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혼종무리라 불리는 집단이다. 새들은 나무 줄기를 쪼거나 장가지에 매달리면서 필사적으로 먹이를 찾고 있었다. 무엇을 쪼아대고 있는지 궁금하지만 너무 작아 쌍안경으로도 잘 보이지 않았다. 얼동 중인 곤충이라도 찾고 있는 걸까? 겨울산의 식량 사정은 상상 이상으로 혹독한 듯하다. 관찰하는 동안 무리는 서서히 숲 안쪽으로 이동해 갔다. 나도 그들이 향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자 30m 정도 앞에서부터 지지지 하는 어리광을 부리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북방새 박새다. 다급하게 반복해서 울고 있다. 무슨 일이지? 의아해하고 있는데 박새와

0: 곤줄바귀들이 북방새 박사 쪽으로 다급히 날아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나도 지지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걸음을 서둘렀다. 생각지도 못한 장면이었다. 거기에는 해바라기 씨앗이 흩뿌려져 있었던 것이다. 필시 어떤 새 관찰자가 새들을 위해 뿌려놓은 것이리라. 북방새 박새는 그걸 발견하고 울었다. 그 소리에 이끌린 듯 몇 분 안에 북방새 박새 서너 마리, 박새 대여섯 마리, 곤줄박이 두세 마리, 동고비 두 마리가 모여들어 다 같이 해바라기 씨앗을 쪼아먹기 시작했다. 혼종물이 동료들을 부르느라 울었구나. 하지만 잘 생각해보니 이건 굉장히 기묘한 일이었다. 이렇게 먹이가 적은 계절에 해바라기 씨는 새들에게 특식일 것이다. 새 관찰자도 그렇게 자주 오지는 않을 테고 언제 다시 해바라기 씨를 얻어먹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자신의 몫이 줄어들어도 정말 다른 새에게 먹이가 있는 곳을 알려준다고? 이상하게 생각한 나는 자초지종을 관찰하고자 어지럽게 널려있는 해바라기 씨를 한 톨도 남김없이 주워 다른 장소에 뿌려두고 관찰하기로 했다. 몇 분 걸으니 마침 적당한 구루터기가 보였다. 거기에 해바라기 씨를 뿌리고 새들이 오기를 숨죽여 기다렸다. 걸을 때와는 달리 발바닥에서부터 체온이 빠져나간다. 발을 동동거리며 한 시간 정도 기다렸을까? 드디어 새 무리가 다가왔고 그중 한 마리가 해바라기 씨를 발견했다. 그리고 치지지지 하고 울기 시작했다. 박새다. 그러자 이번에는 북방새 박새와 곤줄박이들이 모여들었고 해바라기 씨를 발견했다. 다른 새들이 먹이가 있는 곳으로 오자 박새는 울기를 멈추고 해바라기 씨 하나를 콕 찍어 나뭇가지 위로 올라가 쪼기 시작했다. 박새의 치지지지 역시 동료를 부르는 소리 같았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관찰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삐삐삐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바로 해바라기 씨를 쪼아대던 새들이 일제히 수풀 속으로 날아들어 자취를 감추었다. 어리둥절해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뭔가가 굉장한 속도로 먹이가 있는 곳에 그림자를 들이왔다. 새매다. 다른 새들을 잡아먹는 맹금류로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을 지녔다. 작은 새들은 벌써 수풀로 도망쳤기 때문에 목숨을 잃지는 않았다. 삐삐삐 하고 온 건 박새였다. 이 소리를 듣고 북방새 박새도 곤줄박이도 새 매의 공격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새들은 먹이의 위치도 천적의 습격도 울음소리로 서로에게 알리는지도 몰라. 그 후로 나는 박새류의 행동을 추적하여 어떤 상황에서 어떤 울음소리를 내는지를 중점적으로 관찰하기로 했다. 체류하는 일주일 동안 현장 기록 노트는 메모로 빼곡해졌다. 80쪽이나 되는 노트 두 권이 꽉 찼다. 나는 박새류의 울음소리 유형이 놀라우리만치 많다는 사실을 바로 깨달았다. 특히 박새의 레퍼토리는 유난히 많은 것 같았다. 치지지지, 삐삐삐, 찌삐, 삐삐, 치칫 등 그야말로 다양하고 다채롭다. 그때는 녹음기도 가져가지 않았고 울음소리도 들리는 대로 메모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어쩌면 새들의 울음소리에는 여러 의미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세계를 밝힐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 나는 가루이자와에서 박새류의 울음소리가 의미하는 바를 연구하기로 결심했다. 이것이 내가 새의 언어를 연구하게 된 계기다.
1: 최고의 클립은

0: 1번. 최고의 클립은 2번.
1: 최고의 클립은 3번을 눌러주세요.
2: KBS
0: 오디오북.
1: 최고의 클립.
3: 작은 새가 먹이 앞에서 우는 이유. 내가 처음으로 연구한 것은 작은 새가 먹이를 앞에 두고 우는 소리였다. 박새는 치지지지, 북방새 박새는 지이지. 누군가가 뿌려준 해바라기 씨앗이나 땅콩, 잔뜩 달린 나무 열매 등 무더기로 있는 먹이를 발견하면 다급하게 반복적으로 운다. 먹이가 있는 곳으로 동료들을 불러모으기 위해 우는 거 아닐까? 하고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정말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든 건 겨울철이었다. 겨울은 먹이가 고갈되어 작은 새들에게는 힘든 계절이다. 박새류가 가장 좋아하는 애벌레는 자취를 감추고 풀씨나 나무 열매를 두고는 쟁탈전이 벌어진다. 그럴 때 해바라기 씨를 발견한다면 이게 웬 떡이냐 할 것이다. 복권에 당첨된 것이나 마찬가지. 남이 먹기 전에 독차지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진짜로 굳이 다른 새들을 불러 모을까?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에도 있듯 생물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행동한다고 알려져 있다. 자신에게 이득이 되도록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개체가 자신을 희생해 타자를 돕는 이타적 개체보다 더 많은 자손을 남길 것이다.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이기적인 유전자, 성질을 갖는 개체가 긴 진화의 역사 속에서 다수파가 된다는 주장이다. 먹이를 발견하고 운다는 것은 이기적 유전자와는 모순된 것 같기도 하다.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이상한 이 현상. 이런 건 연구해보는 수밖에 없다.

여러분은 지금 생물학자 스즈키 도시타카의 나에게는 새의 말이 들린다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 나에게는 새의 말이 들린다는 아시아 최초로 영국 동물행동연구협회 국제상을 수상한 스즈키 도시타카의 새 언어 탐구의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은 출간 직후 아마존 재팬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고 도서 부문 10관왕을 달성하며 주목을 받았는데요. 인간에게 언어가 있듯 새에게도 새의 언어가 있다라는 가설 하나를 증명하기 위해 20년 동안 숲이라는 거대한 실험실에서 박쥐를 관찰해온 독자적인 연구의 집대성입니다. 유쾌한 문체와 엉뚱한 에피소드, 새를 향해 흘러넘치는 저자의 덕심 가득한 책, 나에게는 새의 말이 들린다. 지금까지 성우 유인선이었습니다.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24번째

0: 창가로 발을 옮기려 할 때 밖에서 흘러들어온 가로등의 뿌연 주황빛이 작은 머리통을 비쳤다. 잿빛 머리카락에 주름진 할머니의 얼굴이 잔뜩 일그러진 채 승범과 눈이 마주쳤다. 막대기 같은 두 팔이 얼굴을 가렸다.
1: 죄송합니다 할머니. 아무 짓도 하지 않겠습니다. 창문만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조용히.
0: 두 손을 모아 빌면서 그 앞으로 한 발짝 다가서자 소스라치게 놀라는 노인의 입이 벌어졌다. 몸을 잔뜩 말고 끊임없이 내지르는 새된 비명이 귓가를 찢는 듯했다. 당황한 승범은 두 손을 내밀었다.
1: 해치지 않습니다. 진정하세요.
0: 방문이 열리고 장영감이 들어왔다. 문 앞에 버티고 선 그가 두 귀를 틀어막았다.
2: 엄마! 조용히 좀 해. 죽여버리기 전에. 우리 엄마는 죽었는데.
0: 승범은 달렸다. 장영감을 밀치고 현관문으로 가다가 눈에 들어간 티끌처럼 공실의 단지가 걸렸다.
3: 이왕 걸려서 망한 거 한이라도 풀어주자.
0: 그는 거실로 돌아갔다. 단지를 품에 안고 돌아서자 바로 앞에 장영감이 있었다.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었다. 장영감을 본 순간 모든 걸 체념한 것처럼. 그러나 그건 체념보다 더한 깊고 시린 감정이었다. 등골이 싸늘하다. 손을 들어 민머리를 벅벅 긁는 장영감의 손에 시칼이 번뜩였다. 길목에 서서 어디로 도망을 치든 들고 있는 칼을 휘두르 기세였다.
4: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로 사람을 죽이는 걸 인정해주는 경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2: 시켜줘라!
4: 네.
0: 내지른 고함에 승범은 입을 다물었다. 입을 다물자 집안은 할머니의 비명으로 가득 찼다. 장영감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뒤를 흘끔거렸다. 승범은 그의 손에서 불안하게 흔들리는 칼을 계속 봤다. 도둑질 의심에 이렇게 칼까지 들고 나올 줄이야. 범상치 않은 사람일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잔인한 면이 있는 사람인 줄은 몰랐다.
4: 그냥 튈걸. 진작에 칼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다면 공실 아줌마에 대한 그간의 정이고 뭐고 유리창이라도 뚫고 튀었을 텐데. 유리 조각이 찔리는 게 아플까? 저 칼이 찔리는 게 더 아플까? 에이, 침 맞는 것도 아픈데 뭔들 안 아플까?
2: 자꾸 엄마가 울어. 엄마는 죽었는데 내가 죽였는데.
0: 여전히 칼을 손에 꼭 쥔 채 장영감이 말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장영감에게도 저 할머니가 보이는 걸까? 근데 본인이 엄마를 죽였다고? 그때였다. 승범이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할 틈도 주지 않고 강렬한 뇌침이 들려왔다.
5: 네 놈이 엄마만 죽였어? 어? 나도 죽였잖아!
4: 아주머니!
0: 장영감 뒤에서 공실이 나타났다. 낯익은 모습에 서늘한 마음은 진정이 됐지만 이제 혼란스러운 건 승범이었다.
4: 잠깐! 다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5: 한의사 양반, 괜찮아?
0: 공실이 승범의 꼴을 보고 안부를 묻던 그때 장영감이 소리를 내지르며 뒤로 자빠졌다. 시선은 공실에게로 향한 채다. 그와 눈이 마주친 공실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다. 공실은 막 집안으로 들어선 수정을 돌아봤다.
5: 저 인간이 나를 보내?
0: 수정은 안방으로 달려갔다. 대충 편 이불 위에 마른 장작 같은 장영감의 몸이 널브러졌다. 그 옆으로가 맥을 짚었다. 맥은 뛰지 않으나 축축한 피부에 온기가 남아있었다.
6: 어이! 한의사!
0: 수정은 장영감의 가슴팍에 손을 갖다 대며 소리를 질렀다.

0: 과거. 오래전 낡아빠진 집이 이 마을에서 처음으로 지어진 신축집이었고 품이 넓은 오래된 양복이 장영감, 즉 장영호의 젊은 몸에 딱 맞아 빛을 발할 때. 공실은 대문이 열리며 마당을 내딛는 구둣발 소리에 잔뜩 긴장했다. 걸레질하던 손길을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나자 현기증에 휘청였다. 겨우 벽을 짚고 정신을 가다듬는데 마당을 가로지르는 휘파람. 그 소리에 맞춰 심장이 뛰었다. 부디 남편의 기분이 정말 좋길 바랐다. 현관문이 열렸다. 알싸한 스킨 냄새가 흘러들어오자 빈속이 뒤집어지고 헛구역질이 났다. 마른 침을 삼키며 공실은 문 앞으로 달려갔다.
1: 오셨어요?
0: 두 손을 가지런히 한 채 고개를 반쯤 숙였다. 남편은 성의 없이 대답하고 광이 나는 구두를 벗었다. 남편이 자신을 지나쳐 들어오자 그녀는 재빨리 무릎을 꿇어 바닥을 구르는 구두를 정리해 구두코를 밖으로 향하게 돌려놓았다. 장영호는 양복 상의를 벗었다. 공실은 달려가서 회색 양복 상의를 받아들었다. 넥타이를 풀며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간 장영호는 장식장과 선반을 손가락으로 쓸었다. 손에서 묻어나는 먼지 한 톨도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눈빛으로 손가락을 빤히 들여다봤다. 그는 냉장고 문을 열었다. 돌아가는 기계 뱃속에서 나가기 전에 봤던 반찬과 음식량을 확인했다. 밥솥에 밥도 들여다보고 부엌 옆에 있는 작은 광으로 가서 감자 옥수수를 일일이 샜다.
2: 희한하네.
0: 샘을 하던 남편의 손이 멈췄다. 그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공실의 눈동자가 떨렸다. 장영호는 공실을 쳐다봤다.
2: 말해봐. 자네? 나 몰래 뭐 먹기에 그렇게 살이 찐 거야?
1: 예?
2: 이 집에서 나는 걸로 먹는 것 같지는 않은데. 옆집이야? 옆집 년이 또 찾아와서 노닥거렸지?
1: 아니에요.
2: 봐!
0: 장영호는 공실에 뼈밖에 남지 않은 팔을 들어올렸다.
2: 이 팔뚝이며 옆구리살에 배도 나왔잖아.
0: 그가 공실에 늘어진 뱃살을 잡아당겼다.
2: 나이가 들면 체중관리를 해야 한다고 그랬어 안 그랬어? 너도 엄마처럼 늙고 뚱뚱해서 병 걸려서 죽고 싶어? 움직이지도 못해서 나보고 네 똥어 좀 받아내라고?
0: 억센 손길에 공실은 맥없이 쓰러졌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남편은 사실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사실처럼 생각했다.
1: 병은 남편이 걸린 거지. 아닌가? 원래 그랬던 사람이었나?
0: 공실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1: 3일간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

0: 있어요. 잘 봐요. 뼈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화내지 말아요. 어머니는 병에 걸려서 아팠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화내지 말아요.
1: 이 어디서 발뺌이야? 내가 바본 줄 알아? 나는 다 알고 있다고. 그리고 내가 말대꾸 하지 말랬지.
2: 그가 구겨지듯 쓰러지는 공실의 팔을 거칠게 붙잡고 일으켰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장영호는 공실의 팔을 내던지고 인터폰을 받다. 화질이 좋지 않은 탁한 영상 속에 이번에 마을 이장이 되었다는 남자가 있다. 문득 지나가다 만난 김에 한번 들러 밥이나 먹고 가라던 말을 했던 게 생각났다. 그게 오늘이었나? 그는 대문을 여는 버튼을 눌렀다.
1: 에이, 그렇게 늘어져 있지 말고 어서 일어나 밥이나 차려. 손님 오셨으니까 고기도 꺼내서 굽고.
2: 장영호는 현관문을 열었다.
1: 아하, 이게 누구신가?
3: 안녕하십니까? 저녁 얻어 먹으러 왔습니다.
2: 이장은 장영호보다 대여섯 살 정도 젊어 보였다. 공실이 부엌에서 고기를 빼고 봤다. 남편의 안내로 안으로 들어서던 이장과 눈이 마주쳐 공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이장은 반달이 된 눈으로 넉살 좋게 웃었다.
3: 아이고,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아, 몸이 안 좋으시다고 하셔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여전히 안색이 좋지는 않으신데 제가 괜히 이 밥 얻어먹으러 온 게 아닌가 싶네요.
1: 아유, 이 친구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나. 다 나았어. 원래 얼굴색이 저러니 신경 쓰지 말게. 이쪽으로 앉게.
0: 예, 신경 쓰지 마세요.
2: 그렇게 대답했지만 장영호가 그에게 말을 거는 바람에 갈 곳 없는 말이 되어버렸다. 공실은 음식을 하기 시작했다. 냉동실에서 소고기를 꺼내 녹이고 반찬들을 접시에 옮겨 담았다. 된장찌개를 가스레인지에 올렸다. 아까부터 음식 냄새에 뱃속이 요동쳤다. 자꾸 침이 목구멍에 넘어갔고 입맛을 다셨다.
0: 맛 정도는 봐도 되지 않을까?
2: 그 생각에 거실에 있는 남편을 힐끗거리자 매섭게 자신을 쳐다보는 그와 눈이 마주쳤다. 이 모든 걸 다 지켜본 것 같았다. 양념한 소고기를 불에 지지자 다시 헛구역질이 올라왔다. 고기의 누린내에 눈앞이 아찔해졌다. 싱크대를 붙들고 심호흡하자 겨우 진정이 됐다. 등 뒤로 찌를 듯한 남편의 시선이 느껴졌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큰 상을 꺼냈다. 여섯 명이 마주 앉을 상에 음식들이 가득 들어찼다. 장영호는 종종 지인들을 불렀고 그때마다 음식이 마르지 않게 준비해야 했다. 간장게장, 양념게장, 갖은 나물반찬, 홍어무침, 다양한 김치, 소머리를 누른 편육까지. 여느 잔치상 못지않다. 밥과 찌개 그리고 불고기까지 올리자 상차림은 끝났다. 그리고 인삼주까지 준비하자 남편이 다가왔다.
1: 이것뿐인가? 밥상에 부실하구만.
2: 아쉬운 척 말하면 손님이 다가와 놀란다.
3: 아유, 이렇게나 많이 준비하셨어요? 부실하다니요. 절대 아닙니다. 이거 배가 터지겠는걸요?
2: 장영호는 너스레를 떠는 이장을 바라보며 상을 붙들었다.
1: 아이, 참, 그 많기는. 거실로 옮기지, 좀 도와주겠나?
3: 예,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2: 상을 거실로 옮기고 그들은 그 앞에 마주 앉았다. 서로 인삼주를 잔에 따르고

0: 부엌에 서서 무엇이 부족하지 않은지 지켜보던 공실은 자신을 빤히 보는 이장을 마주봤다. 그가 황급히 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1: 아, 사모님도 이리로 오세요. 어? 아, 이리 상을 차리시기 힘드셨을 텐데 함께 식사하셔야죠.
2: 네? 아니...
1: 어차피 혼자 드실 거 지금 드세요.
0: 공실은 장영호의 눈치를 봤다. 못마땅한 표정이었으나 딱히 반대하지는 않았다. 공실은 밥과 수저를 챙기고 상 앞에 앉았다. 그녀가 앉자 이장도 자리에 앉았다.
3: 그래, 수정리에는 마을 회관을 다시 짓는다고.
0: 잠시 끊어졌던 대화가 다시 이어졌다. 수정리는 입동리 옆마을이었다.
1: 예예. 이번에 정부 지원을 받아서 2층으로 짓는다고 합니다. 아유, 아주 밤늦게까지 자제 날에는 트럭들로 시끄럽다니까요.
3: 그럼 우리는 3층으로 지어야겠구만.
1: 어르신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3: 당연하지. 우리 마을이 어떤 마을인가? 대대손손 박사들을 배출해내는 풍수로 유명한 곳이 아닌가? 그러니 옆 동네보다 더욱 삐까뻔쩍해야지.
0: 술잔을 들어 희죽이는 남편의 눈치를 보던 공실은 곧 밥과 반찬들에 시선을 두었다. 숟가락을 들기가 주저되었다. 남편과 이야기하던 이장이 공실이 먹기 편하게 반찬을 그녀의 앞에 놨다. 공실은 숟가락을 들어 천천히 된장찌개를 떠 입에 넣었다.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텍스티.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김은비, 해설 김봄. 24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사냥꾼들이 모두 명활성으로 향하고 있어요.
1: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왜 내가 내부총질을.
2: 마마, 피는 신 김유신의 손에 묻히겠습니다.
0: 임금이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합니다.
3: 반란군이 지켜보는 가운데 월성으로 커다란 별이 쓰러진다.
4: 임금이야, 임금이 죽을 징조야.

와이파 한국인 226번째 풍월주 김유신 62번째

0: 아주 훌륭해. 그래, 이 정도 사이즈 나와줘야지.
1: 예, 지가요, 이 명령하신 대로요. 이 특별히 사이즈에다가 신경을 썼거랑요.
0: 지금 몇 시냐?
1: 아, 지금이

0: 01시 47분이 걸라요?
1: 빨리 서둘러라. 별이 완성됐으니 바로 작전에 들어간다.
0: 예. 자, 모두 밖으로! 예. 자, 밖으로! 아, 야, 별은 안 들고 나가냐?

0: 월성에 별이 떨어졌다는 건 매우 불길한 징조입니다.
1: 우리 형체는 뭐 매우 길한 징조지.
0: 아, 예. 군사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2: 정부군의 분위기와는 달리 반란군의 분위기는 후끈 달아오르고.
0: 그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이 군사들의 사기란 말이 있습니다.
1: 군사들의 사기가 시들기 전에
0: 날이 밝기 직전 총공격을 개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1: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더 이상 뭐 간볼 필요가 있겠어?
0: 그 임금이 죽고 우리 반란군이 승리할 거란 조짐에 모두 들떠 있으니 그 분위기 사이는 차원에서 지조피로 야식 때리고 배불린 다음 출동! 야. 아 어떻습니까?
1: 야야야 예. 지조피가 뭐야?
0: 치킨, 족발, 피자, 야식의 3대 천왕!
1: 요즘 어디 배달이 좋냐?
0: 아 그게 그 여러분들 근데
3: 장군! 장군!
0: 무슨 일이야?
3: 아이고 나와보세요. 과장이요. 아이고 그 내 나이 만 24개월. 야 이런 광경은 처음 보네 진짜.
1: 야야야 뭐? 24개월 눈으로 본 게 뭔데 그래?
3: 많이 봤죠.

0: 엄마 깜짝이야. 아니 저저 저 저거 저거 저 별 아니냐?
1: 말세라고 하더니 땅에 떨어졌던 유성이 다시 하늘로?
0: 아니
2: 별이 올라간다.
3: 별이 올라간다. 하늘로 별이 올라간다.

0: 월성의 정부군 역시 땅에서 하늘로 날아오르는 별을 바라보며
1: 장군, 장군, 야, 보십시오. 이야, 이 정말 별인 말이에요. 이 하늘로 그냥 오르는 것 같거나요?
2: 별이 하늘로 오르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에? 떨어진 별이 하늘로 오르고 있다.
1: 그러니까요. 야, 이 누가 봐도 믿길 거랑요? 예? 이 정도면 말이에요. 아카데미 촬영상에다가 아카데미 감독상에다가 아카데미 각본상에다가
2: 말해.
0: 하늘에 별을 쏘아 올린 남자 김유신.
1: 야, 어떻게 이게 하늘에다가 별을 쏠 생각을 다 하셨어요?
0: 월성에 유성이 떨어져 군심이 흉흉해지자 김유신은
3: 지금부터 대형 연구와 함께 별을 제작한다.
1: 제가요? 아니, 갑자기 별하고 연은 왜?
3: 커다란 연을 만든 다음 별에 불을 붙여서 연에 매달아 하늘로 날린다.
1: 아니, 그러니까 이 별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말해요. 그 연에다가 매달면 말해요. 이게 허! 와! 창군!
4: 준비하고 쏘세요!

0: 월성에 떨어졌던 유성이 다시 하늘로 솟아오르는 완벽한 장면을 연출하는 데 성공한 김효신.
1: 다른 군사들이 보기 전에 얼른 현장부터 수습해라.
2: 예스, 장군. 야다 내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0: 들뜬 월성의 분위기와는 달리.
3: 아니 별이 무슨 소신도 없고 말이야. 줏대도 없어. 어? 또 올랐다. 떨어진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지가 무슨 주가야 뭐야? 드론이야?
4: 군사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0: 군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치솟자 반란군 진압을 위한 전면전을 선포하는 김유신.
1: 폐하께서 말이냐?
2: 새벽에 잠깐 잠이 드셨다가 깨셨는데 아무튼 지금 장군을 찾으십니다.

0: 배아, 신 김유신입니다.
1: 나는 오늘을 넘기지 못할 것 같구나.
0: 마마.
2: 선덕여왕은 자신이 죽는 날을 예언했다고 전해진다.
1: 나 죽거든 도리천에 묻어줘.
0: 이모의 신이야. 예. 도리천은 하늘 위에 있는 산이 아니냐?
3: 마마께서는 늘 내가 죽으면 도리천 가운데에서 장사를 지내달라는 말씀을.
1: 낭산 남쪽으로 가면 보리수 숲이 있어.
0: 예, 그곳은 저도 잘 압니다. 초등학교 때 늘 소풍을 가던 곳이죠.
1: 그 윗자리가 도리천일세.
0: 아, 그곳은 도리천이 아니라.
1: 도리천이야. 그곳이 도리천이다.
0: 예, 명심하겠습니다, 마마.
1: 내가 김유신 장군을 부른 이유는.
0: 예, 마마.
1: 신라를 부탁하네.

0: 장군의 이름으로, 아니 신라의 이름으로 삼국을 새 나라를 하나로.
1: 마마

0: 신라 제27대 왕 선덕여왕은 647년 비담의 난으로 경주가 어지러울 때,
1: 나 죽거든 도리찬에 묻어줘
0: 라는 유언과 함께

0: 그 윗자리가 도리천일세.
1: 왜 이곳을?
2: 경주시 보문동에 있는 낭산 보리숲 위 양지바른 곳.
1: 뜬금없이 도리천이라고 부르셨을까?
2: 훗날 문무왕이 선덕여왕의 무덤이 있는 곳 아래에 사촌왕사라고 하는 절을 지었고, 그제야 신라의 신하와 백성들은
3: 훗날 사촌왕사가 생길 줄 어떻게 알고 그곳을 도리천이라고 미리 부르셨을까?
2: 불경에 의하면 도리천은 사촌왕촌 위에 있다고 기록돼 있다. 따라서 선덕여왕은
4: 그 돌아가시기 전에 미래를 보신 거요.
3: 진짜 예지력이 있었다고?
4: 그 김효신 그리고 김춘추를 등용한 것만 봐도 그래요.
3: 어머나.
2: 선덕여왕은 왕위에 즉위하자 대표적인 설아벌의 왕따 김효신과 김춘추를 적극적으로 기용했다.
4: 그 두 사람을 어버키운 사람이 선덕여왕이요.
2: 김효신과 김춘추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었다고 평가받는 선덕여왕. 한반도 최초의 여왕은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0: 명활성에 진을 치고 있는 역적들은 대왕을 시해한 나라의 원수다!
1: 여왕의 장례가 끝나자 적극적으로 반란군 진압에 나서는 김유신.
0: 대왕의 원수를 갚고 역적을 물리쳐라!
1: 반란군이 있는 명활성으로 진격한다. 여왕을 잃은 슬픔과 분노로 반란군을 진압하는 정부군.
0: 투항하는 자는 죽이지 마라! 어쩔 수 없이 동참한 백성과 노비는!
1: 결국 겁에 질린 반란군들이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고.
2: 야야야, 새끼 어디 있냐? 새끼, 새끼!
3: 아니, 알아서 검색하세요!
2: 검색해도 안 나오니까 그렇잖아!

0: 염종 고생했어요. 이자영.
1: 선덕은 고생 안 했나? 이규찬.
2: 야, 이 와이파이 한국인도 이 아카라니 감독상 한번 가야 되는데. 장군님 조민석.
3: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0: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충청북도 충주시에 있는 수주팔봉을 찾아갑니다. 해발 493m 높이의 수주팔봉은 달천을 끼고 8개의 봉우리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는 명소인데요. 충주시 대소원면 문주리에서 수주팔봉의 8개 봉우리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개의 봉우리를 볼 수 있는 문주리를 가리켜 팔봉마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참고로 수주팔봉이 있는 지역은 충주시 삶이면 토계리입니다. 수주팔봉이라는 이름은 문주리에서 봤을 때 8개의 봉우리가 마치 달천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붙여졌는데요. 이 수주팔봉은 조선 25대 임금인 철종의 꿈에도 나타났던 명소이기도 합니다. 철종은 어느 날 8개의 봉우리가 비치는 물가에서 논이는 꿈을 꾸었는데요. 그 꿈이 너무나도 생생해서 사람들을 시켜 전국 곳곳의 명소들을 찾아다니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낸 곳이 지금의 수주팔봉이라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주팔봉의 진가를 제대로 느껴보려면 멀리서 바라보는 것보다는 직접 수주팔봉에 오르는 것이 좋습니다. 수주팔봉 등산 코스는 출렁다리에서 전망대와 칼바위를 거쳐 정상까지 간 다음 다시 출렁다리로 내려오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산행거리는 3.5km로 왕복 약 2시간 30분이 소요됩니다. 출렁다리부터 시작되는 등산로는 가파른 절벽 옆으로 나무 데크길이 잘 조성되어 있고요. 위험한 구간에는 나무 계단과 안전시설들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48m 길이의 출렁다리를 지나 20분쯤 걸으면 수주팔봉 전망대가 나타나는데요. 이 전망대에서는 출렁다리에서 보지 못한 팔봉마을 전경과 함께 둥글게 휘어진 달천의 물줄기를 한눈에 담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수주팔봉 전망대에서 수주팔봉 정상까지 이어지는 등산로는 다소 가파르고 길도 험한 편입니다. 따라서 수주팔봉 정상까지 갈 계획이라면 충분한 양의 마실물과 함께 장갑도 준비해야 합니다. 장갑은 가파른 등산로를 올 때 아주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주팔봉의 절경 가운데 하나는 절벽과 절벽 사이를 이어주는 출렁다리입니다. 그런데 이 출렁다리가 놓인 절벽은 본래부터 떨어져 있던 것이 아닙니다. 수안보에서 내려오는 물줄기인 성문동천의 물길을 달천으로 돌리기 위해 바위산의 일부를 절단하게 되었는데요. 그 바위산의 일부가 떨어져 나간 그 절벽들이 지금은 수주팔봉 최고의 명소로 유명해졌습니다. 출렁다리 아래로는 성문동천에서 달천으로 유입되는 물줄기가 만들어낸 작은 폭포도 있습니다. 출렁다리 근처에는 드라마 촬영지였음을 알리는 안내판도 세워져 있습니다. 이 출렁다리를 배경으로 드라마 빈센조의 일부 장면이 촬영됐기 때문인데요. 드라마 빈센조는 지난 2021년 모 엔터테인먼트 채널에서 인기리에 방영되었습니다. 수주팔봉 전망대에서는 강물에 둘러싸인 팔봉마을의 고즈넉한 전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마을 앞에는 넓은 백사장이 펼쳐져 있는데요. 모래와 자갈이 섞인 이 백사장은 자동차를 이용한 차박 캠핑장으로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아울러 팔봉마을 백사장에서는 자연이 만들어낸 멋진 풍광들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 멋진 풍광들은 별빛과 달빛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충청북도 충주시에 있는 수주 팔봉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엔비디아 젠슨 황 CEO와 미국 샌프란시스코 식당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국내 대기업 총수들도 함께한 이른바 미국판 깐부 회동입니다. 우리는 식구다. AI 동맹을 강조한 건배사로 분위기를 띄우며 실리콘밸리 외교를 본격화했습니다. 첫 소식 손서연 기자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변가 야외 테이블에 둘러앉은 한미 AI 기업수장들. 젠슨황 엔비디아 CEO가 한국을 찾았던 당시 진행된 치맥 모임을 연상케 하는 회동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재현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AI 시대의 선도 의지를 밝히며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2: 우리는 지구다!
3: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부르는데 식구, 밥을 같이 먹는 사이.
4: 밥을 같이 먹는다고 하는 데는 정말
1: 심도 있는 대화를 위해 주요 빅테크 기업 CEO들과는 1대1로 만났습니다.
5: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정말 국가적 결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시길 바랍니다. Your leadership
6: and investment. 대통령께서 보내주신 AI에 대한 리더십과 투자들을 다른 나라 리더들도 더욱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샘 알트만 오픈 AI CEO입니다.
1: 황금 시대에 있다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7: One of NVIDIA's leading researchers.
6: 엔비디아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AI 연구원들이 캘리포니아에서 한국으로 이주할 계획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입니다.
5: 인공지능의 현실화에 관한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런 각오를.
8: 이 대통령은 내일은 실리콘밸리 주요 벤처 투자회사들과 만나 유망 K 스타트업들을 글로벌 빅테크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적 협업 방안을 논의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0: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의 실질적 협력을 위해 이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대체 불가한 공급망 핵심 국가, 즉 한국이 보유한 반도체 기술을 토대로 AI 시대 공급망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어서 김기화 기자입니다.
9: 인공지능 연구자와 빅테크 기업, 투자자 등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대체 불가한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담대한 비전을 내놨습니다.
10: 전 세계 기업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AI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기술 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 지난 6월 발표한 4,700조 원 규모의 메가 프로젝트, 지역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도 이 같은 일환으로 추진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10: 국가 차원의 공급망 안전장치이자 글로벌 반도체 부족을 예방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투자입니다.
9: 공급을 넘어 AI를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나라로 또 세계가 함께 성장할 시장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0: 공공서비스 전반에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AI 시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9: 더 많은 나라의 국민들이 혁신의 기회에 참여하고 기술 격차를 줄이도록 모두의 AI 비전을 실현하겠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기여를 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글로벌 투자를 더 활발히 이끌어내려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청와대는 이번 선언이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비전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하고 구체화하는 출발점이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아입니다.
0: 전 세계에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구상에 기업들은 대규모 AI 동맹으로 화답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를 포함한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9,500억 달러, 우리 돈 1,4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협력에 나섭니다. 계속해서 이세준 기자입니다.
11: SK는 엔비디아와 5천억 달러, 우리 돈 약 730조 원 규모의 협력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2: 생소할 수는 있어도 허황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 두 기업의 협력 중심엔 AI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메모리를 납품하고 SK텔레콤은 엔비디아의 핵심 GPU와 차세대 AI 플랫폼 등을 지원받아 국내에 2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짓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엔트로피까지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약속한 협력 규모는 총 7,500억 달러, 1,100조 원이 넘습니다. 네이버도 엔비디아에서 GPU를, 자산 운용사 브룩필드에서 투자금을 받아 데이터 센터를 확장합니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 2천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협력에 나섭니다. 브로드컴이 AI 반도체 칩을 설계하면 맞춤형 생산부터 조립까지는 삼성전자가 맡습니다. 삼성으로선 대형 고객과의 실적을 쌓고 파운드리에서 안정적인 가동률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13: 완벽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국경을 넘어선 글로벌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11: 우리나라가 짓게 될 데이터 센터와 생산해낼 반도체 물량은 미국 기업들과의 협력으로 크게 늘었고 더 구체화됐습니다.
14: 5년 이내에도 그러한 불경기가 당연히 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게 불안해서 투자를 안 한다, 그런 것은 오히려 기회를 잡지 못하는.
11: 로봇 개발 등 피지컬 AI 기업으로 전환 중인 현대차 그룹은 기술 고도화를 위해 엔비디아 등 빅테크 기업들과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0: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은 삼복 더위의 절정인 중복입니다. 이름값 하듯 문 밖을 나서기가 두려울 정도의 더위였습니다. 낮 기온 39.1도,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진 경남 양산은 거리에 행인을 보기 힘들 만큼

0: 만큼 뜨거웠습니다. 민정희 기자입니다.
1: 낮 기온이 37도를 넘어 폭염 경보가 내려진 경남 김해. 어른들은 양산을 쓰고 그늘에 몸을 피했지만 동네 아이들은 몸을 흠뻑 적시며 더위를 식힙니다.
2: 더워가지고 집에 있기 힘들어서 애들 책도 보고 놀이도 할 겸 여기 나왔는데 더위가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너무 더워요.
1: 오늘 전국에서 가장 뜨거웠던 경남 양산에선 길을 걷는 행인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한낮에 양산이 39.1도, 경주는 38.7도까지 오르는 등 남부지방 곳곳에서 40도에 육박하는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기상청은 경북 경주와 포항, 고령에 이어 경남 양산과 의령, 전남 광주 광양에도 폭염특보의 가장 높은 단계인 중대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극한 폭염이 경북에서 경남과 전남 광주로 확대를 합니다. 오늘 밤과 내일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지만 폭염의 기세를 꺾기엔 역부족입니다.
3: 내일은 수도권과 강원도, 충북, 경북권, 충남권 그리고 전북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만 당분간 더위가 이어져 전국적으로 무덥겠습니다.
1: 폭염 중대경보 지역은 체감온도가 38도를 넘기 때문에 노약자뿐 아니라 건강한 사람도 온열질환에 걸릴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집계하는 온열질환자는 어제 47명이 더 늘어 올해 1,200명을 넘어섰고 이 가운데 5명이 숨졌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0: 관광버스와 승용차, 1톤 화물차까지 무려 8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차량 뒷좌석이 떨어져 나갈 만큼 사고 충격이 컸습니다. 김혜진 기자입니다.
4: 뒷범퍼가 찌그러진 채 견인되는 승용차. 소방대원들은 사고 수습으로 분주하고 차선이 통제된 도로엔 차량들이 길게 줄을 늘어섰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신영재 IC 부근에서 관광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8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5: 구급차 한 4, 5대 왔고 한 차는 뒷좌석이 거의 날아간 채로 창문 다 깨져있는 상태였고요.
4: 사고는 버스가 차선을 변경하던 중 승용차를 들이받으며 일어났고 이 충격으로 다른 차선을 달리던 차들까지 연이어 추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등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도로에 서 있는 화물차 한 대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오늘 낮 12시 40분쯤 충남 금산군 통영 대전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6: 까만 연기가 이제 좀 되게 많이 있었고요. 3분의 2 정도 지금 거의 전소될 것 같더라고요.
4: 화물차를 운전하던 20대 운전자는 스스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시꺼먼 연기가 공장을 뒤덮었고 소방대원들은 잔불 정리에 여념이 없습니다. 오늘 오후 1시 40분쯤 충북 진천군의 한 식품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장 한 개동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진입니다.
0: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에 중동 지역 국가들도 속속 참전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끄는 연합군이 친이란 후티 반군을 향한 첫 보복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중동 사태 좀처럼 돌파구가 보이질 않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7: 굉음과 함께 멀리 폭발이 보입니다. 후티 반군이 장악한 서쪽 항구 도시를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끄는 아랍연합군이 공습했습니다. 23일에 이어 후티가 또 홍해에서 사우디 유조선을 공격하자 처음 군사 보복에 나선 겁니다. 연합군은 비례적 대응을 실시했다며 후티가 상선 위협에 사용하는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후티도 보복에 나섰습니다. 바로 다음 날 사우디 남부 도시 지잔을 공격했습니다. 보복에 보복이 이어지며 제2전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8: Hostilities in Yemen will undermine prospects for peace. 추가로 발생할 경우 평화 전망이 훼손되고 영내는 물론 그 너머까지 심각한 경제적 인도주의적 환경적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유엔 대변인입니다.
7: 미군은 2주 만에 이란에 대한 공습은 멈췄지만 이란군은 쿠웨이트의 미군 기지를 미군은 봉쇄를 뚫고 가려던 이란 유조선을 공격하며 충돌은 계속됐습니다.
8: 공격 강도를 더 높일 수도 있지만 더 현명한 전략이 있습니다.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란은 합의를 원합니다. 다만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위협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접근 방식입니다. 이란 외무장.

0: 합니다.
1: 대화한다면서도 여전히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는 가운데 중국도 나서 이란에 직접 합의 이행과 협상 재개를 촉구하는 한편 파키스탄과 중재 방안을 논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2: 이번엔 초대형 산불이 동시다발로 발생한 유럽 소식입니다. 바캉스 시즌인 프랑스 휴양지까지 번지며 주민 14만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산불에 따른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송영석 특파원입니다.
3: 산등성이를 타고 온 불길이 마을까지 집어삼켰습니다. 특수부대원들까지 급파돼 방어선 구축에 나섰지만 강풍에 밀려 속수무책입니다. 40도를 넘는 폭염으로 나무들이 바짝 말라 있어 산불의 위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4: 순식간에 불길이 폭발하듯 치솟았습니다. 살기 위해 집을 뛰쳐나와야 했습니다. 대피 주민입니다.
3: 동시다발로 발생한 여러 산불이 합쳐지면서 스페인 마드리드와 아빌라주에서만 축구장 17,000개 면적의 산림이 불에 탔습니다. 스페인 중부 지역 주민 6만 명이 대피한 가운데 사상 처음 산불을 이유로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최악의 폭염이 닥친 프랑스에선 남서부 지방에서 시작된 산불이 나흘째 번지고 있습니다. 휴양지가 많은 지롱드와 랑드주에 피해가 집중됐는데 현재까지 14만여 명이 대피한 상태입니다. 두 지역에서만 파리 면적의 두 배에 달하는 산림과 주택 180여 채가 잿더미가 됐습니다.
5: 한 달 반 동안 비 한 방울 없이 평년 온도는 폭염이 이어졌고 결국 전례하면 대규모 산불에 직면해 있습니다. 프랑스 지롱드주 시장입니다.
3: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이번 주에만 소방관 3명이 숨지는 등 인명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프랑스와 스페인 정부 요청에 따라 산불 진화를 위한 긴급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0: 네, 흔히 폐렴하면 이 찬바람 부는 겨울철 질환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예, 하지만 이 푹푹 찌는 여름철에도 폐렴으로 고생하는 분들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예, 단순한 냉방병쯤으로 넘기면 안 되는 이유,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가 설명합니다.
1: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지난주 병원을 찾은 60살 유감열 씨는 폐렴 진단을 받고 입원했습니다.
2: 날씨가 더워지면 숨쉬는 게 확실히 힘든 것 같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호흡하기가 힘들고 기침이 계속 나옵니다.
1: 무더위 속 폐렴, 유 씨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폭염일수가 30일로 기상관측일에 가장 더웠던 2년 전 여름의 경우 폐렴 환자가 약 75만 명이 발생해 직전 겨울 58만 명보다 30% 정도 늘었습니다.
3: 여름철에 그 최고 기온이 올라가면 폐렴 환자들이 이제 많이 오는 걸 느끼는데요. 이제 실내에서의 환경과 외부에서 매우 더운 환경과 같은 큰 기온차가 있게 되면은 그 기온차로 인해서 그 기도가 자극이 되고.
1: 실제로 국내 공동 연구팀이 전국의 응급실에 내원한 사례 370만 건을 분석한 결과 하루 최고 기온이 1도 오를 때마다 폐렴으로 응급실을 찾을 가능성은 1.4%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염 중대경보 기준인 최고 기온 39도인 날은 30도인 날과 비교해 응급실의 폐렴 환자가 13% 가까이 늘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폭염에 몸이 지치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염증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4: 폭염이 기도 염증을 일으키게 되면
5: 박정우 가천대 길병원 교수입니다.
4: 못하고 과도하게 되면 기도 점막이 손상이 되니까 이로 인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침투가 좀 더 용해져서 호흡기 감염이 일어나게 됩니다.
1: 특히 폐기능이 떨어져 있는 만성 폐질환자는 폭염에 숨을 가쁘게 몰아쉬는 과호흡이 이어질 경우 호흡곤란이 더 심해집니다.
6: 더우면 더 몸이 힘들어지더라고요. 숨이 가빠서 견디기 힘들 때 막 숨이 차죠. 그때부터 응급실에 갔더니 너무 이제 안 좋아서.
1: 노인 폐렴은 기침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은 만큼 기운과 식욕이 떨어지면 일단 병원을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0: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 EU에 대한 보복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EU의 구글 과징금이 미국 기업을 약탈했다며 무역법 301조를 동원한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다만 이 법을

0: 이를 근거로 한 강제 노동 관세는 이미 법적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워싱턴 김성수 특파원입니다.
1: 이유는 구글이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시장법을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8억 9천만 유로, 우리 돈 1조 5천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2: 이번 과징금을 통해 우리가 구글에 요구하는 것은 디지털 시장법을 준수하고 최소한 유럽연합 내에서는 공정한 경쟁의 장을 제공하라는 겁니다.
1: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 납세자를 약탈하는 관행이라며 즉각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과징금은 전부 되돌려질 거라며 상당한 관세가 곧 부과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법은 외국 정부의 차별적 관행에 행정부가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이 법을 근거로 60개국의 강제노동 관세도 부과했습니다. 때문에 다른 국가와의 통상 갈등에도 같은 방식의 관세 압박이 이어질 우려가 나옵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미 중소기업 두 곳이 강제노동 관세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한 상호 관세에 이어 또 소송 전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문제없다 자신했습니다.
2: 수년 동안 아주 여러 번 사용되어 온 매우 일방적인 방식이며 우리는 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3: 이번 관세 부과 조치가 미국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0: 바다와 육지가 만나 숨쉬는 이 특별한 공간, 갯벌입니다. 수많은 동식물들이 각자의 생을 이어가는 생태계 보고로 꼽히며 가치를 인정받아왔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에 서남해안 네 곳이 새롭게 더해졌습니다. 홍성희 기자입니다.
4: 서해안을 따라 드높게 펼쳐진 서산 갯벌. 천연기념물인 해양생태계 최상위 포식자 점박이 물범부터 멸종 위기의 다양한 철새까지 진귀한 생물종의 보물창고입니다.
5: 점박이 물범을 유일하게 육지에서도 볼 수 있는 곳이 가로림만이거든요.
4: 모래와 암반 등 다채로운 퇴적 환경으로 먹이가 풍부한 무한갯벌. 해마다 철새 수백만 마리가 쉬어가는 중간 기착지로 가치가 큽니다. 이러한 점이 세계적 인정을 받아 충남 서산과 전남 광주, 무안, 여수, 고흥 지역의 갯벌 네 곳이 오늘 세계유산으로 추가 등재됐습니다. 2021년 충남 서천 등 일부 갯벌이 세계유산에 올라간 데 이어 5년 만에 그 범위가 확대된 겁니다. 늘어난 면적은 2만 7천여 헥타르에 달합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철새 이동의 핵심 서식지라며 국제적으로 중요한 이동성 물새와 다양한 해양생물 보전에 기여한다고 추가 등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6: 대한민국 갯벌이 세계 최대의 해양생태계 보고로서 다시 한번 증명됐습니다. 대양주에서부터 중앙아시아까지 오는 철새들의 도래지이면서도
4: 다만 이번에 저어새 번식지인 강화 갯벌 등 인천 경기 갯벌은 포함되지 않아 계속적인 추가 등재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2: 지금까지 이윤희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9시 20분입니다. KBS.

0: 스포츠 스포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이창진입니다. 재미교포 골프스타 마이클 킴이 PGA 투어 역사상 16번째로 꿈의 50대 타수를 달성했습니다. 오늘 열린 3M 오픈 2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12개를 잡아내면서 12언더파 59타를 쳤는데요. PGA 투어에서 50대 타수가 나온 건 지난해 2월 코그니전트 클래식에서 제이크 네비 기록한 이후 1년 반 만입니다. 현재 대회 단독 선두인 마이클 김은 중간 합계 14언더파 128타로 2위 그룹에 3타 차로 앞선 채 3라운드를 맞게 됐는데요. 이 흐름을 이어가면 지난 2018년 존 디어 클래식 이후 8년 만에 통산 두 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됩니다. 토요일 스포츠 스포츠, 먼저 한 주간의 해외 스포츠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월드 스포츠 연합뉴스 유지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테니스 남자 1위 신네르가 역대 최장기간 랭킹 1위를 지키고 있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이 82주째 정상 자리를 지키면서 이 최장기간 1위 순위 10위에 올랐는데요. 지난해 US 오픈 결승에서 자신의 라이벌 카를로스 알카라스에게 패 1위 자리를 내줬지만

0: 올 시즌 초반 열린 몬테카를로 ATP 마스터스 1000 결승에서 알카라스를 꺾고 1위를 탈환했었죠.
1: 네.
0: 얼마 전 윈블던에서 대회 2연패에 성공한 신네르는 이미 알카라스의 66주 1위 기록을 넘어섰고요. 독주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알카라스가 손목 부상으로 경기에 나오지 못하고 있고요. 또 2위까지 올라간 알렉산더 치베레프는 신네르의 랭킹 포인트 4,970점이나 뒤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 이 안드레 아가씨가 101주, 또 비에른 보리가 109주 동안 1위에 오른 적이 있는데
1: 네네.
0: 지금 페이스라면 신네르가 이들을 충분히 넘을 것으로 보이고요.
1: 예.
0: 한편 이 부분 최고 기록은 노박 조코비치의 428주입니다.
1: 그렇군요. 신네르 선수 다음 달 몬트리올 대회에는 불참한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신네르를 포함해 조코비치도 8월 1일 시작하는 이 대회에 출전 포기를 선언했는데요. 신네르는 성명을 통해 팀과 함께 모든 요소를 신중히 검토한 끝에 몬트리올 대회 출전하지 않기로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1: 네.
0: 또 이처럼 중요한 대회를 건너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했는데요. 작년 이 대회는 윈블던 종료 후 2주 만에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려서 신네르, 조코비치, 알카라스 등 스타 선수들이 대거 불참했는데요. 올해는 윈블던 종료 후 3주 뒤에 열리는 만큼 대회 조직위원회가 간판급 선수들의 출전을 기대했지만 이번에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1: 네네. 여자 프로 테니스 WTA 투어에서는 성별 검사를 의무화한다고요?
0: 네, AP통신의 지난 21일 보도에 따르면 WTA 투어가 여자 선수 출전 자격 규정을 개정해서 생물학적 성을 기반으로 한 성별 확인 절차를 포함시켰습니다.
1: 네.
0: 지난 3월 생물학적 여성에게만 여성 종목 출전 자격을 부여하기로 한 IOC의 결정에 발맞춰 이번에도 의무 성별 검사를 도입하기로 한 것인데요. 이제 선수들은 WTA 주간 대회 참가하려면 한 차례 SRY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하고요.
1: 네.
0: 이는 또 LA 올림픽 출전에도 필수 요건이 됐습니다. 의무 성별 검사는 육상과 스키, 복싱 등에서도 시행되고 있는데 인권 전문가와 관련 단체들로부터 비판도 받고 있는데요. 먼저 일단 WTA는 성별검사 도입은 공정한 경쟁 환경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서 어떤 개인의 성 정체성이나 존엄성을 존중하지 않거나 폄훼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1: 네. 전설의 NBA 선수 체인벌린이 입었던 재킷이 고가의 경매에 낙찰됐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미국 AP통신은 지난 21일 10대 소년 퀸 브라운이 지난 1월 옷가게에서 $3를 주고 산 웜업 재킷이 경매에서 $89,600, 우리 돈 약 1억 2천만 원에 낙찰됐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1: 네.
0: 이 소녀는 미국 오리건주의 한 구제 옷가게에서 체인벌린의 이름이 새겨진 LA 레이커스의 재킷을 샀는데요. 그동안 자신이 구입한 물건을 온라인상에서 되팔았던 브라운은 온라인 검색을 시작해서 이 재킷이 1972년 NBA 챔피언 결정전 당시 체인벌린이 입었던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1: 네.
0: 또 이후에 소셜미디어에 이 재킷 사진을 올렸고요. 이 소더비 경매사 측에서 연락을 해서 해외 경매에 내놓았고 이번에 이제 $89,600에 팔렸는데요. 챔벌리는 1962년 당시 필라델피아 소속으로 단일 경기 최다 100점을 넣었던 선수인데 이 기록이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1: 네. 영국의 육상 선수 조시 커가 1마일 달리기 세계 기록을 세웠다고요?
0: 네, 커가 지난 주말 영국 런던에서 열린 다이아몬드 리그 남자 1마일 경기에서 3분 42초 66의 기록으로 우승했는데요. 앞서 1999년 모로코의 히샴 엘 게루주가 세웠던 종전 세계 기록 3분 43초 13을 0.47초 앞당겼습니다. 1마일은 약 1.6km, 한 1600m 정도의 거리인데요. 올림픽 정식 종목은 아니지만 육상에서는 좀 상징성이 큰 종목입니다.
1: 네.
0: 커 선수는 1500m가 주 종목인데요. 이 종목 2020년 올림픽 동메달, 또 2024년 올림픽 은메달을 땄던 선수인데요. 올해에는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대회가 열리지 않아서 1마일 훈련에 집중한 결과 이번에 세계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1: 네. 자, F1 그랑프리 우승은 이탈리아의 레이서 안토넬리가 차지했군요.
0: 네, 19살의 안토넬리 선수가 지난 20일에 열린 벨기에 그랑프리에서 1시간 24분 42초 479의 기록으로 우승하면서 4개 대회 만에 F1 그랑프리 정상에 올랐는데요.
1: 네.
0: 이번이 이제 시즌 10번째 대회였는데요. 안토넬리는 앞서 2라운드부터 5개 대회 연속 우승한 뒤에는 이후 3개 대회에서는 16위, 3위, 15위에 그치면서 주춤하다가 이번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1: 네.
0: 또 안토넬리는 드라이버 랭킹 포인트 204점으로 1위를 달리면서 2위 루이스 해밀턴과의 격차를 45점으로 벌렸는데요. 한편 해밀턴 소속팀 페라리가 피트인 중에 의사소통 오류로 정비사가 차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한 것에 대해 3만 유로, 우리 돈 약 5,080만 원의 벌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1: 네. 세계 최고의 스프린터 라일스가 미국 선수권 정상에 올랐네요.
0: 네, 그렇습니다. 라일스가 현지 시간 24일 맨하탄 아이칸 스타디움에서 열린 미국 선수권 남자 100m 결승에서 9초 79의 기록으로 우승했는데요. 레이스 초반에 좀 뒤처졌지만 그 속도를 끌어올리면서

0: 지난 파리올림픽 우승 당시 세웠던 자신의 최고 기록과 동률을 이뤘습니다. 100m에선 2018년 이후 첫 미국 선수권 1위를 차지했고요. 올림픽 동메달을 따듯 200m에서는 앞서 2019년, 2022년, 2025년에 미국 선수권 정상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네. 내년 세계 선수권과 또 2028 올림픽 우승을 노린다고 말한 라이스는 올 시즌은 좀 놀이하듯이 즐겁게 보내고 있다면서 내년에는 다른 선수들이 긴장해야 될 것이라고 경고장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1: 네, 소식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월드스포츠 연합뉴스 유지호 기자였습니다. 토요일 스포츠포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9시 27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스포츠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스포츠 토크박스 시간입니다.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내일부터 프로당구 3차 투어가 시작되죠?
2: 네, 예, 프로당구협회 PBA 3차 투어가 내일부터 오는 8월 3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PBA 스타디움에서 열리는데요. 바로 2026-2027 시즌 3차 투어 SY PBA LPBA 챔피언십입니다. 네. 네, 무엇보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기록이 나올지에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일단 남자부에서는 최근 2년 연속으로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1: 네. 네. 먼저 남자부 역대 우승자들을 살펴볼까요?
2: 네. 2024-2025 시즌 대회에서는 스페인 당구 전설인 다니엘 산체스가 PBA 데뷔 이후 처음으로 우승했는데요. 다니엘 산체스는 딕 야스퍼스, 토보연 브롬달, 프레드리 쿠드론과 함께 3쿠션 4대 천왕이라고 불리는 선수입니다. 네. 특히 4대 천왕 중에 당구 교과서 혹은 당구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근데 지난 시즌에는 베테랑 이승진이 이 프로 무대에 처음으로 정상에 올랐죠. 네. 이번에도 새로운 챔피언십이 탄생한다면 SY PBA 챔피언십은 3년 연속으로 첫 우승자가 탄생을 하는 겁니다.
1: 네. 네. 여자부에서는 당구 여제 김가영이 3연패에 도전하죠.
2: 네. 김가영이 이번에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다면 SY PBA 챔피언십 3연패라는 새로운 기록을 쓰는 건데요. 근데 지난 2차 투어 인 하이원 리조트 PBA LPBA 챔피언십에서는 캄보디아의 스롱 피아비가 우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3차 투어는 김가영의 SY PBA 챔피언십 3연패냐 아니면 스롱 피아비가 개인 통산 11승을 하느냐 이 포인트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1: 채널 돌리다 보면 김가영 피아비 꼭 나와요.
2: 맞아요. 네. 둘이 꼭 같이 만나는
1: 네,
2: 날이 많더라고요.
1: 두 선수가 대결을 하고 네. 있고. 자, 김가영 선수 당구는 어떻게 시작하게 됐을까요?
2: 네. 김가영은 처음에 당구장을 운영하던 아버지를 따라 자연스럽게 당구봉인 EQ를 잡았고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포켓볼 선수로 활약했습니다.
1: 아버지가 당구장을 운영하셨군요.
2: 네. 그래서 이 영향으로 선수로 활약을 하게 된 건데요. 네. 포켓볼 세계선수권 2004년, 2006년, 2012년 이렇게 3회 우승을 했고 그리고 포켓볼 4대 메이저 대회 우승으로 포켓볼 역사상 최초 그랜드슬램을 달성했고요. 네. 2006 도하 아시안게임,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각각 은메달 1개씩을 획득했습니다.
1: 네, 네. 포켓볼에서 3쿠션으로 전향한 건 언제부터인가요?
2: 2019년이었는데요. 이때가 30대 후반이었는데 사실 이전에는 포켓볼 여왕이었다면 지금은 네. 당구 여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1: 포켓볼하고 3쿠션하고 많이 다른데 말이죠.
2: 달라요. 예, 네. 다르기도 하고 또 늦은 나이에 전향하기가 쉽지가 않았고요. 특히 또 이 포켓볼 하던 버릇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1년 정도는 매일같이 3쿠션을 쳤다고 하고 네. 대회에서 우승을 해도 이 경기 내용에 만족하지 않으면 다시 훈련하고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네네. 늘 자기 자신을 다그친 결과 지금의 모습이 된 건데요. 2026-2027 시즌도 이 개막전부터 정상에 오르면서 LPBA 통산 19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그래서 승승장구하다가 지난 2차 투어 결승에서 캄보디아 특급 스롱 피아비에게 왕좌를
2: 네,
1: 내줬죠.
2: 맞습니다. 이 캄보디아의 스롱 피아비는 당구를 아는 분들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이름인데요. 네. 2010년에 한국인과 결혼하면서 정착한 이주 여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남편을 따라서 당구장에 갔는데 거기에서 이 당구의 천부적인 재능을 발견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남편이 일하지 말고 당구만 치라고 해서 정말 당구만 열심히 했는데 하루 10시간씩 당구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1: 네. 네. 한국말도 많이 늘었더라고요.
2: 어우, 네. 잘하죠. 네.
1: 이 재능에 노력이 더해졌으니 뭐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겠죠.
2: 네, 그래서 2014년부터 3년 동안 전국 아마추어 대회를 휩쓸었고요. 2017년에 프로에 진출했는데 이 프로 입문 1년여 만에 국내외 각종 대회를 석권하면서 여자 3쿠션 국내 랭킹 1위, 아시아 1위, 세계 2위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둡니다. 네.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도 늘 노력하고 연습을 하기 때문에요. 노력하는 천재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하지만 지난 1년 동안은 슬럼프를 겪었다고 해요. 네. 네.
1: 조금 전에 전해드린 대로 2차 투어, 프로당구 2차 투어에서 수롱피아비가 김가영을 제치고 우승했죠.
2: 네, 맞아요. 근데 그 우승컵을 들기까지 10개월 동안 우승이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가영이 LPBA 최다승 기록을 늘려가는 동안 수롱피아비는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2차 투어 우승과 더불어 자신감을 찾았고요. 이 수롱피아비와 김가영의 상대 전적은 8승 5패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가영이 20승을 막았고 상대 전적 5위까지 이어간 승리였는데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내일부터 펼쳐질 3차 투어가 더 관심이 모아지는 거죠.
1: 네. 네. 이런 활약으로 이제 수롱피아비가 캄보디아에서는 스포츠 영웅이 됐다고 하죠.
2: 네, 맞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김연아나 박세리 또 박찬호 정도로 이 지명도가 높은데요. 네. 사실 당구를 하면서 많은 상금을 받았지만 그 상금으로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5년 전에 사단법인 피아비 한캄 사랑재단을 만들었고요. 네. 한국과 캄보디아를 연결하는 그런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캄보디아 의료 봉사를 하기도 하고 또 초등학교를 세워서 학용품과 의약품 또 생활물품 지원 네.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또 하고 있습니다.
1: 네. 스포츠 토크박스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0: 따뜻한 비판이 있습니다. 냉철한 분석이 있습니다. 스포츠 스포츠.
1: 이어서 축구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앙일보의 박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이강인 선수가 스페인 프로축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입단하네요.
2: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그 이강인과 2031년까지 5년 계약을 맺었다고 공식 발표를 했고요.
1: 네.
2: 이적료는 옵션 포함해서 4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670억 원에 달하는데
1: 예.
2: 김민재 선수가 3년 전에 그 바이에른 뮌헨 이적 당시에 그 5천만 유로에 이은 그 한국인 역대 2위에 해당하는 또 그렇군요. 거액의 이적료입니다.
1: 네. 에이스 등번호 7번을 달게 됐죠.
2: 네, 이강인 선수가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7번을 부여받았는데요. 최근에 미국 올랜도로 떠난 구단 레전드 그리스만의 등번호를 또 물려받게 됐고요. 그만큼 또 구단에서 기대가 크다는 또 이런 방증으로 볼 수가 있고
1: 네네.
2: 또 오늘 서울 광화문 대형 광고판에도 또 이강인 선수의 입단 사진이 또 공개될 만큼 구단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굉장히 또 이렇게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1: 네네. 3년 만에 스페인 라리가 복귀죠?
2: 아, 네, 정확히 짚어주셨는데요. 이강인 선수가 그 일단은 10살 때 스페인 발렌시아 유스팀에 입단을 해서 또 마요르카를 거쳐서 스페인에서 5시즌 동안 뛰었고요. 이후에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한 뒤에
1: 네.
2: 3년 만에 스페인 무대로 또 돌아오게 됐는데
1: 네네.
2: 뭐 이강인 선수가 또 스페인 무대에서 또 10년 넘게 또 생활을 해온 만큼 또 적응도 굉장히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스페인 프로축구 3강에 꼽히죠.
2: 네, FC 바르셀로나 또 레알 마드리드와 함께 말씀하신 대로 스페인 3대 강호로 또 분류되는 팀이고요.
1: 네.
2: 스페인 라리가에서 역대 세 번째로 많은 11차례 또 우승을 또 차지했습니다.
1: 네.
2: 그리고 유로파 리그도 세 번이나 우승을 한 또 세계적인 명문 팀입니다.
1: 네. 이런 명문 팀이 이강인 선수를 영입한 이유가 있겠죠?
2: 네, 우선은 또 강팀이긴 하지만 2021년 이후에 라리가 우승이 없거든요. 특히 팀에서 좀 창의적인 선수가 필요한데 또 이강인 선수를 또 낙점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1: 네.
2: 이강인 선수도 사실 파리 생제르맹에서 유럽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같은 좀 중요한 경기는 또 주전으로 뛰지 못하면서 또 많은 출전 시간과 기회를 위해서 또 이렇게 새 출발을 택하게 됐습니다.
1: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주전 경쟁 구도는 어떤가요?
2: 네, 우선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좋은 선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북중미 월드컵에서 스페인과 아르헨티나가 맞붙었는데 여기서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선수가 무려 10명에 달하거든요. 굉장히 세계적인 선수가 즐비합니다. 이강인 선수는 오른쪽 측면과 또 공격형 미드필더를 소화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뭐 줄리아노 시메오네라든지 알렉스 바에나 같은 또 이런 세계적인 선수들과 주전 경쟁을 좀 펼쳐야 되는데 그래도 이적료도 굉장히 높고요. 등번호도 7번을 부여받은 만큼 그래도 초반에 또 많은 출전 기회를 얻을 것이라는 또 현지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네. 이강인 선수가 다음 달에 이 팀과 함께 방한해서 친선 경기를 치르죠.
2: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다음 달 9일입니다. 서울에서 잉글랜드 맨체스터 시티와 친선 경기를 치르거든요. 이강인 선수가 또 새로운 팀 동료들과 그 한국 팬들

0: 전북이 만약 오늘 이기면 선두 서울과의 승점을 9점 차로 좁히게 됩니다.
1: 네, 김천 상무와 대전의 경기도 진행 중이죠?
0: 네, 방금 막 경기가 끝났는데요.
1: 아, 네.
0: 김천이 대전을 3대2로 꺾었습니다.
1: 네.
0: 후반 추가 시간에 김천의 김희덕 선수가 결승골을 뽑아냈고요.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대전은 최근 굉장히 부진합니다. 오늘도 이기지 못하면서 무려 9경기 연속 무승에 그치게 됐습니다.
1: 네. K리그2는 4경기가 열렸는데 선두 부산과 3위 수원 삼성이 만났죠?
0: 네, 수원 삼성이 원정에서 부산을 상대로 3대1로 앞서 있습니다.
1: 네.
0: 선제골을 내줬지만 내리 3골을 뽑아냈고요. 특히 1대1로 맞선 후반 8분에 일류첸코 선수가 정말 멋진 헤딩골을 터뜨렸습니다. 만약 이대로 경기가 끝나면 수원 삼성은 선두 부산과 승점이 36점으로 갔지만 다득점에 뒤져서 2위에 오르면서 또 선두 추격에 각차를 또 가하게 됩니다.
1: 네, K리그2 나머지 3경기도 짚어주시죠.
0: 네, 요즘에 그 차두리 감독이 이끄는 화성이 기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도 충남 아산을 3대2로 제압을 했고요. 그리고 수원FC는 대구의 2대1 리드를 잡고 있고 전남과 경남은 1대1로 비기고 있습니다.
1: 네, 자, 김상식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대표팀은 19경기 연속 무패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요?
0: 네, 베트남이 아시안 현대컵 조별리그 A조 1차전에서 동티모르를 7대0으로 대파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근 A매치 17승 2무 19기 연속 무패인데요. 2024년 10월 인도전을 시작으로 굉장히 지지 않는 경기를 이어가고 있고요.
1: 네.
0: 김상식 감독은 2024년에 베트남을 맡아서 아세안 챔피언십 우승이라든지 또 아시안컵 본선 진출도 이끌면서 현재에서도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 네. 자, 북중미 월드컵 깜짝 스타 카보베르데의 골키퍼 보지냐 선수가 새 팀을 찾았다고요?
0: 네, 칠레 명문팀 콜로콜로에도 입단할 예정입니다. 이 선수는 사실 포르투갈 2부 팀과의 계약이 끝나면서 무적 신세로 북중미 월드컵에 참가를 했는데요. 스페인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선방쇼를 펼치면서 또 카보베르데의 32강행 돌풍을 또 이끈 주역이고요. 이 선수가 그 인스타그램 팔로워도 5만 명에서 무려 2,950만 명까지 급증을 했는데,
1: 네.
0: 뭐 실력도 그렇고 마케팅 파워까지 인정을 받으면서 40살에 또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1: 네, 네. 자, 북중미 월드컵 이후에 대표팀 사령탑들이 교체되고 있는데 벨기에가 새 사령탑을 선임했네요.
0: 네, 그 네덜란드 축구 전설인 판본메를 벨기에 감독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사실 벨기에 축구협회는 북중미 월드컵 8강전에서 그 스페인에게 진 뒤에 가르시아 감독과 결별을 했는데요. 이후에 그 선수 시절에 또 네덜란드 월드컵 준우승을 이끈 또 판본메를 또 선임을 했고요.
1: 네.
0: 특히 그 벨기에 앤트워프에서도 지도력을 인정을 받았는데 또 판본메리 그 이번에 그 벨기에 대표팀 감독으로 또 이렇게 출발하게 됐습니다.
1: 네, 이탈리아도 새로운 사령탑을 찾고 있다고 하죠?
0: 네, 이탈리아는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를 했는데요. 사실 최근까지 그 펩 가르디올라 저 맨시티 감독 선임을 추진하면서 굉장히 공을 들여왔습니다.
1: 네.
0: 하지만 가르디올라 감독이 가족과 좀 더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서 또 고사를 했고요. 그래서 그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자국 감독 선임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피를로 네. 감독이라든지 콘테 감독, 만치니 감독 등이 후보로 또 거론이 되면서 다시 가르디올라 감독 선임에는 실패하고 자국 감독 선임을 또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그밖에 축구 소식 전해주시죠.
0: 네, 북중미 월드컵 최우수 선수죠. 골든볼 수상자 로드리 선수가 그 허리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소속팀 맨시티의 마레스카 감독이 이 사실을 알렸고요. 사실 로드리 선수는 좀 몸 상태가 좋지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1: 네.
0: 스페인 국가대표로 월드컵 전 경기에 출전해서 우승을 또 이끌었는데 좀 허리 통증이 있으면서 일단은 수술을 받게 됐고요. 당분간 새 시즌에는 좀 결정이 좀 유력한 상황입니다.
1: 네. 자, 소식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축구 소식 중앙일보의 박민 기자였고요. 이어서 프로야구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포츠 서울의 김동영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자, 새로 영입된 외국인 투수들이 KBO 리그 데뷔를 앞두고 있죠.
2: 네, 전반기 막판부터 팀별로 외국인 선수를 꽤 많이 바꿨죠. 이제 데뷔를 앞둔 투수들이 있는데 일단 한화 브루스 짐머맨이 내일이죠. 26일 홈에 일제전에 등판합니다.
1: 네.
2: 시속 140km대 중후반 속구를 던지고 변화구도 다양하게 구사하는 왼손 투수. 커맨드가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한화로서

0: 부분은 반드시 오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삼성도 아리엘 후라도 부상 대체 선수 오스틴 보스가 내일 등판합니다. 메이저리그에서 무려 210경기나 등판한 거물인데
1: 네.
0: 또 지난해는 일본 프로야구에서도 뛰었고 아시아 야구를 안다는 점이 또 강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0: LG도 카를로스 카라스코를 데려왔는데 메이저리그 팬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2017년 사이영상 투표 4위까지 오른 거물이고요.
1: 네.
0: 커리어만 놓고 보면 역대 최고를 논해도 되는 정도의 선수인데 이제 39세라는 나이가 좀 걸리긴 합니다만 그래도 LG는 기대를 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네. 자, 프로야구 오늘 5경기가 열렸는데 먼저 잠실로 가보죠. 에이스 원태인을 앞세운 삼성이 잭 로그가 출격한 두산과 맞붙었는데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0: 네, 삼성이 4대1로 승리했습니다. 어제 15대4 대승에 이어서 연이틀 승리를 거뒀고요. 7연속 위닝 시리즈 확보했습니다.
1: 네.
0: 최근 3연승도 달리고 있고요. 원태인이 6이닝 1실점 퀄리티 스타트 호투로 시즌 5승째 따냈습니다. 6월 16일 키움전 이후로 39일 만에 퀄리티 스타트 만들었고요.
1: 네.
0: 1회 말 먼저 1점 주긴 했습니다만 3회 초 구자욱의 2타점 3루타 이재현 투런포로 4점 만들면서 역전했고 이게 최종 스코어가 됐습니다. 두산 잭 로그는 6이닝 4실점 패전입니다.
1: 네. 삼성 이재현은 4년 연속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했죠.
0: 네, 확실히 뜨겁습니다. 앞서 두 경기 연속 결승타를 때렸고 오늘도 홈런을 날렸네요. 2대1로 앞선 3회 초 잭로그의 속구를 받아쳐서 좌측 담장 넘기는 비거리 125m짜리 끔지막한 2점 홈런을 날렸습니다.
1: 네.
0: 시즌 10호 홈런으로 4년 연속 10홈런 달성했고 거포 유격수라는 별칭이 또 있는데 그 이름 별명에 걸맞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네요.
1: 네네. 부산 사직에서는 9연승을 노리는 KT가 전날 아쉽게 패배한 롯데와 리턴 매치를 벌였죠.
0: 네, KT가 롯데에 6대1로 승리하면서 원정 3연전 위닝 시리즈 확보했습니다. 어제는 신승이었는데 오늘은
1: 네.
0: 넉넉한 승리를 거뒀네요. 최근 9연승, 무승부가 한 경기 있어서 10경기에서 9승 1무 미친 페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1위 삼성과 승차 2.5경기 유지합니다. 선발 소영준이 6.1이닝 7삼진 1실점 퀄리티 스타트 호투로 시즌 6승 따냈고 타선은 1회 초 3점, 6회 1점, 8회 2점 내면서 넉넉한 승리를 완성했습니다.
1: 네.
0: 롯데는 선발 김진욱을 냈으나 4.2이닝 3실점으로 좋지 못했고 최근 4연패 수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1: 네. KT 힐리어드가 1회 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죠.
0: 네, 1회 초 김현수의 몸에 맞는 공으로 2사 1루가 됐고 힐리어드가 우측 담장을 넘기는 트롯 홈런을 쳤습니다. 비거리 125m. 시즌 25호 홈런입니다. 지금 홈런왕 경쟁이 기아 김도영, LG 오스틴 2파전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힐리어드가 여기 균열을 깰 기세네요.
1: 네네.
0: 오늘 완타와 볼넷을 추가로 또 더하면서 멀티히트의 3출루 경기도 치렀습니다.
1: 네, 이번엔 대전으로 가보죠. 하나와 LG. LG가 4회 100이닝을 만들면서 전세를 뒤집었죠?
0: 네, LG가 폭발한 타선의 힘을 앞세워서 9회 초가 이제 진행되는데 15대11로 앞선 상태입니다.
1: 네.
0: 1회 초 박혜민, 투런, 오스틴 솔로 홈런 등으로 석점 뽑았고 2회 초 1점 추가하면서 4대0. 2회 말 노시환이 4년 연속 20홈런을 완성하는 홈런을 때렸고 김태현도 투런포, 오재원이 또 2타점 적시타 치면서 5대4로 뒤집었습니다. 여기까지는
1: 네.
0: 하나가 괜찮았는데 LG는 9연패를 당할 수 없다는 의지가 강력한 하루입니다. 4회 초 안타 5개, 볼넷 4개, 몸에 맞는 공 1개 등을 묶어서 한 번에 9점 내면서 13대5로 넉넉히 앞섰습니다. 이후 하나에게 추격을 좀 허용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넉 점 앞선 상태입니다.
1: 네, LG 네네. 송승기, 류현진 양팀 선발이 모두 조기 강판됐죠.
0: 네, 양팀 선발이 모두 쓴맛을 본 하루네요. 송승기는 1.2이닝 5실점 강판이고 타선이 먼저 넉점 뽑아줬는데 이를 지키지 못했고요. 홈런 두 방을 맞은 것이 좀 크게 작용을 하게 됐습니다.
1: 네.
0: 하나 류현진 선수도 2이닝 4실점 강판 역시나 홈런 두 방을 맞았고요. 류현진이 2이닝 2하로 던진 거는 지난해 7월 26일 SSG전 1이닝 5실점 이후로 364일 1년 만입니다. 여러모로 좀 안 좋은 의미로 기억에 남을 하루가 되겠네요.
1: 네. 광주에서는 후반기 복병으로 떠오른 키움이 기아와 주말 2차전을 치렀죠.
0: 네, 그렇습니다. 어제는 키움이 막판에 그 안치홍의 홈런으로 이겼습니다만 네. 오늘은 기아가 9대5로 승리하면서
1: 네.
0: 전날 패배를 서력했습니다. 선발 양현종이 5이닝 3실점으로 시즌 7승 따냈고 타선은 1회만 5점 뽑

0: 넣는 등 시작부터 힘을 내면서 9대3 승리를 완성했습니다. 9대5 네. 승리를 완성했습니다. 나성범이 1회 말 선제 3점포를 터뜨리면서 2안타 3타점, 2년 만에 20홈런 고지를 밟았고, 박재현은 2홈런 경기 치르면서 2안타 2타점입니다. 그 챔피언스 필드의 홈런전을 마치면서 차량도 덤으로 얻게 됐습니다.
1: 네.
0: 김도영도 시즌 29호 홈런 날리면서 팀 승리에 힘을 보탰고, 키움은 박준현이 5이닝 5실점으로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1: 네. 자, 한화에서 트레이드된 하주석은 첫 타석에서 화끈한 이적 신고를 했죠.
0: 네, 트레이드 후 이틀 만인 오늘 7번 2루수로 선발 출전했고 1안타 1타점 2사구 기록했습니다. 3대0으로 앞선 1회 말 2사 2루 상황에서 좌중간을 가르는 적시 2루타를 치면서 기아 이적 신고 확실하게 했고요. 이후 김규성의 적시타 때 홈까지 밟았습니다.
1: 네.
0: 6회 말과 7회 말 몸에 맞는 공으로 출루하면서 3출루 경기도 완성했습니다.
1: 네, 기아는 투수진 변화가 크죠?
0: 네, 정신없는 하루였다고 할까요?
1: 네.
0: 일단 이영범이 하나로 떠나서 이제 불펜의 한 자리가 비게 됐고, 오늘 이제 곽도기 선수가 왼쪽 내전근 부상 소식이 나오면서 2주 후 재검진 예정입니다.
1: 네.
0: 일정 기간 자리를 비우게 됐고, 이 곽도기 부상 때문에 기아 구상이 살짝 엉키는 모양새가 됐는데, 아시아쿼터 시라카와를 불펜으로 돌리고 이의리를 선발로 쓰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곽도규가 빠지면서 이의리를 그대로 불펜으로 쓰고 시라카와도 그대로 선발로 계속 나가게 됐습니다.
1: 네, 인천에서는 중위권 싸움의 분수령이 될 NC와 SSG의 경기가 있었죠.
0: 네, SSG가 10대4로 승리하면서 위닝 시리즈 확보와 함께 4연승 달립니다. 최악의 위기라고 했는데
1: 네.
0: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이고요. 선발 김건우가 5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하면서 시즌 3승째 따냈고, 타선에서는 안상현, 박성한, 조용우 등이 홈런을 치면서 활발한 공격력을 보여줬습니다.
1: 네.
0: 장단 12안타 날렸고, NC는 토다가 4.1이닝 6실점으로 흔들리면서 어려운 경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1: 네, SSG의 핵심 최정 선수 고관절 수술로 시즌 아웃됐죠.
0: 네, 이미 전반기 때 검진 결과 고관절 쪽에 이상 자체는 확인이 됐었는데, 고관절 부위에 돌출된 뼈가 있다 보니까 이게 자꾸 통증을 유발하는 상황이었고,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근데 이게 국내외 의료진을 네. 두루두루 체크한 결과 수술로 결론이 났고, 오는 8월 11일 미국에서 수술을 받습니다. 실전 복귀까지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올 시즌은 아웃이고요.
1: 네.
0: 강제로 2027년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네. 자,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의 이정훈은 오늘 무안타 침묵하면서 3할 타율이 깨졌네요.
0: 네, 좀 아쉬운 소식입니다. 오늘
1: 네.
0: 홈에서 열린 LA 에인절스전에 6번 우익수로 선발 출전했습니다만 4타수 무안타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타율이 3할 1위에서 2할 9푼 9리로 떨어졌습니다.
1: 네네.
0: 이정호가 마지막으로 2할 때 타율 기록한 게 5월 31일인데 이 55일 만에 다시 2할 때가 됐고요. 한 6월 달에는 월간 타율 3할 4푼 치면서 아주 좋은 페이스였습니다만
1: 네네.
0: 7월 들어서
1: 그렇죠.
0: 2할 2푼 4리로 좀 처지면서 다시 좀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1: 네. 샌디에고의 송승문은 4경기 만에 출루했죠.
0: 네, 오늘 마이애미 원정 경기에 9번 3루수로 선발 출전했고 2타수 무안타입니다만 볼넷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20일 캔자스 시티전 이후 닷새 만에 경기로는 4경기 만에 출루입니다. 3회 첫 타석은 삼진, 5회 초 희생번트를 댔고 7회 초는 뜬공으로 돌아섰습니다.
1: 네.
0: 9회 초 마지막 공격에서 볼넷을 골라서 1루를 밟았고 후속타가 터지지 않으면서 추가 진루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1: 네, 소식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프로야구 소식 스포츠 서울의 김동영 기자였습니다.

0: 스포츠 스포츠 함께하고 계십니다. 9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리는 토요 스포츠 와이드 시간입니다.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여자 배구 대표팀이 인도네시아와의 평가전에서 2연승을 거뒀죠.
1: 네, 차상현 감독이 이끄는 우리 여자 배구 대표팀이 오늘 열린 인도네시아와의 2차 평가전에서 세트 점수 3-1로 이겼습니다. 네. 이틀 전 1차전 승리에 이어서 2연승 달렸는데요. 이고은, 강소희, 정우영 등 이런 주전 선수들을 대거 가동했습니다. 네. 오늘 경기 최고 득점자는 주장 강소희 선수였는데요. 혼자서 16점을 퍼부었습니다. 네. 나연수 선수가 블로킹 3개를 포함해서 13점, 그리고 이주아, 박여름, 정우영 선수까지 골고루 활약을 했는데요. 무엇보다 이 팀 블로킹 스코어가 17-3이었습니다. 네. 높이에서 완벽히 상대를 제압을 한 건데요. 네. 대표팀은 내일 3차전을 치른 후에 이 동아시아 선수권과 그리고 아시아 선수권을 향해서 본격 재정비에 들어갑니다.
0: 네. 브라질과 평가전을 치른 남자 배구 대표팀 결과도 전해주시죠.
1: 네. 이사나의 라미레스 감독이 이끄는 남자 배구 대표팀이 이 충북 제천체육관에서 세계 강호 브라질과 맞붙었는데요. 지난 1차전은 역전승을 거뒀는데 오늘 열린 2차전은 아쉽게 졌습니다. 남자 대표팀은 세트 점수 1-3으로 지면서 1승 1패 기록했는데요. 브라질이 2군 중심이긴 한데 이번 2차전에서는 신장 218cm의 거인 마이콩 프랑카가 합류를 했습니다. 확실히 이 브라질의 높이가 달라졌는데요. 블로킹 싸움에서도 3-11로 밀린 게 좀 아쉽기도 했어요. 네. 그래도 우리 대표팀 오늘 임성진 선수가 18득점, 그리고 신호진이 14득점, 정한용이 12득점으로 좋은 공격력을 보여줬으니까요. 네. 2026 아이진하고 아시안게임, 그리고 아시아 선수권을 앞두고 귀중한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0: 자, 배드민턴 여자 복식 백하나 이소희조는 중국 오픈 결승 진출에 실패했죠.
1: 네, 여자 복식 세계 4위 백하나 이소희조가 중국 오픈 여자 복식 준결승에서 세계 1위인 중국의 류선수 탄닝조를 만나서 0-2로 졌습니다. 네. 경기 시간도 36분밖에 안 걸릴 정도로 상대 기사가 무서웠거든요. 네. 사실 이 조가 그 지난해 12월 왕중왕전에서는 백하나 이소희조가 꺾고 우승까지 차지해서 상대 선수들을 펑펑 울렸던 그런 기억이 네. 있는데 올해는 좀 다릅니다. 올해 들어서 백하나 이소희조가 이 중국조에게만 5연패를 당했거든요. 뭐 파워와 스피드에서 밀리면서 이번에 그 경기 1게임에서는 9점, 2게임에서는 10점대에 그쳤습니다. 네네. 이 공이용 김혜정조도 16강에 탈락하면서 이번 대회 한국 여자 복식의 결승 진출을 무산됐는데요. 그래도 공이용 선수가 무릎 수술 후에 복귀해서 직전 그 일본 오픈 우승을 거머졌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여자 복식조 올 그 8월에 열린 세계선수권, 그리고 9월에 열리는 아시안게임에서 중국의 벽을 어떻게 넘을지가 가장 큰 숙제로 남았습니다.
0: 네. 자, 남자 복식 서승재, 김원호조는 조금 전에 막 4강전을 시작했죠?
1: 네, 4강전을 앞두고 있어요. 이 남자 네. 복식의 김원호, 네, 서승재조가 준결승전에서 영국의 이 벤 레인, 션 벤디존과 대결을 합니다. 네. 경기 시간을 조금 밀렸거든요. 원래는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특히 이 김원호 서승재조가 지난 1월에 말레이시아 오픈 4강전에서 이 조를 상대로 기적 같은 역전승을 했던 그런 네. 기분 좋은 네.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억을 좀 살려서 승전보를 전해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0: 네. 2026 아시안게임 대비 양궁 스페셜 매치가 끝났죠?
1: 네. 우리나라 양궁 대표팀이 진천선수촌에서 20일부터 24일까지 2026 아시안게임 대비 스페셜 매치를 치렀습니다. 단순히 활만 쏘는 게 아니라 경기장 환경을 그대로 재현을 했고요. 네. 뭐 일본어와 또 영어 장례 방송, 또 관중 소음까지 스피커로 틀어놓고 실전처럼 대결을 펼쳤습니다. 네. 이 양궁 대표팀은 아시안게임 대표팀과 일반 국가대표팀 이렇게 맞붙었어요. 단체전과 개인전, 또 혼성 단체전 이렇게 반복해서 대결을 했습니다. 네. 리커브 남녀 단체전 모두 아시안게임 대표팀이 6-2로 승리하면서 우세를 보였고요. 개인전에서는 여자부의 이윤지 선수, 그리고 남자부에서는 서민기 선수가 정상에 올랐습니다. 네. 양궁협회는 이번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전지훈련을 거칠 예정이고요. 아시안게임 금빛 시위를 당길 예정입니다.
0: 네. 종합격투기 최두호 선수가 오는 9월 UFC 4승에 재도전하죠.
1: 네, 최두호 선수가 오는 9월 2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UFC 331 출전을 확정 졌습니다. 상대는 베테랑 파이터 파트리시우 핏불인데요. 최두호 선수 과거 3연승을 달리다가 3연패를 당하고 군 문제 해결 후에 돌아와서 다시 3연승 달리고 있습니다. 산토스를 잡고 직접 핏불 나와라 하고 이렇게 콜아웃을 외쳤는데 이게 네네. 성사가 됐어요. 이 핏불이라는 선수가 벨라토르 패더급 그리고 라이트급 두 체급 챔피언 출신의 베테랑이거든요. 네. 최도호 선수가 이번에 피프까지 제압을 하면 4연승과 함께 그 UFC 패더급 공식 랭킹 진입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도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최도호 선수가 지금 3연승 다시 달리고 있기 때문에 제2의 전성기 맞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프랑스에서 열린 e스포츠 월드컵 롤 부분은 D플러스 기아의 우승으로 끝났죠.
1: 네.

0: 클로스기아가 결승전에서 홈팀인 유럽의 카라멘코프를 3-0으로 꺾고 e스포츠 월드컵 우승컵 들어올렸는데요. 네. 간절했던 만큼 보답을 받아서 뜻깊다라는 소감도 남겼습니다.
1: 네, 토요 스포츠와이드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스포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창진이었습니다. 스포츠 스포츠.

0: KBS 58분 날씨.
1: 내일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구름 많겠고 그 밖에 전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저녁 사이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권, 제주도, 모레 아침부터 저녁 사이엔 수도권과 강원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 제주도는 10에서 50mm, 충청권과 경상권은 5에서 40mm, 전라권은 5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모레 소나기에 의한 예상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는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지만 남부지방의 낮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특히 전남, 대구, 경북, 경남에는 최고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으로 올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되어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또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무덥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6도, 전국이 22도에서 26도, 낮 기온은 서울이 33도, 전국이 29도에서 37도입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8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형호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이동은 누구에게나 일상의 시작입니다. 출근을 하고 병원에 가고 가족을 만나러 가는 평범한 일상도 편리하게 이동을 해야 하는데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쉽지가 않죠.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택시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택시는 휠체어 이용자가 차량 옆문으로 편리하게 승하차할 수 있게 접이식 슬로프와 휠체어 고정장치를 갖췄고요. 보호자도 함께 탑승할 수 있도록 넉넉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전용 차량이 아니라 일반 시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 모델인데요. 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모두 12대를 시범 운영한 후에 이용 만족도와 운영 성과를 분석해서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택시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교통문화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돼서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기대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영화 속 장애 공감 토요 초대석 행복충전소 장애인 보조기구 정보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 곡입니다. 양혜승의 화려한 싱글.

0: 영화를 통해 장애에 대해 잘 알아가고 장애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영화 속 장애 공감, 신의 21 조현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영화 이야기 만나볼까요?
1: 네, 오늘 방송에서는 이상철 감독의 그녀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류승연 작가가 실제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운 시간을 바탕으로 쓴 에세이 사양합니다, 동네 바보 형이라는 말을 영화화한 작품입니다. 그녀에게는 류승연 작가가 솔직하게 다양한 일화와 감정을 책에 기록한 것처럼 장애 아동을 키우면서 부모가 겪은 현실 자체에 집중한 작품입니다. 영화 밀수, 드라마 옥시부인전 등에 출연한 김재화 배우가 장애 아동을 키우는 상연 역으로 열연했습니다. 2024년에 개봉해 국내 관객들을 만났고요. 그에 앞서서 2023년 서울 독립영화제에 초청돼 열혈 스태프상을 수상했고요. 2024년엔 주연을 맡은 김재화 배우가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에서 여우주연상을 거머쥐었습니다.
0: 예. 자, 그러면 먼저 줄거리 소개를 해주시죠.
1: 네, 정치부 기자인 상현은 올해의 기자상을 받을 정도로 유능한 언론인입니다. 40대에는 정치부 부장, 50대에는 편집국장에 오르길 꿈꾸고 있었는데요. 돌연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물론 상현은 임신을 하고서도 일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았지만 출산 이후 그녀의 삶이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어릴 적부터 성장이 더디던 둘째 아들 지우가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무척 충격적인 소식이었지만 완벽주의자인 상현은 특유의 에너지를 발휘해 아들 지우를 또래들과 다를 바 없이 키우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러나 장애 아동의 부모로서 살아가는 건 생각보다 녹록지 않음을 상현은 지우를 키우며 온몸으로 체감하게 됩니다.
0: 실제 장애 아동을 키운 작가의 경험이 담겨서 그런지 영화에도 현실적인 일화들이 많이 담겨 있겠는데요.
1: 네, 영화가 류승연 작가의 실제 삶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긴 한데요. 등장인물과 사건은 또 극영화답게 재구성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류승연 작가가 시나리오 작업에 참여를 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고 영화가 다큐멘터리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서 이상철 감독과 오랜 시간 토론을 거듭했습니다. 그렇게 세심하게 조율된 상현의 일화들, 뭐 예를 들면 예기치 못한 아이의 장애 판정과 그로 인해 느낀 당혹스러움, 육아 현장에서 마주한 차별과 같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들, 시간이 흘러 자신과 아이의 관계를 재정립해 나가는 상현의 성장 같은 것들이 영화에 순차적으로 묘사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영화가 상현을 고난을 극복한 숭고한 영웅처럼 묘사하진 않습니다.
0: 그러면 상현이라는 인물은 어떤 엄마로 표현이 되나요?
1: 네, 이 이상철 감독이 원작 에세이를 읽으면서 가장 크게 와닿은 것이 엄마의 솔직한 감정이었다고 하는데요. 오직 경험한 사람만이 들려줄 수 있는 말이 있는데 그 말에 대한 믿음과 존경, 감사, 바람 같은 것들을 영화에 표현하고 싶었다고 이상철 감독은 말합니다.
0: 예.
1: 그래서 영화에서 상현은 헌신적인 엄마 혹은 모든 고난을 씩씩하게 헤쳐나가는 영웅으로 등장하는 대신 지우를 깊이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종종 지쳐 주저앉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는 아이에게 화를 내다가 또 미안해져서 아이를 안아주기도 하고 작은 성장 하나에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하기도 합니다. 이런 복합적인 상현의 감정이 영화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데요. 류승연 작가도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며 폭발하는 부모의 감정들을 숨기지 않는 점이 좋았다면서 김재하 배우가 육아를 하면서 느끼는 분노, 절망, 죄책감 같은 것들을 잘 표현했다고 전했습니다.
0: 예, 김재화 배우는 상현이라는 인물을 연기하면서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뒀을까요?
1: 네, 김재화 배우는 감정을 과장해 드러내기보다 버티는 엄마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상현이 이미 10년간 아이를 키워왔기 때문에 매 순간 울고 무너질 만큼 약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하고요. 감정을 꾹 참고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부모의 심정 묘사에 더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김재하 배우의 좀 코믹하고 유쾌한 모습을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봐오셨을 텐데요. 이 그녀에게에선 김재하 배우가 좀 무표정하고 또 생각에 잠긴 듯한 그런 침묵하는 모습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김재하 배우는 상현을 연기하기 위해 원작 에세이를 수차례 읽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을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삶이기 때문에 그들을 최대한 이해하려 했고 아이를 낳고 키우며 상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연기했습니다.
0: 예, 상현의 아들 지우는 어떤 배우가 연기를 했나요?
1: 네, 아역배우 빈주원이 이 지우를 맡았습니다. 실제 발달장애인이 아니라 비장애인 배우인데요. 그럼에도 지우를 최대한 현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류승현 작가가 빈주원 배우에게 자기 아들의 평소 행동과 말투를 계속 공유해줬습니다. 또 빈주원 배우가 류승현 작가의 아들을 직접 만나고 그 영상을 참고하면서 세심하게 준비했고요. 그 덕에 영화를 본 사람들이 진짜 발달장애가 있는 배우인 줄 알았다라고 후기를 남기곤 했습니다.
0: 예, 감독과 배우들 그리고 원작자까지 함께 고민을 한 작품이어서 그런지 관객들이 장애와 가족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1: 네, 영화에는 지우가 유치원과 학교에서 배척당하다 못해 다른 학부모들로부터 퇴학을 요구당하고 또 그들에게 끊임없이 사과를 해야만 하는 상현의 모습이 연이어서 등장합니다.
0: 예.
1: 장애에 대한 한국 사회의 편견어린 대응이나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가 맞닥뜨리는 여러 시스템의 문제를 이제 함께 영화에서 고발을 한 것인데요. 지우가 마주하는 고난 외에도 상현이 자신의 커리어와 엄마의 책임감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정치부 기자로서의 커리어를 일정 부분 내려놓고 아이를 중심으로 삶을 재구성하는

0: 그런 과정까지 현실적으로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자체가 시야를 넓혀서 장애 아동을 키우는 엄마의 경력 단절과 육아 노동의 힘듦까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1: 예, 장애를 가진 가족이 있는 분들께는 영화 속의 이야기가 더 자신의 경험처럼 깊게 다가왔을 것 같은데요.
0: 네, 실제로 그런 후기를 관객들이 많이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상철 감독은 관객이 자연스럽게 왜 장애 아동을 키운다고 해서 그들의 부모가 늘 죄인이 되어야 하지?라는 물음을 갖길 바랬다는데 이제 그런 의도가 관객들에게 잘 가닿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인 상현이 장애 아동을 키우는 위대한 영웅이 아니라 평범한 엄마로 묘사됐다는 점을 이 영화 그녀에게서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남들과 같이 자주 좌절하고 분노하고 그로 인해 아이에게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지우를 향한 사랑과 행복, 희망을 잃지 않는 상황을 복합적으로 그려낸 것이 영화 그녀에게 가장 중심이 되는 지점입니다.
1: 네, 영화 속 장애 공감. 오늘은 영화 그녀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신의 21, 조현나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어서 노래 한곡 띄워드립니다. 하동균의 그녀를 사랑해줘요.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토요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20년 동안 학교 현장에서 발달장애 학생들과 함께해온 한 선생님을 만나보겠습니다. 특수교사이자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의 저자이신 권용독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특수교사 네. 권용독입니다.
1: 자, 먼저 청취자분들께 소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 네, 저는 학교 현장에서 20년째 장애 학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을 주로 교육하다 보니까 졸업한 친구들하고 계속 연락하면서 그 아이들의 삶을 계속 지원하고 있고요. 운이 좋아서 여러 권의 책을 쓰게 됐고 아이들의 성인기 삶을 잘 준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1: 지금도 공부를 하고 계신가요?
2: 개인적으로도 계속 공부해왔고 최근에 또 네, 박사과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1: 그러시군요. 현재는 서울 인공지능고등학교에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네. 특수학급과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나요?
2: 네, 우리 학교에는 3개의 특수학급이 있고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학년별로 특수학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은 6명, 2학년은 4명, 3학년은 7명의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다니고 있고 저는 3학년 학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 예, 특수교사로 20년을 보내셨다고 들었는데요. 처음 아이들을 만났던 그때와 지금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2: 시간이 꽤나 많이 흘렀지만 사실 뭐 지금도 학교 현장이랑 사회에는 크고 작은 차별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래도 하지만 분명한 건 더디지만 변해가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최근에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를 출간을 하셨는데요. 제목만 들어도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어떤 마음으로 이 책을 쓰게 되신 건가요?
2: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어울리면서 지내던 장애 비장애 학생들이 졸업 후에 사회에서 만남을 이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그래도 학교를 함께 다녔던 장애가 있는 친구들을 만나고 싶은데 졸업 후에는 만난 적이 없다.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궁금하다고 이제 얘기를 해서 제가 이런 것들을 책에 좀 적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가 사실 사회에서 살다 보면 뭐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인 분들은 주로 만나게 되는데 사실 발달장애 성인분들을 잘 만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예.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1: 그렇군요. 발달장애인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제자들과 꾸준히 인연을 이어오고 계신데요.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2: 네, 저희 특수교사들한테 되게 슬픈 이야기인데 특수교사에게는 제자가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졸업하고 나서 찾아오는 그리고 연락되는 아이들이 대체로 없기 때문인 것 같은데 예. 아마도 장애 자체가 그 원인이거나 졸업 후에 아이들의 삶에 대해서 학교와 교사의 관심이 옅어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먼저 졸업한 아이들을 계속 연락하면서 예. 만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성인기가 돼서 살아가는데 뭐 나타나는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또 교사로서 그냥 둘 수 없으니 지원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연락을 하면서 만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이제 한 20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이제 40 가까이 되는
1: 제자들이 제자가 40이 됐군요.
2: 네, 그렇게 되어서 저도 이제 제자들의 나이에 맞는 지원들을 계속 하다 보니 어려움도 생기고 그런 것들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학교를 졸업한 후가 진짜 시작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은 어떤 부분을 제일 걱정을 하시나요?
2: 아무래도 장애가 있는 자녀들 부모님들이 되게 많이 하는 말들이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이 나오게 된 이유는 아마도 이제 본인이 없을 때의 자녀의 삶을 상상할 수가 없어서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들이 장애가 있는 자녀의 독립생활, 특히나 본인이 없는 세상에서 자녀가 살아가는 걸 걱정하게 되는 것 같은데 사회는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부모가 자녀가 혼자서 삶을 이어가는 것이 당연히 힘들 거라는 판단을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 특히나 뭐 발달 장애인들은 그 지원이 이제 계속해서 오랫동안 이어져야 하다 보니까 특히나 뭐 장애가 심해서 부모의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되어지고 있는 친구들은 뭐 당장 내가 죽었을 때 내 자녀의 하루의 3끼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리고 내가 없이는 하루 종일 또 집에만 있을 텐데 이 아이는 어떻게 살아갈까? 뭐 그리고 월급을 받지 못하고 나라의 지원을 받고 있다면 또는 뭐 부모 사후에 특별한 뭐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물려받았을 때 이걸 또 누구한테 어떻게 맡길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1: 예, 현실적인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군요.
2: 네.
1: 발달장애 청년들도 다른 청년들과 같이 뭐 좋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싶을 테고요. 안정된 네. 직장을 갖고 싶어 할 텐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겠죠.
2: 네. 그래도 많이 변하긴 했는데 예. 예전에는 그 장애 의무 고용률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회사에서 일자리를 내어 놓을 때 그 회사에 있는 직무를 내어 놓고 이제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발달 장애인은 당연히 거기를 못 갔었어요.
1: 예.
2: 네. 하지만 요즘에는 그래도 발달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직무들을 개발해서 발달 장애인들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법 많은 발달 장애인들이 취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뭔가를 무조건 생산해 내야만 취업을 할 수 있다라고 했던 거에 비하면 요즘에는 일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야. 라는 사고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친구들한테 기회가 많이 오고 있지만 그래도 아쉬운 건 뭐 최저시급 기준의 4시간 근로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한 달에 사실 100에서 120만 원밖에 받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그냥 최저 생계 수준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나마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다행인 것이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곳도 많거든요.
1: 예.
2: 그럼 그런 제자들은 한 달에 10에서 3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그냥 이제 사라지게 되는 네, 그런 느낌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1: 예. 선생님께서는 보호보다는 기회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2: 네, 장애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꼭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동등한 관계에 존중받는 사람으로 대해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고요.
1: 예.
2: 꼭 장애가 있어서 도움을 받아야 하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1: 자, 20년 동안 많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 텐데요. 기억에 남는 제자, 잊지 못할 이야기가 있을까요? 있겠죠.
2: 아, 네. 뭐 아이들 모두 소중하고 다 기억에 남는데 예. 또 한 명을 선택하자면 제가 종석이라는 친구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친구가 2017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만났던 친구인데 그 친구 가정환경이 5명의 가족 구성원이 모두 지적장애인인 거예요.
1: 예.
2: 그래서 그 가족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어떠한 지원이 필요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 친구에 대한 뭐 학교 교육 지원, 취업 준비 같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제가 이제 공공후견인이 되었고 이제 신탁 지원인의 역할을 하면서 10년째 그 아이를 조금 지원해주고 같이 만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20살이 되면서부터 그 아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들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더라고요.
1: 예.
2: 아무도 그거를 알려주거나 해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 저도 너무 생소한 사회복지인데 제가 알아서 공부를 해야 되고 알아서 도와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뭐 근데 그 과정이 힘들었지만 아무튼 제가 제자들을 교육하고 부모들을 지원한 데는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서 네, 지금도 한 번씩 만나서 치맥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특수교사로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2: 네, 뭐 아무래도 졸업한 아이들이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가장 보람을 느끼고요. 뭐 학교에서는 뭐 더디지만 뭐 변화되고 발전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즐거움이 있다면 졸업 후에는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면서 이제 어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보람 있습니다.
1: 예, 반대로 마음이 무거웠던 순간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2: 네, 반대로 뭐 졸업하고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힘들게 그냥 살아가는 아이들이나 또는 뭐 오갈 곳이 없어서 집에만 있는 아이들 또는 뭐 불의의 사고나 장애로 인해서 세상을 먼저 떠난 아이들 뭐 부모님이 어쩔 수 없어서 시설로 가게 되는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좀 아픕니다.
1: 예. 자, 끝으로 발달장애 학생들과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사회에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2: 네,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이 책은 그냥 마침표가 아니라 보는 사람들이 새로운 대화를 시작하기를 바래서 썼던 거고요. 근데 교실에서 사회로 나아가고 보호에서 관계로 배려에서 권리로 나아가는 논의가 계속 네, 이어지면 좋겠고요. 발달장애인의 삶이 도움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읽혔으면 좋겠습니다. 그 책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들도 다 학교 교육이나 대학 진학, 노동과 자립, 뭐 부모와 자녀의 관계, 노화에 이르는 이런 모든 과정이 사실은 장애 비장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겪는 그런 경로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장애인의 삶이 특수한 사례로 가두어지지 않고 우리 모두가 겪는 삶의 고뇌로 함께 바라보면서 서로를 챙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예, 토요일 초대석 오늘은 특수교사이자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의 저자이신 권영독 선생님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노래 한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정한나의 어느 가수의 꿈.

0: 주시겠습니까?
1: 네. 오늘부터 몇 주간 동화 속 인물들의 성격을 통해 인간의 마음을 이해해 보려고 해요. 그 첫 번째로 백설공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살면서 누군가에게 나 오늘 어때 보여? 하고 물어본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옷을 새로 샀을 때나 미용실에 다녀왔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타인의 반응을 살피곤 해요. 그런데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내 하루의 기분이나 스스로의 가치가 완전히 좌지우지 된다면 어떨까요? 동화 백설공주에는 매일같이 이 질문을 던지며 스스로를 지독한 불안 속으로 몰아넣은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백설공주의 새엄마인 왕비예요.
0: 예, 왕비는 왜 거울의 말에 집착을 했을까요? 공주를 해치려고 할 만큼 엄청난 분노를 터뜨린 이유는 뭘까요?
1: 네, 왕비는 매일 아침 비밀의 방으로 들어가 벽에 걸린 거울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지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거울이 왕비님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라고 대답할 때야 비로소 안도감을 느껴요. 하지만 어느 날 거울이 백설공주가 왕비님보다 1000배는 더 아름답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왕비의 세계는 산산조각이 나요. 심리학에서는 왕비의 이런 상태를 자기애적 손상과 자기애적 분노로 해석해요. 과도한 자기애를 가진 사람은 내가 가장 완벽해야 한다는 환상 속에 살아가는데요. 나보다 뛰어난 존재 때문에 그 환상이 깨지는 순간 거대한 수치심과 상처를 입게 되어요. 이때 밀려오는 공포를 견디지 못해 상대를 공격하고 파괴하려는 폭발적인 분노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애적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동화 속 왕비처럼 나이 드는 것이나 타인의 성장을 성숙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외모나 지위에 과도하게 집착하면서 타인을 끊임없이 견제하고 경쟁 상대로 몰아가는 심리적 상태를 보여줘요. 타인의 아름다움이나 성공을 나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진정한 친밀감을 맺지 못하고 늘 외로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0: 예, 스스로 완벽하다고 믿는 나르시시스트가 왜 이토록 외부의 평가나 거울에 쉽게 흔들리는 걸까요?
1: 네, 거대한 나르시시스트의 겉모습 뒤에는 사실 극도로 취약하고 불안한 자아가 숨어 있어요.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스스로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외부의 평가나 타인의 인정이라는 거울을 통해서만 내 가치를 증명받으려 하는 것이죠. 실제로 미국의 심리학자 제니퍼 크로코 교수 연구진이 발표한 자존감의 조건성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인정이나 외모 같은 외부적 조건에 두는 사람일수록 스트레스 수치가 훨씬 높고 불안장애나 우울감을 겪을 확률이 비약적으로 커진다고 해요. 스스로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남의 평가에만 의존하는 특성이라 할 수 있는데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외적 승인 욕구에 깊이 빠져있는 상태로 봐요. 내면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기는 내적 자존감이 텅 비어있다 보니 오직 외부의 평가나 타인의 인정이라는 거울을 통해서만 자신의 존재 이유를 확인하려는 것이죠. 문제는 외부의 평가라는 건 내가 완벽히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세상에는 언제나 나보다 더 젊고 더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기 마련이니까요. 내 가치의 열쇠를 남의 손에 쥐어주는 순간 우리의 삶은 불안과 비교의 늪에 빠지게 되어요.
0: 예, 자기애적 성격의 사람들에게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1: 네, 극단적인 자기중심성과 자기몰입의 특성을 보이는 자기애적 성격의 사람들에 대해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즉, 그들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의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못하고 오직 나를 비추어주는 거울로만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왕비에게 백설공주나 다른 사람들은 진정한 관계의 대상이 아니라 내 완벽함을 확인받기 위한 수단일 뿐이죠. 타인을 타인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남이 보는 나에만 갇혀 있다 보니 내면의 참 자기는 더욱

0: 책장이라는 거울을 보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왕비처럼 거울아 거울아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거니? 남들보다 뒤처진 건 아니니? 라고 묻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SNS라는 거울이 보여주는 것은 타인의 가장 빛나는 한 단면일 뿐 그 사람의 삶 전체도 나의 진짜 가치도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1: 예, 남들의 평가에 휘둘리는 이 거울의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의 연습이 필요할까요?
0: 네, 타인의 시선에 고정된 눈길을 나의 내면으로 돌리는 자각 연습이 필요해요. 타인의 인정은 날씨와 같아서 언제든 바뀔 수 있지만 내가 나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마음은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뿌리가 되어주어요. 그리고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 탈중심화의 연습이 함께 이루어져야 해요. 탈중심화란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자기 몰입에서 잠시 벗어나 나를 비우고 타인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나 중심의 질문을 거두고 나라는 존재를 잠시 잊은 채 타인의 모습을 그저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수용해 보는 것이죠. 완벽해야 한다는 나만의 환상을 내려놓고 나를 비워낼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을 내 거울이 아닌 독립된 인격체로 마주하며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1: 예, 청취자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0: 혹시 타인의 말 한마디나 SNS의 반응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상처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들려오는 외부의 평가에서 시선을 잠시 내면으로 돌려보세요. 내가 내 안에서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나를 온전히 수용할 때 비로소 조바심 없이 타인을 향해 따뜻한 시선을 보낼 수 있게 되어요. 오늘만큼은 남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였을까 하고 나에게만 쏠려있던 집착을 잠시 내려놓고 내 안에 평가하는 거울을 치워보세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타인을 있는 그대로 비추어주는 따뜻한 거울이 되어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 하고 타인을 향한 진정한 관심과 호기심으로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여줄 때 우리는 비로소 외로운 격리에서 벗어나 깊은 정서적 연결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1: 예, 오늘은 자기애적 손상과 불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조은영 심리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버즈의 가시.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장애인 보조기구 정보 한신대학교 재활상담전공 남세현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지난 시간에는 휴가철을 맞아서 해변용 휠체어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준비하셨나요?
2: 네, 오늘도 역시 휴가 피크 시즌이잖아요. 예. 그래서 휴가 특집으로 쭉 가보겠습니다. 예. 시원하게 물과 관련된 보조기구 계속 소개를 해드릴 건데 사실 우리가 바닷가 가는 거 좋지만 바닷가까지 가려면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시는
1: 맞아요.
2: 분들도
1: 쉽지
2: 계시고
1: 않아요.
2: 네, 또 장애가 있으신 분들 그렇게 장거리 차도량 이동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눈을 돌려서 머무르고 계신 도심에서 가까이 즐길 수 있는 수영장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물과 관련된 보조기구들을 조금 소개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1: 예, 오늘은 도심에 머무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해변보다 가까이에 있는 수영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보조기구들 만나볼 텐데요. 자, 그러면 어떤 보조기구들이 수영장에서 요긴하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2: 네, 우선 제가 매번 보조기구 말씀드릴 때마다 그 기구가 필요한 상황을 먼저 좀 말씀드려보는데요. 예. 수영장에서 장애가 있는 분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수영장 바닥들이 주로 타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물기가 젖어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미끄러운 상태가 되다 보면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도 넘어지는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1: 저도 수영장에 가면 가끔은 미끌미끌해서 네. 넘어질 뻔한 사례가
2: 맞아요,
1: 있거든요.
2: 맞아요. 그리고 예. 지체장애 있으신 분들 특히 목발 짚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한두 번씩 이렇게 넘어짐 사고 때문에 골절 입으시거나 크게 부상당한 경험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영장 같은 공간에서는 목발을 짚으시거나 아니면 다리가 조금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아예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게 넘어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 그런데 수영장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휠체어 사용이 많이 불편할 것 같은데요.
2: 그렇죠. 일반 예.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시면은 녹 쓰는 문제도 생길 맞아요. 수 있고 또 밖에서 타던 휠체어가 위생상의 문제 때문에 수영장에 이렇게 들어가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서 예. 그래서 이제 특별히 물과 관련된 보조기구로 우리가 지금 해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어떤 보조기구가 있을까요?
2: 네, 우선 제가 제안드려보는 보조기구는 수영장에서 샤워용 휠체어라고 하는 제품을 비치하고 사용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1: 샤워용 휠체어는 어떤 제품인가요?
2: 네, 제가 목욕 보조기구로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휠체어 몸체가 PVC같이 녹슬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져 있고요. 또 등받이나 시트 소재도 망사처럼 물이 잘 빠지는 소재를 사용해서 만들어 제품입니다. 앞서 수영장 내에서 제가 이제 이동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그 문제도 해결하고요. 또 수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샤워를 할 때도 그대로 사용하시기가 편리하겠죠. 예. 그리고 또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는 수영장의 경우에는 이런 휠체어를 탄 채로 그대로 물속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기도 합니다.
1: 예. 수영장에서 겪는 또 다른 어려움은 물속에 들어가고 물에서 나오는 동작일 것 같은데요. 해결이 가능할까요?
2: 네. 이것도 몇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영장은 물에 들어가는 곳이 직각으로 꺾여 있는 절벽 같은 벽에 사다리가 달려 있어서 그걸 잡고 들어가거나 그냥 물로 뛰어들고 올라와야 하는 구조가 많잖아요. 네, 우선은 방금 소개해드렸던 샤워용 휠체어처럼 물에서 사용할 수 있는 휠체어를 타고 수영장 물속으로 들어가거나 혹은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수영장에 들어오고 가고 나오는 것을 좀 더 편리하게 해드리려면 수영장의 구조가 좀 바뀌면 좋습니다. 최근에는 수영장 설계할 때부터 장애인도 물속에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완만한 경사로를 설치해 놓거나 아니면 보행이 좀 쉬운 계단을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기도 한데요. 처음부터 그렇게 건설되지 않은 수영장을 위해서도 임시로 혹은 부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경사로나 좀 더 완만한 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물속으로 통하는 계단이나 경사로가 기존에 없는 수영장이라도 보조기구를 부착해서 활용할 수가 있는 거군요.
2: 네, 맞습니다. 설치용 계단이나 경사로는 말 그대로 수영장 풀 벽에 고정시켜서 설치할 수 있는 제품들입니다. 가장 먼저 설치용 계단, 흔히 뭐 액세서블 스테어라고 얘기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장애로 인해서 보행이 좀 불편하거나 또 상지장애로 인해서 수영장에 들어가고 나오는 것이 좀 어려운 분들, 또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에게 유용한 제품입니다. 흔히 우리가 가드레일이라고 부르는 손잡이하고 그 다음에 계단식 바닥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역시 물속에서도 녹이 슬지 않도록 스테인리스 스테인리스 재질의 금속에 PVC 코팅을 하거나 유리섬유 같은 재질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수영장 깊이에 따라서 계단의 단수를 4칸부터 6칸까지 맞춤식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모델들이 나오고 있고요. 폭이 한 76cm 정도의 계단의 각 칸에 미끄럼 방지 재질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뭐 아쿠아 트랙 레더, ADA 이지 스테어, 이지 아쿠아 스테어 같은 제품들이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게 해외 제품들인데 우리 돈으로는 거의 한 3,400만 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1: 가격이 조금은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2: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기존의 장애인이 아예 접근할 수 없게 만들어진 수영장을 전부 공사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 공사 안 하고 간편하게 설치하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공사비에 비해서 저렴하다고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제품으로는 설치형 경사로 액세서블 램프라고 하는 제품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설명해드렸던 설치형 계단과 거의 비슷한데 계단식으로 이렇게 층층이 가는 바닥판 대신에 완만한 경사로 물속에 잠겨 들어갈 수 있는 경사형판에 미끄럼 방지 테이프가 붙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깊이에 따라서 길이가 다른 모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계단 보행이 어려운 장애를 가진 분들 혹은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제품이 활용되고요. 수영장 휠체어 타고 그대로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1: 예. 앞서 소개를 해주셨던 그 샤워용 휠체어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2: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샤워용 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서울 다누림 관광센터에서 여름 휴가용 보조기기로도 무료 대여를 해드리고요. 또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보조기기 센터들 중에서도 대여를 해주는 곳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수영장에 들고 나는 걸 도와드리는 또 다른 보조기기로 수영장용 리프트라는 제품도 있습니다.
1: 예, 수영장용 리프트라는 이름부터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리프트와는 조금 다른 제품일 것 같은데 기존 리프트와는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2: 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아무래도 수영장이라는 특성상 물을 접촉할 일이 많고 또 환경 자체가 습도가 높기 때문에 안전하게 방수 처리가 되어 있는 배터리를 사용하거나 아예 전기를 쓰지 않고 수압식 실린더 형태로 사람을 들어 올리고 내리게 되어 있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보통은 수영장 풀 한쪽 벽에 고정을 시켜놓고요. 장애인을 슬링이라고 하는 그네 같은 안장에 태워서 리프트 팔로 들어 올린 다음에 리프트 팔의 방향을 물 쪽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리프트 팔의 높이를 서서히 내려서 물속에 내려놓는 방식으로 이용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풀에 붙어서 세워져 있는 기둥에 의자처럼 생긴 리프트 판이 있고 이 리프트 판 의자에 앉으면 의자가 방향을 바꿔서 돌려가지고 물 쪽으로 향한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서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 밖에 나올 때는 반대로 작동을 하면 되겠죠. 이동식으로 활용되는 리프트도 있는데요. 이 제품은 이제 바퀴가 장착되어 있어서 기존의 가정에서 사용하는 리프트처럼 생긴 제품이긴 한데 방수 처리가 되어 있고 또 물에서도 손상되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져 있어서 아예 수영장의 다른 위치, 뭐 예를 든다면 탈의실에서부터 사람을 리프트에 태워 올려서 들어 올린 다음에 보조자가 쭉 밀고 가서 수영장 물가에서 물속에 내려주는 방식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이동식 리프트 같은 경우는 주로 배터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역시 전원 부분은 다 방수 처리가 되어 있어서 물가에서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1: 예, 앞으로는 이런 보조기기들이 더 많은 수영장에 갖춰져서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신대학교 재활상담전공 남세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아진의 파초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 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해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홍준구의 세상 보기.
1: 굳이 달력을 보고 날짜를 헤아리지 않아도 한여름이 왔다는 걸 알 수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피부로 느껴지는 열기가 아니라도 소리로 알 수 있고요. 향기로도 알 수 있죠. 안녕하세요.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입니다. 창밖에서는 매미가 쉴 새 없이 울고 골목마다 에어컨 실외기가 쉼 없이 돌아가는 소리가 이어집니다. 얼음이 가득 든 컵에서는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선풍기 바람에 흔들리는 블라인드도 여름의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여름의 내음은 어떤가요? 소나기가 한바탕 지나간 뒤 올라오는 흙냄새, 뜨겁게 달구어진 아스팔트 냄새, 잘 익은 수박을 자를 때 퍼지는 달콤한 향까지 계절은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귀와 코로도 느낄 수 있다는 걸 여름은 새삼 일깨워줍니다. 오늘은 삼복 가운데 두 번째인 중복인데요. 예로부터 복날은 무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다독이며 남은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쉼표 같은 날이었죠. 꼭 특별한 보양식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잠시 쉬어가는 시간, 좋아하는 음악 한 곡에 귀를 기울이는 여유, 그리고 물 한 잔을 충분히 마시는 작은 습관도 여름을 이겨내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여름의 소리에 잠시 귀를 기울이고 여름의 향기도 찬찬히 느껴보시면 어떨까요? 팀의 노래 듣습니다. 사랑합니다.

김준구의 세상보기 방송 내용 소개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한국장애인상담협회 김현영 회장과 함께하는 공감하고 응원하고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시각장애인 이웃의 고민을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60대 여성 시각장애인의 사연입니다. 활동지원사의 부주의로 행인과 부딪히는 바람에 제법 크게 다쳤는데 보험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앞으로 활동지원사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이분의 사연에 대해 공감하고 응원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편안한 팝음악의 세계로 떠나는 원영민의 음악여행입니다. 오늘은 에스토니아의 서부 해안에 자리한 도시 합살루로 떠나봅니다. 맑은 바다와 아름다운 해안선, 그리고 잔잔한 운하가 어우러진 풍경 덕분에 발트해의 베네치아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고 하는데요. 이런 곳에서는 어떤 음악을 들으면 좋을까요? 철썩거리는 파도소리와 끼룩끼룩 갈매기 소리만 들어도 마냥 좋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오늘은 에스토니아의 합살루에서 음악여행 즐겨봅니다. 러브홀릭의 노래 먼저 듣죠. 화분.

0: 복잡한 세상사와 인간관계 지친 마음을 다정하게 어루만져 드립니다. 공감하고 응원하고 시각장애인 심리상담가인 한국장애인상담협회 김현영 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한 주일 잘 보내셨어요?
0: 네. 덕분에 잘 지냈고요. 네. 우리 회장님은 여가 시간에 TV는 잘 안 보실 것 같은 느낌이에요.
1: 왜요?
0: 그런 느낌입니다. 네. 네, 최근에 재밌게 본 드라마나 뭐 예능 프로그램 있으세요?
1: 네, 볼 시간은 사실 거의 없는데 저는 예능 프로그램은 잘 보지 않고 드라마는 한번 몰아서 이렇게 쫙 보는 편입니다. 가장 요즘에 최근 들어서 좀 그래도 재미있게 본 게 우리들의 블루, 예, 이병헌이 주연했던 예, 그 드라마를 정말 재미있게 봤습니다.
0: 네, 우리 시각장애인들 이렇게 드라마 보고 할 때 화면에서 좀 없으면 불편하지 않아요?
1: 저는 그냥 보는 편이에요. 네.
0: 그냥 봐도 네. 뭐 어느 정도 흐름은 이해하고 그렇죠. 네, 또 드라마는 내가 만드는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가끔은.
1: 네 맞습니다.
0: 해석은 나의 자유고
1: 그렇죠.
0: 감상은 나의 마음에 달려 있으니까. 네. 자 공감하고 응원하고 이번 주도 시각장애인의 사연에 공감해 드릴 텐데요. 이 내용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사연 낭독의 유하나 성우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60대 후반의 선천성 시각장애인이며 경로당 안마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봄 퇴근길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일을 마치고 활동지원사와 함께 퇴근을 하는 길이었는데 활동지원사가 집안에 일이 있다며 걸음을 재촉하더군요. 사고는 환승역 계단에서 일어났습니다. 활동지원사가 급히 계단을 오르는 바람에 저와 거리가 벌어진 채 거의 끌려가다시피 가던 중 위에서 빠르게 내려오던 사람과 어깨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붙잡을 새도 없었습니다. 부딪히면서 활동지원사의 팔을 놓쳐 어깨뼈를 다쳤고 6개월 재활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번 생활이 답답하고 우울해 한 달 만에 복귀했는데 다행히 지금은 많이 호전되어 일상에 큰 불편은 없습니다. 얼마 전 보험사에서 사고 경위를 묻는 전화가 왔습니다. 당시 저는 활동지원사에게 난간을 잡게 해달라고 분명히 말했지만 무시당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제 잘못이 아니라 활동지원사의 부주의 때문이라 생각하는데 이를 보험사의 사실대로 말해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합니다.

0: 네, 공감하고 응원하고. 이번 시간은 60대 여성 시각장애인의 사연이네요. 지하철역에서 다른 사람과 부딪혔는데 6개월 재활 진단이 나올 정도로 크게 다쳤다고요. 이분은 사고의 원인이 부주의했던 활동지원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험 처리를 할 때 사실대로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군요.
1: 이분 상당히 충격이 크셨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많이 놀라셨고. 그런데 또 이렇게 몸을 다치고 보면 막상 마음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하고 힘들거든요.
0: 그렇습니다.
1: 네. 더더욱이 지금 이것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고 그 활동지원사의 어떤 부주의 그리고 본인을 잘 본인이 보호받지 못했다라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약간의 괘씸함도 가지고 있으면서 활동지원사에 대한 어떤 그런 또 마음이 그걸 표현을 못하는 그런 답답함 이런 것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그래도 이렇게 6개월 진단을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 만에 또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네. 일을 하시는 거 보면 이분이 정말 굉장히 용기도 있으시고 정말 내공이 정말 아주 강하신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잘 이겨내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0: 그 비장애인들은 시각장애인들이 받는 충격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해요.
1: 그렇죠.
0: 단순히 다친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앞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그냥 전혀 무방비 상태로 모르는 채로 굉장히 큰 충격을 부딪혀서 받은 거거든요.
1: 그렇죠.
0: 이거 진짜 이거 공포스러운 일 아니겠어요?
1: 네, 맞습니다. 사실 막상 당시에는 그 충격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지나고 나서 봤었을 때 그때 엄청나게 이제 충격이 다가오는 거고요. 이분도 아마 그런 과정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0: 그 교통사고도 그러잖아요.
1: 그렇죠.
0: 자고 맞습니다. 일어나면 더 아프고 그러지 않습니까?
1: 네네네.
0: 네, 사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종종 있어요.
1: 그렇죠.
0: 시각장애인 이용자는 뭐 앞을 볼 수 없으니까 활동지원사가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뭐 물론 대부분의 활동지원사는 시각장애인 이용자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연처럼 이렇게 시간이 급하다든지 특정한 상황도 있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1: 그렇죠. 이분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사실 굉장히 이제 속상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 그것을 지금 상황이 활동지원사가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지 못했다라는 그런 마음이 상당히 크신 걸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또 이 활동지원사는 서비스를 해 주시는 것이 당연한 거지만 그 서비스에 앞서서 사실을 선행되어야 될 것이 이렇게 이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0: 네.
1: 더더욱이 이제 이런 계단이라든가 아니면 아주 위험한 곳에 노출이 되었을 때는 이러한 부분이 좀 더 강하게 보호가 돼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이 활동지원 선생님께서 놓치신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분 그때 조금 더 이분에게 강하게 요구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0: 사실 그 활동지원사들이 교육을 받습니다.
1: 그렇죠.
0: 보수 교육을 받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그때 가장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용자의 시각장애인의 안전이거든요.
1: 그렇죠.
0: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뭐 그런 생각 많이 드는데 어쨌든 사연 주신 분은 활동지원사에게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이런 생각 갖고 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근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거를 저 보험사에다가 그대로 말해도 되는지 걱정하고 계시잖아요.
1: 이분은 이제 그것도 그렇지만 실은 이 마음 속에 이 활동지원사가 잘못했다라는 그게 굉장히 이분은 강하게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0: 네.
1: 근데 이런 부분을 사실은 이제 자신의 어떤 화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독여가면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가면서 이거를 표현하려니 답답하신 거죠. 네. 그런데 그때 이 활동지원사가 자신을 조금 더 잘 살펴줬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상당히 크신 것 같아요.
0: 네. 그 마음은 분명히 있어요.
1: 네. 그렇죠.
0: 근데 보험사에다가 왜 그대로 네. 이야기를 못할까요?
1: 네. 이렇게 했었을 때 본인이 뭔가 좀 그
0: 활동지원사와
1: 활동지원사나 또 자신이 당할 그런 어떤 좀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까지도 염려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0: 어떻게 보면 배려가 참 크신 분이다 이런 생각도 네네, 들고요. 네네,
1: 그런 것들이 이 활동지원사로 하고 어떤 관계가 이런 일로 깨어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염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0: 그런데요. 이 보험 문제는 네. 보험사에서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서 정해진 대로 처리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도 이런 부분인데 지금 이러한 감정 표현도 사실 이분이 그걸 제대로 못하고 계시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 상황에서 아주 객관적으로 관찰이 가능한 누가 봐서도 관찰이 가능한 그런 내용을 감정을 배제하고 상황을 그대로 설명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예를 들어 보면은 그때 제가 이 계단에 난간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에게 이렇게 아주 갑자기 이렇게 충돌을 해서 이렇게 부딪혔습니다라고 그 상황을 그냥 있는 그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한 것들을 조사하시는 분이라든가 그 담당자나 아니면 그 보험사에서 나오셔가지고 그러한 것들은 얼마든지 이제 조사를 하실 테니까.

0: 그러니까
1: 네.
0: 굳이 어떤 자신의 감정을 뭐 드러내고 이렇게 하실 필요도 없으시고요. 있는 사실을 그대로만 말씀해 주시는 것이 훨씬 이 상황에서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1: 네. 사고 당시에 계단을 이용할 때요.
0: 네.
1: 난간을 잡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무시당했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네. 사연에서는.
0: 네. 맞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문제죠.
1: 네.
0: 네. 저도 사실은 호랑이도 무서워하는 꽃감보다도 무서운 게 계단이거든요. 눈에 뵈는 게 없어서 정말 무서울 게 없는데도 계단은 정말 무섭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네. 그래서 이때 이분이 조금 우리 활동지원사분이 나를 좀 더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말씀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시당했다라는 그 상황 때문에 이분이 정말 그 부분이 많이 속상하신 거예요.
1: 네.
0: 억울하시기도 하고요.
1: 아,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0: 그렇죠. 네. 그런데 그때는 저라면은 이런 방법을 택했을 것 같습니다. 딱 손을 놓고 멈추는 거예요.
1: 아.
0: 그분에게 이끌려가기보다는.
1: 끌려가기보다는.
0: 네. 어떻게 보면 이분이 이제 이끌려가면서 그렇게 이제 더 그 가속도가 붙게 되니까 강한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는 가끔 그러는 분 계시거든요.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분 계세요. 그럴 때는 딱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멈추고 있다가 그다음에 저 계단 난간 붙잡게 해주세요 라고 분명하게 요청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1: 네.
0: 네. 그럴 때는 아주 자신의 어떤 안전에 대한 문제이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이럴 때는 자신의 신변의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강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네.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답니다. 강하게요.
0: 네. 네.
1: 그런데 우리 시각장애인이 네. 이 활동지원사의 관계에서 이게 뭔가 불편한 점이 있어요.
0: 네.
1: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다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0: 네, 맞아요.
1: 네, 갈등 만들지 않으려고.
0: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바로 이분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래서 내가 이분 그래도 정말 모처럼만의 좋은 활동 지원사 만났는데 내가 이렇게 했었을 때 이 사람하고 관계가 끊어지면 어떡하지? 이러한 염려가 너무 큰 거예요.
1: 그러니까요.
0: 네. 그런데 정말 자신의 신변과 문제가 되는 안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큼은 그리고 자신이 뭔가 꼭 하고 싶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강하게 요구를 하실 때
1: 네.
0: 이제 이때 이 말이 필요한데 그 말을 하실 때는 자신의 감정을 실어서 말씀을 하시기보다는 감정을 배제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을 명확하게 표현을 해 주시는 거예요.
1: 네.
0: 나는 네가 이렇게 빨리 가면은 내가 끌려다니는 것 같아 나 기분 나빠 이거보다는 이렇게 빨리 가시면 제가 위험해요. 저 그래서 다칠까 봐 염려되거든요. 저 안전하게 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정말
1: 네.
0: 명확하지 않나요?
1: 명확하면서도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지 네. 않게 할 수도
0: 그렇죠.
1: 있겠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1: 그런데 네. 지금 한 달이나 입원을 했었잖아요.
0: 네. 그렇죠.
1: 그럼 활동지원사 입장에서는 미안하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만약 그런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0: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저는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뭐 안 볼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기분 내가 내키는 대로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이런 건 또 아니지 않나요?
1: 네.
0: 그래서 저는 명확하게 누가 오던 이분이 그동안 해오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잘한 것이 있을 거란 말이죠. 잘해주신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그동안 고생했다, 수고했다, 나를 위해서 애써줘서 감사하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1: 네.
0: 그렇지만 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안전하게 보호받지 못한 것 같아서 내가 이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지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1: 그 다음 일어날 일까지 걱정하지는
0: 그렇죠.
1: 말고요. 네, 이대로
0: 맞습니다.
1: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0: 네네네.
1: 그러면 이게 이분만의 문제는 사실 아니거든요. 어떻게
0: 이런
1: 보면
0: 정말 많죠.
1: 네, 우리 시각장애인들 활동지원사와 네.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의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에요.
0: 네, 맞습니다.
1: 그럼 활동지원사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면서 우리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지키려면 어떤 부분에 주의하면 좋을까요?
0: 지금 이분의 그 상황처럼 자신의 안전 이건 정말 누구 보다도 중요하죠.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자신의 안전에, 신변의 안전에 어떤 손상이 있을 것 같고 어떤 위급한 상황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럴 때는 구체적으로 나는 이런 부분에 불편하고 위험함을 느끼고 그리고 내가 안전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은 삼가해 주세요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고맙게 그분들이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또 그 고마움을 또 표현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정말 그 구분 짓는 것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이분에 대해 응원의 말씀 한 말씀 해 주셔야죠.
0: 이분 정말 저는 정말 놀라운 것이 이렇게 다쳐서 많이 힘드심에도 불구하고 한 달간만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퇴원하셔가지고 일을 다시 시작하셨다는 것 정말 대단하세요. 이분 그 어떠한 위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잘 헤쳐나가실 수 있는 아주 용기 있고 힘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지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 정말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저분도 나에게 잘해줬으면 하는 그런 또 바람이 있으실 텐데요. 그럴 때 자신의 안전의 이런 부분을 또 존중받고 이렇게 하시면서 활동지원사와 완만하게 잘 해결해 나가시고 잘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 이렇게 사려 깊은 분이시라면 네. 분명히 잘 원만하게 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 듭니다.
0: 네, 맞습니다.
1: 상담이 필요한 분은 한국장애인상담협회 전화 042-816-625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감하고 응원하고 한국장애인상담협회 김현영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거미의 노래 듣습니다. You are my everything.

위해서 하는 표현들 아끼지 맙시다. 휴일을 맞아 동선의 부부와 함께 텃밭에 다녀왔습니다. 텃밭에서는 흙을 만지고 과일나무와 채소들을 살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새벽에는 저수지에서 피어오르는 물안개와 맑고 시원한 공기가 또 다른 선물이 되어주죠. 그 속에 있으면 마음까지 저절로 치유되는 기분이 듭니다. 그날도 저는 일찍 일어나 아내의 처형과 함께 텃밭에 물을 주고 늘어진 줄기를 묶어주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요즘 이런저런 일로 많이 피곤하다고 하셨는데 그래서인지 평소보다 늦잠을 주무셨죠. 얼마쯤 지났을까요? 형님이 밖으로 나오시는데 처형을 보며 아주 밝은 목소리로 여보 보고 싶었어 하시는 겁니다. 그 말이 새삼 얼마나 정겹게 들리던지요. 동선의 부부는 결혼 37년 차입니다. 동선은 한결같이 처형에게 예쁘다, 좋아한다 이런 말을 스스럼 없이 합니다. 처형은 쑥스럽다며 그러지 말라고 하지만 그런 다정한 표현이 두 사람에게는 이미 일상이 됐죠. 부부 사이가 좋은 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집니다. 비단 부부 관계뿐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직장 상사와 동료, 어떤 관계에서든 때로는 격식이나 체면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큰 힘을 발휘할 때가 있죠. 마음을 열고 우유와 애정이 담긴 표현을 조금 더 자주 나눈다면 좋은 관계가 더 오래오래 이어지지 않을까요? 김종환의 노래 듣습니다. 존재의 이유.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때도 있는 거야. 넌 이해할 수 있겠지? 정말 미안해. 널 힘들게 해서. 하지만 너무 슬퍼는 하지 마. 너의 곁엔 항상 내가 있을 테니까. 우리의 미래를 위해 슬퍼도 조금만 참아줘.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네가 있기 때문이야. 널 사랑해.

0: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토요일에 팝음악의 세계로 떠나는 기분 좋은 여행, 원용민의 음악여행입니다. 음악평론가 원용민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지난 6월 말부터 발트 3국 중 한 나라인 에스토니아를 여행하고 있어요. 수도 탈린 그리고 지식의 도시 타르투까지 둘러봤는데요. 오늘은 합살루로 가본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아, 역시 이제 생소한 이름인데 약간 뭐 어디 왠지 어감상 그 뭐 이집트나 이쪽 같기도 하고 느낌이 좀 그렇죠.
0: 맞습니다. 네. 이집트 연상했어요.
1: 네, 그렇죠. 네. 오늘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지금 이제 이번 주말부터 아마도 좀 본격적인 여름 휴가 시작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요즘은 그렇죠. 예전처럼 뭐 그 한여름 요 7월 마지막 주에 휴가 확 몰리고 이러지는 않지만 연중 많이들 가시니까 아직은 그래도
0: 그렇더라도
1: 네. 7월 마지막 주에도 8월 첫 주 요 때가 아마 많은 또 뭐 공장이나 이런 데도 단체로 좀 쉬기도 하고 뭐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런 식에 잘 어울릴 법한 휴양 도시입니다. 그래서 한번 선택을 해봤고요. 에스토니아 서부 해안에 위치해 있고요. 지난 시간에 갔었던 타르투라는 곳은 수도 탈린에서 남쪽으로 한 180km 쭉 내려갔던 곳이고 오늘 들러본 이 합살루는 탈린에서 남서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약간 왼쪽으로 살짝 이렇게 비껴서 가는 거죠.
0: 네. 네.
1: 남서쪽으로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아주 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버스로 뭐 한 1시간 반, 2시간.

0: 이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맑은 바다가 있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해안선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잔잔한 운하가 어우러져 있는 그런 아름다운 풍경이 있어서 발트해 베네치아 뭐 이렇게 불린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별칭 같은 거 불리기를 상당히 붙이기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또 이제 관광객 유치나 이런 데 많이 도움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합살루라는 곳이 뭐 우리는 잘 몰랐지만 예전부터 어떤 그 치유의 도시라고 알려졌다고 합니다. 우리도 뭐 보령 쪽 가면 왜 그 머드팩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 지역 바다의 진흙이 질병 치료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825년경이라는데 그 당시 이제 이곳을 지배했던 러시아 제국의 한 군의관이 그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귀족들한테 이 지역 진흙이 굉장히 그 효과가 있다 이렇게 뭐 소개를 하면서 네. 그때부터는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 세계인이 찾아오는 그런 여름 휴양지로 이제 이름을 알리게 됐고요.
1: 아니, 벌써부터 다 퍼가면 어떡하나 그 생각부터 드네요, 저는.
0: 네. 뭐 계속 이제 뭐 밀물설 물이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계속 형성이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1: 그렇겠죠.
0: 러시아 황실과 귀족들이 이곳을 즐겨 찾으면서 그 당시에 즐겨 찾으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스파 문화가 형성이 됐고요.
1: 네.
0: 그래도 지금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닷물과 이런 성분들을 활용한 뭐 그 머드 테라피 뭐 이런 것도 굉장히 그 발전이 됐고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특히나 이제 이런 휴양 시즌에 많이 찾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0: 이곳을 대표하는 명소가 굉장히 잘 보존돼 있는 중세의 성이 있는데 합살루 주교 성이라고 불리는 이런 곳입니다. 거의 한 800여 년 전, 그러니까 13세기에 세워진 성인데 에스토니아에서는 굉장히 지금도 잘 보존이 되어 있는 그런 그 중세 시대의 요새 중 하나라고 합니다.
1: 네.
0: 성 안에 가 보면은 이제 뭐 쭉 이렇게 뭐 대성당도 있고 주교궁도 있고 그리고 걸어서 쭉 둘러볼 수 있는 성벽도 있고 성벽을 따라 이렇게 걸으면서 아래로 구시가지 또 바다를 바라다 볼 수 있습니다.
1: 너무나 좋은 관광 자원이네요.
0: 네. 이게 또 이제 이런 오래된 도시나 뭐 그 마을 이런 데 가면 흔히 전해 내려오는 뭐 이야기, 설화 이런 게 좀 있잖아요. 이곳에도 역시 그게 있다는데 우리말로 하면 이제 하얀 여인이라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데
1: 하얀 여인? 네. 네, 구미호가 생각이 좀 나긴 합니다만
0: 네. 네. 전설의 고향 생각도 좀 나고 그러죠. 8월에 이 보름달이 뜨는 밤에 그 대성당 창문에 하얀 그 여인의 형상이 나타난다.
1: 아이고.
0: 네. 이게 뭐 왜 그런지 뭐 잘 모르겠네. 어쨌든 뭐 그런 뭐 원한이 있었던 건지 뭐 이런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매년 8월에 그 전설을 딱 그 토대로 해서 그 하얀 여인의 날이라는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1: 와, 축제까지.
0: 예, 그 어떤 축제 분위기로 쫙 이렇게 휩싸인다고 합니다.
1: 무슨 토론이 계속 이어질지 저 상상은 좀 갑니다. 네. 그분이 성모 마리아냐 아니면 또 다른 여인이냐.
0: 그러겠죠. 아무래도 뭐 이제 뭐 대성당 하고 연관이 있다 보니
1: 그러니까요.
0: 그런 이야기가 있겠죠.
1: 근데 또 보름달도 뜬단 말이죠.
0: 네. 네. 보름달 그러니까 예전에 그 뭐 늑대 소년 생각도 나요. 뭐 나자리노 뭐 이런 거였나요? 네. 자, 성을 둘러싼 구시가지 이것도 이제 천천히 걸어볼 만한 이런 곳이고요. 19세기 휴양지 시절에 지어진 또 목조 주택들 이런 것들이 골목골목 좀 있어서 그런 풍경들이 관광객들에게는 또 이국적인 모습으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1: 상상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0: 네. 자, 노래 한 곡 듣고요. 이곳 합살루의 명소들 살펴보겠습니다. 여름바다, 바다가 있으니까 또 거기에 어울리는 곡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부오나세라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루이 프리마라는 가수가 불렀던 곡인데 여름 저녁에 어떤 그 낭만을 담은 여름날의 저녁은 또 이렇게 약간 특별한 낭만 같은 게 좀 느껴지죠. 뜨거운 공기는 살짝 가라앉는 그런 즈음에 듣기에 좋은 그런 노래고요. 좋은 저녁이란 뜻이라 그럽니다. 이 노래의 제목이.
1: 부에나세라가.
0: 네, 이탈리아 인삿말을 제목으로 한 거라 그래요.
1: 네. 네,
0: 이 노래 흥겨운 스윙 리듬이 들어있는 곡인데 한번 감상해 보시죠.
1: 루이 프리마입니다. 부에나세라.

0: 루이 프리마의 부어나 세라. 정말 낭만적으로 되어 있네요. 네.
1: 노래 이렇게 잔잔하게 가다가 뒷부분에 가서 굉장히 흥겨운 네. 리듬이 좀 나오는 그런 노래였죠. 네.
0: 오늘은 에스토니아 서부 해안의 휴양 도시 합살루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이어가 볼까요?
1: 네, 이곳에는 또 기차역이 또 유명한데요. 러시아 황제들이 이곳을 즐겨 찾았던 이런 곳인 만큼 넘버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귀인이 올 때는 뭔가 이렇게 보실 만한 공간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곳 기차역에도 무려 길이가 한 200m가 넘는 216m나 되는 지붕이 쫙 덮여있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0: 네.
1: 이것이 유럽에서는 가장 긴 플랫폼. 이게 이제 황제를 위한 전용 별관까지 갖추고 있는 그런 기차역인데 지금은 철도 박물관으로 꾸며져 있고요. 그리고 예전 그 기관차라든지 뭐 이런 것도 전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프롬나드라고 부르는 공간 있죠. 산책로를 얘기를 하는데 바닷가를 따라 조성돼 있는 그 해안 산책로도 굉장히 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 음악당도 이곳에 있고요. 여름철이면은 이곳에서 다양한 음악회라든지 축제 이런 것들이 펼쳐집니다. 이곳에 우리 차이코프스키 잘 알죠? 네. 차이코프스키도 이곳을 방문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도 매년 차이코프스키 음악제가
0: 호호
1: 펼쳐집니다.
0: 클래식 음악제도 있어요.
1: 네, 네. 그래서 음악의 도시로도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0: 네.
1: 이곳에 또 이제 여행 가면 아마 이 기념품으로 많이 사올 만한 것 같은데 이곳 합살루는 손뜨개 전통이 또 아주 유명하다 그래요.
0: 와, 손뜨개. 네,
1: 그 숄이 또 유명하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아주 얇고 가볍게 짜는 걸로 또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심지어 이제 시내에 가면 숄 박물관이 있을 정도로 보니까 네. 뭐 기념품으로 뭐 구입할 만한 것 같습니다.
0: 아주 좋겠습니다. 네. 네, 아내나 네, 여자친구한테 네. 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만 벗어나면은

0: 국립공원이 있는데요. 마치셀로 국립공원. 차로 뭐 한 30분 정도 이동하면 되는 거리에 있는데 습지, 초원, 숲 같은 것도 쫙 이렇게 어우러져 있어서요. 이곳이 또 이제 철새들이 도래하는 그런 나무 같은 풍경을 자아낸다고 합니다.
1: 이야.
0: 에스토니아 여행한다면 지난 시간도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먹거리 빼놓을 수 없겠죠.
1: 네.
0: 흑빵, 검은빵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었고.
1: 파르트는 없고요.
0: 네. 자, 그 혹독한 겨울을 나기 위해서 그런 절임 음식 발달이 돼 있고요. 뭐 청어를 절인 음식 지난 시간에도 소개해드렸었죠. 그리고 무스타레이브 지난 시간에 역시 잠깐 말씀드렸던 흑빵이고요. 아, 그 카마라는 게 있는데.
1: 카마.
0: 예. 뭐라고 할까요? 우리로 치면은 미숫가루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볶은 귀리라든지 호밀, 완두콩 이런 것들은 이제 갈아서 타서 마시는 건데요. 그 버터밀크 같은 데다 타서 마시는 그런 겁니다.
1: 일종의 선식이네, 선식.
0: 그렇습니다. 네. 네.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청어 요리 있죠. 절임 청어. 굉장히 정식 명칭인데 헤링가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1: 헤링가스.
0: 네. 그리고 전통 감자 샐러드가 있는데 로솔리에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1: 네.
0: 그리고 뭐 여행 중에 즐기기에 좋은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었죠. 코티지 치즈에다가 초콜릿을 입혀놓은 이건 한번 맛보고 싶어요.
1: 네. 정말.
0: 코후케라고 네. 불린다고 하는데 네. 굉장히 그 약간 슬슬 허기가 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곡 듣고요. 또 이제 다음 시간에 다른 여행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합살로 가보진 않았지만 눈부신 햇살 그리고 잔잔한 파도 이게 어우러지는 그 해변 휴양지의 풍경 이게 좀 상상을 해볼 수 있겠어요.
1: 산책로까지요.
0: 네, 그래서. 마지막 곡도 그 나른하고 여유로운 분위기에 어울리는 곡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코코모라는 노래고요. 예전에 제가 이제 뭐 휴양지 소개할 때, 그 여행지 소개할 때 잠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1988년도에 발표가 됐고요. 카리브해에 있는 한 섬을 지칭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코코모라는 이름의 섬으로 함께 떠나자. 이런 내용이고요. 예전에 그 탐 크루즈가 주연을 했었던 영화 속에 소개됐던 겁니다. 노래의 주인공은 비치 보이스고요. 예, 잘 아시는 밴드죠. 예, 이 노래 어떤 풍경 떠올려 보면서 감상해 보시죠.
1: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여행 정보 그리고 멋진 선곡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음악평론가 원영민 씨와 함께했습니다. KBS 3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심준구의 세상곡이란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0시, 저녁 6시, 그리고 밤 11시에 방송됩니다. 수도권에서는 FM 104.9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 콩으로도 청취 가능합니다. 마지막 곡으로 비치보이스의 코코모 들려드리면서 저도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아이들을 코딱지들이라고 불렀던 분이 계시죠? 종이접기 아저씨로 유명한 김영만 아저씨입니다. 아이들의 집중력이 떨어질 때면은 코딱지들이라고 부르면서 주목하게 했고 웃음을 줬는데 그때마다 아저씨는 이런 말을 덧붙이셨어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겐 언제나 응원을 해주는 내 편이 필요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칭찬해주고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 단 한 명만 있어도 우린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이정희의 바야야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이정희에게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바야였다면 어린이들에게는 종이접기 아저씨가 있었죠. 그리고 그 아저씨처럼 우리를 응원하고 위로하고 내 편이 되어줬던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 나한테는 없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돼보는 것도 좋겠죠. 내가 떠올리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좀 더 넓은 품과 사랑이 있어야겠지요.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이대화 음악평론가가 꾸며드리는 처음 그 느낌처럼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이대화 평론가 만나러 가죠. 김정수 내 마음 당신 곁으로, 나미가 부릅니다. 보이네.

0: 그 시절 스타들이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처음 그 느낌처럼 오늘도 이대화 음악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여전히 처음 그 느낌처럼에 대해서는 칭찬 일색입니다. 아, 장희숙님께서는요, 네. 이대화 평론가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대하고 있어요. 라고 하트까지 보내주셨고요. 신정희님께서도 처음 그 느낌처럼 좋아요. 라고 외쳐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 가운데 평론가님께서 이전 코너보다 좀 더 신나서 이야기하는 것 같다.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1: 아무래도 네. 이제 드라마, 영화 얘기는 저 좋아하긴 합니다만 예. 좀 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음악은 워낙 제가 좋아하고
0: 전공 분야니까
1: 네, 좀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아무래도 자기가 잘 알고 네. 네, 그런 분야에 얘기할 때가 더 편하겠죠.
1: 당연히 그렇습니다.
0: 예. 네. 자,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서 기다리는 코너 처음 그 느낌처럼 오늘은 그럼 누구부터 만나볼까요?
1: 오늘은 이승철 씨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0: 이승철 씨.
1: 네. 한국에서 노래 제일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분.
0: 뭐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1: 예. 들어갈 예, 것 같아요. 예, 예. 이건 인터뷰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예. 그 인터뷰에 실리기도 했어요. 예. 요즘 뭐 연습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아 연습은 어릴 때 많이 했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반쯤 농담이고 예. 물론 연습 많이 하시겠죠. 이제 그런데 진짜 노래를 얼마나 잘하면 이렇게 자신감에서 우러나는 표현이랄까?
0: 자신감 있을만해요. 사실 그러니까요. 노래 들어보면
1: 네. 너무 잘하시니까
0: 네, 특유의 그 감성이 있잖아요.
1: 네, 그래서 이승철 씨의 데뷔 시절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0: 부활로 데뷔했죠?
1: 그렇죠. 부활의 1대 보컬은 김종서 씨였습니다. 그런데 김종서 씨가 6개월 만에 팀을 나갔습니다. 예. 그래서 후임을 물색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2대 보컬로 낙점된 분이 이승철 씨였습니다.
0: 네.
1: 그 체제로 부활이 전성기를 맞았었죠. 처음에 김태원 씨, 그러니까 부활의 뭐 작곡을 좀 담당했던 김태원 씨는 이승철 씨한테 보컬을 부탁했던 게 아니라
0: 네.
1: 새 리드 보컬을 구하는데 도와달라고 얘기했대요.
0: 그 보컬 찾는 것 좀 도와달라고 부탁한 그렇죠. 거였군요.
1: 그런데 이승철 씨는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설득했고 시켜보니 근데 굉장히 잘하더랍니다.
0: 저는 그게 더 신기하네요. 보컬을 맡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보컬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이 그때는 노래를 좀 덜 잘하셨었나?
1: 그러니까 그때는 뭔가 이승철 씨가 본인이 스스로 막 인기곡을 만들어내거나 막 그런 게 없었던 완전 친인이기 네. 때문에 네, 여러 가지가 좀 평가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보컬이 됐다는 게 이제 오피셜한 이야기입니다.
0: 네.
1: 네. 그런데 나중에 이승철 씨가 해피투게더에 출연해서 밝힌 바에 의하면 그동안 얘기했던 것들은 그러니까 오디션을 통해서 그룹에 들어갔다. 이 얘기는 인터뷰용이었고
0: 예. 예,
1: 아주 솔직한 얘기는 아니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음향 시스템을 사오면 받아주겠다고 해서 어머니에게 부탁해서 어머니 1년 연봉어치를 사서 들어갔다.
0: 와.
1: 본인이 직접 이렇게 얘기를 예. 했습니다. 뭐 직접 얘기하신 거니까 가장 사실에 가깝겠지만
0: 그걸 기증하고 들어간 셈이었군요.
1: 그렇죠. 그래도 생각해보면 노래를 워낙 잘했기 때문에
0: 그렇죠. 예.
1: 예. 아니 어떻게 노래도 못하는데 장기사 왔다고 보컬을 했겠습니까?
0: 실제로 그리고 팬들이 들어도 노래 잘하고요.
1: 그러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부활로 데뷔한 다음에 히야라는 곡이 예,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0: 거꾸로 히야 덕분에 부활을 알게 된 분들도 많아요.
1: 그렇죠. 네. 사실 부활을 상징하는 히트곡이기 네. 때문에 그리고 선풍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이제 이승철 씨가 스타가 됐고 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초반 1, 2집 이후에 이제 이승철 씨가 솔로 앨범을 발표하면서
0: 네.
1: 나중에 부활에 다른 보컬들이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부활의 그 전성기 하면은 이승철 씨를 많이들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0: 원래는 부활의 히야가 타이틀곡이 아니었다면서요?
1: 네. 김태원 씨 작곡이 아니라 이 곡은 양홍섭 씨라는 분이 작곡한 곡인데 그 김태원 씨는 자신이 네. 만든 곡이나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부활의 타이틀곡을 만들고 싶었겠죠. 처음에는 수록곡을 좀 앨범에 채울 요량으로 다른 작곡가에게서 받아온 곡이라고 합니다. 근데 매니저가 들어보고는 아, 이게 타이틀곡이어야 된다.
0: 예.
1: 네, 이렇게 강변을 해서 그렇게 됐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작곡가 양홍섭 씨가 여자친구가 백혈병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았는데 그 여자친구를 위해 쓴 곡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0: 예.
1: 네,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음악을 들으니까 또 완전히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부활을 지금으로 만든 정말 최고의 히트곡입니다만 녹음 일정이 정말 빠듯했대요.

0: 그러니까 처음에 1집 앨범 전체가 예산이 거의 없이 제작이 됐기 때문에 주로 그랬다고 하는데 주어진 시간이 총 20시간이었고요. 네, 20시간밖에 없는데 앨범을 완성했고 그래도 희한은 두 번은 불렀답니다.
1: 이게 지금과 녹음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때는 네. 그때는 전곡을 쫙 해서 제일 잘하는 것을 뽑아냈기 때문에 지금이야 뭐 중간중간 잘하는 부분만 이렇게
0: 그러니까요.
1: 발췌를 해서 연기를 시키지만 와 단 두 번에 녹음한 거네요. 그러면.
0: 네, 지금이야 뭐 컴퓨터로 녹음하고 바로 지우면 되고 네. 뭐 다시 덧대우고 뭐 이렇게 편집하고 뭐 이런 기술들이 정말 좋습니다만. 그러니까 얼마나 그동안 많이 연습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이렇게 멋진 연주로 녹음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1: 네, 같이 들어볼 곡은요.
0: 네버엔딩 스토리도 준비했습니다. 이승철 씨가 나간 다음에 부활이 계속해서 성공을 했죠. 좋은 히트곡들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부활과 이승철이 함께하는 모습을 많은 분들이 보고 싶어 했는데 이 네버엔딩 스토리 때 오랜만에 또 모였었죠. 그리고 이때가 2000년대 초반인데 그때 사실 락밴드들의 인기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입니다. 예. 심지어 1980년대 후반에 전성기를 보낸 밴드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가요 프로그램 나와서 노래하고 뭐 그해 최고 히트곡이 된다던가 상당히 놀라웠던 기억이 납니다.
1: 노래가 워낙 좋았거든요.
0: 맞아요.
1: KBS 올해 한가위 특집으로 이승철 콘서트가 또 예정되어 있다고 요즘 뭐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자, 그럼 이승철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부활의 희야 그리고 네버엔딩 스토리.

0: 부활의 희야 그리고 네버엔딩 스토리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에서 전해드리고 있는 처음 그 느낌처럼 이번에 만나볼 가수는요.
1: 요즘은 뭐 개그 듀오라고 불리기도 하던데요. 다비치 얘기해볼까 합니다.
0: 맞아요.
1: 최근에 음원 차트에서 정말 내려갈 줄 모르는 히트곡이 하나 있습니다. 다비치의 타임캡슐이라는 곡인데.
0: 그래요?
1: 네. 2008년에 데뷔한 곡이니까. 예. 뭐 20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히트곡이 이렇게 롱런한다는 거.
0: 우와.
1: 이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그룹이 거의 없죠. 다비치 참 많은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을 것 같습니다.
0: 이렇게 롱런하는 여성 듀오? 거의 뭐 지금 거의 없습니다. 기억에 떠오르는 듀오는 다비치밖에 없는 것 같아요.
1: 또 2000년대 후반에 보컬 그룹들이 정말 많았는데. 예. 그때 이후로 살아남은 그룹들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0: 예.
1: 예, 지금 최고의 인기를 다시 한번 누리고 있는데 부러워하는 동료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0: 멤버 한 명씩 살펴보죠. 이혜리는 원래 가수였나요?
1: 원래 보컬이 아니라 피아노 전공이었습니다.
0: 이혜리 씨가요?
1: 네. 이게 재밌는데 대학교에서 피아노과에 다니다가.
0: 예.
1: 노래를 해야겠다고 마음 먹은 것 같습니다.
0: 예,
1: 그래서 연습생 생활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근데 본인도 알았을 것 같아요. 아, 나 노래 좀 하는데.
0: 예.
1: 정말 노래 잘하잖아요.
0: 그렇겠죠.
1: 피아노 안에만 있기에는 좀 아까운 재능이었을
0: 그렇죠.
1: 것 같고. 강민경 씨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일명 얼짱 출신이었죠.
0: 아,
1: 네. 어렸을 때부터 연습생 생활을 했기 때문에 뭐 중학교 때부터 이미 학교 다닐 때 이제 준 연예인이어서 공부하기가 힘들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0: 친구들은 다 연예인 할 줄 알았겠네요.
1: 네. 그래서 뭐 자꾸 보러 오고 막. 예. 그러니까 오히려 스트레스도 받고 그랬다고. 예. 하는데 네, 어쨌든 나중에 결국 연예인으로 대성을 했죠. 근데 강민경 씨가 다비치로 데뷔하지 못할 뻔했다 이런 일화가 전해져서 아주 재밌었는데, 그러니까 강민경 씨도 노래를 잘했지만.
0: 예.
1: 상대적으로 연습생 생활이 그렇게 길진 않았고.
0: 예.
1: 이혜리 씨가 너무 잘했기 때문에 약간 둘의 실력 격차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0: 예.
1: 그 둘의 실력 격차를 좀 메우기 위해서 강민경 씨가 아니라 다른 멤버를 다비치로 데뷔시키려고 했답니다. 근데 강민경 씨가 정말 이혜리 씨랑 꼭 같이 음악을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한 끝에 두 사람이 같이 데뷔할 수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0: 다비치는 어떤 노래로 데뷔했나요?
1: 미워도 사랑하니까라는 곡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008년인데요. 근데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음악적으로도 그렇고.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그 보컬 그룹들의 전성기예요. 그러니까 보컬 그룹들이 2000년대 중반에 엄청나게 인기를 끌다가 이 흐름이 진 게 이제 원더걸스 텔미 이후로 이제 아이돌 흐름이 시작되면서입니다.
0: 예.
1: 아마도 너무 슬픈 발라드 위주로 가요계가 가니까 좀 더 발랄한 것들을 아마 우리 대중들이 원했던 것 같은데.
0: 그러면 그때 당시에 다비치가 데뷔할 때 성행했던 보컬 그룹들은 그러니까 울부짖는 듯 창법.
1: 그렇죠. 흔히 소몰이라고 했었던 뭐 예를 들어 SG 워너비.
0: 예.
1: 뭐 바이브 이런 그룹들인데.
0: 아, 예.
1: 네. 그래서 그런 흐름의 하나로 데뷔를 했다 보니까 실제로 이 노래 미워도 사랑하니까는 작곡, 작사, 편곡 모두를 바이브의 멤버인 류재현 씨가 맡아서 했습니다.
0: 예.
1: 네. 그리고 다비치는 처음에 데뷔했을 때 소속사 사장님이 이제 김광수 씨였는데 이분이 그때 가요계 영향력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뮤직비디오에 이미연 씨, 이효리 씨가 동시에 출연하는
0: 거물급들이 나왔네요.
1: 그러니까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방탄소년단이 뮤비에 출연한다 이래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네, 엄청나게 서포트를 많이 받았던 데뷔였죠.
0: 미워도 사랑하니까가 데뷔곡이고요.
1: 네.
0: 같이

0: 들어볼 거군요.
1: 최근에 사랑받고 있는 타임캡슐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작사 작곡 편곡에 초록병 본부라고 써 있는데요.
2: 이름이 독특한데요.
1: 네, 독특한데 이무진 씨의 다른 이름입니다.
2: 초록병 본부가요?
1: 네. 그 이무진 씨가 왜 본명을 안 쓰고 다른 이름을 썼냐면 이무진이라고 쓰여 있으면 듣는 분들이 듣기 전에 편견을 가질까 봐.
2: 예.
1: 안 그래도 이무진 씨의 음악은 좀 자기 개성이 좀 강하게 드러나는데 사람들이 그런 걸 좀 느낄까 봐, 예, 먼저 느낄까 봐 예,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노래를 통해서 이무진 씨는 이제 작곡가로서도
2: 그렇군요.
1: 네, 큰 그 호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2: 요즘은 개그 듀오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조화로운 케미를 보여주고 있는 네. 아비치의 노래 듣겠습니다. 미워도 사랑하니까 그리고 요즘 사랑받는 노래죠. 타임캡슐.

0: 다비치의 노래 미워도 사랑하니까에 이어서 타임캡슐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이대화 음악평론가가 꾸며드리는 처음 그 느낌처럼, 자 이번엔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1: 정말 멋진 데뷔 일화를 가지고 있는 그룹이어서 한번 소개해볼까 했는데요. 브라운 아이즈입니다.
0: 브라운 아이즈요.
1: 네. 한국의 그 미드템포 R&B라고 불리는 그 장르를 유행시킨 그룹인데, 네. 뭐 2000년대 최고의 인기를 자랑했던, 네, 벌써 1년의 주인공이죠.
0: 맞습니다.
1: 네. 가끔씩 들어도 정말 좋은, 여전히 좋은 음악이죠.
0: 벌써 1년. 정말 창의적인 곡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1: 아, 이런 멋지죠. 느낌. 네.

0: 네. 또 나얼 씨 같은 경우는 브라운 아이드 소울을 결성해서 이후에 또 엄청나게 큰 인기를 끌었고요. 나얼 씨는 1999년에 앤썸이라는 그룹으로 데뷔했습니다.
1: 브라운 아이즈 전에 그러면 앤썸을 그렇죠. 시작한 거군요.
0: 4인조의 남성 그룹이었는데 예. 약간 그 노래 잘하는 보컬 그룹과 그 당시에 유행했던 남자 아이돌 그룹의 중간 형태?
1: 아, 그러네요. 좀 네. 약간 절묘한 네.
0: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그 느낌이 조금 애매해서 그런지 큰 인기를 끌지 못했는데 그때 언제나 내 곁에라는 곡으로 활동을 했고요. 윤건 씨도 재밌게도 1999년에 같은 해에 데뷔했습니다.
1: 윤건 씨는 어떻게 데뷔했나요?
0: 팀이라는 4인조의 남성 그룹이었는데 별이라는 곡 제가 이따 준비하기도 했는데 아마 귀에 익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소폭의 사랑을 받았지만 또 엄청난 인기는 끌지 못했는데 어쨌든 이 팀의 별로 활동하면서 이제 조금씩 이름을 알려가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윤건 씨가 있었던 그 팀이라는 그 그룹이 본인 말로는 이제 망한 것이나 다름없었다라고 합니다. 이 집을 위해서 완전히 새로운 멤버들을 구하는 중이었대요. 나머지 멤버들이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멤버는 윤건 씨 자신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을 그냥 바꾸자.
1: 네. 네,
0: 그래서 브라운 아이즈로 바꾸고 1년 반 정도를 연습했고요. 그러면서 찾은 아티스트가 나얼 씨였던 거죠. 네. 그러니까 같은 해 데뷔해서 좋은 음악을 발표했지만 처음에는 전혀 인정받지 못했던
1: 둘 다 그랬네요.
0: 네, 네. 두 사람이 열심히 또 연습해서 나왔던 게 브라운 아이즈였던 거죠. 그때 정말 절박했다고 하는데 둘 다 한 번씩 가수 활동을 좀 어렵게 했던 적이 네. 있었기 때문에 이번이 아니면 가수를 그만두겠다라는 심정이었다고 하고 근데 그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벌써 1년이 잘 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유를 얘기를 했고요.
1: 음반도 엄청 팔렸을 거래요?
0: 네. 브라운 아이즈 1집이 하루에 3만 장씩 팔렸대요.
1: 우와.
0: 네, 어마어마하죠.
1: 역시 그렇게 잘 팔린 데는 벌써 1년의 덕이 컸습니다.
0: 그렇죠. 음악도 좋았지만 한국에서 한 장르를 만들어낸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미드템포 R&B라고 불렀는데 그러니까 드럼 비트랑 그루브는 좀 이렇게 고개를 끄덕일 만한 네, 그런 템포와 그루브였는데 음악 특히 이제 보컬을 들어보면 굉장히 슬프게 강하게 오는
1: 저는 이게 기본이 포크 뮤직 같거든요.
0: 어쿠스틱 기타도 예, 좀 들어가고 예. 그런 느낌도 있었는데 근데 윤건 씨의 이 스타일이 이후에 많은 아티스트들이 따라하게 됩니다.
1: 예.
0: 예, 그래서 뭐 SG 워너비도 그렇고 나중에 김종국 씨도 했었고
1: 예.
0: 한국 가요계를 완전히 장악했었죠. 그래서 제 생각엔 그때 이미 그 가요계에 자리 잡았던 베테랑 작곡가들이 좀 놀랐을 것 같아요. 신인이 들고 나온 음악인데 너무 좋고 자기도 그거를 좀 스타일을 좀 따라가는 그 상황이 좀
1: 참신했고요.
0: 네, 네. 그래서 윤건 씨 입장에서는 좀 뿌듯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1: 노래도 좋았지만 벌써 1년은 또 뮤직비디오도 유명했거든요.
0: 네. 그때 김현주 씨가 나왔었던 그 복서와
1: 맞습니다.
0: 네, 사랑을 다뤘던 그 뮤직비디오 많이들 보셨을 텐데 그 드라마타이즈 뮤직비디오의 끝물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런 게 거의 제작이 안 됐죠.
1: 그렇죠.
0: 끝물이었지만 엄청나게 히트했고
1: 제가 지금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중국 배우가 남자의 복서로서는 중국 배우가 나왔었거든요.
0: 네. 그때 방송 출연을 잘 하지 않았던 이유도 뮤직비디오가 워낙 잘 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 예, 예.
0: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선 방송 안 나가도 하루에 3만 장씩 나가는데
1: 굳이
0: 네,
1: 방송에 나가고
0: 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팀의 별도 아까 얘기했듯이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윤건 씨의 벌써 1년에서 들을 수 있는 스타일이
1: 예.
0: 실은 이 별에서부터 이미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교해서 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선곡해봤습니다.
1: 그러면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 그리고 팀의 별 전해드리면서 이대화 평론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처음 그 느낌처럼에서 만나본 브라운 아이즈의 노래 벌써 1년 그리고 팀의 별까지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시고 청취자 참여란에 사연과 신청곡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끝곡 정승환의 마치 오늘처럼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조선의 21대 임금인 영조는 타고난 허약체질이었지만 80세가 넘게 사셨습니다. 당시 조선의 다른 임금들 평균 수명이 46세 정도였으니까 엄청나게 장수하신 셈이지요. 영조 임금이 무더운 여름철에 즐겨 드시던 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숫가루였습니다. 보리로 만든 미숫가루는 몸에 열을 식혀주고 기운을 북돋아줍니다. 예전 우리 어머님들도 학교 다녀온 아이들에게 큰 사발에 미숫가루와 설탕을 타서 얼음 몇 개 띄우고 내주시곤 하셨지요. 그때 그 맛이 얼마나 시원하고 고소했는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이 삼복더위의 절정이라는 중복인데요. 미숫가루든 보양식이든 잘 챙겨 드시고 더위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조경수의 노래입니다. 아니야.

0: 네, 매주 토요일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모아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수 겸 방송인 도연아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오늘이 중복이네요.
1: 그러니까요, 벌써.
0: 도연아 씨는 혹시 뭐 복날이나 무더운 날 챙겨 드시는 나만의 보양식 같은 게 있을까요?
1: 저는 무조건 고기를 먹습니다.
0: 아, 고기 먹어야죠. 든든하게.
1: 네. 제주에는 또 돼지고기가 맛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사다가 이제 구워서 먹죠.
0: 아, 그 좀 보양식, 여름 보양식과는 좀 거리가 좀 있는 느낌인데요.
1: 아니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삼계탕도 좋지만 그냥 고기를 구워서 먹으면 워낙 좋아해서 그런가 탁 먹고 이제 힘이 난다.
0: 보통은 이제 고기를 푹 고아서 골수까지 다 우러난 국물을 먹어야 힘이 난다.
1: 그게 좋은 건데 저는 아직 왜 이렇게 구워 먹는 게 좋은지.
0: 저도 구워 먹는 게 좋아요.
1: 그죠. 예. 맛있어요.
0: 어떤 분은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고기를 좋아하는데 정말 물에 빠진 고기는 절대 안 드시는 분이 있어요.
1: 뭐 희한하죠. 국에 들어가거나 이런 거.
0: 삼계탕도 별로 안 좋아하고.
1: 삼계탕도.
0: 뭐 국밥 같은 데 들어간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그런 거 절대 안 건져 드시고 그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희한하게. 고기는 구워 먹어야지 물에 적시면 안 된다.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1: 저는 뭐 다 먹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구워 먹는 게 더 맛있긴 하더라고요.
0: 어쨌든 아마 그 자신에게 맞는 보양식이 있어요. 다 있을 거예요. 체질별로. 네,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사연들 많이 와 있는데요. 도연아 씨가 먼저 소개해 주시죠.
1: 경기도 수원시에서 박은심님이 보내주셨어요. 지인이 잉어 66cm 짜리를 잡아왔길래 제가 손질하고 찜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0: 아니, 잉어 찜 그것도 최고의 보양식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근데 66cm면 엄청
1: 큰 건데요. 근데 그래서 실패해가지고 우울한 저녁이었다고. 다시 도전해 보렵니다. 사실 제 전공은 갈비찜 불고기예요. 만들어 놓으면 밥솥에 밥보다 고기가 먼저 동이 나는데 잉어를 가져오면서 다들 기대하셨을 텐데 밥만 맛있게 드신 지인들께 미안한 마음 전합니다.
0: 워낙 찜을 잘하시니까 잉어도 한번 쪄달라고 갖고 오신 모양인데 기대에 못 미쳤나 보네요.
1: 비린내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0: 비린내하고 민물고기는 그 흙내 있잖아요.
1: 그런 걸 잘 잡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민물고기 잡아오면 소금에 막 다 이렇게 씻고 막
0: 맞아요.
1: 예, 그죠. 막 갈라가지고 안에 소금으로
0: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1: 아마 제가 볼 땐 비린내나 이런 냄새를 못 잡은 것 같아요.
0: 아, 잘하면 참 맛있는데 예, 아쉽습니다. 저도 붕어찜 이런 거 참 좋아했거든요, 옛날에. 잉어찜은 많이 못 먹어봤고 붕어찜은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부터.
1: 그 집에서 이렇게
0: 아니 해서. 가끔 이제 그 고모네 집 가면은 거기가 그 개천이 있어가지고 붕어가 많이 났거든요. 그럼 이제 사촌 형이 잡아가지고 고모가 붕어찜을 기가 막히게 맛있게 사셔가지고. 여름마다 그거 먹고 힘났던 기억이 납니다.
1: 맞아요.
0: 꼬마 시절에. 자, 다음은 서울 양천구의 송동섭님. 세월 따라 노래 따라를 꼭 듣고 사는 송동섭입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나이는 86세입니다. 귀엽고 예쁜 가수 도연아 씨를 보고 싶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귀엽고 예쁜 거 어떻게 하셨어요? 도연아 씨 음반을 구하려고 했지만 풍물시장에도 없고 종로 3가에도 청계천에도 없었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 휴게소에 가봤는데 차 시간 때문에 못 샀습니다. 음반 구하기 이렇게 힘든가요?
1: 요즘에는 차도 그렇고 CD 플레이어가 다 없다 보니까.
0: 아니 그 옛날 그 CD나 아마 혹은 테이프를 구하려고.
1: 지금 아마 없을 거예요.
0: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풍물시장이나 청계천에 나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거기에도 이제 없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있어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0: 정말요?
1: 네, 뭐 주소 주시면은 제가 보내는 드릴게요.
0: 아, 그러면 송동서님께서 저희 제작진에게 그 비밀글로 주소를 하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도윤아 씨에게 전달해서 어떤 걸 보내주실 건데요.
1: 그러니까 하나되어도 있고요. 이제 예전에 것도 한
0: 오늘 신청곡이 하나되어니까 하나되어 들어있는 곡으로 앨범으로 그게 CD입니까 테이프입니까 혹은 뭐 LP입니까 뭡니까?
1: CD예요.
0: CD. CD는
1: 음반을 구하는
0: 가장 보편적인
1: CD로
0: 수단이니까.
1: 들으실 수 있나 봐요.
0: 그렇죠. 아, 송동섭님 오늘 네, 수지 맞으셨네.
1: 너무 감사하네요. 그래도.
0: 네. 자,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1: 네. 김경아님이 홈페이지로 보내주셨는데요. 자랑은 아니지만 동안이라는 소리를 듣고 삽니다.
0: 아, 자랑이시네요.
1: 네. 아마 철이 들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 나이 환갑이 지났는데.
0: 아, 그러셨어요?
1: 네. 노인 소리를 들으면 이상한 기분이 드네요.
0: 아유, 노인 아니죠. 네. 예.
1: 중년은 아니지만 왠지 공감이 가는 노래가 있어서 신청합니다.
0: 아, 박상민의 네. 중년.
1: 근데 중년 아닌가요? 환갑이 지나신
0: 요즘 환갑 갓 지나신 분은 중년이죠.
1: 그렇죠.
0: 중장년. 네.
1: 아, 중장년.
0: 중장년. 네. 이 표현이 딱 어울릴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뭐 점점 연령층 구분하는 네. 시기가 늦춰지기 때문에 네. 아직 한창 때십니다.
1: 예. 그러면은 이제 동안이라는 소리 들으면 지금 환갑이 좀 지나셨는데 네네. 한 50 초반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 아닐까요?
0: 그러시겠죠.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은 네. 마음 먹기에 따라서 충분히 청춘처럼 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그리고 저도 아줌마 이러면 어색해가지고 어머 그래 그래서 그러고 나서 제가 네. 제가 어유 참 아줌마 맞는데 너 왜 이래? 뭐 이러는 이제 혼자서 그렇죠.
0: 뭐 저도 이제 아저씨라는 호칭이 이제 익숙하지만
1: 그죠.
0: 예, 아 참 가끔 청년 이렇게 들으면은 깜짝깜짝 놀라면서 기분 너무 좋아요.
1: 저는 네. 아가씨란 말 들은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0: 가끔 제 뒷모습 보고 청년이라는 에이. 분들이 가끔 아주 간혹 네, 있었습니다. 에이. 자, 도연아의 하나 되어 그리고 박상민의 중년 들어보시죠.

0: 네, 송동성님과 김경아님의 신청곡 전해드렸습니다. 네. 도현아의 하나 되어 그리고 박상민의 중년 들으셨습니다.
1: 네.
0: 아, 이 하나 되어 네. 들으면 들을수록 네. 정말로 멋진 그 캠페인송까지는 아니더라도
1: 네.
0: 아, 같이 뭔가 잘해봐야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노래거든요.
1: 네, 힘이 나죠.
0: 근데 이 노래가
1: 네.
0: 얼마 전에 끝난 북중미 월드컵을
1: 네.
0: 소개하는 그 뉴스들이 있잖아요.
1: 네.
0: 각 방송사에서.
1: 네.
0: 근데 뉴스에서 월드컵 소식을 전할 때 이 노래가 막 흘러나왔다면서요?
1: 네.
0: 와.
1: 그렇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0: 아니 월드컵 공식 음악도 아닌데, 그러니까 네. 방송사 그 제작진들이 보기에
1: 네.
0: 적당히 어울리는 음악을 찾다가
1: 네.
0: 이게 월드컵용으로 만든 건 아니지만 너무 잘 어울렸나 보네요.
1: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스마트폰에 보면 너튜브나 이런 데서도 많이 이제
0: 아.
1: 예, 나오다 보니까
0: 예, 예.
1: 또 우리 그 팬분들이 막 이렇게 만들어서
0: 네네네.
1: 월드컵에
0: 아, 월드컵 영상에
1: 예, 선수들 예, 막 보내고
0: 아,
1: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예전 코로나 때도
0: 네.
1: 그 뉴스에서 끝날 때 우리 다 같이 하나도 힘내자고 또
0: 네.
1: 노래 나오고 그랬었어요.
0: 이야. 저희가 뭐 월드컵 하면 떠오르는 그 명곡들이 꽤 있잖아요.
1: 많죠.
0: 특히 2002 월드컵 때 뭐 윤도현 밴드라든가.
1: 네.
0: 그런데 그런 노래가 아니고
1: 네.
0: 이제 자연스럽게 도현아 씨의 하나 되어가
1: 네.
0: 전 국민의 그 의지를 하나로 모아야 할 때 대표적인
1: 네.
0: 캠페인송이 되지 않을까 앞으로도.
1: 근데 깜짝깜짝 놀래요. 저는.
0: 왜요? 봤어요?
1: 전철 안에서
0: 네.
1: 광고
0: 뭐,
1: 있잖아요.
0: 영상. 네, 있죠, 네. 있죠, 있죠.
1: 영상은 모니터. 아닌데 이제 그 이렇게 표지로 돼 있었어요.
0: 아.
1: 전철 안에 에티켓 해가지고 그런데 지하철에 에티켓 했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하는데 그때 방송국 옥대였거든요. 하는데 옆에 저 높이 날아오르게 이렇게 가사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다가 보니까 어 이거 내 노래인데 그렇고 보니까 이게 가수 도현아 하야 하나 돼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0: 아, 그러니까 노래는 안 나오고 가사가 인용된 거군요.
1: 네, 그렇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를 보면서 사진을 찍었잖아요.
0: 아니 그거 허락받고 쓴 거래요?
1: 그러니까 허락받고 이제 썼겠죠.
0: 아니 그러니까 작사 작곡가한테.
1: 네네.
0: 아 그랬겠네요.
1: 네.
0: 가수한테는 연락이 안 오라고요.
1: 안 오죠. 그러면.
0: 그래도 이제 아름아름 알려지고
1: 네.
0: 유명해지면서 이제 행사 섭외도 많이 오고 방송 섭외도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아 이거 너무 바빠지면 안 되는데.
1: 네.
0: 아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1: 네네.
0: 강원도 원주에서 왔습니다. 최동수님의 사연인데요. 여름방학이면 논두렁에서 메뚜기를 잡고 친구들과 나무 그늘에 누워 하늘을 보곤 했습니다. 더우면 우물에서 물을 길어 머리부터 끼얹고요. 아, 등목 많이 했죠. 등목.
1: 네.
0: 요즘 아이들처럼 놀거리가 많지는 않지만 하루가 길고 느렸습니다. 해질 때까지 놀다가 어머니 부르는 소리에 집에 들어가던 그 시절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그 친구들은 다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1: 이 이야기 사연을 보니까 옛날에 왜 어릴 때 다 놀고 있으면 집집마다 저녁 때 되면
0: 어머니들이.
1: 밥 먹을 때 되면 이 집 저 집에서 누구야 누구야 막 부르잖아요.
0: 네. 거의 비슷한 시간에.
1: 그러니까요.
0: 네. 아유 참
1: 네.
0: 그런 추억들
1: 네.
0: 다 비슷하실 것 같습니다.
1: 네. 자 이어서 김태훈님이 홈페이지로 보내주셨는데요.
0: 네.
1: 7월 2일 방송으로 방송 끝곡으로 나간 한명숙님이 부르신 아빠와 엄마의 왈츠를 신청합니다.
0: 아, 좋으셨나 보네요.
1: 네. 너튜브에는 없더라고요.
0: 네. 어 그래요 이 노래가
1: 이게 없나요?
0: 어 너튜브에 없는 곡도 있군요.
1: 그러니까 다 웬만하면 다 있더라고요.
0: 없는 곡도 분명히 있겠죠. 예, 저희가 준비해놨습니다. 김태훈님, 김광현님의 사연입니다. 아내가 두부 사오라고 해서 푹푹 찌는 날씨에 나갔다 왔는데 찌개용으로 안 사왔다고 뭐라고 하는 거 있지요.
1: 네.
0: 아 그럼 정확하게 말하지. 너무
1: 네.
0: 억울합니다. 이 노래로 기분 풀고 싶습니다 하면서 네. 이용복의 그 얼굴의 햇살을 청하셨어요.
1: 그 더운데 다녀오셨는데.
0: 저도 이런 경험 있어요.
1: 아 그래요?
0: 이 두부가
1: 네.
0: 종류가 많더라고요.
1: 찌개용 있고 부침용 있고.
0: 그러니까
1: 네.
0: 또 이게 애매한 게 있어. 찌개용 부침용으로 안 써 있고
1: 네.
0: 약간 이제 단단한 두부.
1: 네,
0: 이런
1: 단단한
0: 식으로.
1: 두부 있어요.
0: 그럼 뭐 어떤 게 맞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게 참 애매해가지고 잘못 사간 경우에 그 이런 그 잔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1: 그 단단한 두부를 하면 아마 부침용으로 사용을
0: 아,
1: 더 하는 거고요.
0: 찌개용은 좀 부드러운 겁니까?
1: 부드러운 거예요.
0: 아, 그렇군요.
1: 네. 그거 잘 해서 사가야지. 뭐 사실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0: 네.
1: 그래도 저도 이제 부침용은 부침용으로 사고 찌개용은 찌개용으로 삽니다.
0: 예.
1: 네.
0: 그리고 뭐 뭐 순두부도 있고 연두부도 있고 뭐 네. 종류가 많더라고요. 네.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네. 김광현님만 혼난 게 아니에요. 자, 두 곡 듣겠습니다. 한명숙의 아빠와 엄마의 왈츠, 이영복의 그 얼굴의 햇살을.

0: 네, 두 곡 들어봤습니다. 한명숙의 아빠와 엄마의 왈츠, 김태훈님의 신청곡이었고요. 방금 들으신 곡은 그 얼굴의 햇살을 이용복의 노래, 김광현님이 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경기도 의왕시에서 이현숙님 사연인데요. 친구 딸 결혼식에 다녀왔는데 주책 맞게 제가 울어버렸어요. 이상하게 요즘 결혼식에 가면 눈물이 납니다. 제 딸은 시집갈 생각도 안 하는데 왜 이러나 몰라요.
1: 아니, 아, 보통
0: 그래서 눈물이 나나 봐.
1: 그래요? 네. 보통 왜 시집 보낼 때 그 생각이 나서 눈물 그렇죠. 나고 이럴 텐데.
0: 아, 내 딸도 꼭 갈 텐데 하면서 서운해서 어쩌지. 그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네. 내 딸은 왜 안 가는 거야 이러면서.
1: 아유, 얘는 언제 갈 거야 이러면서 이제 오시는 게.
0: 아, 그런 거 아닐까요? 네. 네. 감히 추측을 해봤습니다.
1: 네. 양희열 님이 콩 게시판으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면서 이 노래를 신청합니다.
0: 아, 징검다리의 여름. 네. 아, 옛날에 많이 들었던 여름
1: 네.
0: 노래죠.
1: 네. 여름만 되면 뭐 이
0: 맞아요.
1: 노래는 뭐.
0: 다음 사연은 최이자님인데요. 얼마 전에 예능 프로그램 그 유 퀴즈 네. 거기에 박인희 씨가 나와서 이 노래를 불러줬는데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자주 불러준 노래였거든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해서 듣고 싶습니다 하면서 네. 박인희의 섬집아기를 청하셨는데 박인희 씨가 지난 7월 19일 네. 저희 방송 1호 초대석에 다녀가셨어요. 네. 그래서 옛날 얘기 많이 나누고 네. 또 좋은 노래도 많이 들려드렸는데 또 이렇게 신청곡이 들어왔네요.
1: 네.
0: 박인희 씨를 최근에 뵌 적은 없으시죠?
1: 저는 예, 뵌 적이 없어요. 예. 한 번도 직접 뵌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
0: 여기 여의도에 사시더라고요.
1: 와, 가까운 데 사시네요.
0: 예, 예. 미국에서 돌아오셔가지고 아. 여의도에 그 옛날부터 집이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뭐 앞으로 종종 뵙기로 했습니다.
1: 그러니까요. 자주 오시면 될 것 같아요.
0: 예, 예. 여전히 아주 순수하시고 맑으시더라고요.
1: 네.
0: 예. 자, 징검다리의 여름, 박인희의 섬집아기 두 곡 듣겠습니다.

0: 박인희의 섬찌박이 들으셨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은 징검다리의 여름이었어요. 양희열님과 최이자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1: 네.
0: 자, 이번 사연은 도연아 씨가 소개해 주시죠.
1: 네, 대전 동구에서 황인찬님이 보내주셨는데요.
0: 네.
1: 밤새 자동차 없어져서 찾아 헤매는 꿈을 꿨어요.
0: 아이고 저런.
1: 결국 꿈에서 자동차도 못 찾고 잠도 설쳤네요.
0: 예.
1: 뭔가 불길하기도 하고 좀 찜찜하네요.
0: 어쩌다가 그런 꿈을 꾸셨을까요?
1: 좀 이런 꿈을 꾸면 좀 찜찜해요. 뭔가를 찾아 헤매거나 그런 꿈들을 예전에 저도 한두 번 꾼 것 같거든요. 그럼 눈 뜨면 되게 찜찜해요.
0: 그 뭔가 못 이유가 찾으니까. 있겠죠. 네. 뭐 불안과 평소에 불안감이 이런 꿈으로 나타난 거 아닐까요?
1: 그러지 않을까요?
0: 네. 저도 소중한 뭔가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1: 저도 이제 항상 뭐 뭔가 이렇게 안정적이지 않을 때 그런 꿈을 꾸는 것 같아요.
0: 예, 너무 일시적이고 이례적인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부산 동래구의 윤성호님 사연인데요. 지금의 아내를 처음 만난 곳이 해수욕장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놀러 갔다가 우연히 말을 걸게 됐고 그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벌써 결혼 30주년입니다.
1: 우와.
0: 세월 참 빠르네요.
1: 네.
0: 하면서 안다성의 사랑이 메아리 칠 때 청하셨습니다. 30년. 아우,
1: 그렇죠.
0: 세월 빨리 흘러갔지요.
1: 휴가 가셔가지고 이렇게 여행하셔서 만나셨네요.
0: 네.
1: 지금도 그럴까요? 예전에는 이런

0: 노래 따라는 노래 사연을 보내면 웬만하면 소개해주고 희망곡도 들려준다고 하더군요.
1: 그렇습니다.
0: 네. 예. 그래서 용기 내어 신청해봅니다.
1: 과거에 흘러간 명곡을 청하셨어요.
0: 네.
1: 미사의 종, 나의 네. 심 선생의 노래.
0: 네.
1: 저희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사연 아무리 짧아도 소홀히 다루지 않습니다. 아주 소중하게
0: 그렇죠.
1: 잘 모시고 있습니다.
0: 웬만한 게 아니라 그냥 네. 거의 다 들려드리는 것 같아요.
1: 네, 거의 네. 다 소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끔 넘쳐가지고
0: 조금 저희가 뒤로 밀려지는 경우도 예. 있죠.
1: 그때그때 소화를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네,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예, 많이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 도봉구에서 왔는데요. 백재훈님. 얼마 전에 아내와 함께 장충단 공원에 다녀왔습니다. 날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자를 안 썼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리고 단골 족발집에 들러서 족발에 맥주 한잔 했습니다. 장충동 족발 유명하잖아요.
0: 네. 네.
1: 그러면서 안개 낀 장충단 공원을 청하셨습니다. 백호의
0: 네.
1: 노래.
0: 네.
1: 장충동 족발 드셔보셨어요?
0: 예전에 이제.
1: 많이 먹었죠?
0: 많이 먹었죠.
1: 예. 아우. 가끔
0: 요즘은
1: 그 맛이 생각나네.
0: 오래됐어요.
1: 예. 물론 동네 곳곳에 맛있는 족발집 많지만
0: 네.
1: 장충동 그 원조 족발집 아, 그거 참 맛있었는데
0: 거기까지 가서 네. 그걸 사와서 네. 포장해서 차에 싣고 가서 집에 가서 먹고 이랬던 적도 있어요.
1: 아 정말요?
0: 네.
1: 좋아하시는구나.
0: 네. 그리고 또 하나 예전에 청량리 가면 전기구이 통닭
1: 전기구이 통닭 네. 네. 맛있었죠.
0: 그대로 네. 거기 그 집이 맛있어서
1: 청량리에 유명한 집이 있었어요.
0: 네. 제가 그때 이제 미아리에 살 때니까
1: 네네네.
0: 거기 가서 그걸 또 사가지고
1: 집에 가는 길에 들러오면
0: 네,
1: 되겠네.
0: 네, 네. 그렇게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 사연을 예. 듣다 보니까
1: 맛있는 음식들이
0: 많았죠.
1: 오래가는 것 같아요. 네. 맛집도 그렇고
0: 네.
1: 자 안다성의 사랑의 메아리 칠 때 나의 심의 미사의 종 그리고 배호의 안개 낀 장충단 공원 세 곡입니다.

0: 네, 세 분의 신청곡 들어봤습니다. 안다성의 사랑의 메아리 칠 때, 나혜심의 미사의 종, 그리고 배호의 안개 낀 장충단 공원 순서로 들어봤습니다.
1: 네.
0: 윤성호님, 김인한님, 백재훈님, 네, 잘 들으셨길 바랍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매주 토요일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모아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 사연들 만나보겠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왔어요. 이순자님. 여름 휴가 날짜가 나왔는데 남편과 제 휴가가 단 하루도 안 겹치네요. 각자 휴가를 가야 하나요? 고민 상담을 해오셨습니다.
1: 네. 각자 뭐 매년 함께 했다면
0: 네.
1: 올해는 각자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0: 네. 예. 근데 보통은 7말 8초에 직장에서 또 휴가 많이 잡으시잖아요.
1: 네.
0: 어떻게 하루도 안 겹쳤을까요? 아이고.
1: 날짜가 조금 다른가 봐요.
0: 예. 뭐 좋은 또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1: 네.
0: 늘 같이 보내시다가 각자 따로 네.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
1: 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죠? 예, 예. 자, 다음 사연은 어떤 분인가요?
1: 네, 김혜수 님이 홈페이지로 보내주셨거든요.
0: 네.
1: 집에 복숭아 한 상자가 도착을 했어요.
0: 복숭아요?
1: 네. 오래전 같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0: 네.
1: 친하게 지낸 언니가 보내준 건데 매년 여름마다 잊지 않고 보내주네요.
0: 아.
1: 복숭아가 달고 맛있어요. 네.
0: 복숭아가 그 여름 제철에
1: 네.
0: 복숭아 박스에 코를 대고 있으면은 그 구멍에 이제 비닐에 뚫려 있잖아요.
1: 네.
0: 향기가 올라오잖아요. 그거
1: 아,
0: 맡아보고
1: 맞아,
0: 이게 얼마나
1: 맞아.
0: 지금 당도가 높은가 알 수 있는데 아, 요즘 복숭아 당도가 참 높더라고요.
1: 네.
0: 아, 단내가 확 올라오는데 안 살 수가
1: 근데
0: 없었어요.
1: 근데 저는 그 코를 한 번도 그렇게 맡아보지 않았어요.
0: 그러니까 직접 복숭아 표피에 대고 맡을 수는 없으니까.
1: 그러니까
0: 보통 박스에 보면은 이제 비닐 비닐이 덮여 있잖아요.
1: 네.
0: 거기 구멍이 뚫려 있고 네. 향기가
1: 아,
0: 나요.
1: 아 향기가 나는구나.
0: 예.
1: 아 왜 그 생각은 못 하고 저는 그냥 어떤 게 뭐 달지 막 이렇게 그냥 그냥 느낌으로 그냥 탁 사갔거든요.
0: 아 정말요.
1: 아 이게 코를 대고 향기를 네. 맡아야 되는구나. 진짜 몰랐어요.
0: 코 냄새 맡아보라고 뚫어놓은 거 아닐까요?
1: 아 그런 거였어요? 아 저는 또 그걸 다 믿어요.
0: 아니죠. 과일 숨쉬라고 숨구멍 뚫어놓은 건데 겸사겸사
1: 네. 네,
0: 활용하는 거죠.
1: 근데 저는 매년 이렇게 보내주신다는 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0: 야 직장 과거 직장에서 친하게 지낸 분인.

0: 근데 네. 복숭아를 매번 보내주신다.
1: 그러니까.
0: 요즘 복숭아 농사를 지으시나?
1: 근데 여기 보면 직장에서 일하던 친한 언니인데 네. 농사 짓지는 않는 것 같기도 하고.
0: 모르죠. 뭐 귀농해가지고 뭐 또 농사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있지만. 원래 그 본가에서
1: 아,
0: 네, 친정에서 그래서. 짓는 뭐 농사일
1: 그,
0: 수도 있고.
1: 그래도 잊지 않고 이렇게 매년 보내주는.
0: 고맙죠.
1: 그럼요.
0: 맛있게 드시면
1: 네.
0: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조복길님 콩게시판 사연인데요. 벌써 한 주가 지났네요. 모든 일이 힘들어도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은 힘을 내게 됩니다. 아, 사연을 주시면서
1: 네.
0: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이명웅의 노래를 청하셨어요.
1: 네. 네.
0: 그렇죠.
1: 그럼요.
0: 힘들어도.
1: 세월 따라 노래 따라 들으면 한 주가 딱 끝나가는 거죠.
0: 네. 그리고 가족이 잘 지내고 행복하고 좋아하는 뭐 건강한 모습 보면은 아무리 힘들어도 힘이 나는 게 가장들인 것 같아요.
1: 네.
0: 네. 자, 오늘 많은 분들의 사연과 함께 했는데 여러분도 방송 들으시다가 듣고 싶은 노래가 생기신다면은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청취자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연과 신청곡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매주 토요일마다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명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려야겠네요. 도연아 씨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스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병을 구원하는 도리가 오직 약을 쓰는 데 있다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그 앞에 먼저 이렇게 적혀 있기도 합니다. 몸을 편하게 하는 근원은 반드시 음식의 힘에서 얻어야 한다고 말이죠. 한자로 약식동원, 그러니까 음식이 곧 약이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1년 중 가장 더운 삼복의 두 번째 날 중복입니다. 일상의 먹거리뿐만 아니라 특별한 보양식까지 챙기면서 건강을 위한 지혜를 발휘하는 날이기도 하죠. 몸과 마음이 모두 든든한 하루 함께 시작해 볼까요? Eternal Flower, 천년화, 천년만세, 여성 국악 실내악단 다스름의 연주입니다.

그때요. 흥보가 제 형님 놀보를 드릴 양으로 음식상을 드린 흔디!

밤새 놀아야지. 낙지연 보공 이름에 시금치로 김치 가진 양념 매겨놓고 엮어져 토적이며 절창 먹기.

참기름에다 붕동 넣고 만난 간장을 회회 둘러.

판소리 흥부가한 대목, 음식 타령이었죠. 서희철의 목소리로 만나셨고요. 앞서서 만난 곡, Eternal Flower, 천년화, 천년만세, 여성 국악실내악단 다스름의 연주였습니다. 천년만세 우아한 선율에 이어 판소리까지 함께 했는데요. 잔잔한 아름다움과 흥겨운 소리가 어우러지면서 중복 아침에 어울리는 넉넉한 기운을 전해준 곡들이었습니다.

꽃향기, 연꽃 기운 모두 사랑스러운데 물가 난간에 바람이 차 화로 연기를 흔드네. 공무 한가로워 마침내 하삭음을 계획하고 손님 오니 거듭 예장현을 내리네. 홈이 휘두른 후 들빛이 짙게 물들고 낚싯대 거둔 앞에 연못 그림자 한가히 주름지네. 푸른 연꽃 꺾어와 누구에게 주려는가. 강남의 새 곡조가 검은 고 소리로 들어가네. 조선시대 한장석의 시. 중복일에 연못에서 피서하며 두 번째 술자리를 갔다 였습니다. 연꽃이 가득한 곳에서 하삭음을 열었습니다. 하삭음은 여름 피서의 하나로 술을 마시는 일인데요. 중국 위나라 유송이 원소의 아들들과 함께 하삭이란 곳에서 삼복도위를 피하려고 술을 마신 고사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또 찾아온 손님들에겐 예장현도 내렸다고 했어요. 예장현은 중국 태수 진번이 서치라는 사람을 위해 특별히 마련한 걸상입니다. 서치가 오면 그 의자에 앉게 하고 서치가 떠나면 다시 의자를 매달아뒀죠. 하자금을 위해 찾아온 손님을 위해 특별히

특별한 자리도 준비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운치 있는 검은고 연주도 함께 펼쳐집니다. 긴산조 중몰이 이재하의 검은고입니다.

Thank you.

긴산조 중몰이 이제 검은고 연주로 만나셨습니다. 느긋한 여름 풍경의 여운을 검은고 산조의 깊은 울림으로 만났는데요. 이어서 만날 곡 12가사 수양산가 이현아의 노래 김민영의 검은고 연주입니다.

12가사 수양산가 이현아의 목소리와 김민용의 검은 거로 함께 하셨습니다. 잔잔한 여운을 이어갈 곡입니다. 대금과 단소, 가야금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앙상블. 이해식 작곡, 일향다실. 문현민의 대금, 이용섭의 단소. 이윤아의 25현 가야금 연주입니다.

이해식 작곡 일양다실, 문현민의 대금과 이용섭의 단소, 이윤아의 25현 가야금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전통음악 시조도 민요처럼 지역에 따라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서울 경계 시조는 경제, 전라도는 완제, 경상도는 영제, 충청도는 내포제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내포제 평시조 잔해집을 만나보시죠. 사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잔해집 술 있거든 부디 나를 부르시소. 조선시대 김유계 시를 노래한 건데요. 술을 핑계 삼아 친구에게 보고 싶단 마음을 전한 겁니다. 친구는 자신이 술을 담가 놓을 테니 함께 마시자는 이야기를 했죠.

내포재 평시주 자네집 두 번째 장 사설입니다. 초당에 꽃 피거는 나도 자네 청해옴새. 초당은 지붕이 억새나 짚으로 만들어진 작은 집을 뜻합니다. 친구가 술로 자신을 부른다면 자신은 보답으로 집에 꽃이 필 때 친구를 초대하겠다고 했어요. 이어지는 마지막 장 사설입니다. 100년 덧 시름 없을 일을 의논 고저 하노라. 100년이나 멀리 오랫동안 걱정 근심 없이 지낼 수 있는 일들을 서로 의논해서 찾아보자는 말입니다. 단순한 술자리가 아니라 깊은 우정으로 삶을 함께 나누는 시간인 거죠. 내포재 평시주 자네 집을 문현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내포제 평시주호 자네의 집 문현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한 곡 더 보내드릴게요. 정수현 작곡의 가야금과 얼후의 야상곡 김반희의 가야금 이비의 얼후 연주입니다.

정수현 작곡, 가야금과 얼후의 야상곡, 김반희의 가야금과 이비의 얼후였습니다. 양념이요, 한자로 약자에 생각념자에 약념에서 비롯됐던 설이 있습니다. 약을 짓는 마음으로 넣는다는 의미인 거죠. 더위 한복판에 자리한 중복날, 맛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든든히 챙기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마지막 곡 삼계탕 타령 이윤아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1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살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 싫어한다는 감정은 내가 갖는 것도 싫지만요, 누군가 나를 향해 갖는 것도 참 괴롭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조종할 수도 없고 바꿔놓을 수도 없죠. 그래서 우리들은 관계에 있어 좀 쿨해져야 합니다. 괜히 상처받지 말고, 그렇다고 또 상처 주지도 말고, 좋은 사람들끼리 달콤한 말 나누면서 싫은 감정은 잊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능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박정현의 달아요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예전에 애청자 양미수님께서도 이 노래 자주 신청하셨었는데 요즘은 좀 바쁘신지 잘 오시질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긴 요즘 농사지는 분들 매우 바쁘실 때죠. 별일 없이 잘 지내시길 바라겠고요. 농사도 잘 됐으면 좋겠네요. 누군가를 싫어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도 참 괴롭지만 누군가 나를 싫어하는 것도 알면 참 괴롭죠. 모르면 모르는데 알면 괴롭습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돌아보는 일일 텐데요. 뭐 특별한 이유 없이 싫다고도 하니 그게 완벽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더 좋아해 주면 됩니다. 상대를 기분 좋게 만드는 달콤한 이야기들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그렇게 지내보죠.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신청곡들로 함께하겠습니다. 현은서님, 작은 구슬 모래알이 물결 속에 부서지고. 아침부터 머릿속에 맴도는 노랫말을 검색해보니 박선희의 하늘이란 노래였네요. 어느 좋은 날 들려주시와요 라고 사연 보내셨죠? 그날이 오늘입니다. 현은서님,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박미님께서는 노디 옛 노래 듣다 보니 생각나 올려봐요. 김신의 터질 거예요. 신청해 놓을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곡도 함께 듣죠. 박선희의 하늘 이어서 김신애가 부릅니다. 터질 거예요.

박선희의 하늘 그리고 김신혜의 터질 거예요 예쁜 노래 두 곡 함께 들었습니다. 박경자님의 사연인데요. 노디 주말 꼭두 새벽부터 단지에서 쇠 가는 소리가 나 깨어보니 새벽 5시 30분이었어요. 이웃분들이 소리내는 사람에게 한 말씀 하시니 그저 죄송하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만 하는데 괘씸하네요. 동네 사람들 잠 다 깨우고 말이에요 라고 화가 나셔서 사연 보내셨습니다. 좀 너무한데요. 새벽 5시 30분부터 쇠 가는 소리라니. 좀 너무한 거 맞죠? 예,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쉽게 이해가 안 되는데 미리 양해를 구했다고 해도 너무 이른 시간입니다. 박경재님 화난 마음 신청곡으로 풀어드려야 되죠. 네, 한로로의 영영 청하셨죠? 이 곡 준비하겠습니다. 박영애님께서는 노디 신승훈의 처음 그 느낌처럼 좋아하거든요. 이대화 평론가의 코너 제목 보면서도 좋은데 했는데 코너 시그널 들으니까 더 좋네요 라고 하면서 사연 보내셨습니다.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애님. 또 이정구님께서는 근무 중인데 곧 퇴근하려 준비 끝! 신승훈의 처음 그 느낌처럼 키키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매주 토요일 이대화 평론가와 함께하는 처음 그 느낌처럼 코드 음악이 마음에 드시나 보네요. 코드라 짧게 만들어서 끝까지 못 들으셔서 아쉬웠을 테니 오늘은 예 전곡을 들려드리죠.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엄혜영님께서는 노딩 저는 대딩 막내딸 더운데 밥 해주느라 힘들어요. 노딩 힘내라고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꼬기용 신청곡은 인순이의 친구여예요. 우리 예쁜 콩님들은 다 친구예요. 맞죠? 노딩 더위 조심하세요. 용용용 이응 받침을 잔뜩 넣어서 보내셨습니다. 엄혜영님 힘내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 친구 맞습니다. 엄혜영님도 더위 조심하시고 신청하신 노래 인순이가 피처링한 조PD의 친구여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또 이소영님께서 노디 언제 박상민의 청바지 아가씨 들려주세요 이라고 하셨거든요. 오늘 들려드리죠 이소영님. 자 그럼 먼저 한로로의 노래부터 전해드립니다. 영영

방금 들으신 곡은 박상민의 청바지 아가씨였고요. 이전에 들려드린 곡은 한로로의 영영, 신승훈의 처음 그 느낌처럼, 그리고 인순이가 피처링한 조피디의 노래 친구여까지 띄워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인기가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곡 전해드리죠. 양승무님께서 1968년 고교 시절 그 시대의 낭만을 담은 명곡들이 듣고 싶어집니다. 배호의 누가 울어, 그리고 안개 속으로 가버린 사랑이 생각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양승무님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잘 지내고 계신 거죠? 네, 그 시절의 낭만을 노래한 명곡 가운데서 오늘은 배호의 안개 속으로 가버린 사랑 준비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미국에 계신 박지연님께서는 미국에서도 잘 듣고 있습니다. 노디, 제작진분들 항상 그 자리에 계셔주심에 위로가 됩니다. 전 세대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대한민국 인기가요와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은 바람을 담아서 노사연의 바램 신청합니다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박지연님 반갑습니다. 뭐라면 미국 어디에서 함께하고 계실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고 계시겠죠? 먼 곳에서 듣고 계시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더 찡해집니다. 시차가 꽤 될 텐데 몇 시에 듣고 계신지 그것도 궁금해지네요. 여건 되시는 대로 사연 많이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청곡 노사연의 바램 잠시 후에 들려드리죠. 또 성함이 비슷한 두 분의 사연입니다. 신정희님께서는 오늘 여고 친구 셋과 점심 먹을 건데 그 시절 수다 엄청나겠죠? 김인순의 여고 졸업반 신청합니다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신정희님, 네, 고등학교 친구 만나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셨습니까? 어떤 이야기가 가장 재미있으셨을까요? 신정희님께서 친구분들과 함께 하셨을 시간을 떠올려보니 왠지 저도 흐뭇하게 미소가 지어지네요. 신청하신 곡 준비했습니다. 또 신창희님께서는 노디 밭에서 깻잎 따며 신나게 듣고 있어요. 음악 들으면서 즐겁게 일하고 있죠. 나훈아의 태수영 들려주시면 더욱 행복할 듯하네요 이라는 사연 보내셨습니다. 신창희님 파주에 계시다고 하셨던가요? 신나게 재밌게 일하시는 신창희님 생각하니까 신청곡을 안 들려드릴 수가 없죠. 나훈아의 태수영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배우의 노래부터 나갑니다. 안개 속으로 가버린 사랑.

배호의 안개 속으로 가버린 사랑, 노사연의 바램, 그리고 김인순의 여고 졸업반에 이어서 나훈아의 테스형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문광철님께서 노디 일요일 애청자 선곡 맛집 재미지게 잘

듣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콩님들 건행하십시오 라고 보내셨습니다. 건행,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라는 말씀이시겠죠? 우리 문광철님께도 똑같은 인사말 드리겠습니다. 건행하십시오, 문광철님. 진현숙님께서 숨어오는 바람소리, 저 이 노래가 좋아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좋아하신다니 더 듣고 싶어지네요. 진현숙님, 오늘은 김현숙의 목소리로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또 김재성님께서는 운전이 직업인데 차에서 듣다가 오늘은 마산 해양 인공섬 한 바퀴 돌며 듣고 있는데 너무 좋네요. 신청곡 하나 보냅니다. 한영의 여울목 들려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김재성님 운전하면서 듣고 계시는군요. 오늘 어디에서 듣고 계실까요? 어디에서 함께 하시든 안전하고 편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곡 들려드리죠. 김현숙의 숨어오는 바람소리, 이어서 한영애가 부릅니다. 여울목.

김현숙의 숨어오는 바람소리, 한영의 여울목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끝곡 많은 분들과 함께 임지영님께서 선곡하신 김동률과 이소은의 욕심쟁이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나에게는 새의 말이 들린다. 스즈키 도시타카 지음 성우 유인선 읽음. 이런 연유로 대학 4학년 10월 하순 나는 가루이자와의 숲으로 돌아갔다. 마침 새들이 혼종무리를 짓기 시작하는 계절이다. 이번 연구는 졸업연구의 주제이기도 했다. 졸업연구라는 것은 대학 4학년 때 뭔가 하나의 주제를 정해 논문으로 만들어 제출하는 과제다. 대학 4학년 가을 정도 되면 강의나 실습은 거의 없기 때문에 내 정신은 온통 이 연구를 향해 있었다. 졸업 논문 제출 시기는 2월 상순이다. 데이터 수집은 1월 말까지 마쳐야 한다는 뜻이다. 처음 해보는 연구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아무튼 가능한 한 오랫동안 숲에 머무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3개월 동안 혼자 가루이자와에 있기로 했다. 관광지인 가루이자와에 3개월이나 있다니 비용은 대체 얼마나 드는 거냐?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걱정은 접길 바란다. 사실 당시 1박에 500엔으로 숙박이 가능한 대학에서 운영하는 산장이 있었다. 1박에 500엔이므로 한 달에 15,000엔, 3개월이라 해도 45,000엔, 파격가도 이런 파격가가 없다. 지은 지 50년이 넘은 목조 단층집, 욕조 없음, 샤워기 없음, 물론 인터넷도 없음. 들쥐들이 자유롭게 들락이는 쥐구멍 투성이인 산장이 내 생활의 거점이 되었다. 그건 그렇고 우선은 지난번 관찰한 것이 옳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숲속에 적당한 구루터기에 해바라기 씨를 담은 접시를 놓아둔다. 이번에는 마이크와 녹음기도 챙겼다. 구루터기에서 30m 정도 떨어진 곳에 세팅을 하고 거기서 7, 8m 떨어진 곳에서 관찰하기로 했다. 먹이 접시에서 내가 있는 곳까지는 10m. 이 정도 거리라면 경계하지 않을 것이다. 얼마 후 혼종무리가 다가왔다. 8개월 만에 재회다. 과연 먹이 접시에 접근할 것인가 하는 마음으로 관찰하고 있는데 작은 새 한 마리가 접시를 향해 날아왔다. 북방새 박새다. 해바라기 씨라는 걸 알아보자마자 먹이 접시를 바라보며 지지지 하고 울기 시작했다. 1, 2분 동안 계속 울어대자 이번에는 북방새 박새 두 마리와 박새 한 마리가 날아왔다. 그제야 처음 발견자인 북방새 박새는 울기를 멈추고 씨앗 하나를 물었다. 순간 전에 봤던 장면과 똑같다는 걸 알았다. 분출하는 흥분을 억누르며 계속 관찰을 했다. 다른 새들도 하나둘 모여들면서 점점 시끌벅적해졌다. 10분 정도 지나자 곤졸박이와 동고비까지 날아와서 내가 먼저, 네가 먼저 하며 차례차례 먹이 접시에서 씨앗을 물어간다. 유심히 보니 그 자리에서 씨앗을 먹는 새도 있거니와 껍질을 벗기고 알맹이를 꺼내 나뭇가지나 쓰러진 나무 아래에 숨겨두는 녀석도 있다. 남은 씨앗을 보존, 저장하는 것이다. 나는 북방새 박새의 울음소리를 계속 녹음하며 먹이를 먹는 타이밍이나 다른 새들이 모여든 순번 등을 가능한 한 상세히 기록해 나갔다. 그리고 20분 정도 지나자 수십 개였던 해바라기 씨앗은 모두 없어졌고 무리도 어딘가로 사라졌다. 역시 혼종무리 동료들을 부르기 위해 우는 것 같다. 아무튼 관찰 횟수를 늘려가기로 했다. 먹이 접시 두기, 관찰, 정리.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해 먹이 접시 두기, 관찰, 정리. 나는 이 단순 작업을 꾸준히 반복하기로 했다. 이로써 울음소리의 의미에 다가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2: 이것 좀 봐, 신기하지? KBS 오디오북.
1: 약 2개월 동안 이 실험을 반복했다. 그러자 몇몇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다. 우선은 먹이를 발견했을 때 내는 소리는 새의 종류마다 일정하다는 점이다. 이전부터 관찰한 대로 북방새 박새는 지지 하고 울고 박새는 치지지지 하고 운다. 그 소리가 숲에 울려 퍼지면 다른 새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다 같이 해바라기 씨를 쪼아대기 시작한다. 실험을 거듭하면서 곤줄박이에게도 이런 소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곤줄박이의 경우는 니니 하고 울면서 무리를 먹이가 있는 장소로 유도한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도 알게 되었다. 울음소리를 내는 것은 대부분 한 마리가 먹이를 발견했을 때다. 이미 먹이 장소에 다른 새가 모여 있을 때나 우연히 다른 새들과 동시에 먹이 장소에 왔을 때는 이런 소리를 거의 내지 않았다. 즉, 새들은 무리가 아직 해바라기 씨의 존재를 모를 때에만 우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새들이 먹이 접시 근처로 모여들면 울음소리를 멈추고 그제야 해바라기 씨를 쪼기 시작한다. 역시 그 소리는 동료들을 불러모으기 위한 울음소리인 것이다. 하지만 아직 결론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 다른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북방새 박새의 지지나 박새의 치지지지는 모여라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오지 마라는 의미일 수도 있다. 발견한 먹이를 독차지하려고 필사적으로 우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능성을 검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이디어는 바로 떠올랐다. 새의 울음소리를 녹음해 스피커로 내보내고 이 소리를 들은 새들의 반응이 어떤지 살펴보면 된다. 만약 모여라라는 의미라면 울음소리를 들은 새들은 스피커로 접근할 것이다. 한편 이쪽으로 오지 마라는 의미라면 당장 자리를 뜰지도 모른다. 적어도 가까이 오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녹음한 소리를 편집해서 몇 개의 녹음 파일을 만들었다. 북방새 박새의 지지, 박새의 치지지지, 곤줄박이의 니니 등 새들의 울음소리를 자연스러운 빈도로 반복한 60초짜리 음성 파일이다. 그리고 스피커를 숲속의 적당한 나무에 설치하고 음성들을 내보냈다. 해바라기 씨 없이 스피커로 울음소리만 내보내기로 했다. 울음소리를 들려주기 전에 새들이 모여드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다. 음성을 내보내자 곧장 새들이 모여들었다. 북방새 박새의 소리를 내보냈을 때는 북방새 박새뿐 아니라 박새와 곤줄박이까지 모여들었다. 박새와 곤줄박이 소리에도 동종뿐 아니라 다른 종의 새들까지 모여들었다. 한편 울음소리 없이 진행한 실험이나 혼종무리에 속하지 않는 새, 메스의 소리를 들려주었을 때는 전혀 모여들지 않았다. 역시 동료를 부르는 소리였다. 인간의 언어로 모여라 라는 뜻이다 라고 나는 생각했다. 다음은 실험을 반복해서 통계학적인 결론을 도출하면 된다. 나는 각종 녹음 파일을 각각 20회씩 재생해서 총 100회의 실험을 했다. 이런 실험을 통해 북방새 박새의 지지, 박새의 치지지지, 곤줄박이의 니니는 모두 모여라라는 의미라는 걸 알게 되었다. 당시 박새의 치지지지를 경계음으로 소개한 도감도 있었는데 그 의미를 과학적으로 확인한 연구는 전무했다. 그랬던 것이 이번에 면밀한 관찰과 실험을 통해 실제로는 모여라라는 의미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어쩌면 세계에서 나만 박세류의 언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특별한 기분이 들었다. 그렇다면 애초에 어째서 박세류는 어렵게 찾아낸 귀중한 먹이를 독점하지 않고 친절하게도 동료들에게 가르쳐주는 걸까? 힌트는 해바라기 씨를 먹는 새들의 머리의 움직임에 있었다. 작은 새들은 씨를 쪼을 때 상당히 자주 하늘을 올려다본다. 씨를 콕콕 쪼고 머리를 들고 다시 콕콕 쪼고는 바로 하늘을 확인하는 식이다. 사실 이 움직임은 매 같은 천적을 경계하는 행동으로 알려져 있다. 나무들이 잎을 떨구는 가을에서 겨울에는 천적인 맹금류의 눈에 띄기 쉽다. 늘상 하늘을 지켜보지 않으면 언제 공격당할지 모르는 것이다. 다양한 동물들이 동종의 타개체와 무리를 이룸으로써 이런 경계 시간을 줄인다는 보고가 있었다. 혼종 무리 가운데 박세류의 경우는 어떨까 궁금해서 박세류가 해바라기 씨를 먹을 때 몇 번이나 하늘을 올려다보는지 세어보기로 했다. 박새도 북방새 박새도 곤줄박이도 혼자 해바라기 씨를 먹을 때는 1분당 70에서 80회 정도 하늘을 확인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혼종무리 동료들과 함께 있을 때는 횟수가 40에서 50회 정도까지 떨어진다. 경계 시간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만큼 해바라기 씨를 먹을 시간이 확보된 것이다. 어느 종류 등 이런 경향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새들은 혼종무리를 이루어 먹이를 먹음으로써 서로 경계 행동을 분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뿐 아니라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천적의 습격을 더 빨리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그들 중 한 마리만 매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아채도 삐삐삐 신호를 보내 모두를 초목수풀로 도망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박세류는 해바라기 씨를 발견하면 다른 새들에게 가르쳐준 것이다. 나는 이제야 새들의 마음을 알게 된 것 같아 기뻤다. 먹이가 있는 곳에 다른 새들까지 부르다니. 언뜻 생각하면 이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에게도 이익이 있는 것이다. 이기적 유전자의 내용과도 모순되지 않는다. 북방새 박새의 지지, 박새의 치지지지, 곤줄박이의 니니. 이것은 모두 동료를 부르기 위한 울음소리다. 그리고 이 소리는 무리 속에서 안심하고 먹이를 먹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0: 내가 처음으로 특정한 새의 언어다.
1: KBS가 맛있는 오디오북을 완성하였습니다.
0: "새끼새의 대단한 힘." 2008년 6월 10일, 나는 이날 일어난 일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당시 나는 박사과정 1년차 대학원생이었다. 석사과정까지 신세를 진 치바의 대학의 이별을 고하고 도쿄에 있는 모 대학원으로 소속을 옮겼다. 새 행동학 전문가 우에다 케스케 교수님의 문화에서 연구를 계속하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연구실은 바뀌었어도 연구 주제는 변함없었다. 언제나처럼 가루이자와의 숲에서 박새어를 연구했다. 그해 40개의 인공새집을 설치했는데 박새는 24개의 인공새집에서 알을 낳아주었다. 한 손에 마이크를 들고 새집들을 순회하며 부모새가 우는 소리를 녹음하는 성실함이 요구되는 작업. 울음소리의 의미에 다가가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소리를 내는지 일일이 조사해야 한다. 츄르르르르. 녹음기를 켜고 새집 쪽으로 다가가자 역시 예상대로였다. 소리의 주인공은 박새. 날개를 펼치고 뭔가 허둥대는 모습이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싶어 새집 쪽으로 시선을 주니 이런, 커다란 뱀이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 구렁이다. 짙은 녹색에 반짝이는 몸. 길이는 1.5m 정도일까? 구렁이는 작은 새들의 천적이다. 알이나 새끼새는 물론이고 부모새까지 통째로 삼키기도 한다. 부모 박새는 이런 위험한 천적에게 바짝 다가가 필사적으로 위협을 하고 있다. 엄마 새도 아빠 새도 뱀 근처에서 저리 가라고 날개를 퍼덕인다. 그리고 츠르르르 하고 운다. 놀라웠다. 지금까지 아침부터 밤까지 매일 박새를 관찰했기 때문에 나는 박새의 울음소리를 거의 다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런 소리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 부모새가 까마귀를 위협하는 장면도 관찰한 적이 있지만 그때는 삐쯔삐 하고 울었다. 내가 새집에 접근할 때도 그와 비슷한 소리를 낸다. 고양이가 접근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뱀에 대해서만큼은 츄르르르르 하고 우는 것이다. 2, 3분쯤 관찰하고 있는데 부모새의 위협에도 아랑곳 않고 구렁이는 새집 입구까지 들이닥쳤다. 이대로 두면 새끼 새들이 위험하다. 나는 마이크를 땅에 내려두고 새집으로 접근했다. 그리고 구렁이한테는 미안하지만 녀석의 목을 꾹 눌러주고 나무 줄기에 붙어있던 몸통을 천천히 떼어냈다. 한 손에는 구렁이를 든 채 새집 뚜껑을 열고 거울로 안을 확인하는데 뭔가 이상하다. 새끼의 수가 적었다. 10마리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 둘, 셋, 넷, 5마리밖에 없다. 이미 습격을 당한 걸까? 얼른 구렁이의 배를 확인했지만 전혀 불룩하지 않다. 당연하다. 침입하기 전이었으니까. 이 새집에 있던 새끼는 부화한 지 15일째다. 박새 새끼의 경우 둥지를 떠날 때까지 18일은 걸릴 것이다. 독립하기에는 조금 이르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잘은 모르지만 이 구렁이가 관련된 것만은 분명 확실하다. 나는 포획한 구렁이를 가지고 돌아가 다른 박새한테 보여주기로 했다. 자초지종을 관찰하려는 생각이었다. 새끼 새를 구출한 구세주는 어찌할 수 없는 호기심에 단번에 악역으로 돌아섰다. 21번 인공새집. 뚜껑을 여니 새끼들은 쑥쑥 자라 있었다. 부화 후 17일째, 내일은 둥지를 떠날 것이다. 부모새가 없는 틈을 타 구렁이를 넣은 플라스틱 통을 새집 아래에 두어 보았다. 새집 습격 장면을 재현한 것이다. 플라스틱 통에 넣어두면 제 아무리 뱀이라도 밖으로 나올 수 없을 것이다. 새끼 새도 부모 새도 안전하다. 15m 정도 떨어진 장소에서 한 손으로 쌍안경을 잡고 관찰했다. 물론 녹음기도 작동 중이다. 5분 정도 지나자 부모새가 애벌레를 물고 돌아왔다. 암컷과 수컷 두 마리가 함께였다.

여러분은 지금 생물학자 스즈키 도시타카의 나에게는 새의 말이 들린다를 들으셨습니다. 인간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봐온 우리의 시선을 돌려 다른 생명들의 세계를 이해하게 하는 책 나에게는 새의 말이 들린다. 지금까지 성우 유인선이었습니다.

0: 제 1529편 북벌론 뒤에 숨은 정치적 목적. 극본 이상락, 연출 김영종.
1: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홍진욱입니다. 지금 우리는 효종 재위 시기를 탐색할 때 논란이 되는 이른바 북벌론의 실체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효종은 정말로 군사를 동원하여 북쪽의 청나라를 치려고 했을까요? 아니, 당시 조선이 처한 상황으로 볼 때 북벌을 감행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했을까요? 아니라면 북벌이라는 구호를 내부 결속을 위한 슬로건으로 천명했던 것은 아닐까요? 효종에게 처음 북벌을 제안하고 주장한 인물은 대군 시절 효종의 스승으로 산림 세력의 거두였던 송시열이었는데요. 그가 효종 주기년인 기축년에 올렸던 상소 중에서 북벌과 관련이 있음직한 내용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2: 전하, 저 오랑캐들에게는 말은 공손하게 하되 가슴속의 분노를 더욱 단단히 새기고 금전을 요구하면 그것을 바치면서도 와신상담을 더욱 절실히 하시옵소서. 계책을 세울 때는 비밀스럽게 추진하여서 귀신도 엿보지 못하게 하시고 급히 서두르지 말고 우리 힘의 강약을 점검한 다음에 저들 형세의 성쇠를 관찰하시옵소서. 비록 당장 창을 들고 나아가서 중원을 말끔히 쓸어버림으로써 우리 신종 황제의 망극한 은혜를 갚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관문을 닫아버리고 그들과 억지로 맺었던 조약을 끊음으로써 명분을 바로잡을 수는 있을 것이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밀 유지에 엄격하지 못하옵니다. 인조대왕께서도 비밀리에 어떤 일을 의논한 뒤에 신하들에게 비록 부자지간일지라도 누설하지 말게 하였는데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진 일이 있었다고 하니 매우 통탄하고 경악할 일이옵니다.

주역에서 말하기를 비밀을 지키면 이루어질 것이나 누설되면 망치고 만다고 하였사옵니다. 주자가 말하기를 오랑캐들은 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밀실에서 모의하며 큰일을 모의할 경우에는 소수의 인원만이 넓은 벌판에 모여서 손가락으로 모래에 그어가며 의논을 하기 때문에 일이 누설되지 않고 반드시 성사된다라고 하였으니 주자의 이 말을 명심해야 하옵니다.

0: 기축봉사에서 송시열은 북벌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고 있으나 북벌을 주장한 것만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청나라에 대한 적개심만으로 분기탱천하여 쳐들어가려고 해서는 안 되고 매사를 비밀리에 계획하고 저들의 눈밖에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내용 중에 우리 신종 황제의 망극한 은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신종은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준 명나라 황제 만력제를 일컫죠. 그러니까 만약에 조선이 북벌에 나선다면 그것은 병자호란의 치욕을 싣는 복수임과 동시에 명나라 신종 황제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분히 사대주의적인 표현이자 소위 화의론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조금 더 살펴볼까요?
1: 주상 전하,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병력이 약하기 때문에 해볼 수가 없다고 말들 하지만 옛적 고구려는 당시 3분의 1 정도의 병력으로도 수나라와 당나라의 100만 대군을 물리쳤고 또 당태종 같은 영웅도 안시성에서 고구려군에게 곤욕을 당했사옵니다. 그러나 청나라 오랑캐는 사납고 교활하긴 하지만 그저 하찮은 개나 양에 불과하니 어찌 감히 당태종의 만분의 1이라도 되겠사옵니까? 하물며 우리나라의 포수들은 천하의 명성을 떨칠 만한 정예병이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서둘러야 할 급선무는 오직 군사를 훈련하고 장수를 잘 가려뽑는 동시에 군량을 비축하고 군율을 엄격하게 하는 일뿐이옵니다.
0: 이후로도 북벌 관련 내용이 이어집니다만 송시열의 북벌론을 이해하는 데에는 이 정도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북벌론의 성격에 대해서 공군사관학교 남호연 교수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2: 기축봉사에서 송시열은 화의론이라고 하는 것에 근거한 북벌론을 주장하였는데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화의라고 하는 게 중화와 오랑캐를 확실하게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정사, 즉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의의 구분이 당연한 것처럼 정사, 옳고 그름도 당연한 건데 지금 이 청나라가 중국을 지배하고 있는 이 상황은 이일 뿐더러 옳지도 않은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을 바르게 돌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원래는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옳고 그름을 가루는 그 정사에 대한 논의를 당시의 국제관계였던 조천관계로까지 확장시킨 것이 기축봉사의 어떤 북벌론의 어떤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자, 그렇다면 송시열의 기축봉사를 효종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서강대 계승범 교수로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3: 이 기축봉사를 쓴 송시열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기축봉사를 읽은 효종이 어떤 속마음을 다졌을까? 전 이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효종이 굉장히 중요한 자기 정치의 이정표를 이 기축봉사를 읽고 얻었다고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아, 그렇지. 지금 내가 왕위에 앉는 거를 대부분 애들이 반대했지. 그러면 내가 여기서 왕답게 왕노릇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죽이 되건 밥이 되건 어떻게 해서라도 나는 조선의 지금 정치를 장악하고 있는 서인 계통 살림의 의견을 내가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구나. 그들을 내가 힘으로 찍어 누를 힘도 없지만 찍어 누르려고 하다가는 반정이 또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저 살림들의 요구를 내가

0: 하나는 수용해줘야 하는 거죠.
1: 송시열로 대표되는 산림 세력이 이렇듯 북벌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훈수를 두자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서부터 그 정당성이 취약했던 효종으로서는 그들의 정치적인 요구 하나쯤은 별도로 수용을 해야 했었다. 계승범 교수의 의견이 이러한데요. 그 하나의 정치적 요구란 다름 아닌 김자점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자점은 인조 때부터 대표적인 친청파로서 효종이 왕위를 차지하는 데에도 1등 공신 역할을 했는데요. 송시열 등의 산림 세력이 반청을 넘어서 북벌까지 주장하고 나선 반국이었으니 효종으로서는 김자점을 안고 갈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참고로 앞에서 소개했던 송시열의 기축봉사는 다른 사람은 볼 수 없도록 봉함을 해서 올린 상소문이기 때문에 효종실록에는 실려있지 않고요. 송시열의 문집인 송자대전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이후 당시 조선 조정에서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는 영의정의 중책을 맡고 있던 김자점을 향하여 대관들의 탄핵 공세가 시작됩니다. 사헌부와 사관원의 간관들이 양사 합동으로 편전으로 몰려든 것이지요.
2: 전하, 영의정 김자점은 본래 보잘것없는 작은 인물로서 외람되이 정승의 자리에 있으면서 나라의 은택을 입은 지가 여러 해 되었사온데 자신의 직위를 믿고서 사치와 방자함이 이를 데 없었사옵니다. 또한 극도의 사치를 부려서 선왕께서 위임하신 뜻을 저버린 죄가 진실로 크옵니다. 넓은 저택을 짓고 살면서 기름진 토지가 사방팔방에 널려있고 종들을 풀어서 교만 방자한 짓을 하게 함으로써 백성들을 괴롭힌 죄가 작지 않사옵니다.
3: 그러하옵니다, 전하. 더구나 지금은 전하께서 선왕의 뒤를 이어 즉위하신 지 얼마 안 된 터라 백성들이 목을 늘어뜨리면서 조정을 바라보고 있는 터이므로 어진 인물을 구하여 정승으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자가 없사옵니다. 하운데 어찌 저런 용렬하고 하찮은 사람을 여전히 영의정의 자리에 두고서 관리들의 기강을 의논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옵니까?
4: 주상 전하, 선왕께서 승하하시던 날에 김자점이 보여준 행위는 더욱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실망시켰사옵니다. 선왕께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 멋대로 바깥의 대신들을 안으로 불러들여서 선왕의 유언을 들으려고 했던 것은 자신이 임금으로 세우기를 희망한 자가 있어서인 듯하옵니다. 이는 그 죄가 가볍지 않으니 결코 하루라도 영의정 자리에 있게 해서는 아니 될 것이옵니다. 김자점을 파직하시옵소서!
5: 김자점을 파직하시옵소서!
6: 과인이 보위를 이어받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선왕께서 임명하신 대신을 탄핵하자는 목소리가 이렇듯 요란하니 이것은 오롯이 과인의 효성이 믿었지 못한 소치로다. 더구나 승하하신 부왕께서 대신들을 대우하시던 정리를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데 경들은 어찌하여 선왕 때의 일을 들추어서 오늘에서야 갑자기 이렇게 논변을 하는 것인가? 내가 그동안 영의정 김자점을 기둥처럼 의지하고 그와 나는 정이 고륙 같으므로 결코 그대들의 추청을 따를 수 없으니 더 이상 번거롭게 굴지 말라.
7: 그러나 양사의 간관들이 김자점의 죄목을 추가로 거론하면서 멀리 귀양 보내기를 청하였다. 그래도 임금이 따르지 않자 양사에서 다시 탄핵 공세를 거세게 폈다.
8: 전하! 김자점이 재물을 탐하고 저택을 사치스럽게 꾸미는 등 사리사욕만을 꾀한 사례는 넘치도록 많사옵니다. 인사 문제만 하더라도 변방의 무관 수령에 자신의 친한 사람을 임명하여 파견하였으며 사방에서 수레에 실어보낸 뇌물짐이 그 집 문전으로 폭주하였사옵니다. 이런 자를 영의정의 직위에 그대로 둔다면 어찌 전하의 나라가 잘못되지 않을 수 있겠사옵니까? 김자점을

0: 멀리 귀양 보내시옵소서.
1: 김자정을 멀리 귀양 보내시옵소서.
2: 양사의 간관들이 탄핵하기를 더욱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않다가 이듬해 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김자점을 강원도 홍천현에 유배하였다. 그런데 그 무렵 서울 안에는 죄를 짓고 유배 중이던 김자점이 청나라 오랑캐와 은밀히 내통하여서 저들의 힘을 빌려 우리 조정을 위협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등의 말들이 무성하게 나돌았다. 그런데 그때 청나라 사신이 조사할 일이 있다는 핑계로 잇따라 조선으로 출발하였는데 청의 사신이 압록강도 건너기 전에 조정에는 여러 소문이 나돌았다.
3: 지금 청나라 사신이 압록강을 건넜다는 소식 들었어요?
4: 아, 나도 들었는데 들리는 소문이 좀 괴이하더이다. 그 무엇이냐? 사문사가 온다는 소문도 들리던데. 이거 참.
5: 그러게나 말입니다. 새 임금이 즉위하자마자 선왕의 신하를 축출한 이유를 따져묻기 위해서 이 사신단을 출발시켰다고도 하고.
3: 그러면 홍천에 유배 중인 김자점이 필시 오랑캐와 밀통을 했다는 얘기가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를 어찌해야 할런지.
4: 그러지 않고서야 그들이 어찌 김자점을 구원하러 들어오겠어요?
5: 이렇게 되면 주상 전하는 물론 김자점 탄핵에 앞장섰던 대강과 혹은 송시열 등 살림들까지 곤란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큰일입니다. 아주 큰일이에요.
6: 그러게 말입니다.
5: 이거를 어찌해야 할지 참으로 걱정입니다. 걱정이에요.
2: 그러나 막상 청나라 사신이 서울에 와서는 단지 우리나라가 성을 쌓고 수리하였는지에 대한 일만을 물었을 뿐이었다. 나중에 양사가 다시 김자점의 죄를 탄핵하여 낙도에 유배하기를 청하자 임금이 듣지 않았으나 누차 탄핵을 하니 이윽고 전라도 광양현으로 유배하였다.
7: 그런데요, 이긍익이 썼다는 연려실기술에는 이런 기록이 보입니다.
2: 김자점에 대한 탄핵은 끊임없이 진행되어서 결국 광양으로 귀양가고 말았다. 이에 앙심을 품은 김자점이 청나라의 조선인 출신 역관인 정명수에게 이렇게 밀고 하였다.
8: 지금 우리 조선 조정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는가? 우리나라가 북벌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청나라에서는 정녕 모르는가? 뿐만 아니라 인조의 능인 장릉의 묘지문에는 청나라의 연호를 아예 써놓지도 않은 사실도 모르는가?
2: 그리하여 결국 이때부터 청나라가 십여 차례나 조사단을 파견하여 북벌 계획을 조사하였다.
7: 하지만 연려실기술에 실려있는 이 기사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공군사관학교 남호연 교수와 서강대 계승범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9: 김자점이 북벌이라고 하는 계획을 청나라에 누설해서 뭐 죽었다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거는 유언비어에 가깝긴 했습니다. 결국 청나라에서 문제 삼지도 않았었고요. 사신이 온 거는 맞는데 사신이 그때 왔던 거는 청나라에 이제 도르곤이라 그래서 섭정왕을 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조선 왕실과의 혼인을 논의하기 위한 사신이 오는데 그 사신이 온다는 말만 듣고 조선에서 먼저 와전되는 쯤 내용이 있었습니다.
10: 김자점이 뭐 엄청난 친청파인 것처럼 그렇게 뭐 하고 뭐 청나라 조정에 뭐 엄청난 커넥션이 있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효종이 김자점을 제거했을 때도요 청나라에서 별다른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걔네가 북경을 점령하고 또 지금 남쪽에서 싸울 때거든요. 남명하고 조선에 대해서 애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만 모든 일을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스파이도 심어놓고 또 조선이 또 베이징에서 야 이거 해 임마 그러는데 잘 안 하고 그러면 혼내주고 그런데 관심이 있지 정말 뭐 군사적으로 우리가 남쪽에 강남에 가서 싸우는 사이에 조선군이 북진을 해가지고 베이징에 배후를 친다 그런 얘기는 아무도 생각 안 해요. 국내에서 그냥 그렇게 레토릭으로 싸우고 있는 것이죠.

자점은 결국 영모 사건에 연루되어서 죽음을 당하는데요. 그 자세한 내막은 이전에 이미 방송을 했었죠. 앞에서 계승범 교수도 언급했듯이 효종 즉위 초에 송시열에 의해서 제기된 북벌론은 그저 국내 정치용 수사이자 정치 선전용 슬로건에 불과할 뿐 조선이 강남에 있는 명나라 잔존 세력과 연합하여 북경으로 군사를 몰고 올라간다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실현 가능성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연구자들은 효종이 남한산성이나 강화도의 방어시설을 보수하게 하거나 심지어는 금군을 강화하는 것을 두고도 북벌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신빙성이 있는 얘기일까요? 그에 대한 판단은 청취자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 1529편 북벌론 뒤에 숨은 정치적 목적 이상락 극본 김영중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0: 월성에 별이 떨어졌다는 건 매우 불길한 징조입니다.
1: 야, 어떻게 이게 하늘에다가 별을 쏠 생각을 다 하시고 말이에요?
0: 신라의 이름으로 삼국을 세 나라를 하나로.
2: 그 두 사람을 업어 키운 사람이 선덕여왕이요.
3: 대왕의 원소를 갖고 역적을 물리쳐라!

0: 반란군 진압에 성공한 후 승리의 북소리를 울리며 월성으로 복귀하는 김유신과 정복은
1: 이번 반란과 관련된 주동자의 구족을 찾아 멸해라!
0: 비담과 염종 등 반란 주동자의 구족이 멸하고 반란에 동참했던 30여 명의 신라 귀족들을 모아놓고
1: 니들이 도를 알아? 아!
2: 자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갈랑요?
1: 하늘의 도는 양이 강하고 음이 약하며 사람의 도는 임금이 높고 신하는 낮다고 하였다. 즉 강에서 약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자연의 섭니다. 이를 거스르는 것을 한 글자로는 난, 두 글자로는 영모, 세 글자로는
2: 정답! 세 글자는 그게 그러니까 구로 시작하갈랑요?
0: 흥분한 김유신은
1: 난 영모 쿠데타, 이 모두는 하늘이 용서하지 않는 일이다. 그 누구도 사면이란 없다. 따라서 이번 반란과 관련된 모든 지휘부는 차명에 처한다.
0: 신라 최고의 관직인 상대 등과 함께 30여 명의 고위 귀족들이 한꺼번에 차명을 당하는 유례없는 변고가 발생하면서 경주 시내는 며칠 동안 이들이 흘린 피냄새가 진동했다.
1: 여보세요?
3: 유신공! 나 김춘추입니다.

0: 많이 있겠습니까?
1: 선대왕께서 남기신 말씀이라도.
0: 폐하께서는 자신의 임종을 미리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2: 신라를 부탁하네. 신라의 이름으로 삼국을.
0: 배를 타고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을 텐데, 전 그럼 이만.
1: 장군!
3: 돌아서는 김유신을 불러세우는 김춘초.
1: 제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0: 예.
1: 선대왕께서 반란군에게 암살을 당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무엇이 진실입니까?
0: 믿고 싶은 쪽이 진실입니다.
3: 선덕여왕의 죽음은 현재까지도 자연사와 반란군의 암살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1: 믿고 싶은 쪽에 진실이.

0: 하여 나 김승만은 신라의 제28대 왕으로서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며
1: 647년 진덕여왕이 왕위에 오르면서 신라는 두 번째 여왕을 맞이한다.

0: 춘추니가 나를 많이 도와야 한다.
1: 여부가 있겠습니까?
0: 상대등. 상대등이 문제야. 비담과 같은 상대등이 다시 나타난다면.
1: 두 번 다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마마.
0: 한 번 일어난 일은 곧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는 법이다.
1: 알천이 어떻겠습니까?
0: 알천 장군?
1: 알천 장군은 지난번 반란과 무관한 사람으로 스스로는 어떠한 색도 띠지 않는 전혀 정치적이지 않은 정치가입니다.
0: 정치적이지 않은 정치가가 좋은 걸까? 나쁜 걸까?
1: 어차피 알천의 이름만 걸어놓고 실무는 제가 알아서 담당합니다.
0: 뭐 그렇다면 또 모를까?
2: 진덕여왕의 즉위와 함께 이찬 알천이 상대등으로 임명되면서 신라조정은 그 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로 변신. 특히
3: 나오셨습니까? 자, 여기 앉으시지요. 잠깐만요. 운동화 끈이 풀어지셨네. 제가 묶어드릴게요.
4: 눈이. 아유, 오늘따라 후광이 아주 눈이 부시는 게. 아유, 이 대형 조명판을 달고 다니는 중.
5: 혼자서 아주 애쓰시는구만. 조명판이라니. 난 사진 뽀샵도 안 하는 사람이오.
3: 어머나 세상에.
5: 아이가?
3: 어머나.
2: 반란군을 진압한 김유신을 대하는 1인 3역 조정신료들의 태도가 180도로 바뀌면서 김유신은

0: 예?
1: 예.
0: 아, 지금이란 말이요?
1: 예, 골든타임은 놓쳤지만은 예? 나름 지금도 신라를 공격할 호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예? 아니, 골든타임을 놓치다니. 그게 언제였는데?
1: 얼마 전에 신라에서 내전이 일어나고 암양주의 군주 김유신이 내전을 진압하기 위해 경주로 달려갔을 때가 바로 이...
0: 예? 아, 그럼 저, 아, 그때 말을 했었어야지.
1: 미리 내전에 낌새를 차린 김유신이 암양주를 떠나기 전에
2: 모든 통신과 인터넷을 차단한다.

0: 우리 신라의 상황이 절대로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해라.
1: 신라의 상황이 백제나 고구려에 새어나가지 않도록 방어벽을 쳤던 김유신.
2: 아, 그래서 물렀어? 아, 그러면은 그 지금 그 신라의 상황은 어떻게?
3: 그 내전 진압에 성공한 김유신이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으니까 아마도 정통 귀족들은 예전보다 더 많은 불만을 품고 있을 것이다.
2: 그러니까 아직도 내부에 금이 가고 있다 이 말 아니야?
3: 깨진 접시를 붙여서 쓸 수는 있지만은 금을 지울 수는 없다. 아, 그럼요, 이 말입니다.
2: 그럼요. 그 말이 내 말이 그 말 아니오. 아 참. 그 저 반란의 수계 그거 뭐 사돈의 8초 뭐 9촌까지 막 죽였다고 하던데.
3: 당장은 고요한 듯 보이지만은 언제고 잘못 건드리기만 하면은
2: 아우 깜짝이야. 아니 그렇다면 저 뭐가 무서워가지고 망설여. 어? 이리 와봐. 우리의 캡틴 의직을 불러.

0: 647년 가을 한동안 잠잠했던 백제는 다시 어떻게 대군을 투입해가지고 신라의 무산, 간물, 동잠 등 세 곳에서 동시에 공격한다.
1: 군사의 수는 저기 하나의 성을 움직 성은 역시 하울의 움직이면서 아니야 이게 아니야 저 하나의 성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2: 군사를 나눠 여러 개의 성을 한꺼번에 공략한단 말이냐?
1: 어이, 어떻게 알았지? 각각의 성에 투입된 병력은 그리 많지 않은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2: 백제가 공격하고 있는 각각의 성에 군사 1만 명씩 투입한다.
1: 예, 알겠습니다. 성은 역시 하울의 움직이는 성. 빨리 나가!
0: 성은 역시 이규창이다. 백제의 공격을 막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는 김유신.

0: 백제의 공격이 꽤나 날카롭다고 하던데 혹시 일본이 백제를 거들게 되면? 아,
1: 제가 얼마 전에 일본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0: 오랫동안 백제와 친했던 일본인데 일본을 믿어도 되겠느냐?
1: 백제와의 옛정이 남아 우리 신라를 나서서 돕진 못하겠지만 만약 두 나라 사이에 무슨 일이 발생하면...

0: 알면서도 모르는 척해줄 거란 말이지?
1: 때로는 천군만마보다 더 고마운 일이지.
0: 사람들이 왜 너를 킹갓 엠페러 제네시스 외교 대마왕이라고 부르는지 알겠구나.
1: 아, thank you very so much. You recommend you. 성은이 매우 만극합니다. 폐하.
0: 그나저나 이 심장이 두근거려 견딜 수가 없구나.

0: 한편 전쟁터의 상황.
1: 1만의 군사로 겨우 수천의 군사를 감당하지 못하다니.
2: 죄송합니다.
1: 우리의 수비가 문제냐 아니면 저들의 공격이 뛰어난 것이냐.
2: 말씀드리기 송구하지만 우리의 수비가 문제입니다.
1: 어째서?
2: 지난번 비담의 난에 가담한 장교들이 모두 처형을 당하는 바람에
1: 군을 이끌 장교가 부족하단 말이냐.
2: 빈자리를 모두 채우긴 했지만 아직 능력과 경험이 부족해서.
1: 분위기 메이커가 필요하다. 지금의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킬 분위기 메이커.

0: 분위기 메이커보단 전 트러블 메이커가 좋아요. 트러블 이규창.
1: 역시 라디오 드라마계의 킹갓 엠퍼러 제네시스는 와이파이 한국인이 아닌가. 김자연.
2: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매주 일요일에는 여행을 통해 인문학에 대한 상식을 키울 수 있는 기류의 인문학 시간으로 꾸며지는데요. 오늘은 신라 때의 명장인 김유신 장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김유신 장군과 관련 있는 명소인 단석산을 찾아가 볼 텐데요. 단석산은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에 있습니다. 오늘도 성우 정다현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오늘은 저도 잘 알고 있는 인물인 김유신 장군에 대해 소개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김유신 장군은 어떤 분이셨나요?
1: 네, 삼국통일의 주역 가운데 한 사람인 김유신 장군은 신라 진평왕 때인 595년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태어났는데요. 아버지는 신라 최고위급 관직인 각관을 지낸 김서연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유신 장군의 증조할아버지는 신라로 귀화한 금관과야의 구형왕이었고요. 어머니는 신라 지증왕의 증손녀인 만명 부인이었습니다.
2: 김유신 장군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만큼 좋은 교육을 받고 높은 관직에도 올랐죠?
1: 네, 그렇습니다. 김수로왕의 후손인 김유신 장군은 15살 때 화랑이 되었고요. 17살 때 경주 단석산으로 들어가서 수련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김유신 장군은 신라의 여러 내전과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신라 문무왕 때는 신라군의 최고 사령관인 대청관이 되었고요. 신라의 가장 높은 명예직인 태대각관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2: 김유신 장군과 관련된 일화도 하나 소개해 주시겠어요?
1: 네, 김유신 장군과 관련된 많은 일화 가운데서도 기생인 천관과 관련된 일화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청년 시절에 김유신은 기생인 천관과 어울려 지냈습니다. 그러자 아들의 장래를 걱정한 만명 부인은 그렇게 살려면 차라리 출가를 해라, 이런 불호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에 정신을 차린 청년 김유신은 항문과 무예 연마에 정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취해 말을 타고 집으로 가다가 잠깐 잠이 든 사이에 말이 천관의 집 앞에 멈춰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청년 김유신은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말에 목을 베누 걸어서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2: 작가님, 김유신 장군과 관련이 있는 경주 단석산에 대해서도 잠깐 소개해 주시겠어요?
1: 네, 김유신 장군은 단석산에서 기도를 한 후에 신검을 하나 얻었다고 하는데요. 이 신검으로 열심히 검술을 연마한 후에 단석산 정상으로 올라가서 큰 바위를 내리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바위가 양쪽으로 갈라졌다고 하는데요. 그때 갈라진 단석은 지금도 단석산 정상석 바로 앞에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2: 저도 갈라진 그 단석을 꼭 보고 싶은데요. 경주 단석산은 어떻게 찾아가면 되나요?
1: 네, 단석산 단석을 보려면 신선사를 거쳐 단석산 정상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신선사 주차장에서 신선사까지의 거리는 약 300m, 그리고 신선사에서 단석산 정상까지의 거리는 약 1km인데요. 단석을 보러 가는 길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단석산 중턱에 있는 사찰인 신선사는 꼭 한번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신선사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는 신선사 마의 불상군이 있습니다.
2: 작가님, 오늘도 재미있는 인문학 여행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도 성우 정다현 씨와 함께 했는데요. 김유신 장군과 경주 단석산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송일봉이었습니다.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김인부 씨 장일남 곡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바리톤 김성길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가곡, 오늘은 김인부 씨 장일남 곡 기다리는 마음을 바리톤 김성길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발목을 접질린다고 하죠. 걷다가 삐끗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유난히 자주 접질리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발목 염좌로 불리는 발목 접질림의 증상은 통증일까요? 부어오르는 증상일까요? 며칠 지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서 파스나 찜질로 견디는 경우도 많은데요. 되도록 빨리 치료해야 하는 상태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발목 염좌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과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치로 확인되는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건강365 이소라의 믿음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발목을 접질렸다, 삐끗했다, 아프다, 부었다. 발목 염좌를 경험한 분들이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염좌라는 어려운 단어로 설명되지만 결국 발목을 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남녀노소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발목 염좌는 왜 생기는 걸까요? 인제대 상계백병원 정형외과 김훈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발목 염좌라는 말이 좀 어렵긴 합니다. 어떤 상태인지 설명해 주세요.
1: 네네. 그 발목 염좌라고 하면 조금 어렵게 들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쉽게 말하면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발목을 삐었다, 접질렸다라는 상태입니다.
0: 네.
1: 정확히는 발목을 잡아주는 인대가 순간적으로 늘어나거나 아니면 일부 찢어지거나 심하면 완전히 파열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0: 네.
1: 다만 그 삐었다는 말 안에도 가벼운 인대 손상부터 골절, 연골 손상이 동반된 경우까지 범위가 꽤 넓은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0: 네.
1: 제가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이유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제 진료를 하다 보면 발목 염좌 때문에 그 너무 오래 깁스를 하고 또는 오히려 발목 기능이 떨어져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 반대로 인대가 파열됐다는 말을 듣고 너무 불안해서 여러 병원을 전전하면서 서로 다른 설명에 혼란스러워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발목 염좌를 너무 가볍게만 봐도 안 되지만 반대로 필요 이상으로 겁낼 필요도 없다는 것을 설명드리려 하고요.
0: 네.
1: 오늘은 그래서 어느 경우에 검사가 필요한지, 언제 보호대나 깁스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0: 우리 일상에서 발목을 삐끗하고 접질리는 일은 흔하지 않나요?
1: 굉장히 흔한 편입니다.
0: 네.
1: 운동하다가도 생기고, 또 계단을 내려오다가도 생기고,
0: 네.
1: 또 이제 평상시 평지를 걷다가 이제 작은 턱이나 보도블록에 걸려서도 언제든지 염좌가 생길 수 있습니다.
0: 네.
1: 대부분은 이제 발이 안쪽으로 꺾이면서 이제 발목 바깥쪽 인대가 손상되고요. 이런 경우에 대부분은 잘 회복하는 편이지만 일부는 반복적으로 발목을 접질리거나 이런 거를 이제 만성 발목 불안정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병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0: 자주 발을 삐끗하는 분이 있는데요. 근데 또 며칠 지나면 괜찮다고 하거든요. 발목 염좌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는가 보죠?
1: 네. 이게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발목이 가볍게 인대가 늘어난 정도라면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며칠 쉬고 발목을 보호해주면 통증이 빠르게 좋아지면서 일상생활이 바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인대가 부분적으로 찢어지거나 또는 완전 파열된 경우에는 발목 발등 쪽으로 붓기, 멍, 보행 통증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또 이제 통증이 줄었다고 발목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증이 좋아졌는데 이제 발목 그 주변에 있는 근육의 근력이나 균형 감각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비슷한 상황에서 다시 접질릴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반복적으로 발목을 삐는 분들은 아 원래 이제 발목이 내가 약해서 그런가?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전에 다쳤던 이후에 내가 기능 회복이 충분히 됐는지도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0: 발목을 잡아주는 인대가 중요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안쪽 바깥쪽 여러 인대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1: 네네. 그 발목, 맞습니다. 이제 발목은 생각보다 정교한 관절입니다. 이제 가장 흔하게 다치는 쪽은 바깥쪽 복숭아뼈 아래 있는 바깥쪽 인대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앞쪽에 전거비 인대, 중간에 종비 인대, 뒤쪽에 후거비 인대가 있고요. 이제 발목이 안쪽으로 꺾일 때는 이제 앞쪽 인대가 가장 다치기 쉽고, 손상이 커지면은 이제 중간, 그 다음에 점점 더 손상이 커지면은 뒤쪽까지 인대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삼각인대라는 강한 인대가 있습니다. 안쪽 인대 손상이 의심되면은 이것은 아까 앞서 설명했던 단순 염좌보다 더 큰 손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골절이나 발목 관절의 불안정성을 반드시 같이 확인해야 됩니다.
0: 삐끗했을 때 뭐 정도의 차이가 좀 있다고 하셨는데요. 정말 어떤 사람은 금방 괜찮아지고 어떤 경우는 깁스를 해야 할 정도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1: 네네. 이제 보통 발목 염좌는 저희가 크게 1도, 2도, 3도 손상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요.
0: 네.
1: 1도는 인대가 늘어난 정도입니다. 이제 통증은 있지만 환자분들 대개가 다 걸을 수 있고 복기가 심하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2도부터는 인대가 부분적으로 찢어진 상태입니다. 복기와 멍이 더 뚜렷하게 보이고 걸을 때 통증이 있어서 절뚝거리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3도부터는 이제 인대가 완전히 파열되거나 아니면 발목이 흔들릴 정도로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인 초기 보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설명 외에도 실제 진료실에서 이 단계보다 더 먼저 보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다치고 나서 땅을 디딜 수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네, 환자분이 다치고 나서 어느 정도 절뚝거리더라도 발을 디딜 수 있다면 이 경우에는 보호대와 함께 조심스럽게 체중 부하를 시작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다친 직후부터 발을 전혀 못 디딜 정도로 아파하시거나 부기가 너무 빠른 속도로 심해지거나 또는 복사뼈 주변뼈를 누를 때 통증이 심한 분들이 계신데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영상검사를 통해 골절이나 다른 동반된 심한 손상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0: 1도, 2도, 3도로 이제 구분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럼 앞쪽 인대가 손상이 되면은 1도 정도의 가벼운 부상으로 보면 되나요?
1: 그렇게 단순하게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제 앞쪽 인대, 즉 전거비 인대라는 게 가장 흔하게 다치기는 합니다. 하지만 앞쪽 인대가 다쳤다는 것만으로 이제 환자분들이 가벼운 손상을 입었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인대가 다쳤느냐인지도 있지만 얼마나 손상됐는지 또 발목이 실제로 흔들리진 않는지 뼈나 연골 손상이 같이 있는지입니다. 이제 전거비 인대만 다쳤다 하더라도 인대가 완전히 파열되거나 하면은 마냥 가볍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반대로 영상에서 인대는 크게 다친 것처럼 보이지만 발목이 안정적이고 체중 부하가 가능하다면 이런 경우에는 비수술로도 잘 회복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0: 참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네요. 중간이나 뒤쪽 인대로까지 문제가 생기면 위험은 더 크겠네요.
1: 중간 인대인 종비 인대까지 같이 다쳤다면 손상 정도가 더 크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쪽 인대인 후거비 인대 손상은 비교적 드물고 아무래도 더 강한 외력이 작용했을 때 작용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인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서 누누이 말했듯 골절, 연골, 힘줄, 발목 관절의 불안정성 같은 동반 손상을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요. 몇 번이나 강조했지만 체중 부하가 어렵거나 통증이 심하거나 붓기와 멍이 빠르게 심해졌다면 앞서 말한 대로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0: 그러니까 통증 검사 때문에 복사뼈 주변을 눌러보는 이유가 있는 거네요. 그럼 어느 쪽을 다쳐

0: 맞는지 손상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향이 달라지겠어요.
1: 네, 이게 치료는 손상 정도 그리고 골절이 동반돼 있는지 네. 그리고 환자가 땅을 디딜 수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일단 걸을 수 있는 상태라면은 네. 무조건 깁스를 오래 하는 것보다는 발목 주변을 감싸주는 보호대나 보조기를 착용하고 네. 통증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체중 부하를 시작하는 방향으로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0: 네.
1: 이때 절대 무리해서 걸으라는 뜻은 아니고 발목을 보호하면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일상에서 하는 움직임들을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0: 네.
1: 이제 반대로 발을 전혀 못 디딜 정도로 통증과 부종이 심하다면은 네. 바로 병원에 가서 먼저 엑스레이와 같은 영상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골절이나 심한 인대손상 없는지 확인을 하고 이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짧은 기간에 통깁스를 할 수 있습니다.
0: 네.
1: 다만 이제 깁스를 하더라도 가능하면은 길게 유지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0: 아.
1: 보통 그 길어도 1, 2주 정도 안에서 발목을 보호하고 이후에는 보조기로 점진적으로 전환을 하면서 발목의 움직임과 체중 부하를 회복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실제 진료 현장에서 많이 보는 게 상상 이상으로 좀 불필요하게 오랜 기간 깁스를 하면서 발목이 굳고 근력이 떨어지거나 균형 감각이 나빠져서 오시는 분들을 종종 뵙게 됩니다.
0: 그렇군요.
1: 네, 이런 경우에는 드물기는 하지만 발목 다친 쪽으로 통증이 과도하게 예민해지고 회복이 좀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아서 심한 경우에는 이제 CRTS라는 이제 만성 복합 부위 통증과 같은 문제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발목 남자 치료는 단순히 보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와 기능 회복의 균형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0: 그렇겠네요. 그런데요, 병원에 오는 분들은 증상이 심하니까 오실 텐데요. 일단은 다치고 나서 땅을 디딜 수 있었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진료실에서 주로 어떤 부분을 보세요?
1: 네,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을 디딜 수 있는지입니다.
0: 네.
1: 그리고 다친 직후부터 환자가 걸을 수 있었는지 지금은 몇 걸음 정도 걸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봅니다. 그 다음으로 확인하는 것이 어디를 아파하는지입니다.
0: 네.
1: 발목 바깥쪽이 아픈지 안쪽을 아픈지
0: 네.
1: 눌렀을 때 복사뼈 주변이 아픈지 아니면 혹시 발등이나 발 바깥쪽까지 아픈지를 확인하고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느 구조물이 다쳤는지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0: 환자에게 확인하는 내용도 있지 않으세요? 뭘 물어보세요?
1: 몇 번이나 얘기한 내용 같지만 네. 일단은 다치고 나서 걸을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물어보고요.
0: 그렇군요.
1: 뭐 하시다가 다쳤는지 어떻게 다쳤는지를 확인합니다. 이게 발목이 안쪽으로 꺾인 건지 바깥쪽으로 꺾였는지 네. 아니면 높은 계단에서 떨어지거나 하신 건 아닌지 아니면 아이들처럼 운동 중에 축구 같은 걸 하다가 다치진 않았는지를 확인하고요.
0: 네.
1: 그리고 다칠 때 뚝 하는 느낌이 있었는지 붓기가 바로 생기진 않았는지
0: 네.
1: 그리고 멍이 이렇게 발목이나 발바닥 쪽에 있진 않은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예전에도 발목을 이와 같이 여러 차례 다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0: 그럼 복사뼈 근처의 통증이나 부기 또 걸음이 자연스럽지 않다면 문제가 있다는 신호겠네요.
1: 네. 이게 특히 걷기 어렵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신호입니다.
0: 네.
1: 어느 정도 절뚝거리더라도 보호대를 하고 조심스럽게 디딜 수 있는 경우와 아예 체중을 실을 수 없는 경우는 전혀 다르게 보셔야 합니다.
0: 네.
1: 다친 직후부터 발을 못 딛거나 주변 뼈를 눌렀을 때 아프거나 멍이 빠르게 심해지는 경우는 반드시 병원에서 확인을 해보시고
0: 네.
1: 발목 모양이 이제 부러진 거나 하는 경우에는 발목 모양이 변하거나 아니면 신경이 다치면서 저림이나 감각 이상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0: 네.
1: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병원에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0: 멍이 든 상태에도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였네요. 자, 그럼 환자들의 증상을 얘기하는 걸 들으면 어느 쪽 인대가 손상이 됐는지 짐작은 가능한가요?
1: 네, 네.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이게 발목이 안쪽으로 꺾였고 바깥쪽 복사뼈 앞쪽이 아프다면은
0: 네.
1: 저희가 전거비 인대 손상이 있을 거라고 먼저 생각을 하고
0: 네.
1: 이게 둥그렇게 아래쪽으로 통증이 이제 이어지거나 강하면 마찬가지로 종비 인대까지 같이 손상이 됐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또 발목 안쪽으로 통증이 뚜렷하면
0: 네.
1: 저희가 삼각 인대 손상이나 안쪽 복사뼈가 같이 부러지진 않았는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0: 네.
1: 또 발목 위쪽이 아프거나 비틀 때 통증이 심하다고 하면은 저희가 고위 발목 염좌라고 하는 더 높은 곳의 인대 손상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고요. 하지만 이 모든 게 단순히 진찰만으로는 확정할 수는 없고 필요하면은 반드시 영상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0: 검사는 엑스레이로 가능한 거죠?
1: 네, 엑스레이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검사입니다. 네. 다만 이제 엑스레이라는 것이 주로 골절을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따라서 인대 자체가 엑스레이에서 직접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0: 네.
1: 또 이제 모든 발목 환자에서 무조건 MRI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진찰로 골절 가능성이 높은지, 네. 재정부가 가능한지, 어디가 아픈지 확인한 후에 엑스레이를 확인하고, 엑스레이에서 골절이 없더라도 네. 통증이 오래가거나 아니면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접질리거나
0: 네.
1: 발목이 걸을 때 계속 덜렁거리는 느낌이 드는 등의 불안정한 증상이 있다면은 이때 추가적으로 초음파나 MRI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0: 네. 일상에서 발을 접질리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발목을 삐끗하는 건 평지에서도 가능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지 않나요?
1: 네, 이게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0: 네.
1: 아무래도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정말 쉽게 다치기도 하고요.
0: 네.
1: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는 분들도 이제 계단이나 보도블록에서 쉽게 다쳐서 오십니다.
0: 네.
1: 또 아무래도 나이가 드실수록 균형감각이나 근력이 떨어지다 보니 더 쉽게 접질릴 수 있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활동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0: 그렇죠.
1: 또 신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0: 네.
1: 이제 굽이 높거나 발목을 잘 잡아주지 못하는 신발 혹은 밑창이 불안정한 신발 같은 경우에는 발목 접질리는 위험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0: 특히 아이들의 경우에는요. 성장판이 손상된 건 아닐지 걱정을 하지 않나요?
1: 네. 아무래도 그 부분이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아이들은 뼈와 성장판이 아직 자라는 중이기 때문에 어른과 그 다치는 양상이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른에서는 인대가 다칠 상황에서 아이들은 성장판 주변이나 뼈가 같이 다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0: 네.
1: 다만 이제 모든 아이가 발목 염좌가 성장판 손상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인하고 비슷한 원칙이 있는데
0: 네.
1: 아이가 체중을 잘 싣는지 어디가 아픈지 붓기가 얼마나 심한지 엑스레이에서 이상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고요. 아이들은 사실 괜찮다고 말해도 절뚝거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한쪽 발을 잘 안 쓰려고 하거나 뛰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병원에 와서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0: 참 그렇게 아이들은 아프면서도 괜찮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 잘 살펴야 될 텐데요. 발목에 뼈 조각이 남아 있을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이제 아이들에서는 아무래도 작은 견혈골절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견혈골절이라는 것은 인대가 뼈에 붙어있는 부위에서 이제 인대만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뼈 조각을 물고 떨어지는 형태입니다. 특히 바깥쪽 복사뼈 아래쪽에서 이런 일이 흔하게 생기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단순 염좌처럼 보이거나 엑스레이에서 아주 작게 보여서 놓치기가 쉽습니다. 작은 뼈 조각이 있다고 물론 모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조각이 남아서 통증을 만들거나 반복적으로 발목을 접질리는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0: 떨어진 뼈 조각은 어디에 위치하나요? 이게 또 커질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1: 대개는 이제 바깥쪽 복사뼈의 끝부분 주변, 즉 발목 바깥쪽 아랫부위에 위치합니다. 이제 의학적으로는 원이 비골이라고 하는 뼈 주변에 작은 뼈 조각처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둥글게 보이거나 독립된 작은 뼈처럼 보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의학적으로는 비골이나 부골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네.
0: 조각이 커지기도 하나요?
1: 실제로 조각이 커질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특히 이제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또는 같은 부위를 반복적으로 접질리면서 그 조각이 더 뚜렷해지거나 크기가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종양처럼 자란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처음 손상 때 생긴 작은 뼈나 연골 조각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고라되고 이제 반복적인 자극이나 불안정성이 더해지면서 더 커져 보이거나 실제로 커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발목을 삐고 난 뒤 바깥쪽 복사뼈 아래 통증이 오래 가거나 아니면 같은 발목을 좀 반복적으로 접질린다면 이런 작은 뼈 조각이 남아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0: 그런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자주 접질릴 수도 있을까요?
1: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작은 뼈 조각이 있다고 모두 문제가 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증상이 없고 발목이 안정적인 환자들도 많아서 이런 경우에는 성장하면서 지켜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발목 바깥쪽 통증이 반복되거나 운동할 때 자주 접질리거나 실제로 발목이 불안정하다고 느낀다면

0: 되면은 그 뼈 조각과 인대 기능을 함께 반드시 평가해야 됩니다.
1: 뼈 조각이 있으면 회복도 느릴까요?
0: 그것은 사실 경우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작은 조각이 있어도 통증이 없고 발목이 안정적이라면은 네. 사실 회복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위가 계속 아프거나 인대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네. 반복적으로 접질리게 된다면 회복이 느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네. 이제 엑스레이 뼈 조각이 보이는지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환자가 아픈지 불안정한지 운동이나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는지를 반드시 같이 봐야 합니다.
1: 그런데요, 이렇게 발목 인대가 파열됐다는 말을 들으면 불안하거든요. 이럴 때 수술이 필요한가요?
0: 이 파열이라는 단어가 조금 무섭게 들리지만 네. 사실 발목 인대 파열이라고 해서 모두가 수술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급성 발목 염좌 대부분은 오히려 비수술 치료로 좋아지고요. 네. 초기에 손상 정도를 잘 판단하고 필요할 때는 짧게 잘 보호하고 이후에는 적극적인 재활로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오히려 수술을 생각하는 경우는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골절이 동반되어 뼈가 어긋나 있거나 발목 사이 인대 손상으로 관절이 이렇게 벌어져 있거나 연골 손상이 있거나 아니면은 비수술 치료 후에도 이제 발목이 반복적으로 꺾이는 만성 불안정성이 남는 경우에는 수술도 이제 고려하게 됩니다.
1: 수술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다니까 다행인데요. 회복을 위한 운동 치료도 중요하겠어요.
0: 네, 이제 대부분은 보조기나 짧은 고정 또는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재활 치료로 이제 회복이 됩니다. 네. 다만 이제 반복적으로 접질리는 분들, 운동할 때마다 발목이 빠질 것 같거나 덜렁이는 느낌이 있는 분들, 네. 또 수개월 이상 통증이 지속되는 분들은 추가 평가가 필요하고요. 네. 수술을 결정할 때는 한 가지를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발목인대 수술 자체는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는 수술은 아닐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수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재활입니다. 이제 수술을 했다고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기를 빼고 움직임을 회복하고 근력을 회복하고 균형 감각과 민첩성까지 다시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수술은 단순히 인대가 끊어졌으니 붙인다는 생각만으로 결정을 하면 안 됩니다. 본인이 충분히 재활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되는지, 직업이나 운동 복귀 계획은 어떤지, 반복 불안정성이 실제로 생활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반드시 같이 평가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그렇겠네요. 여러 상황들을 잘 생각하고 결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럼 수술하지 않고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할 때도 회복의 단계가 있는 걸까요?
0: 네, 이제 비수술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계적인 회복입니다. 네. 처음에는 통증과 붓기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때는 짧게 냉찜질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압박 스타킹 같은 또는 솜 같은 걸로 압박을 해주거나 다리를 심장보다 약간 높게 올려준다던가 아니면 약물 치료, 보호대를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발을 전혀 못 디딜 정도라면은 손상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은 짧게 깁스로 이 시기에는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호하는 시기가 지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움직임을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이고 6주 정도 지나면 안쪽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관절이 굳지 않게 해줘야 합니다. 네. 그리고 움직임이 어느 정도 회복되면은 가벼운 유산소와 기초 근력 운동을 시작합니다. 제가 권하는 것은 초기에는 실내 자전거 운동을 권하고요. 이후에 통증이 좀 가라앉으면은 가벼운 걷기와 종아리 근육과 발목 주변 근육 회복이 이제 근육 주변 근육을 회복하는 운동이 이제 여기 해당됩니다. 네. 그 다음은 균형 감각 회복입니다. 발목 염좌 후에는 통증이 좋아져도 발목이 내 몸의 위치를 감지하는 능력, 즉 고유 수용 감각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은 낫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접질리기 쉽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운동을 하는 분들은 반드시 민첩성까지 회복을 해야 되는데요. 네. TV나 이런 데 흔히 보듯 방향 전환이라던가 가볍게 뛰기, 점프, 착지를 하는 연습 또는 사이드 스태카 같은 동작을 단계적으로 해서 운동에 복귀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1: 또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파스나 찜질로 견디는 분들도 많은데요. 빨리 병원에 가야 하는 증상도 알려주세요.
0: 네, 가장 쉽게 기억할 기준은 이거입니다. 네. 아무래도 다치고 나서 땅을 디딜 수 있느냐고요. 조금 아프지만 보호하고 걸을 수 있다면 냉찜질하고 쉬면서 짧게 경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발을 땅에 딛기 어려울 정도라면은 병원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목 연자는 흔하지만 핵심은 정말 단순합니다. 네. 걸을 수 있는 발목은 보호하면서 기능을 회복시키고 못 디디는 발목은

0: 혹은 골절이나 심한 손상이 없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1: 네.
0: 그리고 너무 오래 고정하지 않고 반드시 적절한 시점에 보조기와 재활로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발목을 삐끗하는 발목 염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정형외과 김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윤상의 한 걸음 더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갑상선 기능 질환으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들어보셨습니까?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다고 하는데요. 증상이 없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말하는 걸까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서민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0: 갑상선 기능 질환에서 항진증과 저하증 외에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1: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는 질환 중에서 갑상선 호르몬의 변화와 함께 증상이 나타나는 항진증이라든지 네. 저하증도 있기는 한데요. 네. 참 이상하게 증상이 전혀 없고 검사에서만 조금씩 이상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0: 네.
1: 그런 경우를 이제 무증상 갑상선 기능의 이상이다라고 보는데요. 만약에 갑상선 호르몬은 정상인데 갑상선 자극 호르몬만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하면 아, 이런 경우를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다라고 진단합니다.
0: 네. 증상이 없고 검사에서만 이상이 나온다고 하셨는데요. 건강검진에서 들을 수 있는 진단이라면서요.
1: 아무래도 이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0: 네.
1: 종합건강검진을 하다가 우연히 갑상선 자극 호르몬만 상승되어 있어서 진단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아니면은 이제 증상이 좀 애매하다, 좀 피곤하다, 기운이 없다 이런 증상을 가지고 진료실을 찾았다가 뭐 그런 상황에서는 갑상선도 문제가 있는지 봐야 되는데 이게 갑상선 기능 저하는 아닌데 갑상선 자극 호르몬만 올라가 있는 이런 상태를 통해서 발견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0: 그럼 우리 갑상선의 건강 상태는 주로 혈액 검사로 하는 거잖아요.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요?
1: 갑상선의 기능의 일부 이상이 생긴 상태이기 때문에
0: 네.
1: 혈액검사를 통해서 확인은 가능하고요.
0: 네.
1: 갑상선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유리 T4의 수치 자체는 이제 정상으로 나오고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정상보다 올라가 있을 때 이게 진단이 가능한데요. 이게 갑상선 기능 그 자극 호르몬의 정상 수치를 또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도 이게 갑상선 기능 저하 무증상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그리고 갑상선 자극 호르몬의 수치에 따라서 아 이게 중증인 경우도 있고 경증인 경우도 있습니다.
0: 건강검진에서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 진단을 받는 분들이 많나요?
1: 생각보다 많습니다.
0: 어...
1: 네, 왜냐하면 증상이 없기 때문에
0: 네.
1: 이거는 건강검진을 통해서만 우연히 갑상선 기능을 보다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0: 네.
1: 사실 무증상 갑상선 기능의 이상은 거의 대부분 이제 건강검진을 통해서 아하. 확인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그렇겠네요.
1: 예.
0: 그런데요, 갑상선 호르몬과 갑상선 자극 호르몬은 다른 건가요? 검사 결과로 알 수 있는 거라고 하던데요.
1: 갑상선 호르몬은 실제 우리 갑상선에서 분비가 돼서 몸의 신진대사, 체온 조절에 작용하는 호르몬인데요.
0: 네.
1: 우리 몸이라는 거는 늘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어서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다? 그러면 뇌하 수체에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분비해서 갑상선의 호르몬이 분비가 되도록 자극을 하고요.
0: 네.
1: 반대로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많으면 갑상선 분비를 억제하자 그런 의미에서 뇌하 수체에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이나 갑상선 자극 호르몬은 사실 분비하는 것도 다르고 작용하는 역할 자체도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갑상선 상태가 항진인지 저하인지 무증상 저하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갑상선 호르몬과 자극 호르몬을 동시에 검사해야 됩니다.
0: 그럼 갑상선 기능 검사는 검사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진다는 말도 하던데요. 이 부분이 갑상선 호르몬인가요?
1: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치가 늘 변합니다. 갑상선뿐만이 아니라 모든 혈액검사가 계속 변화를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0: 네.
1: 갑상선 호르몬도 검사 당시에 우리 몸의 상태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수치도 당연히 다르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실제로 우리 몸에서 단백질과 결합되어 있지 않으면서 직접 인체에 작용하는 이제 활성형 호르몬, 그러니까 이제 유리 T4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사실 생리적인 변동성이 낮습니다.
0: 그러니까
1: 갑상선 호르몬은 사실 크게 변동이 없고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는 경향을 보이고요. 근데 오히려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변화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 유리T4라는 농도가 2배가 변하면 갑상선 자극 호르몬은 100배가 변할 정도로 민감하다. 그렇게 알려져 있고 실제 우리가 갑상선 자극 호르몬 검사를 해보면 오후에는 가장 많이 떨어지고 저녁과 밤에 이제 높아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심리적인 스트레스나 뭐 피로, 잠을 좀 잘 못 잤다. 아니면 우리 몸에 이제 심각한 전신질환이 있거나 일부 약물에 의해서도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0: 갑상선 자극 호르몬은 하루에도 몸의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좀 심하게 나타나겠네요.
1: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갑상선의 기능 이상을 진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능이 중요한 수치가 갑상선 자극 호르몬인데 이게 워낙 변화가 또 심하고 여러 상황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한 번으로 이게 딱 진단하지 않고 이상이 생기면 또 다음에 검사해서 아 정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0: 그럼 갑상선 호르몬과

0: 기능 저하증은 어떤 상태인 건가요?
1: 이게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는 검사에서는 이상이 좀 있는 겁니다.
0: 네.
1: 근데 이상이 있는데 둘 다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만 이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은 정상 범위로 잘 나오고 있는 네.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갑상선 호르몬이 정상 범위면 우리 몸에 증상이 전혀 없거든요.
0: 네.
1: 그래서 아 이건 괜찮은가 보다 생각해보지만 오 이상하네. 갑상선 자극 호르몬은 올라가 있네. 그래서 마치 갑상선 호르몬이 좀 모자란다고 우리 몸에서 착각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0: 아.
1: 증상은 없지만 갑상선 기능 저하로 결과가 일부 나와 있는. 예, 그렇다 보니까 사실 증상도 애매하고 치료도 이게 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네.
0: 그러니까 갑상선 자극 호르몬만 올라가 있는 상태로 보면 되는 건가요?
1: 예, 맞습니다. 자극 호르몬만 올라가 있고 사실 그게 올라가 있으려면 실제로 갑상선에서는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한 상태여야만 올라가거든요.
0: 네.
1: 우리 몸에서 갑상선 호르몬은 그냥 정상으로 유지되는데 그것만 딱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0: 네.
1: 증상도 전혀 없고요.
0: 그렇게 되면 어떤 위험이 생길 수 있나요? 일단 검사에서 이상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불안해할 것 같은데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1: 당장은 사실 불편한 증상도 없고 갑상선의 기능 저하가 증상이 있는 그런 상태랑 비교했을 때는 큰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0: 네.
1: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무증상인데 뭔가 장기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뭐 연구를 해보다 보니 네. 장기적으로 이걸 관리를 안 해주니까 콜레스테롤이 계속 올라가는 것 같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관상동맥, 심장 혈관 여기에도 문제가 생기고 심장의 기능에도 문제가 생기니까 심장부전도 생기고 심혈관계 질환으로 결국에는 사망의 위험이 증가된다라는 보고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구나. 추가적으로 검사를 해서 우리가 현재 상태를 자세히 파악을 해보고 주기적으로 검사하면서 이제 변화도 좀 봐야 되고요. 특히 이제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치가 좀 너무 높고 증상이 대부분 없지만 증상이 있는 경우라고 하면 아 갑상선 호르몬 보충을 좀 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긴 합니다.
0: 콜레스테롤이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심장 혈관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전 단계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1: 이 무증상 기능 저하에서 증상이 나타나는 현성 기능 저하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환자분이라고 하면 지금의 무증상 기능 저하는 전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기능 저하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한 두세 달 정도 지나서 다시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무증상으로 그냥 기능 저하만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은 이게 전 단계처럼 증상이 나타나는 기능 저하로 가는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0: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가는 전 단계로 보면 되겠네요.
1: 아, 대부분은 그렇진 않고요. 일부의 경우에서 전 단계가 있고 그래도 일시적으로 또 그런 기능 저하가 있다가 또 회복되는 경우도 있어서 뭐 기능 저하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한 2%에서 4% 정도 됩니다. 매년. 그리고 5% 정도의 이게 기능 저하가 있는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 환자는 그냥 계속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로 갑니다. 근데 이제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 환자 중에서 대부분 그러니까 연구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한 6%에서 한 35% 정도 환자에서는 지나서 이제 검사해보니까 정상으로 돌아오더라 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0: 일시적일 수도 있는 거네요?
1: 대부분은 사실 일시적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일시적인 환자분들은 검사를 통해서 그냥 괜찮아지면은 그걸로 이제 끝인데 앞서 말씀드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경우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거죠.
0: 네. 일시적일 수도 있는 만큼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진단과 동시에 치료가 진행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좀 지켜보는 건가요?
1: 맞습니다. 이게 정상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바로 이제 진단과 동시에 치료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0: 네.
1: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아 이게 앞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갑상선 기능 저하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으냐 또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0: 네.
1: 그런 경우가 이제 그 TPO 항체 이 검사를 통해서 이게 기능 갑상선 기능 저하로 진행하는 전 단계인지를 확인을 합니다.
0: 네.
1: 그래서 항체 검사

0: 그래서 양성이 나온다. 아,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은 무증상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곧 증상이 나타나는 기능 저하로 진행할 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처음 진단되면 한 두세 달 정도 지나서 갑상선 기능 검사를 다시 해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능 저하가 되면 그때 치료를 하고요. 근데 만약에 검사를 했는데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만 계속된다. 그러면 그때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네. 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1: 그럼 주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해야 되는 건가요?
0: 예, 맞습니다. 첫 진단 받고 나서는 갑상선 기능 검사는 두세 달 뒤에 다시 한번 확인은 꼭 하셔야 되고요.
1: 네.
0: 만약에 검사했더니 정상화도 됐고 그리고 아까 이제 자가 면역 항체가 없다. 그러면 이제 추적 관찰은 중단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재검사에서도 무증상 기능 저하가 계속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한 6개월 간격으로 검사를 하고요. 그래도 계속 지속이 되면 그렇지만 이제 특별한 변화가 없이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만 유지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한 1년에 한 번 정도만 추적 검사하셔도 됩니다.
1: 그렇게 심각한 상태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잘 살펴야 하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0: 앞서서 이제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도 결국에는 심장 질환이라든지 사망률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1: 네.
0: 사실 그런 사람들은 치료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의미를 둘 수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기능 저하가 유지되는 비율이 한 5% 정도이긴 한데 이런 부분을 이런 분들을 장기적으로 관찰했을 때 이상지질혈증, 심혈관계질환, 신부전 발생 위험이든 뭐 사망 위험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환자들이냐면 70대가 되어진 70세 미만인데 갑상선 자극 호르몬의 수치가 10 이상으로 상승되어 있는 중증 환자 이런 환자들에게서 아 이미 이제 이상지질혈증이 있고 심혈관 질환이나 신부전이 있는 상태라고 하면 아 이런 분들은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임신 중에도 갑상선 기능 저하가 무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태아에서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필요하고 엄마도 이제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이 모자라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라고 하면 사실 아이 성장에서 갑상선 호르몬이 중요하기 때문에 임신 중이라면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에서도 치료를 해야 됩니다.
1: 나이 들면서 다른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거네요.
0: 예, 맞습니다. 갑상선 호르몬 자체 갑상선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실 갑상선으로 인해서 기능이 좀 떨어져 있는 부분으로 인해서 심장 질환이라든지 골다공증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젊은 환자에서는 치료를 하고요. 반대로 이제 70세 이상이다. 이런 경우라고 하면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아무리 올라가 있는 중증 상태라고 해도 치료를 권하지가 않습니다. 70세 이상에서는 오히려 갑상선 호르몬 보충을 했을 때 오히려 이제 심장 심방 세동이라든지 오히려 골밀도가 떨어지는 골다공증이 생길 위험이 오히려 증가하기 때문에 사실 70세 이상에서는 치료를 하지 않고 젊었을 때는 치료를 하면서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다른 다양한 질환을 예방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무증상 갑상선 기능 항진증도 있나요?
0: 예, 맞습니다. 무증상 갑상선 기능 항진증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증상이 없고 네,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는 다르게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비정상적으로 떨어져 있는 거죠. 물론 갑상선 호르몬 자체는 정상 범위에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와 비교하면 항진증이 그렇게 흔한 거는 아닙니다.
1: 그러니까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비교하면 좀 드문 거네요.
0: 네. 전체 인구의 한 0.5%에서 3% 정도 보고되고 있고요.
1: 네.
0: 성인 인구에서는 한 3에서 10% 정도 보고되는 갑상선 기능 저하랑 비교해서는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다른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거나 하는 부분도 없는 건가요?
0: 무증상 갑상선 기능 항진의 경우는 저하증이랑은 달리 조금 증상이 나타나는 게 흔합니다. 미세하게 떨리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피곤하고 잠 못 자고 증상이 일단 생길 수가 있고요. 갑상선 기능 저하랑 반대로 되는 게 골대사에 영향을 줘서 골다공증 발생 위험 그리고 골절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요. 갑상선 호르몬이 어쨌든 정상보다 많기 때문에 심방세동 같은 부정맥, 심혈관 질환, 심부전 발생 위험이 증가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1: 네. 그렇다면 무증상 갑상선 항진증도 정기적인 검진은 필요할까요?
0: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랑 마찬가지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는데요.
1: 네.
0: 이것도 갑상선 자극 호르몬의 수치가 경증으로 감소되어 있으면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간격으로 추적 검사를 하는 게 권장이 되고요. 이게 중증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추가적인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진단 당시 2주에서 4주 이내에 바로 검사를 다시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갑상선 기능 항진으로 가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짧은 주기로 검사를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지난주 갑상선 기능 질환들부터 오늘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까지 설명해 주셨는데요. 갑상선 질환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0: 갑상선 기능 이상은 대부분 자가면역 질환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요오드 과다 섭취는 주의하자. 해조류 섭취는 하루에 이제 김 한 봉 정도가 권장량이거든요. 적당히 드시는 게 좋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가면역 질환을 악화시키는 요인을 피하자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과도한 스트레스나 불면 과로거든요. 요즘에 날씨도 덥고 후덥지근한 여름이지만 스트레스 관리를 좀 잘하고 숙면과 피로회복에 신경을 쓰면 이런 갑상선 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갑상선 기능 이상의 가족력이 있는 분들, 갑상선 기능 이상의 의심 증상이 있는 분들은 바로 병원에서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빨리 확인해서 적절한 치료를 해야 앞으로의 다양한 건강 악화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오늘은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서민석 교수와 함께했는데요. 말씀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조화문의 사랑하는 우리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 채용 카페 I got everything이 또 하나의 의미 있는 공간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1층에 118호점이 문을 열었는데요. 중증장애인 바리스타 2명이 커피를 내리고 손님을 맞이합니다. 카페가 문을 열기까지 여러 기관의 따뜻한 협력이 함께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매장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했고요.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인테리어와 카페 운영에 필요한 장비 설치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카페 운영은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보호작업장이 맡고 있는데요. 이렇게 각 기관의 협력이 모여서 장애인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시민들에게는 함께하는 포용의 공간을 선물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I got everything이 더 많은 곳의 문을 열어서 장애인에게 희망의 일터가 되고 꿈과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장애인 문학 화제 집중 이 사람 장애인 일자리 장애 공감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 띄워드립니다. 박진영의 그녀는 예뻤다.